0: 좋지? 깔려버렸어. 다쳤을 거야. 데리고 내려와야겠어. 어서 퍼피 구조대 부르자.
1: 빛내 러블!
2: 와, 스카이!
3: 러블 승리!
4: 안녕, 테일러. 안녕, 렉스. 잘 지내?
5: 라이더, 매버릭이란 익명한 제일 큰일이 생겼어. 날다가 절벽에 부딪혔는데 그때 날개가 바위에 깔려서 못 날아.
4: 지금 바로 갈게.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3: 조심해!
0: 방금 나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 봤어?
4: 그럼 로보독 야생공룡 지역으로 출발!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공룡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왔거든. 매버릭이란 익룡이 절벽에 부딪혔는데 그 충격으로 날개가 바위에 깔렸던 것 같아.
2: 어떡해.
1: 우리가 꺼내줘야겠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렉스? 넌 공룡 집게발로 올라가서 날개 꽉 누르고 있는 저 바위들을 좀 치워줄래?
3: 왕! 공룡 구조견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너는 짚라인을 가지고 매버릭을 절벽에서 안전하게 내려줘.
0: 공룡 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왜 준다고 했어? 딱 맞춰서 왔네.
1: 가볼까, 렉스? 작전 알지?
0: 락! 공룡 집게발!

0: 체이스, 내리자.
1: 짚라인.
2: 짚라인은 괜찮아 보여, 체이스. 이 발자국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라토를 것 같은데? 저기 있잖아. 이 앞에서 벨로키랍토르들이 모여 사는 동굴을 발견했거든.
1: 뭐? 랍토르들? 어서 짚라인 벨트를 보낼게. 받아!
0: 잘 들어, 친구. 벨트 맸다 뿐이지 그냥 평소처럼 날면 돼. 먼저 내려가. 나는 뒤따라갈게.
3: 잘 나는데, 매버리!
1: 맞아!
0: 나도 이만 내려가야겠어!
2: 날개가 많이 아픈 것 같아.
4: 엄마한테 가자. 이렇게 펄럭이는 날개는 뭐든지 다 고치시니까.
0: 이젠 걱정 안 해도 돼, 매버리. 이 뒤에 타!

0: 구조대? 아까 날개를 다쳤다고 했던 익룡이 얘 맞니? 어... 날개가 나을 때까지는 고정을 해줘야겠어. 내가 보조기를 저기 어디 둔 것 같은데.
1: 우와! 잡동사니는 터봇 박사님이 나보다 더 많으신데?
0: 아, 그래, 이거. 다는 것 좀 도와줄래, 로키?
1: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0: 어때, 아가? 다니까 좀 괜찮니?
1: 성공이야! 잘한다!
0: 나는 내 겁을 먹었나 봐.
2: 그러면 용기를 내도록 도와줘야겠네요. 스카이?
3: 공룡 세상을 나는 스카이!
2: 렉스, 힘낼 수 있게 옆에 가서 응원해줄래?
3: 매버릭, 불안한 건 아는데 스카이도 너랑 계속 같이 날 거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날개짓 해보자, 어?
4: 얼른 날아봐, 매버릭! 너는 할 수 있어! 비행 친구해줄게!
3: 멋진데? 이제 네가 날아볼 차례야!
4: 하늘을 나는 익룡, 매버릭 현대!
5: 무슨 일이 있나 봐.
2: 스카이, 무슨 문제인지 봐줄래?
4: 아, 봐이자. 보조기에 나뭇가지가 끼었는데?
0: 어, 날개에 보조기가 망가져버렸어.
3: 얼른 고쳐줘야 하는데.
2: 그래야지. 스카이, 로키를 데려가.
4: 어, 알았어.
2: 로키, 스패너로 저 보조기 나사를 조여줘. 하늘을 날고 있는 공룡이라도 구조할 수 있지?
1: 난 준비됐어, 스카이. 이렇게 나니까 나도 꼭 익룡이 된 것 같아. 좋아, 나를 이제 천천히 아래로 내려줘, 스카이.

0: 넣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됐다. 두 개만 하면 돼.
1: 저, 로키? 더 빨리 해줄래? 지금 저 앞에서 티렉스가 노려보고 있거든.
0: 티렉스?
1: 와! 해보자, 로키. 넌 할 수 있잖아.
0: 다 됐어. 위로, 위로!
1: 멋지게 해냈어!
2: 아, 이제 매버릭이 훨씬 자신있게 나는 것 같네.
3: 이게 전부 우리 유능한 퍼피 구조대 덕분이야.
4: 이 정도로 뭘. 혹시 또 익룡한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불러줘.
5: 와, 비행 실력 좀 봐.
6: 우리 실력도 한번 볼래?
7: 공룡 구조대! 요감에 갇힌 공룡들을 구해라!
4: 좋아, 시작! 어느 편이 이길까?
3: 간지러워! 이런...
4: 자, 체스팀 승리! 모두 잘했어!
1: 미안, 나비가 간지럼을 태워서!
6: 할 수 없지! 대신 한 판 더 어때?
3: 좋지! 축하해. 근데 이번에는 벤이 내 편이다.
5: 우와. 도대체 무슨 소리지?
2: 보아하니 그동안 계속 잠잠하던 효화산이 다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귀요미. 널 다치게 두진 않을 테니까.
5: 화산에서 왜 연기가 올라올까요?

0: 금방 폭발할 거라는 신호일 거야. 우린 괜찮겠지만 화산 밑에서 풀을 뜯어먹는 저 공룡들 같은 경우엔 화산이 터지면 갇히게 될 수도 있어.
1: 그럼 지금 바로 쟤들을 다 대피시켜야겠네요. 허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요. 약속할게. 이번에는 안 웃어. 어?
2: 안녕 렉스. 다들 별일 없지?
3: 큰일 났어 라이더. 지금 공룡들이 위험해.
2: 아니 왜?
3: 화산이 곧 터질 것 같은데 아직 저 근처에 공룡들이 있어서 서둘러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
2: 네, 바로 출동할게요. 퍼피 구조대가 달려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5: 근데 마셜 어디 있어?
6: 보이 마셜
1: 올려놔. 길이 꽤 험하니까 미리 연습한 거야. 응?
2: 그럼 로보도 야생 공룡 지역으로 출발.

0: 높이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고마워. 오늘 우린 공룡 구조 대작전을 펼쳐야 하거든. 지금 화산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있는데 저기서 언제 뜨거운 용암이 콸콸 쏟아져 나올지 모른대.
2: 용암?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1: 아직도 저 화산 아래 풀밭에서는 여러 공룡들이 풀을 뜯고 있어. 우리가 책임지고 공룡들을 대피시켜야만 해.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랑 사이렌으로 주변에 있는 공룡들의 주의를 끌어서 다 화산에서 먼 곳으로 데리고 가줘.
0: 공룡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렉스, 넌 저 공룡들을 설득해서 체이스가 공룡들을 잘 데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래?
2: 랑! 공룡구조견 출동!
1: 대피시켜야 하는 공룡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거야.
3: 그야 당연하지!
2: 어서 가자!
3: 믿으라고!
2: 걱정 마!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4: 파트롤!

0: 직성기? 모든 공룡들은 들어라! 당장 여길 벗어나기 바란다! 얘들아, 어서 빨리!
1: 와와와와와! 어서 가자!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옳지, 그렇게! 다 날 따라와!
0: 그만 좀 싸우지. 나뭇가지는 우리가 가는 데도 많을 거야.
1: 라이더, 혼자서는 못 내려오겠는데?
2: 스카이, 아기 공룡 좀 옮겨줄래?
3: 알았어, 하늘을 나는 스카이!
4: 이제 잡을 거니까 움직이면 안 돼!

0: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러블! 아무래도 도랑을 쭉 파서 용암이 저 협곡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겠어.
1: 알았어, 도랑.
2: 와와와! 서둘러!
3: 렉스, 여기 이동 안 하는 애가 있는데?
2: 같이 가자, 아가야. 금방 용암이 밀려들 거거든. 빨리 가야 돼.
0: 정말 잘했어, 렉스.
1: 삭삭삭, 거의 다 팠어.
0: 좀만 힘내. 이제 저 앞에 돌다리만 건너면 돼.
2: 어떻게, 여기로 꼭 건너야 하는데.
0: 로키, 주마, 스카이. 쓰러진 나무들로 무너진 다리를 연결해 줄래? 공룡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말이야.
2: 좋아, 말만 해. 이제 내 차례지?
0: 잘했어, 얘들아. 공룡들을 다 저기로 건너게 하자.
1: 어서 가자. 아우, 못 보겠다. 성공했어.
2: 네가 직접 봐봐.
1: 됐다.
2: 성공이야. 와, 화산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이네. 와, 이건 화산 소리가 아니라 저기 티렉스 소리야. 갇혔나 봐.
1: 근데 티렉스면 엄청 크잖아. 우리들이 구하려면 엄청 큰 게 있어야겠는데.
0: 로보도 공룡 트럭에 와야겠어. 렉슨, 티렉스한테 이 상황을 말해줄래?
2: 빵! 공룡 부족한 출동!
0: 러블, 너도 건너는 일을 도와줘.
1: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어, 저기 보인다.
2: 라이더, 공룡 트럭으로는 뜨거운 용암을 건널 수 없잖아.
0: 맞아, 용암은 뜨거워서 안 되지. 위로 건너가면 되겠는데? 러블, 큰 바위로 다리를 만들어줄래?
1: 자, 바위다리 완성. 이제 건너도 돼.
0: 렉스, 이번엔 네 차례야. 뭐라고 하는 거야?
2: 모르는 게 낫겠어. 일단 나를 믿고 저기 공룡 트럭에 타. 우리가 안전하게 구해줄게.
0: 바위 다리가 어디 갔지?
2: 다리도 없이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
0: 뒤에 큰 바위 보이지? 저기로 도움 닫기를 해서 공중을 붕 하고 날면 어떨까?
2: 방금한 그 말은 설마 뛰어넘자는 거야?
0: 맞아, 로보도 가보자.
2: 꽉 잡아, 친구!
4: 이제야 좀 평화로워졌네.
5: 그러게. 이만큼 했으니 저 화산은 다시 한동안 푹 쉬겠지?
2: 정말 고맙대.
0: 이 정도로 뭘. 혹시 또 어디로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기면 퍼피 고조댈 불러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 상처엔
7: 승한길길.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 상처엔
1: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다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꾸룩꾸룩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와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웨이터봇을 막아라!
9: 짐 들어줘서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배달이 늦을 뻔했거든.
4: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게다가 저 상자는 혼자 들긴 너무 크고요.
10: 여기 뭐가 들었을까? 뭔지는 몰라도 엄청 멋진 게 있겠지. 아님, 맛있는 거면 더 좋겠다.
9: 안녕하세요, 시장님. 택배가 여기 딱 왔습니다.
11: 오, 내가 보낸 그 접시가 왔나 보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드벤처 베이 기념 접시가. 오래된 접시에 실금이 가서 복원해주는 데다 보냈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헌 것까지 똑같지?
4: 여기요?
11: 고맙다, 로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안에 잘 갖다 놔야지. 귀한 접시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
12: 빈 접시는 치워드릴게요. 오, 이런. 이렇게 많은 접시를 언제 다 닦는담?
9: 버터씨, 주문하신 화물 택배 왔어요.
12: 오, 제발 그거 였으면 좋겠는데. 만세! 내가 주문한 웨이터버 삼촌이야. 요즘 식당 주인들의 꿈이라는 그 로봇. 웨이터봇, 4번 테이블에다 서빙해 줄래?
13: 안녕하세요.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0: 이 정도일 줄이야.
1: 네, 무지 놀랍네요. 가자 얘들아, 아직 배달이 무지 많아.
2: 야호!
3: 가요.
4: 치우자, 치우자.
5: 장난 아닌데, 저 로봇들 뭐랄까 치우는데 참 진심인 것

0: 왔지.
1: 이야,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어.
2: 이거 어때? 펜터마임 게임. 알겠지만 설명을 할 땐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스카이, 네가 먼저 해볼래?
3: 좋아, 이게 뭔지 맞춰봐.
4: 귀여운 토끼 쓰다듬기?
3: 지렁이한테 인사하기지?
5: 어, 잠깐! 야구 아니야?
3: 맞았어, 주마! 이번엔 네 차례야.
6: 좋아, 그럼 이거 모으게.
3: 혹시 큰 젤리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거?
4: 정답! 파도타기!
6: 정확히 딱 맞췄어.
3: 뭐? 그건 내가 젤리를 볼 때 표정인데.
0: 자, 이제 진짜 체스를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어우, 완전 쏟았네.
7: 키우다! 키우다! 키우다! 키우다! 키우다!
1: 아, 누가 이 로봇 좀 말려줘요. 멜빵끈 다 닳겠어.
7: 키우다! 키우다!
1: 뭐야, 눌렀는데 왜 안 멈춰?
7: 키우다!

0: 퍼피 구조대 불러야겠어.
1: 럭키, 러블, 내가 뭐 하게?
2: 발에 붙은 껌때기?
3: 뱀이 안 붙었나 보기?
4: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0: 빨리 좀 와줄래? 이번에 산 웨이터 로봇이 고장났나? 아무거나 막 닫고 있어.
5: 치우자, 치우자.
0: 저러다가 큰 사고 날 것 같아.
4: 알겠어요, 포터 할아버지. 저희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0: 이게 웬 난리나?
4: 체이스, 고깔이랑 확성기로 여기 교통부터 우선 정리해줄래?
7: 고깔!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4: 좋아, 로키는 새 차선이랑 표지판으로 길 안내를 해줘.
2: 쓰고 또 쓰고, 재활용 천재!

0: 둘 다 수고했어. 이제 그 로봇만 찾아내서 막으면 되겠다. 네, 시장님.
1: 어, 도와줘.
2: 키우자.
0: 어, 포터 할아버지네 로봇이네.
1: 내 귀한 접시에 빼앗으려고 하잖아. 어, 이러다간 깨트리겠어.
0: 지금 바로 갈게요.
2: 키우자.
0: 체이스, 그물로 저 로봇을 막아줘.
3: 그물?

0: 리스, 접시를 쫓아가. 루킨, 가서 저 로봇을 꺼주고.
1: 알았어.
2: 걱정 마, 라이더.
3: 어, 이런. 안 돼. 조심해. 나 못 보겠어.
0: 러블, 구대 시장님이 아끼시는 접시가 깃대 위에 올라갔어. 네가 와서 크레인으로 조심해서 내려줄래?
1: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키우자, 키우자!
2: 세상에!
0: 딱 좋아, 러블! 이제 살살 내리면 돼.
3: 제발 조심해줘.

0: 쫓아가자!
1: 우와! 접시란 접시는 아주 여기에 몽땅 다 쌓아놨네.
0: 저 접시를 내리려면 우선 로봇을 어떻게 끌지 방법부터 찾아야

0: 해.
1: 로봇을 잡을 순 없나? 그럼 제어판 열고서 꺼버리면 되는데.
0: 어, 그러면 되겠다. 저 로봇은 닦는 게 취미니까 여기서 더럽게 하고 있으면 다 끌어오지 않을까?
2: 진짜 기발한 방법이야, 라이더. 마침 저쪽에 딱 진흙탕도 있고.
1: 꼭 저걸 묻혀야만 할까?
0: 다른 수가 없잖아.
1: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꼭 성공해야 할 텐데.
3: 채우자, 채우자.
1: 왔다! 드라이버 작동!
3: 채우자, 채우자.
0: 정말 잘했어, 로키. 이제는 저 접시들만 돌려주면 되겠다.
2: 그건 나한테 맡겨. 다 내릴게.
4: 어, 고맙다. 내 귀한 접시 찾아줘서. 그것도 아주 딱 맞췄네. 점심 먹을 시간이잖니.
0: 여기요? 그럼 다 찾아준 것 같지?
5: 고장난 로봇 찾아줘서 고맙다. 사고 친 것도 다 복구해주고.
0: 별 말씀을요. 혹시 웨이터봇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6: 저렇게 말썽 부리는 로봇은 당장 반품해버리세요.
5: 아니요. 실은 로키랑 제가 손봐서 그냥 놔둘까 하는데요.
3: 어서오세요. 대박맛집 코터 식당입니다. 어서오세요. 대박맛집 코터 식당입니다.
2: 커피 구조대 바위 폭풍을 막아라.
5: 역시 포터시 파이 냄새는 정말 끝내준다니까요. 뭘요? 참, 이번에 새로 산 대형 오븐인데 이걸로 공짜 파일 모두 다 하나씩 드릴 수 있겠네요.
2: 우와! 내 사랑 파이.
4: 오, 그럼 우리 거는 크림 옥수수 커스터드 파이로 주실 수 있나요? 치카레타의 최애죠.
5: 네, 말씀만 하세요. 우리 1등 대원들은 어떤 파이를 먹고 싶니?
2: 저희는 강아지 간식 파이요.
5: 그래, 좋아.
7: 만세!
5: 오, 벌써 다 구워진 것 같네요.
1: 우와,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지?
5: 저 오븐이 찬 공기를 만나서 생긴 거란다.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뚫고 나오면 공기가 돌면서 저런 바람이 생기지.
1: 대박!
2: 진짜 신기하네요.
5: 자, 이제 됐다. 너희들한테 줄 공짜 파이도 금방 나올 거야.
1: 가서 애들한테 말해주자.
8: 방금 전에 파이를 공짜로 준다고 한 거 맞지? 이 딸기 파이 줘요. 피칸 파이랑 초콜릿이랑 또, 어, 저건 참치? 이건 빼고요. 뭐, 어, 그래. 참치 파이도요?
5: 저기, 죄송한데요. 파이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라서요.
8: 하나씩은 맞아요. 종류별로.
5: 아, 이거 너무 뜨거운데. 죄송하지만 식어야 하니까 참으세요.
8: 참아? 내가 안 기다리고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자, 지금이 기회야. 잘 들어. 내 환풍기로 저 파이들을 아주 빠르게 식힐 거야. 그런 다음 누가 오기 전에 전부 싹 쓸어가는 거지. 아, 생각처럼 빨리 안 식잖아. 나는 지금 먹어야겠다고 세 개 틀어. 제일 세 개 틀라니까. 어, 좋아. 그럼 내가 하지. 라즈베리. 어, 어, 어, 어. 아, 어. 안 되겠다. 도망쳐.
5: 야, 저건 내 아인가?
4: 내 젤리! 오기 전에 다 피해요! 오, 이게 웬 난리라! 라이더 부르자!
1: 입들이 팽이처럼 빙빙 도는 거야!
9: 멋지다!
1: 우와.
2: 나도 해볼래!
1: 우와.
0: 뭐야, 다 묘기하는 거야? 그대 시장님, 어, 어디세요?
4: 난리가 났어. 포터씨가 구운 파이랑 함께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 생겼는데 거의 폭풍이거든. 어, 그래, 파이 폭풍이 더 맞겠다.
0: 세상에.
4: 온 마을에 파이들이 계속 날아다녀. 어, 빨리 와줘.
0: 걱정 마세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포토 할아버지가 만든 파이들이 폭풍에 휩쓸렸대. 마을을 다 휘젓고 다녀서 사방으로 파이가 막 날아다니나 봐.
2: 저 맛있는 파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무시무시해졌지?
1: 자세히는 몰라. 출동해서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 써서 폭풍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줘.
0: 파이 단속 교통경찰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고장난 걸 발견하면 연장으로 고쳐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마셜? 넌 파이에 맞아서 더러워진 것들을 물대포로 깨끗하게 씻어줘.
3: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3: 아!

0: 한바탕 폭풍이 다 휩쓸고 갔네요.
1: 피고 저대 드디어 왔구나.
2: 내가 산 대용 오븐 때문에 이게 웬 난리람. 대체 뭔 문제인지 모르겠네.
3: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너무 강력한 현상이라서 이상한데 기상 관측기로 어쩌다 저런 큰 폭풍이 생겼나 알아봐야겠어.
4: 와, 전부 파이 폭풍이 이렇게 한 거라고?
5: 얼른 알려줘야겠어. 확성기.
3: 고마워 체이스. 마셜, 동상을 씻어줄래? 루킨, 저 가로등을 고쳐주고.
6: 물대포 발사!
1: 아, 훨씬 더 낫네.
3: 좋아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파이 폭풍은 왜 생긴 걸까?
7: 뽀드득 소리가 나는데? 들었어, 켈리?
5: 케이티, 어서 안으로 피해! 곧 파이 폭풍이 여기로 올 거야!
4: 파이 폭풍이 뭔데? 어?
8: 저거!
4: 이게 다 뭐야? 엉망이네.
5: 라이더! 파이 폭풍 때문에 KT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
3: 우리가 갈게! 넌 계속 방송해줘!
5: 알았어, 라이더!
3: 금방 고쳐줄게. 마셜, 로킬, 지붕에 올려줘.
6: 알겠어. 아! 사다리! 어? 집게팔! 씻는 건 내가. 아! 물대포 발사! 어? 미안해, 로킬.
4: 난 파이 하나도 안 묻었거든. 어, 라이더! 저기 앞쪽에 파이 폭풍이야. 지금 바다로 가는데.
3: 가게는 이따 와서 마저 닦아줄게. 가자, 얘들아!
5: 터보 선장님! 파이 폭풍이 이쪽으로 온대요!
0: 여기? 일단 들어가자! 안 돼! 내 기상 관측기가!
6: 제가 잡을게요, 선장님! 아! 사장님!
0: 괜찮아.
3: 파이 폭풍이 왜 생긴 건지 알아내셨어요?
0: 그럼 오븐에 구운 파이 주변은 꽤 뜨겁잖아. 만약 갑자기 찬 바람이 닿으면 공기가 빙빙 돌게 되는데 이 소용돌이 안에 따뜻한 파이가 계속 있는 한 끝없이 계속 돌지.
3: 그런데 찬 바람이 어디서 불었을까요? 오늘은 바람도 없는데.
5: 라이더, 다시 시내로 가는데?
3: 모두 가자.
9: 저걸로 줘요. 아까 1차로 구웠던 건 다 망쳤으니까.
5: 여러분, 그 파이 전부 치우고 안으로 피하세요. 곧 파이 폭풍이 와요.
2: 아직 옮기기에는 너무 뜨거워.
9: 어우, 내가 좀 도와드려요. 얘들아.
0: 오, 갑자기 엄청 쌀쌀해졌는데.
3: 아, 찬 바람이 저기서 나온 거구나. 또 폭풍이 발생하기 전에 꺼야겠어요.
0: 근데 저 폭풍은 안에 파이가 계속 들어있는 한 절대로 멈추지 않아.
3: 그럼 파이를 전부 없애버리지 뭐. 스카이, 러블, 바로 와줘.
6: 파이를 잡는 스카이!
10: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3: 어서와, 얘들아. 스카이, 러블을 위로 들어올려줘. 이제 저 파이 폭풍 안으로 천천히 러브를 내려주면 돼.
11: 파이 폭풍 안으로? 이렇게 바람이 센데 정말로 내려가?
3: 걱정 마. 폭풍의 중심은 고요하니까 일단 들어가면 삽으로 파이 전부 쳐내줘. 파이가 줄어들면서 회전이 멈추게.
11: 뭐 그래. 아! 삽. 좋아. 시작한다.
0: 오징어 파이야.
2: 오늘도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3: 아니에요. 혹시 또 파이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면 저희 불러주세요.
2: 자, 여기 딸기랑 강아지 간식을 넣은 파이. 널 위해 만든 거야.
9: 그렇게나 고생하고도 끝까지 파이 하나를 못 봤다니 말이 돼. 우와, 나도 파이 있다. 아, 오, 참치 파이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덕분말!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5: 승환이,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써니야, 우리 같이 먹자.
2: 알았어.
1: 너도.
2: 별이야, 오늘 반찬 본 것 같아?
1: 그래. 어? 써니야, 머리띠 새로 샀어?
3: 응. 엄마가 사주셨어. 예쁘지?
1: 좋겠다.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사주면 좋을 텐데.
4: 자, 모두들 점심 먹을 준비 다 됐나요?
5: 네!
1: 이게 뭐야?
3: 응? 어제 썼던 거 그대로잖아? 아, 냄새.
6: 얘들아, 간식 먹자.
1: 우와! 이거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6: 그럼.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아?
1: 별이야, 너희 엄마 맨날 맨날 이런 간식 만들어줘?
7: 응.
1: 좋겠다. 우리 엄마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6: 뭐? 미안, 미안. 그래서 점심은 어디에다 먹었어?
3: 흥, 유치원에 있는 식판에다가.
6: 어떡해. 엄마가 어제 일이 바빠서 깜빡했나 봐.
1: 그럼 엄마, 대신 내일 소풍 갈 때 예쁜 도시락 싸주세요.
6: 예쁜 도시락?
1: 네! 별이도 그렇고 다른 애들은 소풍 갈 때 예쁜 도시락 싸온단 말이에요.
6: 그치만 엄마는 아침에 회사 갈 준비 때문에 바쁜데. 그럼 아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까? 아빠가 요리 잘하죠. 아, 맞다. 아빠는 출장 가서 내일 집에 없지.
1: 이게 뭐야? 나도 예쁜 도시락 가지고 가고 싶은데.
6: 알았어. 따질 거 한번 해보지 뭐. 어디 어떤 게 있는지 볼까? 이건 안 되겠다. 어려워 보여.
1: 우와, 예쁘다.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요.
6: 뭐? 이거? 그래, 알았어.
1: 그리고 엄마, 예쁜 머리띠도 사주세요.
3: 써니도 맨날 엄마가 사준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1: 네.
6: 머리띠? 그래, 알았어.
1: 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다시 한번. 어디, 요건, 요...

0: 엄마,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1: 달림아, 아직 시간이...
2: 벌써 8시 40분이잖아. 9시까지 유치원 가야 되는데. 늦겠다, 늦겠어. 달림이, 넌 빨리 준비해.
0: 네.
2: 엄마도 얼른 할게. 도시락, 도시락. 그 다음엔 그냥 하면 어떡해.
0: 선우 가방 다 됐어요?
2: 달림아, 잠깐만. 달콤이도 얼른 가자. 빨리, 빨리. 버스, 버스, 유치원 버스 어디 갔지?
0: 없잖아.
2: 미안해, 달림아. 엄마가 깜빡 잠드는 바람에.
0: 나 몰라. 오늘 소풍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럼 이제 어떡해요? 집에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여행 갔는데 엄마가 회사 가버리고 나면 나 집에 혼자 있어요.
2: 그러게. 엄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1: 안 되겠다.
0: 네.
1: 이왕 이렇게 된 거.
2: 여보세요? 네, 팀장님.
0: 네? 데이트?
1: 그래. 달콤이 어린이집 보내고 우리끼리 데이트하자.
0: 엄마, 회사는?
1: 방금 회사에 전화한 거야. 오늘 하루만 휴가 내겠다고.
0: 정말? 정말 그래도 돼요?
1: 그럼.
0: 우와! 어디 가지?
1: 글쎄, 뭐 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0: 아직 배는 안 고픈데?
1: 그렇다면 어제 약속한 머리띠 사러 갈까?
0: 우와, 정말?
1: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달림이와 엄마 둘만의 쇼핑 시간. 같이 골라볼까?

0: 어때? 마음에 들어?
1: 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예뻐!
0: 다행이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이걸로 사자!
1: 엄마, 고마워요! 엄마랑 케이크!
2: 엄마랑 케이크!
1: 엄마랑 케이크!
2: 엄마랑 케이크!
0: 자, 이제 사진! 하나, 둘, 셋! 배고프지 않아?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1: 좋아요! 아, 근데 도시락은 어떡하지?
0: 도시락?
3: 재밌었어?
1: 네!
0: 정말 이걸로 되겠어?
1: 응! 엄마가 열심히 싸준 도시락이잖아요!
0: 엄마가 열심히는 했는데 어렵더라고.
1: 그래도 맛있어요.
0: 정말? 다행이다.
1: 엄마 사랑해요.
0: 엄마도 사랑해 달림아.

0: 회사 빠져서 오늘은 일찍 가야 하는데 어떡해 어떡해 빨리빨리
1: 회사 따라오지마
0: 내가 정말 나 목숨만 더 잔다는 게 그만 못 살아
1: 또 늦잠 자버렸잖아
2: 여러분 이번 발표회 때 우리 반은 연극을 할 거예요.
3: 연극이요?
2: 그래요. 이번에 할 연극은 짠! 바로 이거예요.
1: 우와, 용감한 공주님 동화책이다.
4: 오, 용감한 공주? 어떤 내용인지 읽어봤니?
1: 네, 엄청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옛날 어떤 나라에 커다란 불을 뿜고 무서운 소리를 내는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임금님은 용을 없애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용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공주님이 용을 찾아갔는데 사실 용은 커다란 가시가 박혀서 소리를 질렀던 거였어요. 공주님이 가시를 빼주자 용은 불을 뿜지도 무서운 소리를 내지도 않게 됐고 공주님과 용은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4: 우와, 이야기를 전부 기억하는구나.
1: 그럼요. 너무 재밌어서 그림책을 10번도 넘게 봤거든요. 공주님이 얼마나 예쁘고 용감한데요. 아, 아빠, 잠깐만요. 짜잔!
4: 어?
1: 아빠, 아빠, 어때요? 진짜 공주님 같죠?
4: 우와, 진짜 예쁜 공주님인데?
1: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용아, 조금만 참아. 내가 너의 발에 박힌 가시를 빼줄게.
4: 우리 달님이 공주님 역할 정말 하고 싶구나.
1: 네, 꼭 하고 싶어.

너도 내가 공주님 하는 거 보고 싶지? 신데렐라처럼 짠! 인어공주처럼 라라라라라

0: 달림아, 공주 옷 입고 유치원에서 불편하지 않겠어?
1: 괜찮아요. 평소에도 공주님처럼 해야 공주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어요.
2: 공주 옷 입고 왔네?
1: 그럼 써니 너도 공주 역할 하고 싶어서?
0: 어떡하지? 공주 역할은 한 명만 할 수 있는데.
1: 선생님! 어? 전 대사도 다 외웠어요!
3: 저도요! 저도 다 외웠어요!
1: 어? 그렇다면 전 공주처럼 예쁘게 인사할 수도 있어요!
3: 제가 공주 인사 더 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래, 너희 둘 다 너무 공주 같아서 선생님이 결정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어때?
4: 가위바위보?
5: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0: 써니가 이겼네. 축하해. 달림이도 아쉽겠지만 축하해줄까?
1: 축하해.
3: 고마워.
6: 저런, 달림이가 엄청 아쉽겠구나.
1: 네.
6: 그럼 달림이는 무슨 역할을 맡았어?
1: 용이 뽑는 불꽃 역할요.
6: 불꽃? 우와, 그것도 재밌겠는데?
1: 하나도 안 재밌거든요.
6: 아, 공주 역할보다 재밌진 않겠지만.
1: 치.
6: 달림아, 아빠는 말이야, 우리 달림이가 써니를 응원해주면 좋겠는데.
1: 써니를요?
6: 써니도 달림이만큼이나 공주 역할을 하고 싶었을 거야.
2: 뭐라고 공주? 네가 용한테 가겠다고?
3: 네!

0: 좀만 더 연습하고 집에 가자.
1: 집에 가고 싶은데.
0: 내일 공연이잖아. 조금만 더 연습하자. 아빠, 마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2: 써니야,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공주 역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3: 이제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4: 무대가 멋진데?
5: 달림아, 넌 좋겠다. 부름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잖아. 난 떨려.
2: 괜찮아, 너도 임금님 역할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6: 근데 왜 써니가 안 오지?
5: 그러게.
7: 달림이 여기 있었구나.
6: 써니야!
2: 왜 이렇게 늦은 거야?
7: 얘들아, 써니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8: 목이 쉬었어.
2: 뭐라고?
7: 목이 쉬었대.
2: 네?
6: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
8: 안 나와.
6: 어떡해.
7: 그래서 말인데, 써니는 달림이 네가 공주 역할을 대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데?
6: 네? 제가요?
7: 응. 달림이 네가 대사도 다 외웠고 또 공주 역할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선생님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5: 그래, 달림이 너 공주 역할 엄청 하고 싶어 했잖아.
6: 그치만 써니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8: 부탁해.
0: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용아! 다 달아! 야! 야! 우와! 야!
5: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0: 제가 가보겠습니다!
5: 이 목소리는? 아니, 공주야, 네가 어떻게 용과 싸워 이기겠다는 것이냐?
0: 일단 용을 만나서 불을 뿜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보려고요. 용아,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너한테 부탁하려고 왔어.
6: 아, 이 가시 때문에 네가 아파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뽑아줄게.
0: 야, 야, 야! 됐다! 예!
6: 많이 아팠겠다. 용아, 이제 괜찮니?
9: 예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득 가진 곳.
6: 이제부터

0: 우와, 너희들 대단하다. 달림이가 써니 대신 목소리를 내다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1: 저도 공주 역할이 하고 싶었지만 써니도 엄청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2: 그래, 너희 둘 다 아주 멋진 공주님이었어. 최고야.
3: 달림아, 고마워.
1: 나도.
2: 우리 오늘 연극 기념사진 찍을까?
1: 와, 좋아요, 좋아요.
2: 모두 공주님.
4: 공주님.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 상처엔
7: 순한 꿀게.
6: 주물 상처엔
7: 덤덤한
8: 마데카 솔이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모델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7: 너무
8: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테크스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0: 좀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환
3: 길게.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달림아, 이제 잘 시간이야.
3: 밀크랑 조금만 더 놀다 자면 안 돼요?
2: 밀크는 졸립대.
3: 그럼 그림책 조금만요.
2: 벌써 12권 반이나 읽었거든.
3: 맞다! 엄마, 오늘 써니가요.
2: 양말 짝짝이로 신고 온 얘긴 아까 했어. 잘 자, 예쁜 우리 딸.
3: 안녕히 주무세요.
2: 좋은 꿈 꾸렴.

0: 이게 무슨 소리지? 밀크야, 너도 방금 들었지? 어? 이상하다.
1: 달림아,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달콩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어. 어?
0: 아빠, 토요일인데 아빠도 쉬면 안 돼요? 엄마는 회사도 쉬고 우리 유치원도 쉬는데.
1: 안 돼. 주말엔 케이크 사는 손님이 더 많거든. 대신 일찍 올게.
2: 여보, 수고.
1: 어, 당신도 쓰고 달콩이 빠빠.
3: 빠빠.
2: 다녀오세요.
1: 갔다 올게.
0: 그럼 엄마랑 놀아야겠다. 엄마!
2: 미안. 엄만 오늘 화장실을 고쳐야 돼.
0: 치. 그럼 난 누구랑 놀아?
3: 달림아.
0: 어?
2: 써니 엄마가 써니랑 별이 데려오셨을 거야.
0: 엄마 최고!
4: 저기, 우리 어제도 유치원에서 봤거든.
0: 그래도 좋아!
3: 하늘 높이 날아라! 날아라! 예! 하늘 떠나!
0: 별이야,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놀자.

0: 아니, 난 사용할게. 어? 얘들아, 잠깐.
1: 왜? 마음이 바뀌었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
2: 뭐?
1: 뭐? 이 소리는 혹시
3: 새로운 친구?
1: 달림아, 어디 가?
3: 새로운 친구?
1: 어젯밤에도 이 소리였어.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어? 어디 어디? 뭐지 뭐지?
0: 고양이들이 달아날지도 몰라.

0: 버렸어. 아기 고양이들이 다시 오면 좋을 텐데.
1: 아, 글쎄.
0: 어? 고양이다, 고양이. 아까 그 엄마 고양이.
1: 어떻게 고양이가 집 안에?
2: 오늘 꼭 안 닦고 갔나 봐.

0: 고양이는?
1: 없네. 또 도망갔나 봐.
2: 어? 어? 들었죠? 고양이 소리!
0: 그런데 이거 밖에서 나는 소리 같지가 않은데?
2: 네? 그럼...
0: 설마... 말도 안 돼.
2: 아까 그 아기 고양이예요.
1: 그런데 얘 좀 아픈 것 같은데?
0: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많이 아픈 것 같네.
3: 어쨌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4: 자,
2: 와, 이제 다 나았나봐.
3: 엄마 고양이가 치료해달라고 우리한테 데려왔나 보네.
4: 아, 그런가 봐요.
2: 맞아요. 너무 귀여워. 내 말이 맞지? 완전 귀엽다니까. 초코도 좋은가 봐.
5: 초코?
2: 아, 귀가 초콜릿 색이라서?
5: 응.
2: 그럼 밀크랑 초코네? 밀크 초코. 엄마, 아빠, 얘 이름은 초코로 정했어요.
3: 초코? 아, 좋은데.
2: 그럼 이제부터 초코도 우리가 키우는 거죠?
0: 글쎄.
1: 네? 왜요?
0: 초코도 아직 아긴데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을까?
1: 그건 그렇지만...

0: 미안해, 초코야.
1: 왜?
0: 사실은 초코 엄마가 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초코랑 계속 살고 싶어서.
1: 그런데 지금은 초코 엄마가 와서 좋아?
0: 초코랑 헤어지는 건 싫지만.

0: 오늘 간식은 엄마가 만든 특제 샌드위치야.
1: 우와! 짜자!
2: 어? 초코? 아, 초코는 이제 없지.
3: 초코 소리 맞는 것 같은데?
1: 정말? 초코인가? 초코가 왔나?
4: 그러네.
1: 정말 보고 싶었어.

0: 내일이요?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아빠! 어? 짜잔! 멋지죠? 내일 캠핑 갈 때 이 모자 써야지.
0: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 내일 캠핑 못 갈 것 같아.
1: 네?
0: 회사에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거든. 엄마 빼고 아빠랑 가야 할 것 같은데.
2: 미안. 사실 나도 못 갈 것 같은데.
1: 뭐? 네?
2: 중요한 케이크 주문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미안.
0: 그럼 캠핑은 어떡하라고?
2: 그러는 당신은?
0: 나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 온 거잖아.
2: 나도 깜빡한 거라고.
0: 난 어쩔 수 없어.
2: 달림아, 저기.
1: 몰라!
2: 달림아,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0: 그래, 문 좀 열어봐.
1: 싫어! 나 앞으로 100밤 동안 엄마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0: 어떡하지? 대신 친구들이랑 마당에서 캠핑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2: 그러게, 100밤 자고 나서 얘기해야겠네.
1: 마당에서 캠핑?
0: 그래,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 써니랑 별이도 좋다고 했고.
1: 정말? 예! 달림아! 우리 왔어!
3: 어서 와, 얘들아!
4: 써니야, 뭘 그렇게 잔뜩 가져와?
3: 몰라! 일단 그냥 다 가져왔어. 엄마랑 캠핑 갈 때도 맨날 일하거든.
4: 난 캠핑은 처음인데.
1: 정말? 기대해. 진짜 재밌을 거야. 그쵸, 할아버지?
5: 죄송해요.
6: 이 녀석들, 그렇다면

0: 할아버지도 공격이다. 어떠냐, 할아버지가 구운 고기 맛이?
1: 최고예요!
2: 미크야, 맛있어?

0: 해야지? 뭔가 더 신나는 게 있으면 좋겠다.
1: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준비했지.

0: 얘들아, 잘 자라.
1: 안녕히 주무세요.
2: 잠이 안 와.
3: 잠도 안 오는데. 우리 더 놀까?
2: 아니, 난 사양할게. 엄마가 일찍 자야 한다고 했어. 응? 왜 그래? 봤어? 방금 지나간 검은 그림자!
3: 에이, 뭐가 있다 그래?
2: 뭐지? 무서워. 역시 뭔가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건데.
3: 어? 이제 괜찮은데?
2: 그러게. 얘들아,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얼른 자자.
4: 불빛에 가까이 있어서 나방 그림자가 크게 텐트에 비쳤나 봐.
2: 뭐?
0: 얘들아, 무슨 일이야?
2: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4: 북극성이에요. 저건 가시오페아고요. 제게서 본 별들.

0: 절동별이다!
1: 너무 예쁘다. 어?
2: 얘들아, 늦어서 미안.
1: 아빠! 엄마!
3: 마당 캠핑 재밌었니?
1: 네! 엄청!
2: 그래?
1: 신나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괴물도 나타나고.
3: 어? 괴물이라니?
1: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9: 블릭소
10: 클릭소 얼마세가.
1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11: 착착 치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2: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블릭소
1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그래, 우리에겐 뭔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신나게 풀어볼까? 좋아, 뭐부터 해볼까? 자, 조수,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보다시피 뭔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쨌든 모든 게 다 단서라는 걸 명심해!

대체 뭘 한 거지? 곰은 어디 있냐고! 좋아! 그럼 사실대로 털어놓을 기회를 주지!

너도 들었지, 왓슨.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 손자! 같이 좀 가야겠어.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란 말이야.

잘 봤지, 왓슨? 드디어 사건을 해결했어.

그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이는 모양이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정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도와주고 싶었던 거라고. 이 많은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늑대 친구들, 나 좀 도와줄래? 자, 어서 맛있는 산딸기 좀 먹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뭐야 뭐야, 대체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뭔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진 아니잖아. 잡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름답게 변신하는 법.

금방금방 다가오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생일 선물 준비하는 거 알지? 뭐 깜빡해도 돼. 내가 계속 알려줄 테니까.

왜 생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지? 어, 일어났네. 혹시나 내 생일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생일 선물 목록이야. 네가 고민할까봐 내가 미리 준비했지. 오늘부터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있는 거 아니지? 내일이야. 내일이 바로 내 생일이라고.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 오늘은 즐겁게 선물 받는 날. 다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는 거야? 아, 곰이랑 같이 생일 파티 하려고 기다리는 거구나. 짜잔, 나왔어. 뭐야, 내 생일 정말로 잊은 거야? 늑대 친구들아, 너희도 잊은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기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6: 승한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9: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2: 자,
0: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0: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3: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4: 얄미워. 현재 최.
3: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5: 야.
3: 지루하다, 지루해.
5: 나도 간다. 야.
3: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4: 딱 한 골만 넣고 싶대.
3: 자. 방금 뭐지?
1: 얘들아, 안녕! 내가 신기한 거 발견했어! 한번 볼래?
3: 잠깐! 설마 방금 콩순이 내가 공 찬 거야?
1: 어? 왜?
3: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겠지.
4: 왜? 어떻게 한 거야? 이럴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축구하자. 넌 꼭 해야 돼.
1: 응? 축구? 그럼 나 투수해야 돼?
3: 응? 아, 그건 야구잖아. 딱 봐도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구만.
4: 아무튼 같이 하자.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축구 천재 콩순이.
1: 그래, 축구는 배우면 되지. 그래, 좋아.
4: 콩순아, 받아.
3: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1: 야! 야! 야호! 좋았나?
5: 공을 잘 받긴 하는데.
4: 이상해 보이지?
3: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1: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3: 졸려. 빨리 끝내자.
4: 자, 간다. 공사 받아.
1: 좋았어.
3: 연습 좀 했나 보네. 저,
1: 야호! 꼬린! 또 간다!
3: 뭐지?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1: 조강력 고승이 슛!
3: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말도 안 돼!
1: 내가 이겼다!
4: 정말 잘했어!
5: 콩순이 최고야.
1: 코디,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응? 다음에 또 하자. 응?
5: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두고박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4: 그리 이번엔 진짜 세계 천재 잘 받아야 해.
1: 미용?
4: 헐. 참.
1: 미용.
4: 어떡하지? 너무 세계 천재가.
6: 너네 뭐해?
4: 내가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1: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4: 좋아.
1: 얘들아, 들어가. 공 찾으러.
3: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4: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3: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1: 공순이 완장대.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7: 네, 대장.

0: 죽겠다.
1: 어? 어? 뭉치 안 돼.
0: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코디! 코디가 안 보여?
3: 코디!
2: 코디!
1: 도와줘!
2: 코디! 코디! 이거 잡아!
0: 너 괜찮아?
4: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0: 목표물을 찾아보자.
1: 어, 공이다.
2: 와, 쇳덩굴이 똥이었네.
3: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0: 찾아서 다행이다.
2: 나도.
0: 공순이 완장대 공찾기 미션 성공!
2: 배고파.
0: 나도.
4: 와, 집에는 어떻게 가지?
2: 맛있는 냄새.
0: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4: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0: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5: 공순아, 가자.
6: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0: 네!

0: 일어나 놀자.
1: 오늘은 안 돼.
0: 왜?
1: 이거 다 치워야 하거든.
0: 와.
1: 어? 괜찮아, 뭉치?
0: 괜찮아, 흠요.
1: 어? 이건 뭐야?
0: 돌?
1: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어? 공룡 알랑이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0: 그럼 이건 뭐지?
1: 나 결심했어.
2: 뭘?
1: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4: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키워낼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1: 오, 역시 코디!
2: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0: 땡땡업계에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1: 잠깐만, 코디! 와!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0: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0: 여기서!
1: 왜 저렇게 빨라? 세게 부딪혔어.
2: 깨지면 어떡하지?
0: 지퍼?
3: 그니까 저 알이
4: 퓨리의 침대인 거네.
0: 나도 이제 동물 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퓨리였어.
5: 왜요?
2: 공순아, 그런데 왜 동물 친구가 필요한 거야?
0: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
4: 에이, 동물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 대신 우리가 있잖아.
3: 맞아, 항상 같이 있어줄게.
0: 정말? 왜요? 왜요? 너네들 항상 같이 있어준다고 했지?
3: 왜?
0: 그럼 나 방청 소하는 거 도와줄 거지?
4: 그건 좀...
0: 오늘 코디는 왜 안 왔어?
4: 오늘은 우리끼리 놀라던데.
3: 뭔가 힘들어 보였어.
0: 무슨 일 있나?
2: 우와, 망가졌다.
0: 이건 어떻게 끼우는 거지? 코디한테 고쳐달라야겠다.
3: 이런 건 코디가 잘하지.
0: 코디!
4: 집에 없냐?
0: 안녕, 코디!
6: 안녕.
0: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6: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0: 쿵쿵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6: 그래, 들어와.
0: 이게 다 뭐야?
6: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4: 코디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6: 와, 뭐 괜찮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4: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0: 쿵쿵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6: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쿵쿵이 장난감이...

0: 후지,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 게임이야.
1: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응?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2: 미안해, 코디.
0: 아하, 코디, 어?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을 세어봐.
1: 양?
0: 응,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이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2: 내가 더 줄게.
1: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2: 힘들어.
1: 양 180마리. 공순아, 갑자기 체조는 왜 하는 거야?
0: 체조하니까 힘들지.
1: 당연히 힘들지.
0: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1: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2: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
0: 왜요? 어? 예쁘다.
1: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0: 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1: 코디, 이 신발이 얼마나 오래 날 수 있냐? 코디, 코디! 코디?
0: 드디어 잠들었네.
1: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2: 고마워. 나도 고마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킥킥킥킥. 사는 아이도?
4: 킥킥킥킥.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0: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한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치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6: 순한길길.
5: 주물 상처엔
6: 너만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스쿨버스 왔네.
10: 학교 가자.
11: 안녕 친구들.
12: 같이 가자.
13: 안녕.
14: 재밌게 공부해요.
15: 와, 놀이터다.
16: 빙글빙글 쌩쌩.
17: 정면 버스 대지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8: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9: 키키키키.
20: 하는 아이도
19: 키키키키.
2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1: 커피 구조대 웨이터봇을 막아라.
22: 짐 들어줘서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배달이 늦을 뻔했거든. 뭐지?
21: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게다가 저 상자는 혼자 들긴 너무 크고요.
23: 여기 뭐가 들었을까? 뭔지는 몰라도 엄청 멋진 게 있겠지. 아님 맛있는 거면 더 좋겠다.
22: 안녕하세요 시장님. 택배가 여기 딱 왔습니다.
24: 오, 내가 보낸 그 접시가 왔나 보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드벤처 베이 기념 접시가. 오래된 접시에 실금이 가서 복원해주는 데다 보냈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헌 것까지. 똑같지?
21: 여기요?
24: 고맙다 로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안에 잘 갖다 놔야지. 귀한 접시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
22: 빈 접시는 치워드릴게요. 오, 이런. 이렇게 많은 접시를 언제 다 닦는담?
25: 버터씨, 주문하신 화물 택배 왔어요.
22: 오, 제발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만세! 내가 주문한 웨이터버 삼촌이야. 요즘 식당 주인들의 꿈이라는 그 로봇. 웨이터봇, 4번 테이블에다 서빙해 줄래?
26: 안녕하세요.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음식 나왔습니다. 치우자, 치우자, 치우자, 치우자.
22: 이 정도일 줄이야.
25: 네, 무지 놀랍네요. 가자 얘들아, 아직 배달이 무지 많아.
21: 야호,
11: 가요.
26: 치우자, 치우자.
23: 장난 아닌데, 저 로봇들 뭐랄까 치우는데 참 진심인 것 같지.
22: 우와,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어.
27: 이거 어때? 펜터마임 게임.
28: 아,
27: 알겠지만 설명을 할 땐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스카이, 네가 먼저 해볼래?
29: 좋아, 이게 뭔지 맞춰봐.
30: 귀여운 토끼 쓰다듬기?
29: 지렁이한테 인사하기지?
27: 아, 잠깐, 야구 아니야?
29: 맞았어, 주마. 이번엔 네 차례야.
27: 좋아, 그럼 이거 모으게.
29: 혹시 큰 젤리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거?
30: 정답, 파도타기.
29: 정확히 딱 맞췄어. 뭐? 그건 내가 젤리를 볼 때 표정인데.
23: 자, 이제 진짜 체스를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어우, 완전 쏟았네.
26: 치우자, 치우자,
0: 누가 이 로봇 좀 말려줘요. 매일 빵끈 다 닳겠어.
26: 키우다.
0: 뭐야, 눌렀는데 왜 안 멈춰?
26: 키우다. 키우다. 키우다.
0: 버피 구조대 불러야겠어.
29: 로키, 러블, 내가 뭐 하게?
1: 발에 붙은 껌때기?
23: 뱀이 안 붙었나 보기?
27: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0: 빨리 좀 와줄래? 이번에 산 웨이터 로봇이 고장났나? 아무거나 막 닫고 있어.
26: 치우다, 치우다.
0: 저러다가 큰 사고 날 것 같아.
27: 알겠어요, 포터 할아버지. 저희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9: 라이더가 부른다!
23: 마셜, 조심해!
29: 정답은 축!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이번에 포터 할아버지가 산 로봇이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나 봐. 우리가 막아야 하는데 먼저 운전하시는 분들을 도와야 돼.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고깔이랑 확성기로 교통이 혼잡한 길을 다 정리해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너는 차선을 새로 긋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디로 차를 몰지 안내해줘.
2: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놈의 로봇 얼른 넣어. 잠깐! 아, 제 로봇 때문에 죄송해요. 거기서!
1: 지우자!
0: 이게 웬 난리라?
2: 실수! 고깔이랑 확성기로 여기 교통부터 우선 정리해줄래?
3: 고깔!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2: 좋아. 로키는 새 차선이랑 표지판으로 길 안내를 해줘.
4: 쓰고 또 쓰고! 재활용 천재! 집게판!

0: 둘 다 수고했어. 이제 그 로봇만 찾아내서 막으면 되겠다. 네, 시장님.
1: 어, 도와줘.
2: 태우자.
0: 어, 포터 할아버지네 로봇이네.
1: 내 귀한 접시에 빼앗으려고 하잖아. 어, 이러다간 깨트리겠어.
0: 지금 바로 갈게요.
2: 태우자, 태우자.
0: 체스, 그물로 저 로봇을 막아줘.
3: 그물?

0: 씨를 쫓아가. 루킨, 가서 저 로봇을 꺼주고.
1: 알았어.
2: 걱정 마, 라이더.
3: 어, 이런. 안 돼. 조심해. 난 못 보겠어.

0: 더블? 구대 시장님이 아끼시는 접시가 깃대 위에 올라갔어. 네가 와서 크레인으로 조심해서 내려줄래?
1: 더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키우자 키우자.
2: 세상에.
0: 딱 좋아 러블. 이제 살살 내리면 돼.
3: 제발 조심해줘.

0: 쫓아가자! 쫓아가자!
1: 우와! 접시란 접시는 아주 여기에 몽땅 다 쌓아놨네.
2: 저 접시를 내리려면 우선 로봇을 어떻게 끌지 방법부터 찾아야 해.
0: 로봇을 잡을 순 없나? 그럼 제어판 열고서 꺼버리면 되는데.
2: 어, 그러면 되겠다. 저 로봇은 닦는 게 취미니까 여기서 더럽게 하고 있으면 다 끌어오지 않을까?
1: 진짜 기발한 방법이야, 라이더. 마침 저쪽에 딱 진흙탕도 있고.
0: 꼭 저걸 묻혀야만 할까?
2: 다른 수가 없잖아.
0: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꼭 성공해야 할 텐데.
1: 채우자, 채우자.
0: 왔다! 드라이버 작동!
1: 채우자, 채우자.
2: 정말 잘했어, 로키. 이제는 저 접시들만 돌려주면 되겠다.
1: 그건 나한테 맡겨. 다 내릴게.
3: 고맙다. 내 귀한 접시 찾아줘서. 그것도 아주 딱 맞췄네. 점심 먹을 시간이지 않니?
2: 여기요? 그럼 다 찾아준 것 같지?
4: 고장난 로봇 찾아줘서 고맙다. 사고 친 것도 다 복구해주고.
2: 별 말씀을요. 혹시 웨이터봇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5: 저렇게 말썽부리는 로봇은 당장 반품해버리세요.
4: 아니요. 실은 로키랑 제가 손봐서 그냥 놔둘까 하는데요.
6: 어서오세요. 대박맛집 포터식당입니다. 어서오세요. 대박맛집 포터식당입니다.
1: 퍼피 구조대, 바위 폭풍을 막아라!
4: 역시 포터시 파이 냄새는 정말 끝내준다니까요. 뭘요? 참, 이번에 새로 산 대형 오븐인데 이걸로 공짜 파이를 모두 다 하나씩 드릴 수 있겠네요.
0: 우와!
1: 내 사랑 파이.
3: 오, 그럼 우리 거는 크림 옥수수 커스터드 파이로 주실 수 있나요? 치카레타의 최애죠.
4: 네, 말씀만 하세요. 우리 1등 대원들은 어떤 파이를 먹고 싶니?
1: 저희는 강아지 간식 파이요.
4: 그래, 좋아.
0: 만세!
4: 오, 벌써 다 구워진 것 같네요.
0: 우와,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지?
4: 저 문이 찬 공기를 만나서 생긴 거란다.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뚫고 나오면 공기가 돌면서 저런 바람이 생기지.
0: 대박!
1: 진짜 신기하네요.
4: 자, 이제 됐다. 너희들한테 줄 공짜 파이도 금방 나올 거야.
0: 가서 애들한테 말해주자.
7: 방금 전에 파이를 공짜로 준다고 한 거 맞지? 이 딸기 파이 줘요. 피칸 파이랑 초콜릿이랑 또, 어, 저건 참치? 이건 빼고요. 뭐, 어, 그래. 참치 파이도요?
4: 저기, 죄송한데요. 파이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라서요.
7: 하나씩은 맞아요. 종류별로.
4: 와, 아, 이건 너무 뜨거운데. 죄송하지만 식어야 하니까 참으세요.
7: 참아, 내가 안 기다리고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4: 자, 지금이 기회야. 잘 들어. 내 환풍기로 저 파이들을 아주 빠르게 식힐 거야. 그런 다음 누가 오기 전에 전부 싹 쓸어가는 거지. 아, 생각처럼 빨리 안 식잖아. 나는 지금 먹어야겠다고 세 개 틀어. 제일 세 개 틀라니까. 어, 에이, 좋아. 그럼 내가 하지. 라즈베리.

0: 안 되겠다, 도망쳐! 야, 저건 내 아이가?
1: 내 줄리! 오기 전에 다 피해요! 오, 이게 웬 난리라! 라이더를 부르자!
2: 입들이 팽이처럼 빙빙 도는 거야!
3: 멋지다! 우와. 나도 해볼래! 우와.
4: 뭐야, 다 묘기하는 거야? 그대 시장님, 어디세요?
1: 난리가 났어. 포터 씨가 구운 파이랑 함께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 생겼는데 거의 폭풍이거든. 그래, 파이 폭풍이 더 맞겠다.
4: 세상에.
1: 온 마을에 파이들이 계속 날아다녀. 빨리 와줘.
4: 걱정 마세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뭐야? 부딪힐 것 같아, 마샬.
2: 딩동, 혹시 이 밥그릇 배달시키신 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포토 할아버지가 만든 파이들이 폭풍에 휩쓸렸대. 마을을 다 휘젓고 다녀서 사방으로 파이가 막 날아다니나 봐.
2: 저 맛있는 파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무시무시해졌지?
1: 자세히는 몰라. 출동해서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 써서 폭풍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줘.
0: 파이 단속 교통경찰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고장난 걸 발견하면 연장으로 고쳐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마셜? 넌 파이에 맞아서 더러워진 것들을 물대포로 깨끗하게 씻어줘.
3: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3: 아!

0: 한바탕 폭풍이 다 휩쓸고 갔네요.
1: 어, 버피고 조대 드디어 왔구나.
2: 내가 산 대용 오븐 때문에 이게 웬 난리람. 대체 뭔 문제인지 모르겠네.
3: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너무 강력한 현상이라서 이상한데 기상관측기로 어쩌다 저런 큰 폭풍이 생겼나 알아봐야겠어.
4: 와, 전부 파이 폭풍이 이렇게 한 거라고?
5: 얼른 알려줘야겠어. 응? 확성기?
3: 고마워, 체이스. 마셜, 동상을 씻어줄래? 루킨, 저 가로등을 고쳐주고.
6: 물대포 발사!
1: 훨씬 더 낫네.
3: 좋아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파이 폭풍은 왜 생긴 걸까?
7: 뽀드득 소리가 나는데? 들었어, 켈리?
8: 케이티, 어서 안으로 피해! 곧 파이 폭풍이 여기로 올 거야!
4: 파이 폭풍이 뭔데? 어?
8: 저거!
4: 이게 다 뭐야? 엉망이네.
5: 라이더! 파이 폭풍 때문에 KT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
3: 우리가 갈게. 넌 계속 방송해줘.
5: 알았어, 라이더.
3: 금방 고쳐줄게. 마셜, 로키, 지붕에 올려줘.

0: 환도에 내 기상 관측기가.
1: 제가 잡을게요, 선장님. 아, 사다리.
2: 괜찮아.
3: 파이 폭풍이 왜 생긴 건지 알아내셨어요?
0: 그럼 오븐에 구운 파이 주변은 꽤 뜨겁잖아. 만약 갑자기 찬 바람이 닿으면 공기가 빙빙 돌게 되는데 이 소용돌이 안에 따뜻한 파이가 계속 있는 한 끝없이 계속 돌지.
3: 그런데 찬 바람이 어디서 불었을까요? 오늘은 바람도 없는데.
4: 라이더, 다시 시내로 가는데?
3: 모두 가자!
5: 저걸로 줘요. 아까 1차로 구웠던 건 다 망쳤으니까.
4: 여러분, 그 파이 전부 치우고 안으로 피하세요. 곧 파이 폭풍이 와요.
6: 아직 옮기기에는 너무 뜨거워.
5: 어우, 내가 좀 도와드려요, 얘들아.
0: 오, 갑자기 엄청 쌀쌀해졌는데.
3: 찬 바람이 저기서 나온 거구나. 또 폭풍이 발생하기 전에 꺼야겠어요.
0: 근데 저 폭풍은 안에 파이가 계속 들어있는 한 절대로 멈추지 않아.
3: 그럼 파이를 전부 없애버리죠 뭐. 스카이, 러블, 바로 와줘.
1: 파이를 잡는 스카이.
7: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3: 어서와 얘들아. 스카이, 러블을 위로 들어올려줘.
1: 알았어. 후크.
3: 이제 저 파이 폭풍 안으로 천천히 러블을 내려주면 돼.
8: 파이 폭풍 안으로? 이렇게 바람이 센데 정말로 내려가?
3: 걱정 마. 폭풍의 중심은 고요하니까 일단 들어가면 삽으로 파이 전부 쳐내줘. 파이가 줄어들면서 회전이 멈추게.
8: 뭐 그래. 아우, 삽. 좋아, 시작한다. 우후!
4: 폭풍이 멈췄어.
3: 예.
6: 오징어 파이야. 오늘도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3: 아니에요. 혹시 또 파이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면 저희 불러주세요.
6: 자, 여기 딸기랑 강아지 간식을 넣은 파이. 널 위해 만든 거야.
5: 그렇게나 고생하고도 끝까지 파이 하나를 못 봤다니 말이 돼. 우와, 나도 파이 있다. 아, 오, 참치 파이야.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 상처엔
10: 승강기계.
9: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키키키키.
13: 하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탁.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공룡 구조대 익룡을 구해라.
2: 우와, 조종이 아주 예술인데, 스카이?
3: 겨우 저 정도 갖고 내가 진짜를 보여줄게.
1: 많이 컸네, 러블. 그래도 이런 건 못할걸?
4: 우와, 누가 먼저 갈까?
1: 글쎄, 막상 막하라서.
4: 오늘 우승은 스카이!
1: 요호! 여기 하늘을 지배하는 건 나, 스카이님이시다!
4: 날씨 참 좋지, 얘들아? 조심! 브라키오 볼이 있어!
5: 걸릴 뻔했네. 꼬리에 안 걸리게 높이 뛰어매니?
4: 괜찮니, 우리 브라키오아가? 누구지?
5: 우와, 저기 봐! 위에 전부 다 익룡들이야!
4: 너 익룡이 육식동물이란 거 알아? 또 네 발로 걷는다는 거랑 엄청 긴 네 번째 앞발가락에 달린 막이 사실 날개란 것도.
5: 그럼 넌 저 익룡의 이름이 매버릭인 거 알아?
4: 아니, 진짜야?
5: 내가 붙였어. 나는 게 꼭 어떤 영화 속의 주인공이랑 똑같아서.
4: 그런데 저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어쩌면 좋지? 깔려버렸어. 다쳤을 거야. 데리고 내려와야겠어. 어서 퍼피 구조대 부르자.
1: 힘내, 러블.
2: 와, 스카이.
6: 러블 승리.
2: 안녕, 테일러. 안녕, 렉스. 잘 지내?
7: 라이더, 매버릭이란 익룡한테 큰일이 생겼어. 날다가 절벽에 부딪혔는데 그때 날개가 바위에 깔려서 못 날아.
2: 지금 바로 갈게.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6: 조심해.
1: 방금 나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 봤어?
2: 그럼 로보독 야생공룡 지역으로 출발!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공룡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왔거든. 매버릭이란 익룡이 절벽에 부딪혔는데 그 충격으로 날개가 바위에 깔렸던 것 같아.
2: 어떡해.
1: 우리가 꺼내줘야겠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렉스? 넌 공룡 집게발로 올라가서 날개 꽉 누르고 있는 저 바위들을 좀 치워줄래?
3: 와! 공룡 부족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너는 짚라인을 가지고 매버릭을 절벽에서 안전하게 내려줘.
0: 공룡 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좀만 참아, 매버리! 퍼피 구조대가 금방 구해준다고 했어! 딱 맞춰서 왔네.
1: 가볼까, 렉스? 작전 알지? 락!
0: 공룡 집게

0: 내리자.
1: 짚 라인.
2: 짚 라인은 괜찮아 보여, 체이스. 어? 이 발자국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 라토를 것 같은데? 저기 있잖아. 이 앞에서 벨로키랍토르들이 모여 사는 동굴을 발견했거든.
1: 뭐? 랍토르들? 어서 짚라인 벨트를 보낼게. 받아!
0: 잘 들어, 친구. 벨트 맸다 뿐이지 그냥 평소처럼 날면 돼. 먼저 내려가. 나는 뒤따라갈게.
3: 잘 나는데, 매버리!
1: 맞아!
0: 우후! 나도 이만 내려가야겠어! 야하!
2: 날개가 많이 아픈 것 같아.
4: 엄마한테 가자. 이렇게 펄럭이는 날개는 뭐든지 다 고치시니까.
0: 이젠 걱정 안 해도 돼, 매버리. 이 뒤에 타!
5: 구조대. 아까 날개를 다쳤다고 했던 익룡이 얘 맞니? 어. 날개가 나을 때까진 고정을 해줘야겠어. 내가 보조기를 저기 어디 둔 것 같은데.
4: 와, 잡동사니는 터봇 박사님이 나보다 더 많으신데?
5: 아, 그래, 이거. 가는 것 좀 도와줄래, 로키?
4: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5: 어때, 아가? 다니까 좀 괜찮니?
2: 성공이야!
6: 잘한다!
5: 나한테 겁을 먹었나 봐.
3: 그러면 용기를 내도록 도와줘야겠네요. 스카이?
2: 공룡 세상을 나는 스카이!
3: 렉스, 힘낼 수 있게 옆에 가서 응원해줄래?
0: 매버릭, 불안한 건 아는데 스카이도 너랑 계속 같이 날 거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날개짓 해보자, 어?
2: 얼른 날아봐, 매버릭. 너는 할 수 있어. 비행 친구 해줄게.
0: 멋진데? 이제 네가 날아볼 차례야.
2: 하늘을 나는 익룡, 매버릭 천대.
1: 무슨 일이 있나 봐.
3: 스카이, 무슨 문제인지 봐줄래?
2: 아, 봐이자. 보조기에 나뭇가지가 끼었는데?
5: 아! 어, 날개에 보조기가 망가져버렸어.
2: 얼른 고쳐줘야 하는데.
3: 그래야지. 스카이, 로키를 데려가.
2: 어, 알았어.
3: 로키, 스패너로 저 보조기 나사를 조여줘. 하늘을 날고 있는 공룡이라도 구조할 수 있지?
4: 난 준비됐어, 스카이.

그렇게 나니까 나도 꼭 익명이 된 것 같아. 좋아, 나를 이제 천천히 아래로 내려줘, 스카이.

0: 비워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됐다, 두 개만 하면 돼.
1: 저, 로키? 더 빨리 해줄래? 지금 저 앞에서 티렉스가 노려보고 있거든.
0: 티렉스?
1: 와! 와! 해보자, 로키! 넌 할 수 있잖아!
0: 다 됐어! 위로! 위로!
2: 멋지게 해냈어!
3: 이제 매버릭이 훨씬 자신있게 나는 것 같네.
4: 이게 전부 우리 유능한 커피 구조대 덕분이야.
3: 이 정도로 뭘. 혹시 또 익룡한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불러줘.
2: 와, 비행 실력 좀 봐.
5: 우리 실력도 한번 볼래?
6: 공룡 구조대, 요감에 갇힌 공룡들을 구해라.
3: 좋아, 시작. 어느 편이 이길까?
4: 간지러워.
3: 자, 체스팀 승리. 모두 잘했어.
1: 미안, 나비가 간지럼을 태워서.
5: 할 수 없지. 대신 한 판 더 어때?
4: 좋지. 축하해. 근데 이번에는 벤이 내 편이다.
2: 우와, 도대체 무슨 소리지?
3: 보아하니 그동안 계속 잠잠하던 효화산이 다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귀여움이. 널 다치게 두진 않을 테니까.
2: 화산에서 왜 연기가 올라올까요?
3: 금방 폭발할 거라는 신호일 거야. 우린 괜찮겠지만 화산 밑에서 풀을 뜯어먹는 저 공룡들 같은 경우엔 화산이 터지면 갇히게 될 수도 있어.
4: 그럼 지금 바로 제그를 다 대피시켜야겠네요. 버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요. 약속할게. 이번에는 안 웃어. 어?
3: 안녕, 렉스. 다들 별일 없지?
7: 큰일 났어, 라이더. 지금 공룡들이 위험해.
3: 아니, 왜?
7: 화산이 곧 터질 것 같은데 아직 저 근처에 공룡들이 있어서 서둘러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
3: 네, 바로 출동할게요. 퍼피 구조대가 달려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9: 근데 마셜 어딨어?
5: 뭐해, 마셜?
2: 여기야! 얼른 와! 우와!
4: 꽤 험하니까 미리 연습한 거야, 응?
3: 그럼 로보도 야생공룡 지역으로 출발!

0: 멋지다.
1: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다들 고마워. 오늘 우린 공룡 구조 대작전을 펼쳐야 하거든. 지금 화산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있는데 저기서 언제 뜨거운 용암이 콸콸 쏟아져 나올지 모른대.
0: 용암?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2: 아직도 저 화산 아래 풀밭에서는

0: 여러 공룡들이 풀을 뜯고 있어. 우리가 책임지고 공룡들을 대피시켜야만 해.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랑 사이렌으로 주변에 있는 공룡들의 주의를 끌어서 다 화산에서 먼 곳으로 데리고 가죠.
1: 공룡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렉스? 넌 저 공룡들을 설득해서 체이스가 공룡들을 잘 데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래?
2: 랑! 공룡구조견 출동!
0: 대피시켜야 하는 공룡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거야.
2: 그야 당연하지.
3: 어서 가자.
2: 믿으라고.
3: 걱정 마.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예!

0: 여기?
1: 모든 공룡들은 들어라. 당장 여길 벗어나기 바란다. 얘들아, 어서 빨리.
2: 와와와와와. 어서 가자.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옳지, 그렇게. 다 날 따라와.
0: 그만 좀 싸우지. 나뭇가진 우리가 가는 데도 많을 거야.
2: 라이더, 혼자서는 못 내려오겠는데.
3: 스카이, 아기 공룡 좀 옮겨줄래?
4: 알았어, 하늘을 나는 스카이.
5: 이제 잡을 거니까.

0: 용암 때문에 풀밭이 전부 타겠어.
1: 절대 안 돼. 여긴 공룡들이 풀 뜯기 가장 좋아하는 데라고.
2: 우린 불을 끌게. 너희는 계속 공룡들을 대피시켜줘. 마셜, 불길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물대포를 쏴줄래?
3: 좋아. 아! 물대포 발사!
2: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러블! 아무래도 도랑을 쭉 파서 용암이 저 협곡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겠어.
4: 알았어, 도랑.
1: 와와와! 서둘러!
0: 렉스, 여기 이동 안 하는 애가 있는데?
1: 같이 가자, 아가야. 금방 용암이 밀려들 거거든. 빨리 가야 돼.
2: 정말 잘했어, 렉스.
4: 삭삭삭, 거의 다 팠어.
2: 좀만 힘내. 이제 저 앞에 돌다리만 건너면 돼.
1: 어떡해, 여기로 꼭 건너야 하는데.
2: 로키, 주마, 스카이, 쓰러진 나무들로 무너진 다리를 연결해줄래? 공룡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말이야.
3: 좋아, 말만 해. 이제 내 차례지?
2: 잘했어, 얘들아. 공룡들을 다 저기로 건너게 하자.
4: 도랑은 다 팠어. 어서 가자. 아우, 못 보겠다. 성공했어.
3: 네가 직접 봐봐.
4: 됐다.
3: 성공이야.

0: 멈출 기미가 안 보이네.
1: 아, 이건 화산 소리가 아니라 저기 티렉스 소리야. 갇혔나 봐.
2: 근데 티렉스면 엄청 크잖아. 우리들이 구하려면 엄청 큰 게 있어야겠는데.
3: 로보도 공룡 트럭에 와야겠어. 렉슨, 티렉스한테 이 상황을 말해줄래?
1: 랑! 공룡 부족한 출동!
3: 러블, 너도 건너는 일을 도와줘.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3: 와, 저기 보인다.
1: 라이더, 공룡 트럭으로는 뜨거운 용암을 건널 수 없잖아.
3: 맞아, 용암은 뜨거워서 안 되지. 위로 건너가면 되겠는데? 러블, 큰 바위로 다리를 만들어줄래?
2: 자, 바위 다리 완성. 이제 건너도 돼.
3: 렉스, 이번엔 네 차례야. 뭐라고 하는 거야?
1: 모르는 게 낫겠어. 일단 나를 믿고 저기 공룡 트럭에 타. 우리가 안전하게 구해줄게.
3: 너 뭐야? 바위 다리가 어디 갔지?
1: 다리도 없이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
3: 뒤에 큰 바위 보이지? 저기로 도움닫기를 해서 공중을 붕 하고 날면 어떨까?
1: 방금 한 그 말은 설마 뛰어넘자는 거야?
3: 맞아. 로보도 가보자.
1: 꽉 잡아, 친구!
4: 와, 우후! 됐다!
5: 하, 이제야 좀 평화로워졌네.
6: 그러게, 이만큼 했으니 저 화산은 다시 한동안 푹 쉬겠지?
1: 정말 고맙대.
2: 아,
3: 이 정도로 뭘. 혹시 또 어디로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기면 허피고조댈 불러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5: 덕분말.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사는 아이도
1: 킥킥킥킥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써니야, 우리 같이 먹자.
4: 알았어.
3: 너 저리야.
4: 오늘 반찬 본 것 같아.
3: 써니야, 머리띠 새로 샀어?
5: 응. 엄마가 사주셨어. 예쁘지?
6: 좋겠다.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사주면 좋을 텐데.
7: 자, 모두들 점심 먹을 준비 다 됐나요?
8: 네!
6: 이게 뭐야?
5: 응? 어제 썼던 거 그대로잖아? 아, 냄새.
9: 얘들아, 간식 먹자.
6: 우와! 이거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9: 그럼.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아?
6: 맛있다! 별이야, 너희 엄마 맨날 맨날 이런 간식 만들어줘?
10: 응.
6: 좋겠다. 우리 엄마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9: 뭐? 미안, 미안. 그래서 점심은 어디에다 먹었어?
6: 흥, 유치원에 있는 식판에다가.
9: 어떡해. 엄마가 어제 일이 바빠서 깜빡했나 봐.
6: 그럼 엄마, 대신 내일 소풍 갈 때 예쁜 도시락 싸주세요.
9: 예쁜 도시락?
6: 네! 별이도 그렇고 다른 애들은 소풍 갈 때 예쁜 도시락 싸온단 말이에요.
9: 그치만 엄마는 아침에 회사 갈 준비 때문에 바쁜데. 그럼 아빠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까? 아빠가 요리 잘하죠. 아, 맞다. 아빠는 출장 가서 내일 집에 없지.
6: 이게 뭐야. 나도 예쁜 도시락 가지고 가고 싶은데.
9: 알았어.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어디 어떤 게 있는지 볼까? 이건 안 되겠다. 어려워 보여.
6: 우와, 예쁘다.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요.
9: 뭐? 이거? 그래, 알았어.
6: 그리고 엄마, 예쁜 머리띠도 사주세요.
5: 써니도 맨날 엄마가 사준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6: 네.
9: 머리띠?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다시 한번. 어디, 요건, 요렇게? 아니야, 아니야. 또 망쳤네. 이번엔 성공해야 하는데.

0: 벌써 8시 40분이잖아 9시까지 유치원 가야 되는데 늦겠다 늦겠어 달림이 넌 빨리 준비해 엄마도 얼른 할게 도시락 도시락 그 다음에는 그냥 하면 어떡해
1: 엄마 다 됐어요?
0: 어 달림아 잠깐만 달콤이도 얼른 가자 빨리 빨리 버스 버스 유치원 버스 어디 갔지?
1: 없잖아
0: 미안해 달림아 엄마가 깜빡 잠드는 바람에
1: 나 몰라 오늘 소풍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럼 이제 어떡해요 집에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여행 갔는데 엄마가 회사 가버리고 나면 난 집에 혼자 있어요
0: 그러게 엄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니 안 되겠다
1: 네
0: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보세요? 네 팀장님
1: 네? 데이트?
0: 그래 달콤이 어린이집 보내고 우리끼리 데이트하자
1: 엄마 회사는?
0: 방금 회사에 전화한 거야 오늘 하루만 휴가 내겠다고
1: 정말? 정말 그래도 돼요?
0: 그럼
1: 우와 우리 어디 가지?
0: 글쎄 뭐 할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1: 아직 배는 안 고픈데
0: 그렇다면 어제 약속한 머리띠 사러 갈까?
1: 우와 정말?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쁘다.
0: 짜잔! 이제 달림이와 엄마 둘만의 쇼핑 시간. 같이 골라볼까?

0: 어때? 마음에 들어?
1: 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예뻐!
0: 다행이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이걸로 사자!
1: 엄마, 고마워요!

0: 이제 사진 하나, 둘, 셋. 예! 배고프지 않아?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1: 좋아요. 어, 근데 도시락은 어떡하지?
0: 도시락?
2: 재밌었어?
1: 네.
0: 정말 이걸로 되겠어?
1: 응. 엄마가 열심히 싸준 도시락이잖아요.
0: 엄마가 열심히는 했는데 어렵더라고.
1: 그래도 맛있어요.
0: 정말? 다행이다.
1: 엄마, 사랑해요.
0: 엄마도 사랑해, 달림아.

0: 회사 빠져서 오늘은 일찍 가야 하는데. 어떡해, 어떡해. 빨리, 빨리.
1: 회사 따라올까?
0: 내가 정말, 나 몸만 더 잔다는 게 그만. 못 살아.
2: 여러분, 이번 발표회 때 우리 반은 연극을 할 거예요.
1: 연극이요?
2: 그래요. 이번에 할 연극은 짠! 바로 이거예요.
1: 우와, 용감한 공주님 동화책이다.
3: 오, 용감한 공주? 어떤 내용인지 읽어봤니?
1: 네, 엄청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옛날 옛날 어떤 나라에 커다란 불을 뿜고 무서운 소리를 내는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임금님은 용을 없애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용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공주님이 용을 찾아갔는데, 사실 용은 커다란 가시가 박혀서 소리를 질렀던 거였어요. 공주님이 가시를 빼주자 용은 불을 뿜지도 무서운 소리를 내지도 않게 됐고, 공주님과 용은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3: 우와, 이야기를 전부 기억하는구나.
1: 그럼요. 너무 재밌어서 그림책을 10번도 넘게 봤거든요. 공주님이 얼마나 예쁘고 용감한데요. 아, 아빠, 잠깐만요. 짜잔.
3: 어?
1: 아빠, 아빠, 어때요? 진짜 공주님 같죠?
3: 우와, 진짜 예쁜 공주님인데?
1: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용아, 조금만 참아. 내가 너의 발에 박힌 가시를 빼줄게.
3: 우리 달님이 공주님 역할 정말 하고 싶구나.
1: 네, 꼭 하고 싶어요.

공주처럼.

0: 달림아, 공주 옷 입고 유치원에서 불편하지 않겠어?
1: 괜찮아요. 평소에도 공주님처럼 해야 공주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어요.
2: 응? 어? 뭐야? 달림이 너도 공주 옷 입고 왔네?
1: 그럼 써니 너도 공주 역할 하고 싶어서?
0: 어떡하지? 공주 역할은 한 명만 할 수 있는데.
1: 선생님, 어? 전 대사도 다 외웠어요.
2: 저도요, 저도 다 외웠어요. 어?
1: 그렇다면 전 공주처럼 예쁘게 인사할 수도 있어요.
2: 제가 공주 인사 더 잘할 수 있어요.
0: 그래, 너희 둘 다 너무 공주 같아서 선생님이 결정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어때?
3: 가위바위보?
4: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0: 써니가 이겼네. 축하해. 달림이도 아쉽겠지만 축하해줄까?
1: 축하해.
2: 고마워.
5: 저런, 달림이가 엄청 아쉽겠구나.
6: 네.
5: 그럼 달림이는 무슨 역할을 맡았어?
6: 용이 뽑는 불꽃 역할요.
5: 불꽃? 우와, 그것도 재밌겠는데?
6: 하나도 안 재밌거든요.
5: 아, 공주 역할보다 재밌진 않겠지만.
6: 치.
5: 달림아, 아빠는 말이야, 우리 달림이가 써니를 응원해주면 좋겠는데.
6: 써니를요?
5: 써니도 달림이만큼이나 공주 역할을 하고 싶었을 거야.
2: 아바마마, 나쁜 용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7: 뭐라고 공주? 네가 용한테 가겠다고?
2: 네.
7: 안 돼, 용은 너무 위험해. 용은 불도 뿜고 엄청 무섭단 말이야.
2: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서둘러 용한테 가서 잘 이야기해볼게요. 용은 꼭 제 말을 들어줄 거예요.
7: 그렇구나.
2: 안녕, 나는 공주야. 응? 꼭 용으로부터 보내줄게.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 내일 보자.
6: 집에 가야지. 신발이...
2: 조금만 참아. 내가 가시를 빼줄게.
7: 이제 연습 그만하면 안 돼? 너무 늦었다고. 집에 가자.
2: 조금만 더 연습하고 집에 가자.
7: 집에 가고 싶은데.
2: 내일 공연이잖아. 조금만 더 연습하자. 아바마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6: 써니야,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공주 역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8: 이제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5: 무대가 멋지네.
0: 달림아, 넌 좋겠다. 부름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잖아. 난 떨려.
1: 괜찮아. 너도 임금님 역할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6: 근데 왜 써니가 안 오지?
0: 그러게. 달림이 여기 있었구나.
1: 써니야! 왜 이렇게 늦은 거야?
0: 얘들아, 써니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9: 목이 쉬었어.
6: 뭐라고?
0: 목이 쉬었대.
6: 네?
1: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
9: 안 나와.
6: 어떡해.
0: 그래서 말인데.

0: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1: 제가 가보겠습니다!
0: 이 목소리는? 아니, 공주야. 네가 어떻게 용과 싸워 이기겠다는 것이냐?
1: 일단 용을 만나서 불을 뿜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보려고요. 용아,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너한테 부탁하려고 왔어. 아, 이 가시 때문에 네가 아파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뽑아줄게.
2: 얍! 얍!
1: 용아, 이제 괜찮니?
3: 예쁜 마음 사랑아.

0: 우와, 너희들 대단하다. 달림이가 써니 대신 목소리를 내다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1: 저도 공주 역할이 하고 싶었지만 써니도 엄청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2: 그래, 너희 둘 다 아주 멋진 공주님이었어. 최고야.
3: 달림아, 고마워.
1: 나도.
2: 우리 오늘 연극 기념사진 찍을까?
1: 와, 좋아요.
3: 좋아요.
2: 모두 공주님.
4: 공주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2: 얼굴 상처엔
4: 순간기계.
2: 주물 상처엔
4: 덤덤한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숲속에 가자.
9: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10: 2층입니다.
9: 모두가 친구되는 곳마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4: 예! Yeah.
14: 포켓몬 태그스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2: 얼굴 상처엔
4: 순간기계.
2: 주물 상처엔
4: 덤덤한
5: 마데카 솔이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우주로 날아가. 와우!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1: 깨워보자, 깨워보자!
3: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팔꿈치를 감싸고 당겨주기!
4: 하나, 둘,
3: 당기기!
4: 넷.

0: 이번에는 손바닥을 쫙 펴고 두 팔을 벌려서 뒤로 늘려주세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다시 한 번.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하는데. 하. 자, 마지막으로 깍지 끼고 목을 지그시 눌러줘볼까요?

0: 우주에 왔네. 별들이 엄청 많아.
1: 우와!
2: 우주에선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홀짝쌤이랑 우주여행 갈 사람! 우주로 가려면 뭘 타야 할까?
1: 우주선이요. 퓨! 로켓 우주선.
2: 맞았어. 자, 헛! 로켓 준비 됐나요?
3: 네!
2: 네! 아! 아하, 좋아요. 그럼 발사 준비!
3: 준비!
2: 5, 4, 3, 2, 1, 발사!
1: 와! 불을 뿜뿜 하늘로 쭈우.
0: 구름처럼 하얀 연기가 나요.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 5, 4, 3, 2, 1, 발사! 슈!
3: 발사! 3, 2, 1, 발사!
0: 발사! 우!
1: 댕구 우주선도 발사!
0: 우주선이 날아가요. 우와, 발까지 왔네요.
2: 우주에서 우리 몸은 가볍게 둥둥 떠다니지.
1: 와, 비눗방울처럼 둥실둥실.

0: 별이 하나, 둘, 셋, 넷. 우와,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어? 별똥별 안녕.
1: 와, 태양도 있어.
0: 아, 뜨뜨.
1: 뜨거워.
2: 우주로 더 멀리 가보자. 와, 어디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0: 우리 달 위로 폴짝폴짝 걸어요.
1: 달 위로 폴짝폴짝. 지나간다. 슈, 슈, 우와, 슈,
2: 우리 우주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우주여행 떠날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3: 네.
2: 좋아요. 모두 폴짝 준비.

0: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0: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슈!
2: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김용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 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캠핑 준비 끝!
1: 누가 텐트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아하,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 한 거야?
0: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 순간기계.
0: 주물 상처엔
1: 덤덤한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4: 예!
3: 포켓몬 태그스타

0: 어? 호떡아, 너 넘어졌어? 아프겠다. 어? 뭐야? 너 감기도 걸린 거야?
1: 그런 것 같아. 아파.
0: 어, 안 돼. 더러운 손으로 상처난 곳을 만졌다가 세균에 감염될지도 몰라.
1: 어? 세균?
0: 그래. 게다가 너 그 손에 대고 재채기했잖아. 그럼 감기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몰라.
1: 헉, 바이러스까지? 근데 누나, 세균은 뭐고 바이러스는 뭐야? 바이러스는 뭐고 세균은 뭐냐고? 뭐야?
0: 그게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데 아프게 해서.
1: 누나도 모르는구나.
0: 그럼 호떡이 네가 직접 알아보고 올래?
1: 응? 내가?
0: 응. 자, 세균 딱지.
1: 좋았어. 이번엔 호떡이가 간다.
2: 백혈구,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3: 백혈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여기서 나가면 충성하겠습니다.
1: 아, 내가 백혈구가 된 거구나.
4: 후배 교도관이 온다더니, 어서 오게 백혈구. 여기 곰새바는 처음이지.
1: 곰새말이요? 아,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그럼 난 아빠 곰인가?
4: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곰새마리가 아니라 여긴 곰새바 감옥이라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를 가둬두는 감옥.
1: 네? 감옥이라고요? 나 집에 돌아갈래.
4: 하긴 어디에 가? 여기 지켜야지. 자, 여기 열쇠. 자, 이제 킬 수 있지? 그럼 난 좀 쉬고 온다.
1: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운데. 나 집에 가고 싶어.
5: 저렇게 겁 많은 백혈구는 처음이네. 나도 축축한 집에 가고 싶다.
6: 파상풍균, 우리 저 어리숙한 백혈구를 속이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7: 살모넬라균,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거예요?
6: 저 열쇠를 몰래 뺏는 거야.
5: 그러다 큰 코 다치지.
6: 이정균, 너는 안 도와줄 거면 여기서 빠져. 괜히 우리 작전에 찬물 끼얹지 말고.
5: 찬물! 와, 찬물 끼얹으면 얼마나 축축할까. 제발 끼얹어줘. 난 축축한 게 좋단 말이야.
6: 지금부터 내가 아픈 척을 할 테니까 넌 몰래 열쇠를 빼서.
7: 알겠슈.
6: 응. 아이고 배야!
7: 백혈구님! 살모넬라구님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1: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7: 예.
1: 많이 아파?
5: 뭐?
1: 지금 뭐 하는 거야?
7: 들켰슈! 들켰슈!
6: 뭘 들켜? 내가 뭘 했다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얘 혼자 그런 거예요.
7: 이 살모넬라 이 배신 세균!
6: 뭐? 내가 뭐?
8: 오, 세균들 싸운다! 자기들끼리 싸우다니 모자란 세균들 같으니라고.
1: 모자라? 아니, 조그만 바이러스들이!
8: 뭐? 조그매? 싸우자!
1: 싸우자!
8: 이리 와!
1: 조용! 왜 똑같은 죄수들끼리 싸우는 거야? 도대체 왜 똑같은 죄수들?

0: 폐견이나 바이러스나 둘 다 못됐네.
1: 그렇지. 근데 말이죠, 누가 뭐래도 바이러스보단 세균이 한수 위죠. 그치 선배님?
2: 당연한 소리.
0: 넌 누구야?
3: 하, 내 이름을 몰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4: 황색 포도상 구경장님이시다.
5: 아, 따뜻하니 좋다.
6: 난 포도처럼 생겨. 이름도 황색 포도 상구균. 더운 걸 좋아해.
7: 포도 포도 상해라.
6: 독소 쏘는 게 특기.

0: 비상, 비상. 황색포도 상구균이 대장마을에 침입했다. 뱀을 열어 물로 쓸어버려라.
1: 내 독소는 아주 아주 강력해. 식중독을 일으키지.
2: 설사 또.
1: 그렇게 식중독을 일으켜 인간들을 쓰러뜨렸지. 내가 바로 최고의 세균!
3: 조용! 황색포도 상구균, 너 페니실린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큰소리 치기는...
2: 정말이십니까?
1: 아니, 그게... 난 그냥 자고 있었을 뿐이야. 잘 잤다. 오! 다들 어디 간 거야? 이럴 수가.
3: 푼곰팡이가 황색 포도 상구균을 먹어 치웠잖아. 그렇다면.
4: 그래. 푸른곰팡이로 세균 잡는 약을 만드는 거야.
1: 자고 일어났더니 플레밍 박사라는 사람이 푸른곰팡이로 세균 잡는 약을 만든다나 뭐라나.
3: 그 푸른곰팡이로 만든 최초의 항생제가 바로 페니실린이다. 너 페니실린한텐 꼼짝 못하잖아.
5: 뭐뭐 들었지. 세균 잡는 항생제를 곰팡이, 푸른 곰팡이로 만들었다는 거. 곰팡이가 세균보다 한 수 위라는 거. 이제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닌데! 항생제가 발명됐어도 나 황색 포도 상구균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더 강해졌지. 내가 바로 최고의 세균!
2: 들어가지!
1: 오, 페스트균 형님 아니십니까?
6: 페스트균이라는 1억 명 넘게 죽였다는 그 전설의 세균!
7: 페스트균에 감염되면 온몸이 까맣게 변해버려 흑사병이라고도 부른다잖아! 야야, 들어가자, 들어가!
6: 들어가자!
8: 페스트균 형님을 뵙습니다요!
1: 1억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2: 찌! 기벼룩 덕분이었지! 옛날 옛날에는 많은 쥐들이 거리를 돌아다녔지. 쥐털 속엔 쥐벼룩이 있었고 쥐벼룩 몸에는 나.

0: 인간을 물었을 때 몸속으로 들어갔지.
1: 왔다고.
2: 헬짝 헬짝
3: 착해
2: 헬짝
3: 착해
2: 헬짝
0: 지 꼼짝마 있는 거 다 내놓으시지.
4: 안 돼. 산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 위험해진다고.
5: 영양분 없이는 굶어 죽는다.
0: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지. 페스트긴 독소 파.
5: 백혈구.
6: 활짝 백혈구. 네가 어디라고 들어와. 네 불꽃 펀치를 받아라.
0: 그 주먹으론 날 막지 못하지. 페스트기운 독소 파! 이제부터 피사총사가 꼼짝 못하게 이 핏줄을 터트려버리지. 독소 파! 파! 파!
7: 헉! 페스트균이 그렇게 온몸을 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8: 처참했지. 흑사병은 빠른 속도로 번져갔어. 그래서 1억 명이 넘게 죽은 거라고.
7: 세균 너무 무섭다.
0: 세균들아, 나와 함께 이 지구를 세균들의 세상으로 만들자.
9: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10: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11: 코로나 바이러스다.
10: 이 지구는 바이러스가 접수한다.
12: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7: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자 세균들도 벌벌 떨고 있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인 거야.
8: 걱정 마. 곰세바 감옥에서는 그 누구도
13: 바이러스 감옥.
7: 여기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감옥. 나 혼자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왔다가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어. 물론 화상통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페스트균 등 세균에 대해 알기도 했지만 호빵이 누나 보고 싶다.
14: 아, 축축하게 살고 싶은데 물이 다 떨어졌잖아. 아, 운다. 저 눈물 갖고 싶다. 백혈구님.
7: 어? 무중균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너처럼 따뜻한 무전기는 처음 봤어. 너 때문에 위로가 많이 돼.
14: 그 눈물 닦지 말고 저 주세요. 제발요.
7: 뭐야? 너 지금 나 위로한 게 아니라 내 눈물을 탐냈던 거야. 무전기, 안 되겠어. 너네 물 없어.
14: 안 돼. 아, 이미 물 없어서 건조한데 물 안 준다. 백혈구님!
15: 무전균 쌤통이다.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루뚜루.
16: 아니 살모넬라균 무슨 신나는 일이슈?
15: 아니지. 파상풍균 난 말이야 감옥에서 나가면 뭘 할지 계획이 생겼거든.
14: 하! 아, 계획은 세워서 뭐해. 어차피 감옥에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15: 야 무전균 내 계획에 찬물 끼얹지 마라.
14: 찬물? 제발 나한테 끼얹어줘. 축축하게.
16: 아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15: 아이 쟤는 신경 쓰지 말고 내 계획이나 들어봐. 난 말이야 살모넬라균 부대를 만들어서 강해질 거야. 그런 다음 우리 형님들
16: 부대원들은 어디시오?
15: 그건 감옥에서 나가서 하나하나 모아봐야지.
17: 언제 모을래? 부대원들 모으려면 천년만년은 걸리겠네.
15: 소드바이러스, 너 지금 나 무시하냐?
17: 어떻게 알았지?
15: 야! 잡아봐, 잡아봐.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16: 아, 제발 잡아요!
17: 아, 나한테 부대 만드는 건 예의도 아닌데. 나는 나랑 똑같이 생긴 수두바이러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주 빠르게

0: 만들 수 있거든.
1: 어, 정말요? 어떻게요?
0: 살모넬라 균, 그 방법 알려줘?
2: 뭐 그 알려주고 싶으면 알려주던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줄래?
0: 그게 지금은 못해. 복제하라면 세포가 있어야 되거든.
3: 아,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려면 세포가 필요하다.
4: 뭐 그렇게 열심히 적는 거야?
2: 뭐야, 세포 없이는 혼자서는 못 만들어? 하이 참, 그러면서 잘난 척하기는.
0: 잘난 척이라니, 나 잘났거든? 너희 호떡이 수두 걸렸을 때 기억 안 나?
5: 그러니까 잘 잡았어야지.
4: 그때 내가 호떡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두 바이러스들을 복제했잖아.
2: 아니요, 모르겠어.
3: 맞아! 아, 맞다! 그때 그래서 호떡이가 수두에 걸려 엄청 고생했지.
0: 맞아. 나 때문에 백혈구도 쩔쩔 맸잖아. 야, 뭘 좀 아는군. 어? 백혈구님!
3: 허, 그래. 그때 백혈구를 쩔쩔 매게 한 죄로 수두 바이러스! 너 오늘 밥 없어!
0: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밥은 주셔야죠.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복제를 할 거 아닙니까?
3: 그러니까 밥 없어!
0: 아니, 백혈구님, 뒤끝 있으시다.
3: 복제는 수두 바이러스처럼 백혈구 뒤끝이죠.
1: 그럼 수두 바이러스는 백혈구님한테 잡혀온 거예요?
0: 아니, 난 항체에 당했어.
6: 수두 바이러스의 약점은 바로 이 총이야.
4: 호떡이가 수두 예방 접종을 했더라고. 그래서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왔는데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 왔더라니까.
0: 예방접종 싫어 싫어.
1: 나도 싫어.
3: 항체 조심 또 조심.
7: 라자 알았다. 그러니까 나처럼 변이 작전을 썼어야 했다.
0: 어, 형님 아니십니까?
2: 누군데? 새야!
1: 돼지 아니에요?
6: 수상하게 생겼네요.
7: 수상하다니!
8: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독감 중에서도 최고의 독감, 바이러스 중에서도 최고의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9: 라따 라따 라따.
2: 아, 스페인에서 오셨구나.
8: 라따 라따 들렸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전쟁으로 죽은 자보다 나 때문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내가 그 악명 높은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1: 나도 틀려요.
8: 라따 라따 라따.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따라라.
3: 바이러스 중 최고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어우, 별표.
2: 고향이 스페인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맞죠? 맞죠?
7: 라따 라따 틀렸다. 아주 예전에 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다. 당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느라 나에 대한 기사를 싣지 않았다. 스페인에서만 내 기사를 싣는 바람에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라고 불렸다.
0: 아, 그때 스페인 독감 하면 다들 벌벌 떨었잖아요. 저도 형님처럼 되고 싶은데 비결이 뭔가요?
7: 수두 바이러스? 넌 늘 똑같은 무기로 싸워서 늘 항체한테 당했다. 그래서 난 변화를 택했다.
6: 어? 변화라니?
7: 사실 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다.
0: 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다고요?

0: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 꿀꿀꿀꿀. 나는 돼지 백혈구. 꿀꿀. 너는 누구냐? 꿀꿀.
0: 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1: 꿀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왜 돼지 몸에 들어와? 꿀꿀. 당장 나가. 꿀꿀.
0: 아!
1: 아, 깨끗아.
0: 시시하다.
1: 어?
0: 돼지코?
2: 조류 몸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내가
0: 생겼?
3: 꿀꿀! 꿀꿀! 꿀꿀!
2: 돼지 몸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0: 이렇게 더 강해지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변이라고 한다. 라따 라따 알았냐?
4: 라따 라따 알았다.
0: 난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5: 돼지야, 어디야, 아프냐? 이를 어쩐다.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0: 조류와 돼지를 거쳐 사람 몸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왔다, 왔다, 들어왔다.
6: 독감 바이러스로구나. 비세포, 어서 항체를 쏴.
7: 근데 새야, 돼지야?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6: 그래도 어서 항체를 만들어봐.
7: 만들긴 하겠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아하! 라따 라따 알았다 파! 이제 세포를 공격해 복제를 시작한다. 이 몸은 이제 내 거다. 그렇게 바이러스 숫자를 늘려 많은 인간들의 몸을 정복할 수 있었다.
7: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너 정말 독감 바이러스구나. 너도 오늘 밥 없어.
8: 밥을 안 주다뇨.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을.
0: 사실 전 독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독하다.
9: 나 말하는 건가?
7: 너무 눈부셔. 왕관처럼 생겼네.
9: 난 이 돌기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요.
10: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9: 제법이군.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네 말대로 내가 더 독하다. 난 이 돌기가 많아. 세포 속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고. 더 많이 복제하고 더 빠르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말.
11: 넌 뭐해? 너나 나나 여기서 못 나가는데.
9: 뭐야? 분하다. 그 녀석만 없었어도 내가 여기 들어올 일 없었는데.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12: 어허! 내가 조용히 지내라고 했지? 안 그러면...
9: 빈 언니, 용서해 주십시오.
7: 저기. 뭐예요?
9: 그걸 몰라? 빈 언니, 톡! 손대면 바이러스 옷이 쫙! 하고 찢어져서 우린 팍! 하고 죽잖아.
12: 이 비누가 있는 한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거기 너 무덤균까지 모두 꼼짝 못한다.
7: 그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얼마든지 와봐라. 호떡이는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을 거니까.

0: 비누 최고 딱지다. 야호.
1: 이제 배울 건 다 배웠으니 나가볼까?
0: 아기 바이러스 도망간다.
1: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근데 꼭 반드시 돌아온다. 기다려라.
2: 너의 세상이 올 것이다.

0: 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4: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세요.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의 뮤직박스. 과연 어떤 것일지 하 아저씨랑 같이 골라 봅시다. 왠지 이쪽이 좀 많이 좀 마음이 가는데. 어? 이거 좀 느낌이 오는데? 우리 이거 고를까? 좋아.

0: 기분 좋은 소리네. 아,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지? 빨리 뜯어봐야겠다. 이제. 그럼 오늘은 바로 짠! 정글 음악제? 오늘의 신비한 박스는요, 텔레비전을 보는 전국의 어린이들과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1: 하나, 둘, 셋!
0: 그렇지. 자, 개봉! 우와. 우와. 이거 봐. 정말 크고 멋진 책이야. 이거 한번 열어볼까? 하나, 둘, 짠! 정글 음악대? 이게 뭐가 나오려고 그러지? 자, 다음 페이지. 하나, 짠! 얼룩말 울음소리다. 여기서 난 거야? 그럼 나도. 잉! 우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그럼 다음 페이지는 뭘까? 오, 기대되는데. 짠!
2: 오, 끼끼끼끼끼끼. 오, 끼끼끼끼끼끼.
0: 오, 원숭이! 나 완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2: 오, 끼끼끼끼끼. 오, 끼끼끼끼끼. 끼끼. 오, 끼끼끼끼끼끼. 오, 끼끼끼끼끼끼.
0: 오, 다음 장 기대되는데! 하나, 둘, 짠!
3: 삐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리.
0: 아, 새 소리는 어려운데.
2: 삐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리.
0: 아우, 아, 새, 새. 새! 아, 이거 목소리 잘 안 나오네. 그러면 친구들의 새 소리 한번 들려줄래요? 하나, 둘.
1: 삐리리리리리.
0: 오, 잘하는데.
3: 삐리리리리리리.
0: 다음은 볼까? 너무 기대되는데? 하나, 둘. 깜짝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 뭐지?
4: 고요한 정글의 밤. 보름달이 뜨자 커다란 사자가 나타났어요. 정글의 무법자, 사자.
5: 어? 사자가 잠이 들었어.
4: 삐리리리리. 큰 새가 신호를 보내자 정글의 동물들이 깨어났어요.

0: 와, 너희들 셋의 목소리가 합해지니까 더 멋진 노래가 되었어. 아, 사자가 일어났어. 정글의 왕.
1: 기분 좋은 노래소리 들려왔는데 모두 사라졌네. 꿈이었나 봐. 나도 같이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2: 사자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우렁차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낮은 소리. 우리들이 낼 수 없는 소리가 있네.
0: 그래, 사자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우렁차서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용기를 내봐.
3: 사자야, 우리 함께 노래 부를까?

와우! 너무 좋다! 정글 동물들의 음이 쌓여서 나는 소리. 윗모, 윗모, 윗모, 윗모. 근데 나 누구랑 하니? 어! 얘들아! 나랑 같이 해줘. 어? 하나, 둘. 윗모에 예! 좋아! 이제 정글 음악대를 만나러 공연 박스로 한번 가볼까?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를

0: 고르로 출발. 오늘은 뭘 고를까?
1: 아, 이거 고를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여기서 고를까?
0: 아, 아우 깜짝이야. 아우 놀랐잖아. 아, 이 박스는 뭐지? 깜짝 놀랄 재미있는 게 들어있을 것만 같은데? 오케이! 이 박스로 정했어! 오늘은 바로 짠! 깜짝이야! 안녕!
2: 안녕!
0: 지효장갑이 오랜만이야. 나 안 보고 싶었어?
2: 보고 싶었어요.
3: 먹고 싶었어요.
0: 야. 야.
3: 야. 나 오늘 그거 아직 먹고 싶었어요.
0: 오 예. 자 아저씨가 네. 깜짝 놀랄 만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 자. 자자자자자자.
2: 박스야?
0: 뭐가 들어있을까? 일단 지유 정엽이가 한번 손을 넣어서 한번 맞춰볼래? 자, 같이 한번 넣어봐봐. 뭘까?
2: 이거 포켓몬. 이거 뭔가 부드럽고 제가 야, 집에 나도, 있는 것 같아요.
3: 야, 나도.
2: 이거 폭신폭신해. 어잉?
0: 어잉?
2: 잉?
0: 어잉?
2: 토끼모자? 어, 나 집에 토끼모자 있는데.
0: 짜자잔.
2: 아주.
0: 와, 예뻐. 이 보들보들하고 하얗고 귀여운 야, 토끼모자네.
3: 이,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0: 오, 너네 이거 알고 있는구나.
2: 네.
0: 역시 인싸들이야. 나 이거 처음 해봐, 사실.
2: 나는 이미 집에 있어서 해봤는데.
0: 해보고 싶었어.
3: 나도 엄청 해보고 싶어서 집에서 계속 하고 싶다.
0: 아저씨 봐봐. 깜짝이야.
2: 아, 깜짝이야.
0: 아, 이 토끼가 바로 깜짝이야 토끼구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를 누르면 귀가 쫑긋하네. 우와, 우와. 너 이러다가 날아가겠다. 이 깜짝이야 토끼는 큰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서 귀가 쫑긋 쓰는 거야.
3: 이렇게 짱, 이렇게 깜짝.
0: 너 지금 너무 귀여워. 공주님 같아.
2: 너는 공주 토끼, 나는 왕자 토끼?
0: 나는 왕 토끼.
3: 나는 진하빨간색 공주토끼.
0: 그래. 야, 얘들아.
2: 네?
0: 나 진짜 진짜 재밌는 게임이 생각났어.
2: 뭐예요?
0: 바로 봐봐봐. 내가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거기다가 할 때 이렇게 오 노래 되게 잘한다. 이럴 때 깜짝 놀랐을 때 이걸 누르는 거야. 알았지?
2: 타이밍 잘못
0: 그러면
2: 해야 되네.
0: 아저씨가 양손으로 이 책상을 쳤을 때 너네들은 이렇게 이걸 누르면 돼. 알았지? 간다. 오, 잘하는데. 알았어. 그러면 아까보다 더 빠르게. 너네 너무 잘한다. 간다. 오,
2: 어? 진짜 진짜 빨려.
0: 오, 진짜 잘한다 근데. 자, 이번에 진짜 잘 들어야 돼. 이제 네. 언제 할지 몰라.
2: 네.
0: 아, 집중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2: 네.
0: 오, 너네 왜 이렇게 잘해?
3: 낫다.
0: 깜짝이야, 게임! 마지막 잘 봐.
2: 네.
0: 집중.
2: 네.
0: 집중해야 돼. 한다 지우 집중해. 에이 진 줄 알았지.
2: 네.
0: 자 그럼 이번엔 지우가 한번 해볼래?

0: 오, 놓칠 뻔했어. 자, 이봐, 또, 또.
1: 우와! 아까 안 놓쳤어.
0: 오, 그 정엽이 한번 해볼까? 정엽이?
2: 눈 감아.
0: 자, 눈 감아. 아, 속았어. 왜 이렇게 잘해.

0: 하얀 도화지에 무엇을 그릴까? 초록초록 잔디밭을 그렸더니 짜잔! 하양하양 토끼가 나왔어요.
1: 나는 소근소근 토끼. 큰 소리를 배우고 싶어.
0: 토끼는 누구를 찾아가는 걸까요?
1: 똑똑똑똑! 왕! 아, 깜짝이야.
2: 나는 뭐든지 꿀꺽 도깨비. 악센트!
1: 아이, 깜짝이야. 소문대로 정말 목소리가 크시네요.
2: 나는 악센트 도깨비. 무엇이든 크게 말하지. 그래서 늘 배가 고프단다. 먹을 것을 다오. 먹을 것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1: 아이고, 제가 맛있는 것을 드릴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2: 정말? 그럼 도로 시작하는 맛있는 것부터 먹어볼까? 도!
1: 동그란 도너츠.
2: 짠냠 짠냠 꿀꺽. 렛!
1: 내 상큼한 레몬.
2: 냠냠 냠냠 꿀꺽. 미!
1: 내 미끌미끌 미꾸라지.
2: 아이고 미끄러워. 아오! 파!
1: 낸 해물 파스타.
2: 후루룩 찹찹 쏘.
1: 낸 닭콩 솜방울.
2: 아 따가워. 아우 라. 낸 라디오잖아. 아우 시끄러이. 이. 시.
1: 낸 따르릉 시계.
2: 따르릉 따르릉. 그래도 배가 고파. 너를 잡아먹겠다. 왕!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나 여기 있지롱. 도레미 파솔라시 도 솔도.
2: 아이 깜짝 놀랐네. 딸꾹.
0: 오, 토끼의 목소리가 아주 커졌는데 토끼는 이제 노래하러 가야 해. 토끼들의 도레미송. 친구들도 함께 들어볼까? 공연 박스로 가자.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물량놀이 하고 싶어요.
1: 밥 먹고 싶어요.
3: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함께 불량놀이 하자.

0: 우리도 쨍나
1: 배고파. 이제 점심시간.

0: 우리 아까 12시에 먹었어.
1: 근데 왜 배가 고프지? 맛있는 정말 많이 먹는구나.
2: 그러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아, 코코! 코코! Are you okay?
1: No, I don't want half.
0: Really?

Thank you.

0: size. Size. Size. Half. Half. Half. Amount. Amount. Amount. Math show quiz time! Which one is half? Number three. Which one is half? Number one. How should we cut the cake to divide it in half? Number two. Good job!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한 길게!
1: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부릉부릉 빵빵 붕붕카 멋있죠?
1: 부릉부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0: 달래요. 그럼 다음번엔 나.
1: 양보왕 도도 멋져요.
0: 어?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어?
1: 어? 오, doggy, doggy, doggy.

0: Fox. Oh. Mischievous doggy.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일을 도와주셔서요.
1: 소풍에 데려와 주셔서요.
2: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우리를 사랑해주셔서요.

0: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1: 네, 홀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0: 오늘은 이태리 다시 갈 거예요. We're going back to Italy today. 네, I have a delicious spaghetti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맛있는 파스타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bacon rosé pasta.
1: Bacon rosé pasta.

Here are our ingredients. We have bacon, bacon 있어요. We have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We have bacon rosé sauce, 네, 벌써 만든 파스타 소스 있어요.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parsley, 이거 생 파슬리요.

We have olive oil, olive oil. We have garlic, mallow. We have salt, 소금. We have spaghetti. 네, 스파게티 꼭 필요해요. 제 생각 오늘 파스타 맛있게 나올 거예요. 1st we need to cut two ingredients we're going to use at the end. 우리 마지막 쓰는 재료 두 개 먼저 잘라야 돼. 마늘 토마토하고 생 파슬리. We take the fresh parsley, 우리 생 파슬리, 잎 뺄고요. We take off the leaves. 오늘은 그 킨 부분 안 쓸 거예요. 요리했을 때 이거 잘라서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잎만 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 됐어요. And now we cut the tomatoes. 네, 방울토마토 잘라요. 우리 반으로. Let's cut the tomatoes. We're going to cut in half like this. 네, 반만 잘라요. 한 번 더. 손 항상 조심하세요. Be careful of your hands. Cut in half. One more time. 다 됐어요. Time to cut the bacon, the onion, and the garlic. 우리 통베이컨, 양파하고 마늘 잘라요. 네, 오늘의 파스타 좀 두꺼운 베이컨 원해요. 그래서 얇게 자르지 말고 좀 큰 부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 We cut like this. 좋아요. And then 이렇게. Cut this way. 3, 4, 5. 네, 됐어요. Now the onion. 양파 우리 얇은 슬라이스 할 거예요. 이렇게. 손 항상 조심하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늘은 마늘 많이 써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써도 돼요? 그리고 크게 자르도 돼요? 작게 자를 것도 돼요? I like lots of garlic. 네, 마늘 다 됐습니다. Now to start cooking. 이제 우리 요리 시작할 거예요. First, the bacon. 먼저 베이컨 구워요. 카놀라 유. 올리브유, 다른 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베이컨은 기름이 많다. 그래서 베이컨만 넣을 거예요. Let's put the bacon in. 와, 벌써 시슬시슬 시작했어요. 우리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뒤집어요. 그래서 앞, 뒤, 옆, 밑에, 위에 다 그 골든 브라운 색깔 될 거예요. 손하고 몸 조심하세요. 그 기름은 살짝 튀튀튀 날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 베이컨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뺄 거예요. It's time to take out the bacon. 하나씩 하나씩 이 젓가락. 손 조심하세요. 와, 소리 들어보세요. 그 색깔도 좋아, 냄새도 좋아, 너무 좋아요. 그 기름 빼는 거 아주 쉬워요. 또 키친 타올 위에 놓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서 기름은 다 뺄 거예요. 움직이면서 기름은 다 뺄 거예요. 와, 기름 다 뺐어요. Now we can cook the onions and the garlic. 우리 양파 넣을 거예요. And our garlic. 우리 마늘도 들어가요. 이거 강불 말고 중불 정도 할 거예요. Okay. You see the color has changed. 그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물 조금 넣을 거예요. 그 다음 소스 넣을 거예요. Let's add in a little water. 우리 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제 안 탈 거예요. Let's put in our rosé sauce. 로제 소스 이렇게 넣을까요? 이 소스는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리 시간은 많이 필요 없어요. 오, 이탈리 냄새 나와요. 아주 좋아요. So, we have our sauce cooking and we have a pot of water. 우리 소스 여기 계속 요리하는 거예요. 보글보글. 여기는 바로 스파게티 넣을 거예요. In goes the salt.

We break the spaghetti and we put it in. 다 됐어요. 이거 보세요. 딱 맞아. 이제 밟은 해요. You can see it's starting to get softer. Our pasta is cooking. 우리 스파게티 지금 보글보글해요. Our sauce is cooking. And now we need to add the bacon. 우리 베이컨 다시 소스에 넣을 거예요. Let's put in the bacon. Ah, delicious, sweet and salty bacon. 네. 아, 파스타 요리하는 거 좀 바쁘지만 재밌어요. So now we put the pasta into the sauce. 이제 스파게티 소스에 넣을 거예요. Let's move the spaghetti over here, like this. 좀 조심하세요. 이거 먼저 물 다 배고 넣어도 돼요? 미스터, 이 마지막 2분 이렇게 해도 돼요. 파스타 물 도피됐을 때 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넣어도 돼요? 세 숟가락? 와우! You see, the sauce is all mixed with the pasta. 네, 이제 소스하고 스파게티 다 섞였어. We need a green friend. 바로 우리 생파슬리. 우리 넣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파슬리. 탕탕탕탕탕탕탕. 한 번 더 믹싱하고. 아, 잠깐! 또 한 친구 있어요. 빨간 친구. 우리 방울토마토 넣어야 돼. We have to put in the cherry tomatoes. 음. We just stir them through, and now our pasta is ready to serve. And we need whole black pepper, 통후추. Let's grind some black pepper. Our bacon rosé pasta is finished. 네, 우리 bacon rosé 스파게티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맛보기. 맛있는 베이컨하고 파스타. The bacon is soft and salty. The sauce is sweet and creamy. 어, 그 맛있는 베이컨하고 그 크리미한 소스는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스파게티면은 완성됐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엔 뭐가 할까? 저는 달콤한 거 되게 좋아해요. 혹시 다음에 또 달콤한 거? 아니면 고소한 거? 해볼까요? I'll see you soon. Bye bye.

0: 아이스크림 트럭.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니모 더 폴리스맨.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지난 이야기. 그린초키 구조대가 되기 위해 아지랑이 섬으로 가던 리더와 뿌기는 매너티를 돕다가 위험에 처하고 이들을 구하려고 출동한 그린초키 구조대와 만나게 되는데,
1: 일단 아지랑이 섬으로 같이 가자고.
2: 응? 근데 우린 다른 지원자들보다 늦게 도착하는 건데 괜찮을까? 맞다. 뿌기랑 이더는 브리드거 테스트랑 활실은 못했잖아.
1: 그래서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희들이 늦은 탓이니 어쩔 수 없더더. 안 그래?
2: 그렇지.
0: 과연 이다와 뿌기는 무사히 아지랑이 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린초끼 구조대 새로운 대원의 탄생!
2: 얘들아, 안녕!
3: 뿌기다! 뿌기야, 잘 왔어!

0: 네가 그림 쫓기 굿즈들 할 자격 충분히 있어. 나보다 책도 더 많이 읽고 노력도 더 많이 했다고.
1: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원을 뽑기 위한 마지막 순서가 남았죠.
2: 아, 진짜 떨린다.
0: 마지막 순서는 바로
1: 서포터 참여 투표.
3: 서포터 참여 투표?
4: 그게 뭐야?
5: 그게 뭐야?
4: 뭐지? 처음 듣는데 나는?
1: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테스트들.
6: 대화룡.
1: 그 영상을 우리 그림쫓기 구조대 서포터분들이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누가 그림쫓기 구조대가 되면 좋을지 서포터분들이 직접 판단해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쫓기 구조대를 응원하시는 서포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림쫓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0: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1: 네, 과연 서포터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림쫓기 구조대원은 누굴지. 오,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0: 우리 영표네.
7: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까지 늦어서.
0: 아니야, 괜찮아. 너 아니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8: 여러분!
0: 아빠!
8: 저 우리 뿌기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리 뿌기 그동안 바다 쓰레기를 열심히 청소해 왔어요. 친구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를 먹고 이 아빠처럼 목숨을 잃게 될까 봐요. 이렇게 착한 뿌기가 꼭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기를 이 아빠가 응원합니다. 뿌기 화이팅!
0: 화이팅! 고마워요, 아빠. 이건 또 뭐야?
9: 나 고래도 이다랑 뿌기를 응원해요.
0: 고래 저쪽으로 갔는데.
9: 이다랑 뿌기는 고래를 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날 지켜줬어요.
10: 그래 고맙다. 고래 앞으로 출발.
9: 이다랑 뿌기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
11: 대단히 잘했어.
12: 우리 매너티도 이다와 뿌기를 응원해요.
13: 이다와 뿌기는 우리를 돕느라 아지랑이 섬에도 늦게 간 거예요.
12: 그러니 여러분, 이다와 뿌기를 그린조끼 구조대원으로 뽑아주세요.
14: 누구야?
1: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서포터 여러분들이 이다와 뿌기에게 엄청나게 많은 표를 주고 계시네요.
0: 이제 투표를 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이렇게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이다와 뿌기는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이다와 뿌기에게 주어진 그린조끼 구조대 첫 번째 미션은? 먼저 뿌기 대원의 첫 번째 미션! 뿌기 대원은 지금 바로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가서 바다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해주자죠.
0: 네, 알겠습니다. 뿌기 출동!
1: 뿌기 파이팅!
0: 파이팅! 파이팅!

0: 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만나야 할 친구들이 있더죠.
1: 어떤 친구들?
2: 에이, 가보면 알아. 어? 지금 가보자. 그린쪽이 구조대
0: 친구들을 만나러
3: 출동!
4: 출동!
0: 가자!
5: 가자!
6: 같이 가!
0: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인천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이 있는 곳! 이 친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7: 아, 네, 지난 7월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어린이들이 편지와 플랜카드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으니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을 조금 적게 생산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구를 생각하는 이런 어린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저희가 뭔가 선물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쪽기 구조대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0: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플라스틱. 하지만 함부로 버리면 지구를 병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도.
8: 그래서 그린쪽기 구조대가 남동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도. 친구들 안녕.
9: 안녕.
8: 반가워. 먼저 우리 소개를 할게.
1: 응.
8: 나는 그린쪽기 구조대 대장 도도.
10: 나는 그린이.
1: 나는 맞아. 나는 새로운 그린쪽기 구조 대원이 된 이다라고 해. 친구들, 나 뭐처럼 생겼어? 맞아, 나는 음료수 페트병이야. 바다에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그린쪽기 구조 대원이 됐어. 반가워.
8: 우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냐면 친구들이 지구를 깨끗하게 지키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환경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는 활동도 해보기 위해서야.
2: 맞아. 그럼 오늘 함께 선생님을 불러볼까?
11: 선생님!
2: 우와.
12: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 조민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바다를 병들게 하는 쓰레기 줍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걸 다 같이 힘을 모아 막아보자고. 화이팅!
12: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쓰레기를 주워서 우리 이다와 그린쪽기 구조대를 도와줄 거예요.
0: 자, 그럼 다 같이 쓰레기를 주워볼까? 플라스틱 쓰레기, 땅통 쓰레기 모두 주워서 한 곳에 쏙쏙. 쓰레기를 줍시다. 모두 모두 줍시다. 와, 우리 친구들 잘한다. 다 같이 쓰레기를 줍다 보니 그 많던 쓰레기가 금방 다 사라졌도도. 그린쪽기 구조대 바다 쓰레기 줍기 성공!
12: 여러분, 어떤 쓰레기 주웠어요?
0: 쓰레기를 다 주웠으니 이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볼 차례야. 그럼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 첫째,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모아서 배출하고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둘째, 페트병의 비닐라벨은 꼭 떼어주세요. 셋째, 페트병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넷째, 페트병은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배출해주세요. 그럼 규칙대로 잘 하는지 한번 볼까?
2: 이거는 비닐라벨은 이렇게 떼서 비닐칸에 버리고 페트병은 페트병칸에 버리는 거예요.
0: 역시 우리 그린쪽기 구조대원 최고!
12: 여러분, 이제 분리배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지! 비닐라벨은 쑥 떼고 비닐 따로, 페트병 따로.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한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페트병들은 재활용 공장으로 가서 다른 물건으로 다시 태어난대. 페트병들아,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해줄 테니까 쓸모있는 물건으로 꼭 다시 태어나. 자, 이렇게 해서 그린조끼 구조대 페트병 분리배출도 성공!
12: 우리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진짜 그린조끼 구조대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8: 네, 역시 지구를 지키는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바다 쓰레기도 잘 줍고 분리배출도 잘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동.
2: 맞아요. 친구들도 다 그린조끼 구조대 인정!
4: 인정!
5: 여러분 덕분에 더러웠던 바다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친구들을 보면 앞으로 분리배출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헤헤.
8: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조민주 선생님 감사드리더도.
5: 감사합니다.
12: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분리배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그럼 지구가 다시 맑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3: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0: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야. 오랜 시간 지구를 지켜온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보자. 소중한 우리의 별, 지구를 위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6: 얼굴 상처엔?
9: 순한기계!
6: 주물 상처엔?
9: 너무나!
10: 마데카 소리?
9: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10: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아,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어린이를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아닌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
0: 외계인 나타났나요?
2: 요정들, 요정들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을 잘 했나?
0: 네, 박사님! 전 쓰레기 봉투 밖에 버리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습니다!
3: 전 신발 정리하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습니다!
1: 전 아이스크림 사오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습니다!
3: 그거 심부름 맞아?
0: 그냥 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아니야?
1: 뭐 내가 사오면 엄마 아빠도 드셨어. 짧게.
2: 역시 요정들 훌륭하다. 그런데 엄마 심부름을 하는 한 어린이를 악당 크크가 노리고 있다.
4: 네?
0: 심부름하는 착한 어린이를 노리다니.
3: 악당 크크,
1: 널 용서하지 않겠다.
2: 그러니 요정들, 당장 출!
4: 출동이다!

0: 삼총사.
1: 이 사건의 주인공 강지훈 어린이다. 지훈이는 지금 태어나 처음으로 마터 심부름을 가려고 한다.
2: 우리 딸 엄마가 뭐뭐 사오랬지? 우유 하나, 바나나 하나, 그리고 먹고 싶은 거냐? 하댄다. 총, 총. 좋았어.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된다. 그렇지. 자, 이 카드로 계산하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쏙 넣고 카드 흘리지 않게 조심. 네, 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총, 총, 총. 마트 심부름인데 잘할 수 있으려나?
1: 하지만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지훈이는 아주 자신만만했어.
3: 우와, 내가 마트 심부름을 가다니. 난 정말 멋져. 난 정말 최고야.
1: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뭐야, 쟤 왜 이렇게 씩씩해? 나 씩씩하게 심부름하는 어린이 정말 싫어하는데. 하, 그렇다면 강지은 어린이 심부름 이 악당 크크가 망쳐줘야겠군. 기다려라, 강지은 어린이. 카카카카카카카카 강지은 어린이.
3: 우유, 바나나, 과자. 다른 건 사면 안 돼.
4: 응. 카카카카카카카 카카카카카카카카. 과연 그게 계획대로 될까? 아니 아니, 어림없다 강지은이.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카카카카카카카카. 슝슝슝 슝슝슝
3: 슝슝슝. 과자 하나, 바나나 하나, 우유 하나.

0: 이리 와요 친구. 이거 한번 먹어봐. 아유 괜찮아. 먹어보고 안 사도 돼요. 자, 아.
1: 우와.
0: 어때? 끝내주지? 오늘 이거 사면 이것도 하나 더 줘요. 자, 하나 더. 아.
1: 아. 우와. 이거 너무 맛있어서. 오늘 많이 팔리겠네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0: 화이팅! 화이! 뭐야? 안 사고 그냥 가는 거야? 헤이! 좋아. 그럼.

0: 심부름 망치기 2단계로 넘어간다. 어머머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오늘 아침에 내놓은 번개맨 인형이 다 팔리고, 요거 하나 딱 남았네. 나중에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도 소용없어. 지금 사야 돼. 지금 당장.
1: 어떡하지? 사고 싶긴 한데.
2: 지윤아, 우유, 바나나, 과자 딱 이것만 사가지고 오세요.
1: 하지만 딱 하나 남아서 샀다고 하면 엄마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3: 찾았다.
0: 뭐 하는 거야? 이리네. 지금 그거 이 친구가 막 사려고 하고 있었는데.
3: 저는요, 한 시간 전부터 이거 사려고 한 시간 전부터 집에서 뛰어왔거든요. 번개맨, 가자.
0: 진짜?
4: 괜찮아요. 저 어차피 과자, 바나나, 우유만 사야 해서 저 번개맨 인형 사면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하마터면 심부름 망칠 뻔했네.
0: 이러면 안 되는데. 일 어쩌지? 친구! 심부름 망치기 작전 3단계!
5: 여기 말고 여기, 요 앞에 다른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거기 아주 귀여운 번개맨 인형을 많이 판대. 나랑 같이 가볼까?
2: 지윤아, 살 거 다 샀으면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야 한다.
5: 여기서 엄청 가까워. 이 아저씨랑 뛰어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가볼까?
4: 그럼 뛰어요, 빨리!
5: 예스!
4: 뭐해요, 뛰어요!
5: 그래, 너 아주 박력 있구나. 가, 지윤이! 그만 뛰자. 숨차.
4: 근데 장난감 가게 어디예요? 빨리 번개맨 인형 사고 집에 가야 하는데.
5: 그러게, 장난감 가게가 어디 있을까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크크크크 빰빰.
4: 뭐야? 그럼 나한테 거짓말 한 거예요?
5: 강지윤이, 그걸 이제 알았나? 그러게, 누가 모르는 사람 말 듣고 함부로 따라오래.
4: 여기 어디야? 나 빨리 집에 데려다 줘요. 엄마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5: 이로써 강지윤 어린이 심부름 망치기 작전 성공!
6: 성공은 무슨 성공?
0: 아니, 행동자의 삼총사!
4: 여정들, 도와주세요!
7: 걱정 마, 지윤아. 우리가 왔어!
8: 크크! 네가 아무리 악당이라지만 지윤이처럼 씩씩하게 심부름하는 어린이를 괴롭히는 건 너무하잖아!
0: 아니, 너무하지 않아. 난 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심부름 잘한 녀석들이 너무 싫었었지.
5: 크크야,
9: 계란이 뚝 떨어졌다. 마트 가서 계란 좀 사올래?
10: 아, 싫어요. 귀찮아요.
9: 아이, 참. 네 친구들은 심부름에 그렇게나 잘한다는데 넌 어쩜 엄마 심부름을 한 번을 안 하니?
10: 내 친구 누구요?
9: 딩딩이, 동동이, 댕댕이.
11: 엄마,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9: 우리 크크는 왜? 아, 딩딩, 동동, 댕댕은 왜 심부름을 잘하고 난리야? 왜?
12: 그때부터 난 심부름 잘한 녀석들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
7: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반성하고 심부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2: 그러게 말이다, 크크. 제발 정신 좀 차려.
8: 정신 차리게 우리가 좀 도와주리?
13: 어? 도와줘. 어떻게 도와줄 건데?
8: 흥, 그건 말이지, 내가 방금 사온 게 있거든.
13: 오, 뭔데, 뭔데?
8: 바로 이거다! 딩딩!
2: 동동!
7: 딩딩!
8: 딩동!
9: 엄마! 이제부터 심부름 열심히 할게요! 둘, 셋, 뿅!
8: 자, 우리가 또 해냈다! 예!
2: 지윤아, 가자.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고마워.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
7: 그래.
14: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다 이야기했지.
2: 아유, 모르는 사람 쫓아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1: 네, 이제 모르는 사람 절대 절대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2: 아유, 그래야지. 그래도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온 거 정말 잘했어. 우리 지윤이의 마트 첫 심부름 성공! 예! 심부름 성공한 기념으로 선물!
1: 우와! 번개된 인형!
2: 지윤이 주려고 마트에 아침 일찍 가서 사놨어.
1: 오, 엄마 고마워요.
2: 엄마도 심부름 잘해줘서 고마워요.
6: 기동의 상속사!
1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8: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승강길게, 주물 상처엔
1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동. 얼굴 상처엔
5: 순간킥킥.
6: 주물 상처엔
5: 너무 말.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스.

0: 어떤 한?
1: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한글 영웅 아이야.
2: 올해의 영웅으로 뽑힌 아이야에게 영웅 배지를 붙여줄게.
1: 이응을 파괴한 천지. 영웅이 아니고 여우 아이야가 되어버렸다.
2: 천지, 이응을 돌려.
1: 어린이 용사들은 아이야를 구해낼 수 있을까?
3: 아이야를 구하러 곳까지 오다니 겁도 없군.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
2: 그럴 순 없어. 우린 이응을 꼭 찾아야 해.
3: 고집이 세군.
2: 아이야.
3: 뭐야? 여우 주제에 겁도 없구나.

0: 어떡해. 어린 용사들! 어린 용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응! 친구들! 우리 함께 이응을 만들자!
0: 자, 다 같이 준비!
1: 준비!
0: 자, 발사!
2: 천지 각오해라.
3: 다소롭다.
2: 얘들아, 저쪽으로 피해. 맡겨. 소사라 한글. 야.
4: 하용사 괜찮아?
2: 천지 각오해라.

0: 한글 용사 이
1: 한글 대결로 결판을 짓자고요.
2: 응? 한글 대결?
3: 갑자기. 좋다.
1: 무대 변신.
3: 응? 뭐?
1: 자, 다리 들어오세요. 네.
3: 뭐야?
1: 이거 도와줄게요. 들어가줘요.
4: 어디 도와드려야 되나?
1: 어? 제가 도와 그럼 난 뭐 하면 될까나
3: 이게 뭐야?
1: 들어야겠다. 자 무대 변신 완료.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이야 대 천지.
4: 할 수 있어.
1: 천지 대 아이야의 한글 대결. 첫 번째 대결, 천지 대 아용사, 아용사 대 천지. 물, 물로 끝나는 말.
5: 끝! 콩나물! 오, 오, 오,
4: 오, 오, 오, 오, 오, 아용사 힘내!
5: 끝! 건물! 이야!
4: 좋았어.
5: 콧물. 안 돼. 물. 물. 기억이 나지 않아.
1: 천지승.
3: 또 덤벼라.

0: 번째 해결. 전지 대 이용사. 이용사 대 전지. 기. 기로 시작하는 말.
1: 기차. 잘했어. 기린. 기른. 기 모르겠어.
0: 기용사 세.
2: 좋아.
0: 세 번째 대결. 전지 대 야용사. 야용사 대 전지. 끝말잇기.
1: 기차.
2: 차표.
1: 좋았어. 표지.
2: 지렁이.
1: 그렇지. 빗발.
2: 빨대.
1: 좋아. 대나무.
2: 무기.
1: 좋아. 기차.
2: 차표.
1: 표지. 뭐지?
2: 지렁이.
1: 지렁이. 이빨.
2: 빨대.
1: 대나무.
0: 뭐지?
2: 무기.
1: 기차.
2: 차표.
1: 표지.
2: 지렁이.
0: 이빨. 아유, 끝이 안 나요. 이번 판은 무효. 다른 문제로 마지막 대결.
3: 잠깐.
0: 어?
3: 잠깐만. 마지막 대결은 우리에게 맡겨.
0: 예. 그럼 마지막 대결. 전지 대 어린이 용사. 어린이 용사 대 전지. 야, 반대말 대결.
3: 반대말?
2: 반대말?
1: 죽다.
3: 반대.
1: 싫다. 제법인데? 잘했어!
3: 1차!
1: 없다!
3: 기차!
1: 그렇지! 아, 깊다! 깊다의 반대말이 뭐더라? 너무 어려워!
0: 와! 어린이 용사 승! 용사들의 승리입니다! 우와! 어린이 용사들이 천지를 이기다니! 대단해!
3: 우리가 아이야 용사를 지켰다!
4: 국민장은 그리고 어린이 용사들! 정말 고마워.
5: 너희들 덕분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4: 휴, 하마터면 여우 아이아로 살 뻔했는데 말이야. 어린 용사들! 모두 어린 용사들 덕분이야.
3: 아이아는 우리들의 영웅이야. 우리 모두 영웅이야.
4: 맞아. 전 세계에 있는 어린 용사들! 우리와 함께 한글 용사 아이아 노래를 불러봐요!

0: 어른이 형사 또 만나.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2: 소, 중, 화, 개.
1: 한 번 더! 오!
3: 나는 한글 소중하게.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아유 소중해. 아유 소중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소중해. 아유 소중한 나무.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소중하게예요.
4: 그렇다면 내가 바로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한글이냐?
3: 오, 맞아요. 소중한 것을 알고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멋진 한글이랍니다.
4: 그렇게 멋진 한글이라니. 그렇다면 내가 파괴하겠다.
3: 뭐?
5: 조용히 해! 못생겼어!
3: 어? 내가 왜 이러지?
6: 야, 한글 소중하게가 변했어.
7: 우리가 한글을 구해야 해.
8: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이 용사, 나 좀 도와줘. 한글 이응을 찾아줘.
1: 우리만 믿어.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2: 어디로 가야 되지?
3: 우주로 출동해. 천지가 이응을 가지고 우주로 갔어.
1: 우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정우마! 이렇게 구경할 때가 아니야. 어서 이응을 찾아야지.
1: 아, 맞다. 이응을 찾아보자. 천지가 우주 어딘가에 이응을 숨겨놨어.
0: 우리가 사는 지구, 초록별에게 물어보자.
1: 그래, 지구는 다 알고 있을 거야.
0: 저기 초록별이야.

0: 아름다워. 어? 지구에 이응이 있어. 어? 이응을 찾았다. 한글 영상을 부르자. 그래.
1: 어림없다.
0: 천지.
2: 너희는 이응을 절대 찾을 수 없다. 내가 지구를 병들게 할 테니.
0: 지구야, 왜 그래?
3: 더 이상 못 참겠어.
0: 지구가 아픈가 봐. 초록색도 다 사라지고 있어.
4: 천지의 지구 파괴 광선 때문이야. 지구의 숲이 파괴되었으니 곧 홍수와 산사태가 날지도 몰라. 우리가 가볼게. 기다려.
5: 너무 더워.
6: 숨도 못 쉬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7: 나무가 있어야 신선한 공기와 그늘을 만들 수 있어.
6: 어디에서 나무를 구하지?
8: 우리는 나무 구조대!
9: 응급 상황! 응급 상황!
10: 나무를 심죠!
8: 야!

0: 맑은 공기야. 시원한 그늘이 생겼어. 이제야 살 것 같다.
1: 숲 덕분에 지구가 건강해지고 있어. 나무구조대, 고마워요.
2: 나무를 소중히 여기면 지구가 건강해져요.
3: 그럼 다른 곳으로 또 출발!

0: 이제 살 것 같아.
1: 우와, 지구가 다시 건강해졌어.
2: 어, 이응이야.
0: 나를 건강하게 해줘서 고마워. 어서 이응을 가져가.
2: 헛! 나와라, 환영해!
3: 성장 완료! 소중하게!
1: 할아버지의 손으로!
4: 이젠 할아버지 차례! 소중하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5: 못생겨져라!
6: 오, 내가 다시 돌아왔어! 아유, 소중해. 아유, 멋져. 아유, 소중해. 아유, 소중해.
4: 소중하게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7: 소중하게, 소중한 나무.
8: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7: 소중하게, 소중한 숲.
8: 정미 당첨.
7: 소중하게, 소중한 지구.
4: 소중하게, 순서대로 써볼게요.
7: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지읒이 우를 만나 주. 주가 받침 이응을 만나 중. 히읗이 아를 만나 하.

0: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따라 읽어보세요.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1: 히히, 우와, 한글이다. 한 번에 다 먹어버려야지. 와우, 슝!
0: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친구들,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요. 끝.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남방구는 북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홍핑의 세 가지 소원.
1: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2: 그야 내가 단번에 확 잡아버렸지.
3: 뭐야? 어머나,
4: 웬 꿀꿀이가 있네.
3: 누구한테 꿀꿀이라는 거야?
5: 어? 왜 저러지?
4: 로비, 등에.
1: 에이, 이건.
3: 이리 줘봐.
5: 어? 뭐야, 이게? 너무해, 좋아.
1: 에휴,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라니.
3: 레나, 너 정말 1억이야?
4: 꿀꿀, 꿀꿀. 꿀꿀이가 꿀꿀대는 소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잠을 수 없어, 믿다.
3: 저런 유치 안에는 무시하는 게 정답이야, 미더핑.
6: 맞아, 맞아.
7: 봤어? 로미 표정 완전 웃겼어.
6: 역시 레난 골탕 먹이는 일엔 천재 같아.
4: 어림없어. 아직 한참 부족한걸?
3: 어?
4: 그동안 내가 너무 얌전히 있었어. 아주 확실하게 골탕 먹여줄 거야. 대체 누구야?
1: 꿀불견인 로미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5: 너무 심한 거 아닐까?
6: 어, 맞아.
5: 그건 좀.
4: 뭐야? 너희 지금 로미 편 드는 거야?
5: 그건 아니지만. 나 할 일이 생각났어.
6: 미안, 나도.
4: 너희 둘 다 끝인 줄 알아?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애들이야.
3: 어?
4: 이건 보석인가?
5: 뭐야, 꼬질꼬질해가지고.

0: 얼굴도 예쁘잖아? 오히려 너무 잘나서 피곤해, 피곤해. 아, 이제 그만 좀 피곤해졌으면 좋겠다.
1: 그럼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소원.
0: 네가?
1: 이뤄줄게, 소원! 뭐야, 이게! 예쁘고 부자인 게 피곤하대서 더럽고 가난하게 만들어졌어, 소원.
0: 어서 원래대로 돌려놔!
1: 알았어.
0: 너 정말 뭐든 할 수 있구나?
1: 응, 소원!
0: 마음에 들었어. 널 내 부하로 삼아줄게.
1: 부하?
0: 난 여왕님, 넌 하인이란 거야.
1: 난 하인이 아니라 소원팽인데, 소원?
0: 그런 뜻이 아니잖아!
1: 아무튼 마지막 소원은 뭐야, 소원?
0: 뭐? 소원 세 가지 이뤄준다며!
1: 더럽게 만들기 하나, 원래대로 돌려놓기 하나. 두 가지 이뤄졌잖아, 소원!
0: 내가 혼잣말한 걸 네가 마음대로 이뤄준 것뿐이잖아! 소원이라고 말 안 했으니까 전부 무효야!
1: 그치만...
0: 잘 들어. 내 첫 번째 소원이야. 먹을 것 좀 내놔봐!
1: 먹을 것?
0: 우후! 이뤄줄게,

0: 뭐야, 이건 고양이 사료잖아. 먹을 거야, 소원. 이런 거 말고 사람이 먹을 걸 줘야지.
1: 두 번째 소원이야, 소원.
0: 아니라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제대로 해달라는 거야.
2: 이뤄줄게, 소원.
0: 이건 아기가 먹는 거잖아. 내가 먹을 거 말이야, 내가.
1: 어? 이거 맛있는데, 소원.
0: 안 물어봤거든. 자, 얼른 다시 해.
3: 여왕님은 제멋대로야. 먹고 싶은 게 도대체 뭐야, 소원?
4: 내가 늘 먹는 프랑스 풀코스 요리가 좋겠어. 에피타이저는 푸아그라 테린, 수프는 아스파라거스 블루테, 새우와 가리비 바페르. 대체 되는 게 뭐야? 갓 구운 빵이랑 우유는 되니?
1: 응응!
0: 이뤄줄게, 소원!
4: 다녀오겠습니다.
1: 나 팔았지.
3: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마음에 들어, 소원?
0: 나쁘지 않네. 그런데 제 얼굴 보니 입맛이 뚝 떨어졌어.
3: 레나? 아, 쟤는, 쟤는 아마도.
5: 얜 누구지?
1: 아, 얘는 소원을 이뤄주는 걸 좋아하는 소원핑이야, 방글.
3: 뭐든지
1: 세 가지 소원을 이뤄줘, 방글.
0: 소원핑은 보석숲에서 엉뚱하기로 유명했어, 믿어.
5: 엉뚱하다니?
0: 난 루미 얼굴 같은 건 보고 싶지 않다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줘. 내 두 번째 소원이야.
1: 이뤄줄게, 소원.

엉뚱하단 게 이런 거였어. 로미, 이쯤엔 변신하겠죠? 어, 알았어.

0: 아주 잘했어. 너도 한다면 하는구나.
1: 그럼 그럼. 으흠. 조금만 기다려라.
0: 어? 소원핑, 이제 그만 보석숲 친구들을 만나러 나랑 같이 가자.
2: 하지만 난 지금 갈 수가.
0: 거기 너. 너? 지금 내 하인을 가로챌 셈이야.
2: 하인?
0: 그래. 얘는 내 소원을 이뤄주는 하인이라고. 절대 안 넘겨줄 거야.
2: 저기 여왕님.
0: 아, 또 뭐?
2: 소원핑은 보석숲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 소원.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따라갈래 소원.
0: 어림없어. 넌 내 거야. 내 소원을 전부 이뤄주는 게 평생 네 할 일이라고. 디니핑은 친구야. 하인이니 뭐니 그런 게 아니라고. 내 알바 아니거든. 소원핑, 저 애를 혼쭐 내줘. 왜 갑자기 대답 알아?
2: 못하겠어, 소원.
0: 왜?
2: 난 어떤 소원이든 이뤄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데 내 마법을 쓸 수 없어, 소원.
0: 뭐야? 너까지 날 배신하겠다는 거야?
2: 미안해, 소원.
0: 쓸모없기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나 좀 혼자 있게 해줄래?
2: 정말 그걸 원해, 소원?
0: 그래, 내 마지막 소원.
2: 이뤄질게.
0: 여긴 대체 어디야?
1: 여왕님이 오래오래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이야, 소원. 세 가지 소원 다 이뤄졌어, 소원. 그럼 안녕.
0: 잠깐, 나 혼자 어쩌라고. 다시 돌려.
3: 소원핑,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갈까?
2: 응! 나 보석숲 친구들 정말 정말 보고 싶어, 소원!
3: 알았어. 네 소원 들어줄게. 테리테리 캐스트리! 다이아 큐브 속으로!

0: 미라지과 수원.
1: 레나가 화 많이 내면 어쩌지?
2: 제 멋대로이긴 해도.
3: 혼자는 싫어. 날 혼자 두지 말라고.
2: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1: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레나.
0: 여기.
4: 그렇게까지 내 옆에 있고 싶다는데 하는 수 없지 뭐.
0: 뭐?
4: 친구들이랑 빨리 만나고 싶어, 소원. 티니핑 스쿨에 입학한 걸 축하해, 쭈. 다들 지금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5: 어서와, 소원핑.
2: 아직도 로미의 변신 마법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내가 로얄 티니핑이 되기엔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
4: 자신감을 가져. 너도 언젠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쭈. 오늘은 저쪽에

0: 한숨 짓는 사람이 있네, 큐.
1: 어?
0: 어?
1: 무슨 일이에요, 언니? 네! 국제 파티시에 학교에 떨어졌다고요?
2: 기운 내요, 형.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3: 자, 우리 오늘 할 일이 많잖아. 어서 일부터 끝내놓자.
4: 못하겠어. 그래, 누구 말처럼 어쩌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지.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이었어.
0: 오빠!
3: 그냥 잠시 내버려두자.
0: 카이! 어디 가는 거야, 방글?
5: 아까 나한테 만들어준다는 초코볼은 어떻게 하고?
0: 어디 가는 거야, 초아핀?
6: 어디로 갔지?
0: 버스야! 부탁이야! 카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왠지 걱정돼, 좋아!
4: 이젠 다 틀렸어. 꼭 합격해서 아버지께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만두라고 하실 게 뻔해. 이란!
0: 찾았다! 힘내요, 소바.
5: 안녕, 카일!
4: 누구?
5: 난 전제 파티시의 카일이다!
4: 빵 사러 왔니? 빵집은 저쪽이야. 그리고 꼬마야, 형한텐 존댓말을 해야지. 버릇없게 말이야.
5: 네가 구운 빵 먹어보고 싶은데 그동안 얼마나 맛있어졌을지 궁금해.
4: 꼬맹이, 너 아까부터 자꾸... 나 이제 빵 안 만들어. 다른 데 가서 알아볼래?
5: 천재 파티시에가 빵을 안 만들면 누가 만드는데?
4: 난 더 이상 천재 파티시에가 아니야. 국제학교도 떨어졌고.
5: 그러지 말고 가서 빵 하나만 구워주면 안 돼? 내 친한 친구는 네가 만든 시나몬 롤이 제일 맛있다던데.
4: 시나몬 롤? 그거 만들어 본 지 꽤 오래됐는데 네가 어떻게...
0: 많이 보고 싶었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토닥.
7: 다 토닥팅 덕분이야. 그때 토닥팅이 격려해줘서 막내 피니팅 스쿨에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 좋아.
0: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토닥?
4: 아이, 뭐야 그 녀석.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빵 하나 구워주지.
0: 저 사람 이제 힘이 난 것 같아, 토닥.
7: 아직 아니야. 우리도 어서 따라가야 해, 좋아.
0: 왜?
7: 카일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 번 더 너의 마법이 필요할 것 같아, 좋아.
0: 있지. 만약 카일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트로즈를 떠나는 거야, 방글. 카일 오빠!
4: 그 꼬마 녀석, 먹으러 안 오기만 해봐라.
1: 무슨 녀석? 잘못 들었나?
0: 보석티니핑?
8: 소다핑을 소개하자면 내 어릴 적 친구인데 마법의 담요로 누군가를 위로해줄 수 있어.
9: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0: 뭔가 순식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네, 큐. 역시 캐치해야겠지?
5: 초코볼. 아니, 캐치.
0: 미더핑, 변신이야.
10: 단단한 믿음에 미더핑

0: 이름의 프린세스 사파이어. 사파이어 크리티 매지컬 사파이어. 그렇게는 안 돼, 토닥핑. 마법으로 하는 위로는 진짜가 아니야. 얌전히 캐치되시지. 지금 토닥핑을 캐치하면 카일은 다시 주저앉아 버릴 거야. 좋아. 조아핑, 비켜. 저 아이 언제 또 도망가 버릴지 모른다고.
1: 도망가지 않을게요. 단지 우리에게 잠시만 시간을 줘요.
2: 그래, 카일에게는 다시 한번 힘을 낼 마법이 필요해. 우리를 들여보내줘. 좋아.
0: 너야말로 진짜 카일 오빠가 다시 힘을 내길 원한다면 그만 포기해. 히리키리, 도망가자. 거기 안 서? 어디로 갔지?

0: 내가 모를 줄 알고?
1: 우리가 여기 있냐고! 너희 정말 거기 안 서?
0: 벌써 다 된 거야?
2: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3: 아직 굽기 전이거든. 꼬마야, 저기 홀에 좀 나가 있을래?
0: 급방 만들고 나면 이젠 다시 돌아올 일 없겠지?
3: 근데 너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야.
4: 도와줄까?
3: 아니 됐어. 마지막 방은 나 혼자 만들고 싶거든.
4: 다 구워지면 알려줘. 내 평가 냉정한 거 알지?
3: 이게 뭔데?
4: 네가 합격해서 떠나게 되면 주려던 거야.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3: 뭐야, 싱거운 녀석. 이건...
5: 가이, 난 네가 만들어준 시나몬 롤이 제일 맛있어.
0: 나도 너랑 빵 만드는 게 제일 재밌어.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파티시에가 되자.
5: 응, 꼭 그러자.
3: 이안

0: 마법을 더 쓸 생각 아니었어?
1: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마법은 필요 없어요. 마법은 이미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토닥.
0: 넌 처음부터 한 번 더 마법을 쓸 생각이 없었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1: 내 친구 조아핑의 마음도 위로가 필요해서 따라왔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니까요. 그리고 함께 믿고 기다려주는 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소중해요.
2: 토닥핑!
0: 네 마법은 다른 친구들이랑은 많이 다르네. 고마워, 토닥핑. 자,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야. 피리피리 캐스트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보석핑킹 토닥핑 캐!
1: 언제나 친구들을 위로해 줄 거야, 토닥토닥.
3: 이 빵 새 메뉴 같은데 정말 맛있다. 그냥 시나몬 롤이 아닌데? 어떻게 반죽했길래 빵이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할까?
4: 이거 만든 파티시에가 누군지 엄청 궁금한데?
5: 네 새 레시피 일단 성공이네.
6: 파티시에 학교 따위가 날 좌절하게 만들 순 없지.
5: 근데 너

0: 정말 하트로즈를 떠날 생각이었어?
1: 그건 우선 널 실력으로 확실히 이긴 다음에 생각해보려고.
2: 좋아, 그럼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1: 그래.
3: 다 토닥핑 덕분이야. 고마워. 조아핑도 고마워.
4: 루미, 미안. 내가 좀 지나쳤지. 캐치하는 거 내가 방해해서 화난 거 아니야, 조아?
3: 전혀. 넌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 다른 사람을 위하는 네 마음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마법이야. 언젠가 조아핑도 프린세스 변신 마법을 쓸 수 있게 될 거야, 또다.
4: 고마워. 나 열심히 할게, 조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6: 순한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테크스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한 길게!
5: 주물 상처엔?
6: 덤덤해!
7: 마데카 솔이?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4: 또 졌네.
1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클릭소! 클릭소! 얼마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클릭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소!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자.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3: 스쿨버스
14: 내일 또 놀자.
15: 키키키키
16: 하는 아이도
17: 키키키키
18: 보는 부모도
19: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2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2: 모습을 드러낸 닥터 M.
23: 평화롭던 대도시의 악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또봇들은 다시 한번 대도시를 지키게 되었다.
24: 우리도 같이 했지.
23: 맞아. 그런데 대도시를 괴롭혀온 악당들 뒤에는 닥터 M이라는 악의 AI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닥터 M은 드디어 완벽한 힘을 얻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24: 뭐?
25: 더몬!
26: X! Y!
25: Z!
26: 트라이탄!
25: 인티그레이션!
27: 트라이탄! 힘입니다.
24: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여기의 현실 맞아?
27: 무능한 인간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 한번 시험해볼까? 하나, 둘이 세모. 너희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를 보아왔지. 첫 인사가 작별인 사람 미안하군. 안녕.
28: 마인드 세이버 크리스트.
29: 뭐냐 그거라고?
30: 아차차, 그 말을 안 했구나. 그건 닥터 M과 MLD가 들어있는 컴퓨터다.
24: 네?
30: 하지만
24: 와이 부석 부석.
29: 자, 와다다다다다다. 아, 두리두리 안 부서져.
30: 일단 컴퓨터를 갖고 도망쳐라. 헤비메탈은 부술 수 있을 거야.
29: 네.
27: 너희 엄마야.

0: 소라, 닥터의 믿은 컴퓨터가 발견됐다.
1: 지금 소닉이 컴퓨터를 갖고 도망치고 있는데 닥터의 믿게 쫓기고 있어. 헤비메탈이 필요해.
2: 헤비메탈!
3: 나도 들었다. 가자! 향이롭게!
2: 도녀야! 로봇들이 갔어!
4: 닥터 M, 드디어 세상으로 나온 건가?
5: 안 되겠다! 또 올 테니 본부를 옮기자!
3: 모두 대피하시라니까! 잡히겠다니까.
6: 지상과 지하로 나눠서 가자. 엑셀 트랜스포메이션.
3: 소니
7: 했어?
3: 받았어. 내려간다 그러더라고.
6: 엑스 잘했어.
8: 나이스 캐치.
2: 어, 저기 있다.
3: 레이저는 그러더라고.
2: 엑스
6: 와이
8: 제트
2: 트라이탄 인티그레이션.
6: 실, 샘, 사, 트랜스포메이션,
2: 스틸, 크롬, 아이언, 헤비메탈, 인티그레이션.
3: 내가 왔다.
1: 보여드릴게요. 안심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9: 도와주세요. 아!
6: 한수야, 형사누나!
8: 미소라, 저 컴퓨터를 부탁해.
2: 헤비메탈!
3: 이 컴퓨터, 내가! 웃어주마! 부탁입니다. 기교남들! 헤비메탈 기다리고 있다.
10: 어디?
2: 여기도 안전하진 않아.
6: 시민들을 더 뒤로 대피시켜야겠어.
2: 내 인형 저기 떨어뜨렸는데.
6: 아, 그거 지금 못 찾아.
1: 너무 진짜 타보고 싶었는데. 소원 이루자마자 긴장 나겠어.
7: 걱정 마시라니까요. 안전하게 데려다 드릴게요.
6: 아, 고마워요, 또보. 아, 근데 저 큰 건 뭐예요?
11: 악당 로봇일 거야. 그 왜 있잖아. 요즘 뉴스에 무슨 로봇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6: 어, 또봇 밀리겠어. 힘내요, 또봇!
11: 또봇!
12: 또봇! 또봇! 또봇! 또봇!
3: 그건 이미 안 됩니다! 헤비메탈! 내게 맡겨라! 울티마 드림! 안 돼!
6: 컴퓨터를 뺏겼어! 저 안으로 들어가면 파괴하기 힘들어져!
3: 아직 뚫을 수 있다! 컴퓨터가 보여! 울티마 특도!
10: 조심성 없게. 이미 예상이야.
6: 안돼!
12: 트리탄! 슈퍼 펀치!
3: 슈퍼 펀치! 슈퍼!
9: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 닥터엠! 약당!
10: 약당! 이라고? 더블 캐리어?
9: 얘들아, 우리가 닥터엠 주위를 끌 테니까 쓰러진 로봇들을 도와줘.
13: 네, 시, 샘, 우리도.
9: 리모, 너무 가까워.
14: 아니, 좀 봐둬야겠어. 지금 작업하는.
8: 캐리어까지.
9: 내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
10: 자, 그럼 다음 로봇들. 일단 인사부터 하는 것도 좋겠군. 안녕하십니까?
15: 안녕하겠냐? 로봇이나 놓고 물러가.
10: 네, 그리고 부서진 도시도 복구해드리죠. 오해가 좀 있었지만 사실 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공주님 거였군요. 깨끗해졌습니다.
13: 고맙습니다.
10: 시민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선 닥터엠입니다.
9: 마땅히 아니라고?
16: 두리두리, 좀 조심.
17: 야, 그냥 페인트 칠인데 왜 넘살이야?
18: 아, 그런가?
19: 하나, 난 하나를 믿음. 페인트가 좀 떡진 것 같음. 망했다 그러더라고.
8: 미안.
19: 닥터엠이 너무 강해졌다 그러더라고.
7: 사기가 꺾이면 안 된다니까. 곧 우리 팀에도 엄청난 선수가 생길 거라니까. 그쵸, 박사님?
20: 최선을 다해봐야지.
8: 뭘요? 6단 업체? XYZ를 중심으로요? 뭐? 새로운 업체? 지켜봐. 아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 마박사님께 닥터엠 이야기를 듣고 준비가 필요하겠다 싶었다. 이름은 아마
9: 그레이트 식스가 될 거야.
8: 그레이트 식스? 와.
13: 박사님!
20: 그래, 한수야.
13: 저 지금 대훈이 집에 와 있는데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21: 무엇이든 해드립니다.
13: 우와, 예쁘다!
22: 그만 보고 가자.
9: 안드로 형입니다. 닥터엠이 만들었다는 구름을 보러 왔어요. 와, 신비롭죠? 사실은 닥터엠 AI래요.
23: 닥터엠은 AI다. 외계인이다. 소문만 무성한 건데.
13: 이게 무슨 냄새야? 진짜 분해.
24: 에헤이, 지금 그런 거 가릴 때예요? 하마터면 경찰에 잡힐 뻔했는데.
13: 예?
25: 참자, 곧 닥터엠이 와서 약속한 포상을 주실 거란 말이야.
24: 맞아요. 뭘 달랠까? 우선 짜장면 평생 쿠폰? 아니, 아예 중국집을 차려달랄까? 아니면 마라탕집, 돈가스집? 형 누나는 뭘 달랠 거예요?
4: 조용한 공간.
25: 달로 갈 거야. 미래의 노른자 땅이지.
24: 지구를 떠나게요. 우주에서 제일 사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 곳인데.
25: 나한테는 아니었어. 지구에서 난 누구보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고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날 몰라봤단 말이야.
13: 어? 아무도 안 알아주다니. 도녀야.
25: 줘봐래. 그 더러운 휴지로 뭐 하는 거야. 어쨌든 나는 곧 달의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에 모두가 나를 우러러 보게 만들 거란 말이야.
4: 그건 그렇고 로봇들이 잠잠하네. 닥터엠이 너무 강해져서 포기했나.
9: 그레이트 식스 인티그레이션.

0: 인티그레이션 실패입니다.
1: 또? 키기적 결합에는 문제가 없는데?
2: 역시 마인드 코어의 정서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아.
3: 밥 때문이에요?
2: 아, 그보다는 밥이 개성이 좀 강해서 그런가 보다. 아예 밥을 중심으로 융합해볼까?
0: 인티그레이션 실패입니다.
1: 그럼 일단 밥과 제트 둘로 실험을, 둘이 잘 통하니까.
0: 인티그레이션 실패입니다.
1: 그것도 안 돼?
2: 소닉, 켄, 팝.
0: 인티그레이션 실패입니다.
4: 어떻게 해도 안 되네. 마인드 코어가 안 맞아서 합체 안 되는 건 처음 봤어.
3: 왜지?
1: 더 강한 합체가 꼭 필요한데.
5: 실례합니다. 이상.
6: 안녕하세요. 도움 박사님, 리모 박사님. 와, 바쁘시네요. 시 정비 좀 받고 싶은데 언제 시간 좀 되시나요?
1: 맞아.
3: 시는 어떨까? 있었네.
1: 일단 본체 결합 메뉴는 꺼놓고 X, Y, Z, 소닉, 켄, C.
7: 제발.
1: 인티그레이션.
0: 인티그레이션 성공입니다.
3: 우와, 계속 우리는 죽게 되잖아.
1: 진작 이렇게 할걸.
8: 그럼 6단 합체엔 팝 대신 C가 들어가는 거야?
3: 응. 팝이랑 나는 좀 기대했었는데.
9: 이젠 또봇 중에 합체 안 하는 건 나뿐이야. 나뿐이라고.
0: 너무 속상해하지 마. 팝은 혼자서도 뭐든 잘하잖아.
8: 그건 그래. 그리고 오늘 도루복구에는 6단 합체 필요 없잖아. 팝, 응? 우리 힘 내자.
9: 좋아. 도루복구만큼은 멋지게 해주겠어.
10: 조심 다치지 않게.
11: 닥터엠의 로봇들이라고나 할까?
1: 또봇?
12: 아유, 한 발 늦었네. 도루복구는 저 로봇들이 벌써 해줬어.
9: 진짜요? 아이, 잠깐, 저건 닥터엠 로봇들이에요. 친절한 척하다가 공격할 수도 있다고요.
13: 쟤네들은 아침부터 일만 했는데 무슨. 일도 잘하고 아주 착하기만 하던데.
9: 네? 네? 저 악당이라니까요. 하지만 진짜 악당인데.
14: 너희는 악당을 자주 보니까 의심이 날 만도 하지. 근데 괜찮은 로봇들이야. 도로 복구 말고 봉사활동도 하더라고.
8: 닥터엠의 로봇들을 칭찬하시네.
3: 우와, 그 짧은 시간에 뭘 어떻게 했길래.
15: 저기, 길 좀 묻겠는데요.
16: 길찾기 말씀이십니까?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마워요. 제가 찾는 곳은요.
3: 뭐야? 우리한테 물었는데?
15: 고마워요.
9: 안녕히 가세요.
3: 방금 밀었어? 야!
16: 잠깐, 먼저 싸우진 말자. 우린 도로 복구하러 온 거잖아.
8: 잘 보니까 닥터엠 로봇들이 작업을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3: 우와, 그러네.
8: 사장님.
3: 여기 또봇들이 좀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15: 또봇? 진짜요?
11: 걱정 마세요. 라고나 할까?
15: 다행이다.
3: 그래, 우리도 봉사활동 할 만한 걸 더 찾아보자. 닥터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9: 닥터엠 로봇들이 아예 할 일이 없게 만들어버리자고.
3: 가자! 한수야, 어디 가? 준비됐지?
9: 준비됐어.
3: 팝, 스타, 플러스.
9: 스타, 플러스. 플러스 1, 2, 3, 4.
3: 낙서를 지우자. 닥터엠보다 100배 더 깨끗하게.
9: 와우. 호호. 지우자. 네. 샤, 샤. 낙서 없는 대도시로.
1: 응? 또보?
9: 벽화 그리신 거예요?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1: 고마워요.
9: 스타 브리어컷.
3: 너무 빨라.
16: 이름
9: 준비됐지?
1: 응.
9: 스타 던치기.
1: 로봇 덕분에 살았어. 지각한 거 들켰으면 혼났을 텐데.
9: 그런데 이런 것도 봉사활동이 맞아?
1: 당연히 맞지. 고마워 또봇.
16: 고마워 또봇.
3: 너희 뭘 하고 다닌 거야?
8: 봉사활동 하려고 그랬는데 사고만 잔뜩 쳤어.
9: 사람들 돕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 한수, 있잖아. 우리가 봉사활동을 너무 경쟁처럼 한 거 아닐까?
8: 닥터엠 로봇보다 잘하고 싶어서 너무 생각 없이

0: 덤비다가 실수만 한것 같아.
1: 봉사활동은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제 닥터엠 로봇은 신경 쓰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도와드리자.
2: 응.
3: 고마워요, 또봇. 또봇이 고쳐진 가게라고 대대로 알려야겠어. 자, 여기 보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4: 괜찮아. 천천히 갈게.
5: 어르신의 신속한 횡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4: 아유, 괜찮아. 일부러 안 신속하게 건너는 거요. 아직 초록
5: 이동장 우리, 주시겠습니까?
4: 아유, 괜찮다니까. 얘는 지금 예민해가지고. 아이, 아이고.
5: 명이야. 아이고. 고양이를 회수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 아이고,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이것들아. 그렇게 쫓아가면 도망간다고.
1: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고, 고마워요.
0: 닥터엠 같은 슈퍼 AI가 고양이를 겁주면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왜 모르지?
6: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뻐서 까먹은 거 아니야?
1: 힘이 생기면 조심성이 없어질 수 있긴 하지.
7: 이게, 쟤 뭐고?
5: 보호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7: 어? 저 뭐 하는 게 뭐죠? 아, 그러면 고양이 더 들어가지. 에이, 막 그럼 고냉이 다치지. 아이고, 아주 고냉이 잡겠네, 잡겠어. 어? 또 뭐고? 응? 또봇?
8: 아니, 또봇이고 뭐고, 억지로 꺼내려 낭비야.
9: 억지로? 응? 안 할게요.
7: 야?
9: 괜찮아, 도와줄게. 진심으로. Little Starlight.

0: 즐거워보내는군. 하지만 밤, 넌 그들과는 달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해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트랜스포메이션.
12: 우와.
13: 얘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14: 춤도 좋아해요.
12: 예.
14: 코어로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잘했어.
13: 우와, 엄청 밝아. 본체만 있으면 완전한 또봇인데.
14: 어? 또봇?
12: 여러분도 해봐요.
14: 팝. 어딜 봐?
15: 여보, 이러다 저 정말 또봇이 되는 거 아니야?
16: 그럼 어때서?
15: 한수가 또 악당하고 싸워야 되면 어떡해. 전에 그 제튼가 하는 또봇이랑 다녔다는 것도 아찔한데. 포로이드도 그냥 만들어줬는데 본체도 벌써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리모 박사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14: 엄마 마음이 완전히 바뀌신 건 아니네. 팝, 본체 없어도 괜찮아?
12: 이렇게 한수랑 놀 수만 있으면 됐지. 한수는 내가 큰 또봇이 아니라도 괜찮아?
14: 당연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0: 모듈러 로봇들이 엄청 늘었네. 물류창고가 가득 찼는데.
1: 탑파이!
2: 드디어!
1: 마인드코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2: 이름이 팝이래요.
3: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잘 됐군.
1: 그런데 이 한수의 부모님은 아이가 또봇 파일럿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군요.
2: 엄청요.
3: 그럼 마인드코어를 회수하기도 좋겠군. 주변에 응원을 못 받는 아이는 남을 설득이 쉽게 넘어오니까.
2: 어?
3: 엔진 봐.
0: 어.
3: 디루.
4: 아.
3: 자네, 변장 좀 하지.
4: 어.
5: 박사님, 저는 아버지로서 한수가 또봇 같은 위험한, 아니, 위험해지는 건 그냥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수의 또봇은 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6: 저... 만들어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요.
5: 어, 그렇긴 한데, 에, 엄마가, 어. 근데 또봇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었나요?
7: 또봇 본부는 지하에 있습니다. 구경하실래요?
5: 그래도 될까요?
7: 인사해, 한수 아버지셔.
8: 안녕하세요. 라고 그러더라고.
5: 우와, TV에서 악당과 싸우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실물로 보니 더 멋지네요.
7: TV에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가족을 지켜주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게 또봇의 본 모습이에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0: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재미로 작업하던.
1: 우와.
2: 어?
3: 팝! 앞에 내려!
4: 팝! 지혜 씨!
3: 얘들아! 어? 어? 지금 옛길거리에서 모듈러 로봇을 쫓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니?
2: 네! 어? 어? 한수야!
4: 어?
3: 차트! 차트! 꼭 와야 돼, 지금!
1: 어?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5: 레이저 넷! 이라고 생각하고!
3: 됐어! 역시 레이저넷이 효과가 있어. 앞으로 종종 부탁해.
2: 네.
5: 걱정 마시라 그러더라고.
2: 그런데 형사 누나, 왠지 모듈러 로봇들이 전부 다 많아진 것 같은데요?
3: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많아졌어. 어디서 오는 건지 본거지를 찾아야 하는데.
5: 정의롭지 못해.
3: 살았었어.
1: 한수.
4: 어?
1: 나도 큰 또봇이 되고 싶어.
4: 팝.
1: 나 거짓말했어. 사실은 나도 변신 자동차가 돼서 멋있게 활약하고 싶어.
4: 나도 사실 출동하고 싶긴 해. 형은 이제 같이 가잔 소리도 안 하네. 부모님 허락 못 받으면 리모 박사님도 안 만들어주시겠지?
6: 그건 내가 줄 수 있지.
4: 어? 누구세요?
6: 쟤를 만든 천재 박사님. 최고의 또봇에게 최고의 파일럿을 찾아주기 위해서 너희 집 앞에 마인드콜을 갖다 두었지.
4: 어?
6: 그리고 오늘 드디어 최고의 본체도 완성됐는데.
4: 어?
1: 나를 위한 본체가 있다고?
6: 어떤가? 나랑 같이 가서 최고의 또봇이 되는 거지.
4: 어? 잠깐만 팝. 아저씨, 혹시 악당 아니에요?
6: 야, 내가 악당이면 또봇이 될 마인드 콜을 너한테 줬겠니? 애가 의심만 많아가지고. 어쨌든 내 비밀 연구소 위치는 그 또폰에 있으니까 마음 정하면 찾아와. 근데 꼭 둘만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알았지? 비밀도 못 지키는 사람은 영웅 자격 없다.
4: 진짜일까? 형한테 물어볼까?
1: 그랬다가 못 가게 하면?
2: 출동할 때마다 한수를 남겨두니까 미안하네.
7: 그러게. 한수 부모님은 왜 한수가 또봇 파일럿 되는 걸 반대하시지?
8: 내가 설득해볼까?
2: 하지마.
8: 야, 매정하게 왜 그래? 제일 한수 편이어야 할 리가.
2: 그게 아니라 아빠는 이미 팝의 본체를 만들고 계셔.
8: 뭐?
2: 한수 아버지가 부탁하셨대. 근데 아직 어머니 허락은 못 받아서 일단 만든 후에 보여드리면서 설득하실 거라더라고. 거의 다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한수한텐 말하면 안 돼.
4: 뭘 말하면 안 돼?
2: 아무것도 아니야.
4: 혹시 이제 나 또봇 파일럿이 아니라서 말 안 해주는 거야?
5: 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4: 나 진짜 또봇팀에서 밀려났나? 이게 진짜면 팝도 또봇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거짓말이면. 아, 답답해.
1: 어? 제트다. 이쪽을 보고 있어.
2: 형은 절대 널 따돌리려는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5: 소리치지 않으면 저기까지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
2: 꼭 들리진 않아도 돼. 화팅!
4: 뭐라는 거야?
9: 와, 좋다. 진짜 웃긴다.
1: 좀 시시한데?
10: 이 한수 팝 잘 왔다.
4: 어? 어제랑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10: 지금은 로봇을 통해 말하고 있다. 앞으로 나와라, 팝.
1: 어?
10: 응? 여기까지 와서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겠지?
1: 그 안에 있는 게 정말 날 위한 본체인 거야?

0: 사실 널 위한 본체는 없어.
1: 어?
0: 그냥 네가 필요할 뿐이다.
2: 팝! 도망쳐! 역시 함정이었어. 응. 형! 누나! 형사님!
0: 기록!
3: 진짜 둘만 오라고 얘기했어요.
0: 초등학생의 지능을 너무 엿본 것 같거나. 엔진만!
2: 우와! 여기가 본거지구나! 헤비메탈! 부숴버려!
4: 내게 맡겨라! 이벌봐! 창의롭게 백발색중이다! 끝이었군. 백발로는 어림없을 것 같다! 이상! 아무리 많아도 내겐 안 된다! 예! 예!
1: 조심해!
4: 나의 실수! 왜 나를 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1: 어, 저것들이 트라이탄을 억지로 움직이고 있어!
2: 씨! 하이퍼 복스!
4: 하이퍼 복스!
1: 트라이탄! 그것들을 털어내봐!
2: 어떡해! 어, 로봇 캐리어?
5: 한수야!
2: 오, 아빠!
5: 팝! 저 차에 들어가!
1: 네?
5: 자, 리또폰.
2: 오.
5: 저게 더보팝의 본체야.
2: 오.
1: 우와!
2: 알았어요. 팝!
6: 응!
1: 자!
6: 오!
2: 더보팝! 트랜스포메이션!
7: 웰컴 투 M월드
2: 더버팟 트랜스포메이션. 우와, 저게 더버팝이구나.
4: 더버팟? 둘, 셋.
8: 안녕하세요, 더버팝이에요.
9: 이미 본체도 만들어놨어?
0: 인간치고는 상당히 빠르군.
2: 우와, 멋있다.
8: 진짜? 나 멋있어?
2: 응, 대박이야. 그럼 이제 악당을 물리치자. 오, 이거 하자. 더버팝! 응?
8: 우와, 비율 좋고.
2: 뭐해?
8: 색깔 최고! 힘껏 외쳐봐줘, 뭐, 힘껏 마음 모아. 이럴 수가. 데뷔하자마자 창피하게.
2: 정신 차려, 팝! 팝! 스타라이트 빔!
8: 스타라이트 빔! 시작할까?
1: 네 번째 기술.
2: 네 번째.

0: 세모는 팝의 기술을 미리 받았구나.
1: 한수야, 어? 팝의 분신들은 곧 없어져. 그 전에 끝내자.
2: 어떻게?
1: 이거.
2: 오, 또봐 팝!
1: 제트!
3: 스타레이저 쇼! 호! 스타레이저 쇼! 드라고
4: 팝과 제트 진짜 멋있었어.
5: 맞아 맞아. XY의 합동 공격만큼 멋있었다니까.
2: 역시 모두에게 말하길 잘했어. 그치 팝?
6: 맞아. 닥터엠 거짓말로 우릴 꼬여내려고 하다니.
7: 근데 팝의 마인드코어를 한수 집 앞에 놔뒀다는 사람은 닥터엠의 부하겠지? 그럼 팝을 만든 게 혹시...
6: 어? 설마 닥터엠? 잠깐! 나 기억이...
2: 기억이...
8: 만났는데?
2: 네?
4: 닥터엠은 어디서든 마인드코어가 깨어나면 빼앗으러 왔으니까 팝도 뺏으려고 거짓말 시킨 걸 거라 그러더라고.
9: 닥터엠을 잡으면 모든 걸 알 수 있겠지. 그 전에 박사님들한테 가서 수리 좀 받자. 시, 샌.
2: 엄마야.
10: 보영사님, 가시죠.
11: 심기사님, 드시면서 하세요.
1: 네.
9: 와, 감사합니다. 수리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11: 다 같이 먹으면 좋죠.
10: 이번엔 이각 들어. 또봄팜. 한수야, 리무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해야지.
2: 감사합니다. 근데 아빠 차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보낼 수가 있죠?
8: 아저씨는 어? 못하는 거 없잖.
11: 아니, 고기를 이렇게 태우면 어떡해.
10: 우리 한수 더벗인데 멋있어야지. 어때, 여보? 괜찮지 않아?
9: 알았어, 알았어.
2: 대박! 엄마, 아빠 최고!
10: 어?
2: 형, 제트!
9: 또 보스는 안 된다고 말하랬더니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왔어. 저렇게 좋은가?
12: 너무 어딨어.
9: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는 또봇이라고? 제트, 맞지?
4: 아, 네, 라고 그러더라고요.
9: 그동안 네가 한수랑 같이 있어줬다며? 고맙다.
4: 어?
13: 저것들 만들려고 그 많은 돈을 다 쓰다니.
8: 어차피 네 돈도 아니었잖아. 그보다 결국 마인드 코어를 회수하지 못했네. 아예 로봇이 되어버렸잖아.
14: 이번 작전은 실패였군. 하지만 답은 언젠가 다른 일에 유용하게 쓸 날이 올 거야.
8: 그럼 마지막 금지 조항은 어떻게 풀지?
14: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문제는 그게 내게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15: 어렵네.
10: 정의로운 컨디션. 이런 상태면 닥터엠도 금방 찾을 것 같지 않아, 씨? 왜 말을 안 하지? 꼭 화난 것처럼?
4: 그럴 리가 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앞으로 남의 파일럿을 태울 땐 좀 더 신중하길 바란다. 이상!
10: 뭐? 이번 특수조사에 오영사님은 내 파일럿이기도 하잖아.
4: 쟤는 아무나 파일럿으로 삼을 수 있으니 모르겠지만.
10: 아무나라고? 근본 또본? 씨처럼 꽉 막힌 게 근본이라면 사양하겠어. 이상치.
4: 방금 본인의 말투를 놀린 것일까? 정의롭지 못하게! 오늘은 반드시 닥터임을 찾고 특수조사부를 해체하겠다. 이상!
9: 아니,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터프해?
10: 씨, 좀 정의롭게 주행해. 형사님이 다치시잖아.
4: 그건 쌤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상!
9: 얘들아, 제발. 그렇게 싸우면서 다니면 악당이 코앞에 있어도 못 찾겠다.
13: 아니, 저 경찰 여기까지 왔네. 만약 이곳을 들키면...
8: 난리가 나는 거지.
14: 위험하지만 결국 해야겠군.

0: 준비는 끝났어. 카사장 엔진박 조발레 뒤로 잠시 해몰드로 들어와 주겠나?
1: 해몰드? 이건 군주의 방이잖아.
0: 자네들에게 친숙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엔진박이 만든 군주의 방을 가져왔지.
1: 닥터의 애모빠?
2: 오, 드디어!
0: 이런 모습은 처음이겠군. 짧게 말하지, 곧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3: 모든 걸 건다고?
0: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안식을 얻겠지. 자네들의 마지막 임무는 더보스를 그 전정으로 유인한 뒤 나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 돌아오면 약속했던 보상을 주지.
4: 한수야, 오늘 아빠랑 엄마랑
5: 겨줄 똥이에요.
4: 멈춰!
5: 왔다! 더버파!
6: 한수야, 잠깐!
5: 아빠 또보! 아도보!
7: 도보시다! 달달달달!
5: 진짜!
4: 따라간다! 할 수 없지! 잘 가!
8: 벌써 포기하면 안 되는데! 헤이, 봐봐! 이거라 또!
2: 너다! 왜 그러냐!
8: 그럼 나도?
4: 떨어졌다! 대박! 그렇다면 야! 달리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고고고!
6: 저건 뭐지?
7: 안돼, 허브를 들키다니. 이제 닥터하면 끝장이야.
6: 어?
2: 그래도 우리부터 살아야죠.
7: 엄마는 아니었어도.
4: 어? 날아갈 수 있으면서 왜?
6: 근데 이 건물이 닥터햄의 본부라고? 아무도 없네.
9: 닥터햄은 AI니까 커다란 서버의 모습일 수도 있어.
6: 그런 건 안 보이는데.
9: 이건 VR 장비 같은데? 어? 이걸 쓰면 뭔가 알 수 있을까?
6: 어?
10: 한번 해보자.
9: 한수야, 만약 우리가 이상해지면 억지로 벗겨줘.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2: 순간길게,
6: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0: 포켓몬 테크스타
1: 플렉소
2: 플렉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난방구는 붙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와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축제는 화려하게.
1: 이날 해안가 축제의 날. 오늘 밤 펼쳐질 해안가 축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2: 모두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만들길 바랄게. 안녕.
1: 안녕.
0: 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밤 축제에 같이 갈 건데.
3: 촛불을 하고 축제에 갔다가는
4: 애들 앞에서 또 놀림감이 될 거야.
0: 지금이야.
5: 외출은 금지사항인 거 알지 않느냐?
0: 정말 너무해!
5: 이 문 밖을 나갈 생각 마! 못 간다고 이미 전해두었으니 그리 알거라!
0: 아바마마께서 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시니 보통으로 나가면 되겠네!
6: 더러운 인간들이 있는 축제에 간다는 말이지. 언제든 배신을 일삼는 인간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니. 즐거운 시간 악몽이 되게 해주지. 무서운 불꽃을 내뿜는 전기 가오리. 가라! 어리석은 퍼플에게 인간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거라.
0: 벌써 시작했네. 재밌겠다. 아빠한테 혼나든지 말든지 몰라.

0: 보이고 좋은가? 와, 오,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언니 선생님,
1: 퍼플, 아버님이 넌 못 올 거라고 전화하셨는데 왔구나.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 가렴.

0: 이거 좀 잡고.
1: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이 게임장에서 우승한 한 분께 축제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공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2: 예스, 예스, 예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가 분명해! 안내요! 우리 꼭 우승하자!
3: 뭐? 우리? 너랑 나! 우리!
2: 파이팅! 가자!
0: 끌려다니기 전에 친구 취소한다고 말해야 해.
2: 얼른 와!

0: 팀이 우승입니다.
1: 그래요? 만나자. 근데 마법이 버블인 거 잊었어? 이거 눈 감고도 우승이라고.
2: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얘기 좀 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오케이! 시작하자!
2: 그래, 다 끝나면 꼭 말할 거야. 난 너처럼 이상한 친구 필요 없다고.
1: 가자!

0: 여기요. 자, 감사합니다. 난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포도시럽. 헤이 친구, 너도 포도시럽 좋지?
1: 커플, 내 말 잘 들어. 우리 지난번에 친구하기로 한 거 말이야.
0: 응?
1: 그거 말이야.
0: 우린 친구지. 그게 뭐?

0: 위험하니까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1: 너플, 너도 숨어. 핑크스타도 없잖아.
0: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너까지 다칠 거야. 소중한 친구를 위험하게 할 순 없지. 꼼짝만 여기 있어.
1: 너플
0: 아까
1: 안 돼.
0: 내 버블잼을 용서할 수 없다.

나도 친구를 위해 뭔가 해볼 거야. 응.

0: 예쁘다. 오늘 정말 최고다. 잊지 못할 축제였어. 고마워, 레오. 아까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건 뭐였어?
1: 그거 나랑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0: 아이, 뭐야, 당연한 얘기를. 아, 맞다. 너한테 선물이 있어. 이건 인어들의 마법 팔찌. 바닷속에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널 보호해줄 거야.
1: 우와. 진짜 친구가 됐네. 멋지다.
2: 인간과 친구라. 우습군. 정체를 들킨 것도 모자라. 타임스탑 때 움직일 수 있는 팔찌까지 주다니. 어리석은 퍼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0: 도서관의 소문.
1: 얘들아 잘 가.
0: 절대 비밀이야.
2: 그러니까 네 말은 블럽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3: 진짜야?
0: 어?
3: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4: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5: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0: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여기가 도서관.
2: 퍼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0: 여긴가? 현자님.
2: 깜짝이야.
0: 레드.
6: 도서관은 정수기 기본인 거 몰라?
0: 아, 미안.
6: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2: 뭐?
6: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2: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0: 남자시야, 밥을 잡으면
1: 이상하게 내가 먼저 하려고.
0: 왜 그래?
2: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림프.
3: 너 공주였어?
2: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
4: 안녕하세요. 전 스핑스라고 합니다요.
2: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0: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어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1: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2: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1: 뭐?
2: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1: 성장?
5: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군.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이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1: 가거.
5: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라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0: 이거 성장한 거 맞지?
1: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2: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1: 어허라? 알겠어.
0: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2: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0: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2: 아휴.
1: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0: 맞아.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2: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1: 에? 뭐라고?
2: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1: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2: 내가 너무 솔직했나?
1: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6: 아, 참. 잘난 척 해야지.
7: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0: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2: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0: 지금 퍼플공주님의 질문은...
1: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2: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0: 아이스크림 팟! 어?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1: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2: 아, 그리고
1: 너무 좁아서 날개를 펼쳐.
0: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1: 뭐? 모르겠다. 버플!
0: 버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1: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0: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1: 야호, 맞췄다.
0: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1: 얘들아,
0: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사방이 막혔어.
1: 이제 어떻게 해야 해?
0: 우선 버텨봐.
2: 점점 좁혀오고 있어.
0: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이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1: 이제 어떻게 해?
0: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1: 좋았어. 역시 그들은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밥을 파.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그 문까지 뛰는 거야.
0: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1: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래.
3: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줄 거지?
1: 와, 버블잼이야.
4: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0: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2: 뭐? 저걸 다?
5: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두운 깊음이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간킥킥,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소리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세상 밖으로 우당탕.
1: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심해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2: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1: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2: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3: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4: 아, 더 잘래.
3: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4: 아, 싫어.
3: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4: 뭐?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3: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4: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3: 따분하다고요?
4: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3: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4: 만나보기 전엔 모르지.
3: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4: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3: 싫어요.
5: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6: 헤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4: 어? 육지?
5: 신호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0: 날 육지로 데려다 주지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잠깐! 미역마 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 거야.
1: 공주님이

0: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1: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퍼블잼도. 아무튼 퍼플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 게야.

육지구나.

0: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1: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2: 어? 뭐야 이거?
0: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1: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3: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4: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2: 뭐지?
3: 저라. 아,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가 말이야.
5: 소라!
6: 너 정말 대단하다.
7: 나도.
3: 내꺼도.
6: 그럼 비의 무기는 뭐야?
3: 말미 잘 듣지?
8: 나도 도와줘.
3: 이건 이거. 저건 저거야.
1: 다 풀었다.
2: 이건 네 거?
3: 야, 야, 야,
1: 어디로 가지? 저기다.
3: 10 꼭꼭 숨어라. 와! 숨었나? 저기 있다.
4: 못 받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0: 얘, 정신 차려! 여기야! 도와줘요!
1: 다행이다. 가보자.
0: 내 꼬리 가리개! 안 되는데! 도망가야 해!
1: 어, 저기야!
0: 안 돼!
1: 이쪽인가?
0: 들키겠어!

앵플공주. 난 앞으로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해. 야!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0: 너무 빨리 나왔어. 버블진이 흩어져 버렸어.
1: 내 수호 여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가 지금.
0: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바리링 바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얘들아,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1: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2: 난 그냥 놀러 왔어.
1: 아, 그랬구나.
2: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1: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2: 우와, 재밌겠다.
0: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1: 그럼 잘 가.
2: 잘 가.
3: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4: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5: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6: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7: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8: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1: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9: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6: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4: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2: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1: 이제 여기.
10: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0: 어려워.
1: 공주님,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위험수속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0: 엄마,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2: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0: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2: 이 꼬맹이.
0: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열어.
3: 공주님, 잘 다녀오세요.
2: 마리링 파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인간들이랑 공부도 하고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있지 놀러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대인

0: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1: 네네.
0: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1: 네. 보글보글.
0: 네? 똑바로 못해?
2: 곧 도착하면 나 안 숨을 거야.
0: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새로운 친구들이 전학 오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1: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2: 빨리 가자.
3: 다들 어디 가는 거지?
1: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4: 네,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주자.
5: 안녕. 다들 반가워.
1: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6: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1: 예.
5: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1: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아, 이건 이유네. 아, 이것도 아니고, 아, 잠깐만. 아, 여기 있다.
5: 대체 뭐야, 너? 이 쓰레기 눈뚱.
1: 그게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7: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1: 네!
7: 어서 가자.
1: 다른 반에 잘못 들어온 거였어.
3: 이거 어떻게 된 거야?
8: 창피하겠다.
4: 자자, 조용.
7: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1: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9: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주겠네.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1: 다 망했어.
10: 헬로, 블루다.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0: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1: 내 얘기!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사.
6: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1: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비참한 전학생은 없을 거야.
6: 누가 온다?
5: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해준 거야?
1: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처. 우리 생머리의 왈가다 퍼플공주군요.
6: 오랜만이네.
3: 너도 인어공주야?
5: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1: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그야.
5: 여기잖아.
6: 퍼플, 아무개 신호야.
5: 저리가!
6: 블록이야! 블랙타이아의 부하!

0: 날 보고 배워주라고. 어? 레인보우의 힘이여. 퍼블버블 하트파! 불독주제!
1: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체인지!
0: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0: 잠깐만요! 블라!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대체리 지켜줘! 모르겠다!
1: 미안해 레드.
2: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어? 파피 공주?

0: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저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1: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0: 방송?
1: 어?
0: 아, 좋은 생각 있어. 어디 가는 거야?
2: 블루다스쿨의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3: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0: 꺼! 카메라 꺼!
3: 나가라고!

0: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나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흩뿌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4: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신 딥클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 상처엔
11: 순환기술.
10: 주물 상처엔
11: 덤덤해.
1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아이스크림 트럭.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덤덤말.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우리 여행 가자.
4: 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니모 더 폴리스맨.
2: 와우.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지난 이야기. 그린초키 구조대가 되기 위해 아지랑이 섬으로 가던 이다와 뿌기는 매너티를 돕다가 위험에 처하고 이들을 구하려고 출동한 그린초키 구조대와 만나게 되는데,
1: 일단 아지랑이 섬으로 같이 가자고.
2: 응? 근데 우린 다른 지원자들보다 늦게 도착하는 건데 괜찮을까? 맞다. 뿌기랑 이다는 브리소거 테스트랑 할 실험 못했잖아.
1: 그래서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희들이 늦은 탓이니 어쩔 수 없더더. 안 그래?
2: 그렇지.
0: 과연 이다와 뿌기는 무사히 아지랑이 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린초끼 구조대, 새로운 대원의 탄생!
2: 얘들아, 안녕!
3: 뿌기다! 뿌기야, 잘 왔어!
2: 고생했어!
4: 잠깐만. 근데 쟤는 여기 또 왜 온 거야? 설마 저 플라스틱 쓰레기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겠다고 여기 온 거 아니겠지?
2: 설마!
3: 에이, 설마!
2: 맞아! 이다도 그린조끼 구조대 하려고 왔어.
3: 뭐?
2: 근데 이다 그린조끼 구조대 할 자격 충분히 있어. 나보다 책도 더 많이 읽고 노력도 더 많이 했다고.
1: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원을 뽑기 위한 마지막 순서가 남았죠.
5: 아, 진짜 떨린다.
2: 마지막 순서는 바로
1: 서포터 참여 투표.
6: 서포터 참여 투표?
4: 그게 뭐야?
3: 그게 뭐지?
4: 처음 듣는데 나는?
1: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테스트들,
7: 대화룡,
1: 그 영상을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 서포터분들이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누가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면 좋을지 서포터분들이 직접 판단해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린조끼 구조대를 응원하시는 서포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린조끼의 주인공이 누군지
2: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1: 네! 과연 서포터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린조끼 구조대원은 누굴지? 오,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 우리 영표네.
8: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까지 늦어서.
2: 아니야, 괜찮아. 너 아니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9: 여러분!
2: 아빠!
9: 저 우리 뿌기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리 뿌기 그동안 바다 쓰레기를 열심히 청소해 왔어요. 친구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0: 사랑 뿌기는 고래를 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날 지켜줬어요.
1: 그래 고맙다. 고래 앞으로 출발.
0: 이다랑 뿌기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
2: 우리 매너티도 이다와 뿌기를 응원해요.
3: 이다와 뿌기는 우리를 돕느라 아지랑이 섬에도 늦게 간 거예요.
2: 그러니 여러분, 이다와 뿌기를 그린조끼 구조대원으로 뽑아주세요.
4: 아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서포터 여러분들이 이다와 뿌기에게 엄청나게 많은 표를 주고 계시네요.
5: 이제 투표를 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6: 5, 4, 3, 2, 1.
3: 새로운 그린조끼 구조대원은
6: 이다와 뿌기.
3: 그렇게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이다와 뿌기는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이다와 뿌기에게 주어진 그린조끼 구조대 첫 번째 미션은?
4: 먼저 뿌기 대원의 첫 번째 미션. 뿌기 대원은 지금 바로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가서 바다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해주다죠.
5: 네, 알겠습니다. 뿌기 출동!
4: 뿌기 파이팅!
5: 파이팅!
4: 파이팅! 다음, 이다 대원!
7: 네!
4: 이다는 우리와 함께 만나야 할 친구들이 있다죠.
3: 어떤 친구들?
5: 가보면 알아. 지금 가보자. 그린조끼 구조대
4: 친구들을 만나러
5: 출동!
4: 가자!
7: 가자!
4: 같이 가!
3: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인천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이 있는 곳! 이 친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8: 네, 지난 7월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어린이들이 편지와 플랜카드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으니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을 조금 적게 생산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구를 생각하는 이런 어린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저희가 뭔가 선물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조끼 구조대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3: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플라스틱. 하지만 함부로 버리면 지구를 병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4: 그래서 그린조끼 구조대가 남동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도. 친구들 안녕.
7: 안녕.
4: 반가워. 먼저 우리 소개를 할게. 응. 나는 그린조끼 구조대 대장 도도.
5: 나는 그린이.
9: 나는 맞아. 나는 새로운 그린조끼 구조대 대원이 된 이다라고 해. 친구들, 나 뭐처럼 생겼어? 맞아, 나는 음료수 페트병이야. 바다에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그린조끼 구조대원이 됐어. 반가워.
4: 우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냐면 친구들이 지구를 깨끗하게 지키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환경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는 활동도 해보기 위해서야.
5: 맞아. 그럼 오늘 함께 선생님을 불러볼까?
6: 선생님! 오! 오!
10: 우와!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 조민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바다를 병들게 하는 쓰레기 줍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걸 다 같이 힘을 모아 막아보자고.

0: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쓰레기를 주워서 우리 이다와 그린 조끼 구조들을 도와줄 거예요.
1: 자, 그럼 다 같이 쓰레기를 주워볼까? 플라스틱 쓰레기, 깡통 쓰레기 모두 주워서 한 곳에 쏙쏙 쓰레기를 줍시다. 모두 모두 줍시다. 와, 우리 친구들 잘한다. 다 같이 쓰레기를 줍다 보니 그 많던 쓰레기가 금방 다 사라졌도도. 그린조끼 구조대 바다 쓰레기 줍기 성공!
0: 여러분 어떤 쓰레기 주웠어요?
1: 쓰레기를 다 주웠으니 이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볼 차례야. 그럼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 첫째,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모아서 배출하고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둘째, 페트병의 비닐라벨은 꼭 떼어주세요. 셋째, 페트병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넷째, 페트병은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배출해주세요. 그럼 규칙대로 잘 하는지 한번 볼까?
2: 이거는 비닐라벨을 이렇게 떼서 비닐칸에 버리고 페트병은 페트병칸에 버리는 거예요.
1: 역시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원 최고!
0: 여러분 이제 분리배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지! 비닐라벨은 쓱 떼고 비닐 따로, 페트병 따로.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한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페트병들은 재활용 공장으로 가서 다른 물건으로 다시 태어난대. 페트병들아,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해줄 테니까 쓸모있는 물건으로 꼭 다시 태어나. 자, 이렇게 해서 그린조끼 구조대 페트병 분리배출도 성공!
0: 우리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진짜 그린조끼 구조대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역시 지구를 지키는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바다 쓰레기도 잘 줍고 분리배출도 잘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도.
3: 맞아요. 친구들도 다 그린조끼 구조대 인정!
4: 인정!
5: 여러분 덕분에 더러웠던 바다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친구들을 보면 앞으로 분리배출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1: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조민주 선생님 감사드리도도.
5: 감사합니다.
0: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분리배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그럼 지구가 다시 맑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6: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1: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야. 오랜 시간 지구를 지켜온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보자. 소중한 우리의 별, 지구를 위해!
7: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0: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2: 식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끝끝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 나타났나요?
2: 요정들, 요정들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을 잘 했나?
0: 네, 박사님! 전 쓰레기봉투 밖에 버리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습니다.
3: 전 신발 정리하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습니다.
1: 전 아이스크림 사오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습니다.
3: 그거 심부름 맞아?
0: 그냥 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아니야?
1: 뭐 내가 사오면 엄마 아빠도 드셨어. 짜투.
2: 역시 요정들 훌륭하다. 그런데 엄마 심부름을 하는 한 어린이를 악당 크크가 노리고 있다.
0: 네? 심부름하는 착한 어린이를 노리다니.
3: 악당 크크,
1: 널 용서하지 않겠다.
2: 그러니 요정들, 당장 출.
4: 출동이다.

0: 수사.
1: 이 사건의 주인공 강지윤 어린이다. 지훈이는 지금 태어나 처음으로 마터 심부름을 가려고 한다.
2: 우리 딸 엄마가 뭐뭐 사오랬지? 우유 하나, 바나나 하나, 그리고 먹고 싶은 거냐? 하댄다. 총! 총! 좋았어.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된다! 그렇지! 자, 이 카드로 계산하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쏙 넣고 카드 흘리지 않게 조심.
3: 네! 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총! 총!
4: 총! 총!
3: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왼발!
2: 처음 하는 마트 심부름인데 잘할 수 있으려나?
1: 하지만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지훈이는 아주 자신만만했어.
5: 우와, 내가 마트에 심부름을 가다니. 난 정말 멋져. 난 정말 최고야.

0: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1: 뭐야, 쟤 왜 이렇게 씩씩해? 나 씩씩하게 심부름하는 어린이 정말 싫어하는데. 하, 그렇다면 강지은 어린이 심부름 이 악당 크크가 망쳐줘야겠군. 기다려라 강지은 어린이. 카카카카카카카카 강지은 어린이.
2: 우유, 바나나, 과자. 다른 건 사면 안 돼.
1: 응.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과연 그게 계획대로 될까? 아니 아니, 어림없다 강지은이.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카카카카카카카카. 숑숑숑 숑숑숑
2: 숑숑숑. 과자 하나, 바나나 하나, 우유 하나.

0: 이리 와요 친구. 이거 한번 먹어봐. 아유 괜찮아. 먹어보고 안 사도 돼요. 자, 아.
1: 우와.
0: 어때? 끝내주지? 오늘 이거 사면 이것도 하나 더 줘요. 자, 하나 더. 아.
1: 아. 우와. 이거 너무 맛있어서. 오늘 많이 팔리겠네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0: 화이팅! 화이! 뭐야? 안 사고 그냥 가는 거야? 헤이! 좋아. 그럼 심부름 망치기 2단계로 넘어간다. 아용! 어머머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오늘 아침에 내놓은 번개맨 인형이 다 팔리고 요거 하나 딱 남았네. 나중에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도 소용없어. 지금 사야 돼. 지금 당장.
2: 어떡하지? 사고 싶긴 한데.
1: 지윤아, 우유, 바나나, 과자, 딱 이것만 사가지고 오세요.
2: 하지만 딱 하나 남아서 샀다고 하면 엄마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3: 찾았다.
0: 뭐 하는 거야? 이리 내. 지금 그거 이 친구가 막 사려고 하고 있었는데.
3: 저는요, 1시간 전부터 이거 사려고 1시간 전부터 집에서 뛰어왔거든요. 번개맨 가자.
0: 진짜?
4: 괜찮아요. 저 어차피 과자, 바나나, 우유만 사야 해서 저 번개맨 인형 사면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하마터면 심부름 망칠 뻔했네.
0: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을 어쩌지? 친구!
5: 심부름 망치기 작전 3단계!
0: 여기 말고, 여기, 요 앞에 다른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거기 아주 귀여운 번개맨 인형을 많이 판대. 나랑 같이 가볼까?
1: 지윤아! 살 거 다 샀으면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야 한다.
0: 여기서 엄청 가까워.

0: 이 아저씨랑 뛰어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가볼까?
1: 아, 아이, 그럼 뛰어요 빨리!
0: 예스!
1: 뭐해요 뛰어요!
0: 아이, 그래 너 아주 박력 있구나! 강지윤이! 아이, 그만 뛰자. 아, 숨차. 아,
1: 근데 장난감 가게 어디예요? 아, 빨리 번 김에 인형 사고 집에 가야 하는데.
0: 그러게. 장난감 가게가 어디 있을까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크크크크 빵빵. 강지윤이 그걸 이제 알았나? 그러게, 누가 모르는 사람 말 듣고 함부로 따라오래.
1: 여기 어디야? 나 빨리 집에 데려다 줘요. 엄마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0: 이로써 강지윤 어린이 심부름 망치기 작전 성공!
2: 성공은 무슨 성공?
0: 아니, 행동자를 삼총사!
1: 여정들, 도와주세요!
3: 걱정 마, 지훈아. 우리가 왔어!
4: 네가 아무리 악당이라지만 지윤이처럼 씩씩하게 심부름하는 어린이를 괴롭히는 건 너무하잖아.
0: 아니, 너무하지 않아. 난 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심부름 잘한 녀석들이 너무 싫었었지. 크크야, 계란이 뚝 떨어졌다. 마트 가서 계란 좀 사올래?
5: 아, 싫어요. 귀찮아요.
0: 아이, 참. 네 친구들은 심부름에 그렇게나 잘한다는데 넌 어쩜 엄마 심부름을 한 번을 안 하니? 내 친구 누구요? 딩딩이, 동동이, 댕댕이.
6: 엄마,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0: 우리 크크는 왜? 아, 딩딩, 동동, 뱅뱅은 왜 심부름을 잘하고 난리야? 왜? 그때부터 난 심부름 잘한 녀석들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
3: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반성하고 심부름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7: 그러게 말이다, 크크. 제발 정신 좀 차려.
4: 정신 차리게 우리가 좀 도와주리?
0: 어? 도와줘. 어떻게 도와줄 건데?
4: 흥, 그건 말이지, 내가 방금 사온 게 있거든.
0: 오, 뭔데, 뭔데?
4: 바로 이거다! 딩딩! 동동!
3: 딩딩!
4: 딩동!
0: 엄마! 이제부터 심부름 열심히 할게요! 둘, 셋, 뿅!
4: 자, 우리가 또 해냈다!
0: 예!
7: 지윤아, 가자.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1: 고마워.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
3: 그래.

0: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다 이야기했지.
1: 어휴, 모르는 사람 쫓아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네.
2: 네, 이제 모르는 사람 절대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1: 어휴, 그래야지. 그래도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온 거 정말 잘했어. 우리 지윤이의 마트 첫 심부름 성공! 예! 심부름 성공한 기념으로 선물!
2: 우와! 번개맨 인형!
1: 지윤이 주려고 마트에 아침 일찍 가서 사놨어.
2: 엄마 고마워요.
1: 엄마도 심부름 잘해줘서 고마워요.
3: 김동진 상속사.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업무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4: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6: 김동대사 조사!
7: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 상처엔
4: 순한킥킥,
5: 주물 상처엔
4: 너무
6: 마데카 소리
7: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은핑의 세 가지 소원.
1: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0: 그야 내가 단번에 확 잡아버렸지. 뭐야? 어머나, 웬 꿀꿀이가 있네. 누구한테 꿀꿀이라는 거야?
2: 어? 왜 저러지?
3: 로비, 등에!
1: 에이, 이건...
0: 이리 줘봐. 어?
3: 뭐야, 이게!
2: 너무해, 좋아!
1: 에휴,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라니.
0: 레라, 너 정말 1억이야?
3: 꿀꿀, 꿀꿀. 꿀꿀이가 꿀꿀대는 소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꿀꿀. 잠을 수 없어, 미쳐! 오, 나도 가!
0: 전 유치원에는 무시하는 게 정답이야, 미더핑.
4: 맞아, 맞아.
5: 봤어? 로미 표정 완전 웃겼어.
4: 역시 레난 골탕 먹이는 일엔 천재 같아.
3: 어림없어. 아직 한참 부족한걸?
0: 어?
3: 그동안 내가 너무 얌전히 있었어. 아주 확실하게 골탕 먹여줄 거야.
0: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2: 너무 심한 거 아닐까?
4: 맞아. 그건 좀...
3: 뭐야? 너희 지금 로미 편 드는 거야?
2: 그건 아니지만... 나 할 일이 생각났어!
3: 미안, 나도! 너희 둘 다 끝인 줄 알아!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애들이야. 이건 보석인가? 뭐야, 꼬질꼬질해가지고.
2: 어? 뭐야?
0: 와, 잘 잡다. 네가 날 불렀어, 소원?
3: 넌 뭐야?
0: 난 소원핑이야. 어떤 소원이든 나한테 말해봐, 소원. 세 가지 소원을 이뤄줄게, 소원.
3: 뭐?
4: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빌 소원이 있을 것 같아?
2: 왜?
4: 난 부자인데다가 얼굴도 예쁘잖아? 오히려 너무 잘나서 피곤해, 피곤해.
3: 아, 이제 그만 좀 피곤해졌으면 좋겠다.
0: 그럼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소원.
3: 네가? 이뤄줄게, 소원!
0: 부자에게 피곤하대서 더럽고 가난하게 만들어졌어, 소원.
3: 어서 원래대로 돌려놔.
2: 알았어.
3: 너 정말 뭐든 할 수 있구나.
0: 응, 소원.
3: 마음에 들었어. 널 내 부하로 삼아줄게.
2: 부하?
3: 난 여왕님, 넌 하인이란 거야.
2: 난 하인이 아니라 소원핑인데, 소원.
3: 그런 뜻이 아니잖아.
0: 아무튼 마지막 소원은 뭐야, 소원?
3: 뭐? 소원 세 가지 이뤄준다며.
2: 더럽게 만들기 하나, 원래대로 돌려놓기 하나.
0: 두 가지 이뤄줬잖아, 소원.
3: 내가 혼잣말한 걸 네가 마음대로 이뤄준 것뿐이잖아. 소원이라고 말 안 했으니까 전부 무효야.
2: 그치만.
3: 잘 들어. 내 첫 번째 소원이야. 먹을 것 좀 내놔봐.
2: 먹을

0: 뭐야, 이거 고양이 사료잖아.
1: 먹을 거야, 소원.
0: 이런 거 말고 사람이 먹을 걸 줘야지.
1: 두 번째 소원이야, 소원.
0: 아니라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제대로 해달라는 거야.
1: 이뤄줄게, 소원. 맛있는데, 소원.
0: 안 물어봤거든. 자, 얼른 다시 해.
2: 여왕님은 제멋대로야. 먹고 싶은 게 도대체 뭐야, 소원?
3: 내가 늘 먹는 프랑스 풀코스 요리가 좋겠어. 에피타이저는 푸아그라 테린, 수프는 아스파라거스 블루테, 새우와 가리비 바페르. 대체 되는 게 뭐야? 갓 구운 빵이랑 우유는 되니?
1: 이뤄줄게, 소원!
3: 다녀오겠습니다.
1: 아파라쥬!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마음에 들어, 소원?
0: 나쁘지 않네. 그런데 제 얼굴 보니 입맛이 뚝 떨어졌어.
2: 레나? 같이 있는 쟤는 아마도. 얜 누구지?
1: 아, 얘는 소원을 이뤄주는 걸 좋아하는 소원핑이야, 방글. 뭐든지 세 가지 소원을 이뤄줘, 방글.
0: 소원핑은 보석숲에서 엉뚱하기로 유명했어, 믿어.
2: 엉뚱하다니?
0: 난 오미 얼굴 같은 건 보고 싶지 않다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줘. 내 두 번째 소원이야.
1: 이뤄줄게, 소원.
4: 엉뚱하던 게 이런 거였어.
1: 로미, 이 틈에 변신하겠쥬.
4: 어? 알았어.
1: 빛나는 설악의 핫핑 타임. 핫쥬.
0: 마음을 채우는 설악의
3: 아주 잘했어. 너도 한다면 하는구나.
1: 그럼 그럼. 조금만 기다려라.
3: 소원핑, 이제 그만 보석숲 친구들을 만나러 나랑 같이 가자.
2: 하지만 난 지금 갈 수가.
0: 거기 너! 너? 지금 내 하인을 가로챌 셈이야.
3: 하인?
0: 그래, 얘는 내 소원을 이뤄주는 하인이라고. 절대 안 남겨줄 거야.
2: 저기 여왕님.
0: 아, 또 뭐?
2: 소원핑은 보석숲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 소원.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따라갈래, 소원.
0: 어림없어. 넌 내 거야. 내 소원을 전부 이뤄주는 게 평생 네 할 일이라고.
1: 디니핑은 친구야. 하인이니 뭐니 그런 게 아니라고.
0: 내 알바 아니거든. 소원핑, 저 애를 혼쭐 내줘.
2: 이뤄줄 수 있지만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데 내 마법을 쓸 수 없어, 소원.
0: 뭐야? 너까지 날 배신하겠다는 거야?
2: 미안해, 소원.
0: 쓸모없기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나 좀 혼자 있게 해줄래?
2: 정말 그걸 원해, 소원?
0: 그래, 내 마지막 소원이다.
1: 이뤄줄게.
2: 오래오래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이야, 소원. 세 가지 소원 다 이뤄졌어, 소원. 그럼 안녕.
0: 잠깐! 나 혼자 어쩌라고! 다시 돌려놔! 누가 좀 살려줘!
3: 소원핑,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갈까?
2: 응! 나 보석숲 친구들 정말 정말 보고 싶어, 소원!
3: 알았어. 네 소원 들어줄게. 트리 트리 테스트리 다이아 큐브 쏘그라!

0: 워딩 캣!
1: 정말 내 소원이 이뤄질까 소원?
2: 레나가 화 많이 내면 어쩌지?
3: 제 멋대로이긴 해도...
4: 혼자는 싫어! 날 혼자 두지 말라고!
3: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5: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레나.
1: 여기...
6: 그렇게까지 내 옆에 있고 싶다는데 하는 수 없지 뭐.
1: 뭐?
7: 친구들이랑 빨리 만나고 싶었어.
8: 티니핑 스쿨에 입학한 걸 축하해 축.
7: 다들 지금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9: 어서 와 수아피.
7: 따뜻한 위로를 줄게.
10: 예! 야호!
1: 왜 그렇게 힘이 없었죠?
3: 아무것도 아니야.
1: 괜찮아, 조아킹. 나한테 얘기해도 돼.
3: 나만 아직도 로미의 변신 마법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내가 로얄 트니핑이 되기엔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
1: 자신감을 가져. 너도 언젠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쭈. 오늘은 저쪽에도 한숨 짓는 사람이 있네, 쭈.
11: 무슨 일이에요, 언니? 네! 국제 파티시에 학교에 떨어졌다고요?
12: 기운 내요, 형.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13: 자, 우리 오늘 할 일이 많잖아. 어서 일부터 끝내놓자.
14: 못하겠어. 그래, 누구 말처럼 어쩌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지.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이었어.
1: 오빠!
13: 그냥 잠시 내버려 두자.
1: 카이! 어디 가는 거야, 방글?
10: 아까 나한테 만들어준다던 초코볼은 어떻게 하고?
1: 어디 가는 거야, 조아핀?
3: 어디로 갔지?
7: 버스야! 부탁이야, 카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왠지 걱정돼, 조아.
14: 이젠 다 틀렸어. 꼭 합격해서 아버지께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만두라고 하실 게 뻔해. 이란!
1: 찾았다!

0: 안녕, 카일.
1: 누구?
0: 난 전재 파티시의 카일이다.
1: 빵 사러 왔니? 빵집은 저쪽이야. 그리고 꼬마야, 형한텐 존댓말을 해야지. 버릇없게 말이야.
0: 네가 구운 빵 먹어보고 싶은데 그동안 얼마나 맛있어졌을지 궁금해.
1: 꼬맹이, 너 아까부터 자꾸... 나 이제 빵 안 만들어. 다른 데 가서 알아볼래?
0: 천재 파티시에가 빵을 안 만들면 누가 만드는데?
1: 난 더 이상 천재 파티시에가 아니야. 국제학교도 떨어졌고.
0: 그러지 말고 가서 빵 하나만 구워주면 안 돼? 내 친한 친구는 네가 만든 시나몬 롤이 제일 맛있다던데.
1: 어? 시나몬 롤? 그거 만들어본 지 꽤 오래됐는데? 네가 어떻게...
2: 많이 보고 싶었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토닥.
3: 다 토닥팅 덕분이야. 그때 토닥팅이 격려해줘서 막내 티니팅 스쿨에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 좋아.
2: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토닥?
1: 아이, 뭐야 그 녀석.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빵 하나 구워주지.
2: 이제 힘이 난 것 같아, 토닥.
3: 아직 아니야. 우리도 어서 따라가야 해, 좋아.
2: 왜?
3: 카일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한 번 더 너의 마법이 필요할 것 같아, 좋아.
2: 있지. 응? 만약 카일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트로즈를 떠나는 거야, 밥을. 카일 오빠.
1: 그 꼬마 녀석, 먹으러 안 오기만 해봐라.
4: 무슨 녀석? 잘못 들었나?

0: 도서팀이핑? 도서팀을 소개하자면 내 어릴 적 친구인데 마법의 담요로 누군가를 위로해줄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1: 뭔가 순식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네. 큐. 역시 캐치해야겠지?
2: 초코볼. 아니, 캐치!
0: 미더핑, 변신이야! 단단한 리듬에 미더핑 타임!

0: 리듬의 프린세스 스타파이어. 기다려. 피리피리 매지컬 스타파이어. 그렇게는 안 돼, 토닥핑. 마법으로 하는 위로는 진짜가 아니야. 얌전히 캐치되시지. 지금 토닥핑을 캐치하면 카일은 다시 주저앉아 버릴 거야. 좋아. 좋아핑, 비켜. 저 아이 언제 또 도망가 버릴지 모른다고.
1: 도망가지 않을게요. 단지 우리에게 잠시만 시간을 줘요.
2: 그래, 카일에게는 다시 한번 힘을 낼 마법이 필요해. 우리를 들여보내줘. 좋아.
0: 너야말로 진짜 카일 오빠가 다시 힘을 내길 원한다면 그만 포기해. 피리피리 도망가자. 거기 안 서. 어디로 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너희 정말 거기 안 서!

0: 벌써 다 된 거야?
1: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직 굽기 전이거든. 꼬마야, 저기 홀에 좀 나가 있을래?
0: 급방 만들고 나면 이젠 다시 돌아올 일 없겠지?
1: 근데 너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야.
2: 도와줄까?
1: 아니 됐어. 마지막 방은 나 혼자 만들고 싶거든.
2: 다 구워지면 알려줘. 내 평가 냉정한 거 알지?
1: 이게 뭔데?
2: 네가 합격해서 떠나게 되면 주려던 거야.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1: 뭐야, 싱거운 녀석. 이건...
3: 가일, 난 네가 만들어준 시나몬 롤이 제일 맛있어. 나도 너랑 빵 만드는 게 제일 재밌어.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파티시에가 되자. 응, 꼭 그러자.
1: 이안.

0: 프린세스, 이제 캐치해주세요, 토다.
1: 토닥빙.
2: 너 마법을 더 쓸 생각 아니었어?
0: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마법은 필요 없어요. 마법은 이미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토닥.
2: 넌 처음부터 한 번 더 마법을 쓸 생각이 없었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0: 내 친구 조아핑의 마음도 위로가 필요해서 따라왔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니까요. 그리고 함께 믿고 기다려주는 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소중해요.
1: 토닥빙!
2: 네 마법은 다른 친구들이랑은 많이 다르네. 고마워, 토닥빙. 자,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야. 피리피리 캐스트링!

0: 언제나 친구들을 위로해 줄 거야, 토닥토닥.
1: 이 빵 새 메뉴 같은데 정말 맛있다. 그냥 시나몬 롤이 아닌데? 어떻게 반죽했길래 빵이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할까?
2: 이거 만든 파티시에가 누군지 엄청 궁금한데?
3: 네 새 레시피 일단 성공이네.
4: 파티시 학교 따위가 날 좌절하게 만들 순 없지.
3: 근데 너 정말 하트로즈를 떠날 생각이었어?
4: 그건 우선 널 실력으로 확실히 이긴 다음에 생각해보려고.
3: 좋아, 그럼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4: 그래.
0: 다 토닥핑 덕분이야. 고마워. 조아핑도 고마워.
5: 노니, 미안. 내가 좀 지나쳤지. 캐치하는 거 내가 방해해서 화난 거 아니야, 조아?
0: 전혀. 넌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 다른 사람을 위하는 네 마음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마법이야. 언젠가 조아핑도 프린세스 변신 마법을 쓸 수 있게 될 거야, 또다.
5: 고마워. 나 열심히 할게, 좋아.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문 상처엔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짓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music box. Music box. Right. 뭐든지 music box.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의 뮤직박스 과연 어떤 것일지 하하주 씨랑 같이 골라 봅시다. 왠지 이쪽이 좀 많이 좀 마음이 가는데. 어? 이거 좀 느낌이 오는데? 우리 이거 고를까? 좋아. 어, 기분 좋은 소리네. 아,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지? 빨리 뜯어봐야겠다. 이제. 그럼 오늘은 바로 짠! 정글 음악대? 오늘의 신비한 박스는요, 텔레비전을 보는 전국의 어린이들과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1: 하나, 둘, 셋!
0: 그렇지. 자, 개봉! 우와. 어? 이거 봐. 정말 크고 멋진 책이야. 이거 한번 열어볼까? 하나, 둘, 짠! 정글 음악대? 이게 뭐가 나오려고 그러지? 자, 다음 페이지. 하나, 짠! 얼룩말 울음소리다. 여기서 난 거야? 그럼 나도. 우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그럼 다음 페이지는 뭘까? 오, 기대되는데. 짠.
2: 오, 끼끼끼끼끼끼. 오, 끼끼끼끼끼끼.
0: 오, 원숭이! 나 완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2: 오, 끼끼끼끼끼. 오, 끼끼끼끼끼. 끼끼. 오, 끼끼끼끼끼끼. 오, 끼끼끼끼끼끼.
0: 오, 다음 장 기대되는데! 하나? 아, 새 소리는 어려운데.
2: 삐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리.
0: 아우, 아, 새, 새. 새! 아, 이거 목소리 잘 안 나오네. 그러면 친구들의 새 소리 한번 들려줄래요? 하나, 둘.
1: 삐리리리리리.
0: 오, 잘하는데.
3: 삐리리리리리리.
0: 다음은 볼까? 너무 기대되는데? 하나, 둘. 깜짝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 뭐지?
4: 고요한 정글의 밤. 보름달이 뜨자 커다란 사자가 나타났어요. 정글의 무법자, 사자.
5: 어? 사자가 잠이 들었어.
4: 삐리리리리. 큰 새가 신호를 보내자 정글의 동물들이 깨어났어요.

0: 와, 너희들 셋의 목소리가 합해지니까 더 멋진 노래가 되었어. 아, 사자가 일어났어. 정글의 왕.
1: 기분 좋은 노래소리 들려왔는데 모두 모두 사라졌네. 꿈이었나 봐. 나도 같이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2: 사자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우렁차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낮은 소리. 우리들이 낼 수 없는 소리가 있네.
0: 그래, 사자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우렁차서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용기를 내봐.
3: 사자야, 우리 함께 노래 부를까?

와우! 너무 좋다! 정글 동물들의 음이 쌓여서 나는 소리. 윗모, 윗모, 윗모, 윗모. 근데 나 누구랑 하니? 어! 얘들아! 나랑 같이 해줘. 어? 하나, 둘, 윗모에 예! 좋아! 이제 정글 음악대를 만나러 공연 박스로 한번 가볼까?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의 박스를 고르러 출발. 오늘은 뭘 고를까?
1: 아, 이거 고를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여기서 고를까?
0: 아, 아우 깜짝이야. 아우 놀랐잖아. 아, 이 박스는 뭐지? 깜짝 놀랄 재밌는 게 들어있을 것만 같은데? 오케이! 이 박스로 정했어! 오늘은 바로 짠! 깜짝이야! 안녕!
2: 안녕!
0: 안녕! 지효장갑이 오랜만이야. 나 안 보고 싶었어?
2: 보긴 봤어요.
3: 먹고 싶었어요.
0: 야!
3: 야!
0: 야! 야!
3: 먹고 싶었어요.
0: 오, 예. 자, 아저씨가
2: 네.
0: 깜짝 놀랄 만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 자, 자자자자자자.
2: 깜짝이야?
0: 뭐가 들어있을까? 일단, 지유 정엽이가 한번 손을 넣어서 한번 맞춰볼래? 자, 같이 한번 넣어봐봐. 뭘까?
2: 이거 포켓몬. 이거 뭔가 부드럽고 제가
3: 야,
2: 집에
3: 나도,
2: 있는 것 같아요.
3: 야, 나도.
2: 이거 폭신폭신해. 어잉?
0: 어잉?
2: 잉?
0: 어잉?
2: 토끼모자? 어, 나 집에 토끼모자 오잉? 있는데. 어,
0: 짜자잔.
3: 아주.
0: 와, 예뻐. 이 보들보들하고 하얗고 귀여운 야, 토끼모자네.
3: 이,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0: 오, 너네 이거 알고 있는구나.
2: 네.
0: 역시 인싸들이야. 나 이거 처음 해봐, 사실.
2: 나는 이미 집에 있어서 해봤는데.
0: 해보고 싶었어.
3: 나도 엄청 해보고 싶어서 집에서 계속 하고 싶다.
0: 아저씨 봐봐. 깜짝이야.
3: 아, 깜짝이야.
0: 아, 이 토끼가 바로 깜짝이야 토끼구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를 누르면 귀가 쫑긋하네. 우와, 우와. 너 이러다가 날아가겠다. 이 깜짝이야 토끼는 큰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서 귀가 쫑긋 쓰는 거야.
3: 이렇게 짝, 이렇게 깜짝.
0: 너 지금 너무 귀여워. 공주님 같아.
2: 너는 공주 토끼, 나는 왕자 토끼?
0: 나는 왕 토끼.
3: 나는 진한 빨간색 공주 토끼.
0: 그래. 요 얘들아.
2: 네.
0: 나 진짜 진짜 재밌는 게임이 생각났어.
2: 뭐예요?
0: 바로 봐봐봐. 내가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거기다가 할 때 이렇게 오 노래 되게 잘한다. 이럴 때 깜짝 놀랐을 때 이걸 누르는 거야. 알았지?
2: 타이밍 잘못해야
0: 그러면
2: 되네.
0: 아저씨가 양손으로 이 책상을 쳤을 때 너네들은 이렇게 이걸 누르면 돼. 알았지? 간다. 오, 잘하는데. 알았어. 그러면 아까보다 더 빠르게. 너네 너무 잘한다. 간다. 오,
2: 진짜 진짜 떨려.
0: 오, 진짜 잘한다. 근데 자, 이번에 진짜 잘 들어야 돼. 이제 네. 언제 할지 몰라.
2: 네.
0: 아, 집중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2: 네.
0: 오, 너네 왜 이렇게 잘해?

0: 깜짝이야 게임. 오. 마지막 잘 봐. 응. 집중.
1: 지우 집중해.
0: 에이, 지는 줄 알았지. 예. 자, 그럼 이번에 지우가 한번 해볼래?
1: 오, 놓칠 뻔했어. 자, 이봐 또.
2: 우와. 나 안 놓쳤어.
1: 오, 그 정엽이 한번 해볼까? 정엽이.
2: 눈 감아.
1: 자, 눈 감아.
0: 아, 속았어. 왜 이렇게 잘해. 아, 속았어.
3: 하얀 도화지에 무엇을 그릴까? 초록초록 잔디밭을 그렸더니 짜잔! 하양하양 토끼가 나왔어요.
4: 나는 소근소근 토끼. 큰 소리를 배우고 싶어.
3: 토끼는 누구를 찾아가는 걸까요?
4: 똑똑똑똑! 왕! 아, 깜짝이야.
5: 나는 뭐든지 꿀꺽 도깨비. 악센트!
4: 아, 깜짝이야. 소문대로 정말 목소리가 크시네요.
5: 나는 악센트 도깨비. 무엇이든 크게 말하지. 그래서 늘 배가 고프단다. 먹을 것을 다오. 먹을 것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4: 아이고, 제가 맛있는 것을 드릴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5: 정말? 그럼 도로 시작하는 맛있는 것부터 먹어볼까? 도!
4: 동그란 도너츠.
5: 짠냠 짠냠 꿀꺽. 렛!
4: 내 상큼한 레몬.
5: 냠냠 냠냠 꿀꺽. 미!
4: 내 미끌미끌미꾸라지.
5: 아이쿠 미끄러워. 아오! 파!
4: 내 해물파스타.
5: 후루룩 찹찹. 쏘!
4: 내 닭콩 솜방울.
5: 아, 따가워! 아우! 라! 내 라디오잖아! 아우, 시끄러이! 이! 시!
4: 내 따르릉 시계.
5: 따르릉 따르릉 그래도 배가 고파. 너를 잡아먹겠다. 왕. 어디로 사라진 거야?
4: 나 여기 지롱. 도레미 파솔라시 도 솔 도.
5: 아이, 깜짝 놀랐네. 짤꾹.
3: 오, 토끼의 목소리가 아주 커졌는데 토끼는 이제 노래하러 가야 해. 토끼들의 도레미송. 친구들도 함께 들어볼까? 공연 박스로 가자.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3: 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먹고 말 거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넘어졌어? 아프겠다. 어? 뭐야? 너 감기도 걸린 거야?
1: 그런 것 같아. 아파.
0: 안 돼. 더러운 손으로 상처난 곳을

0: 세균에 감염될지도 몰라.
1: 어? 세균?
0: 그래. 게다가 너 그 손에 대고 재채기했잖아. 그럼 감기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몰라.
1: 헉! 바이러스까지? 근데 누나, 세균을 먹은 바이러스는 뭐야? 바이러스는 먹은 세균은 뭐냐고? 뭐야?
0: 그게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데 아프게 해서
1: 누나도 모르는구나.
0: 그럼 호떡이 네가 직접 알아보고 올래?
1: 응? 내가?
0: 응. 자, 세균 딱지.
1: 좋았어. 이번에 호떡이가 간다.
2: 백혈구,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백혈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여기서 나가면 충성 하겠습니다.
1: 아, 내가 백혈구가 된 거구나.
3: 후배 교도관이 온다더니, 어서 오게 백혈구. 여기 곰새반은 처음이지.
1: 곰새 말이요? 아,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그럼 난 아빠 곰인가?
3: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곰새 마리가 아니라 여긴 곰새박 감옥이라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를 가둬두는 감옥.
1: 네? 감옥이라고요? 나 집에 돌아갈래.
3: 하긴 어디에 가? 여기 지켜야지. 자, 여기 열쇠. 자, 이제 킬 수 있지? 그럼 난 좀 쉬고 온다.
1: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운데. 나 집에 가고 싶어.
4: 저렇게 겁많은 백혈구는 처음이네. 나도 축축한 집에 가고 싶다.
5: 파상풍균, 우리 저 어리숙한 백혈구를 속이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6: 살모넬라균,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거예요?
5: 저 열쇠를 몰래 뺏는 거야.
4: 그러다 큰 코 다치지.
5: 이정균, 너는 안 도와줄 거면 여기서 빠져. 괜히 우리 작전에 찬물 끼얹지 말고.
4: 찬물! 와, 찬물 끼얹으면 얼마나 축축할까. 제발 끼얹어줘. 난 축축한 게 좋단 말이야.
5: 지금부터 내가 아픈 척을 할 테니까 넌 몰래 열쇠를 빼서.
6: 알겠슈.
5: 아이고 배야.
6: 백혈구님, 살모넬라구님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1: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6: 예.
1: 많이 아파. 지금 뭐 하는 거야?
6: 들켜슈, 들켜슈.
5: 뭘 들켜? 내가 뭘 했다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얘 혼자 그런 거예요.
6: 이 살모넬라, 이 배신 세균.
5: 뭐? 내가 뭐?
7: 오, 세균들 싸운다.
8: 자기들끼리 싸우다니 모자란 세균들 같으니라고.
1: 모자란? 이 조그만 바이러스들이.
7: 뭐?

0: 말이죠. 누가 뭐래도 바이러스보단 세균이 한 수 위죠. 그쵸 선배님?
1: 당연한 소리.
0: 넌 누구야?
2: 하, 내 이름을 몰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3: 황색 포도상 구균 형님이시다.
4: 아, 따뜻하니 좋다. 난 포도처럼 생겨. 이름도 황색 포도상구균. 더운 걸 좋아해.
5: 포도 포도 상해라.
4: 독소 쏘는 게 특기.

0: 비상, 비상. 황색포도 상구균이 대장마을에 침입했다. 뱀을 열어 물로 쓸어버려라.
1: 내 독소는 아주 아주 강력해. 식중독을 일으키지.
2: 설사 또.
1: 그렇게 식중독을 일으켜 인간들을 쓰러뜨렸지. 내가 바로 최고의 세균!
3: 조용! 황색포도 상구균, 너 페니실린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큰소리 치기는...
2: 정말이십니까?
4: 아니, 그게... 난 그냥 자고 있었을 뿐이야.
1: 잘 잤다. 어? 다들 어디 간 거야?
3: 이럴 수가. 붕곰팡이가 황색 포도 상구균을 먹어 치웠잖아. 그렇다면 그래, 붕곰팡이로 세균 잡는 약을 만드는 거야.
4: 자고 일어났더니 플레밍 박사라는 사람이 푸른곰팡이로 세균 잡는 약을 만든다나 뭐라나.
3: 그 푸른곰팡이로 만든 최초의 항생제가 바로 페니실린이다. 너 페니실린한텐 꼼짝 못하잖아.
5: 뭐뭐 들었지. 세균 잡는 항생제를 곰팡이, 푸른 곰팡이로 만들었다는 거. 곰팡이가 세균보다 한 수 위라는 거. 이제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
4: 아니, 아닌데! 항생제가 발명됐어도 나 황색 포도 상구균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더 강해졌지. 내가 바로 최고의 세균!
2: 들어가지!
4: 오, 페스트균 형님 아니십니까?
6: 페스트균이라면 1억 명 넘게 죽였다는 그 전설의 세균!
7: 페스트균에 감염되면 온몸이 까맣게 변해버려 흑사병이라고도 부른다잖아! 야야, 들어가자!
8: 페스트균 형님을 뵙습니다요!
4: 1억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2: 기벼룩 덕분이었지! 옛날 옛날에는 많은 쥐들이 거리를 돌아다녔지. 쥐털 속엔 기벼룩이 있었고 기벼룩 몸에는 나 페스트균이 있었지.

0: 인간을 물었을 때 몸 속으로 들어갔지.
1: 왔다고.
2: 헬짝 헬짝
3: 착해
2: 헬짝
3: 착해
2: 헬짝
0: 지. 꼼짝마, 있는 거 다 내놓으시지.
4: 안돼. 산소가 없으면 우리 몸이 위험해진다고.
5: 영양분 없이는 굶어 죽는.
0: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지. 패스트긴 독소 파.

0: 그래서 결국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네, 불꽃 펀치를 받아라. 책
1: 그 주먹으론 날 막지 못하지. 패스트 기운 독소.

0: 탯줄을 터뜨려버리지. 독소 화화화.
1: 헉, 헤스트균이 그렇게 온몸을 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 처참했지. 흑사병은 빠른 속도로 번져갔어. 그래서 1억 명이 넘게 죽은 거라고.
1: 세균 너무 무섭다.
0: 세균들아, 나와 함께 이 지구를 세균들의 세상으로 만들자.
3: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세균.
4: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5: 코로나 바이러스다.
4: 이 지구는 바이러스가 접수한다.
1: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인 거야?
2: 걱정 마. 곰세바 감옥에서는 그 누구도...
6: 바이러스 감옥!
1: 여기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감옥. 나 호떡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왔다가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어. 물론 화상통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헤스트균 등 세균에 대해 알긴 했지만 호빵이 누나 보고 싶다.
7: 아, 축축하게 살고 싶은데 물이 다 떨어졌잖아.
8: 운다. 저도 물 갖고 싶다. 백혈권님!
1: 어? 무정균,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 너처럼 따뜻한 무정균은 처음 봤어. 너 때문에 위로가 많이 돼.
8: 그 눈물 닦지 말고 저 주세요. 제발요.
1: 뭐야? 너 지금 나 위로한 게 아니라 내 눈물을 탐냈던 거야? 무정균, 안 되겠어. 너네 물 없어.
8: 안 돼! 아이, 이미 물 없어서 건조한데, 아, 물 안 준다. 백혈구님!
9: 무정균 쌤통이다. 뚜르뚜르르뚜르뚜르뚜르뚜르.
10: 아이, 살모넬라균, 무슨 신나는 일이시오?
9: 아니지. 화상풍균, 난 말이야, 감옥에서 나가면 뭘 할지 계획이 생겼거든.
7: 하! 아, 계획은 세워서 뭐해? 어차피 감옥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9: 야, 무정균, 내 계획에 찬물 끼얹지 마라.
7: 찬물? 제발 나한테 끼얹어줘. 축축하게.
10: 아,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9: 아이, 쟤는 신경 쓰지 말고 내 계획이나 들어봐. 난 말이야, 살모넬라균 부대를 만들어서 강해질 거야. 그런 다음 우리 형님들
10: 부대원들은 원이시오?
9: 그건 감옥에서 나가서 하나하나 모아봐야지.
11: 언제 모을래? 부대원들 모으려면 천년만년은 걸리겠네.
9: 소드바이러스, 너 지금 나 무시하냐?
11: 어떻게 알았지?
9: 잡아봐, 잡아봐.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10: 아, 제발 잡아요!
11: 에이, 나한테 부대 만드는 건 예의도 아닌데. 나는 나랑 똑같이 생긴 수두바이러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
10: 어, 정말요? 어떻게요?
11: 살모넬라균, 그 방법 알려줘?
9: 알려주고 싶으면 알려주던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줄래?
11: 그게 지금은 못해. 복제하라면 세포가 있어야 되거든.
6: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려면 세포가 필요하다.
11: 뭐 그렇게 열심히 적는 거야?
9: 뭐야, 세포 없이는 혼자서는 못 만들어? 하이 참, 그러면서 잘난 척하기는.
11: 잘난 척이라니. 나 잘났고.

0: 너는 너희 호떡이 수두 걸렸을 때 기억 안 나?
1: 그러니까 잘 잡았어야지. 그때 내가 호떡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두 바이러스들을 복제했잖아.
2: 아니요, 모르겠어. 아야!
3: 아, 맞다! 그때 그래서 호떡이가 수두에 걸려 엄청 고생했지.
0: 맞아. 나 때문에 백혈구도 쩔쩔 맸잖아. 야, 뭘 좀 아는군. 백혈구님!
3: 허! 그래! 그때 백혈구를 쩔쩔 매게 한 죄로! 수두바이러스! 너 오늘 밥 없어!
0: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밥은 주셔야죠!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복제를 할 거 아닙니까?
3: 그러니까! 밥 없어!
0: 아니, 백혈구님! 뒤끝 있으시다!
4: 복제는 수두바이러스처럼 백혈구 뒤끝이다.
5: 그럼 수두바이러스는 백혈구님한테 잡혀온 거예요?
0: 아니, 난 항체에 당했어.
3: 수두바이러스의 약점은 바로 기총이야.
1: 호떡이가 수두 예방 접종을 했더라고. 그래서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왔는데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고 왔더라니까.
0: 예방접종 싫어 싫어.
5: 나도 싫어.
4: 항체 조심 너 조심.
6: 라자 알았다. 그러니까 나처럼 변이 작전을 썼어야 했다.
0: 형님 아니십니까?
7: 누군데? 새야!
5: 돼지 아니에요?
8: 수상하게 생겼네요.
6: 수상하다니!
9: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독감 중에서도 최고의 독감, 바이러스 중에서도 최고의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10: 라따 라따 라따.
6: 아, 스페인에서 오셨구나.
9: 라따 라따 트였다.

0: 내가 그 악명 높은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1: 나도 틀려요.
0: 알았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따라라.
2: 바이러스 중 최고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어우, 별표우.
3: 고향이 스페인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맞죠?
4: 라따 틀렸다. 아주 예전에 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다. 당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느라 나에 대한 기사를 싫지 않았다. 스페인에서만 내 기사를 싣는 바람에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라고 불렸다.
5: 아, 그때 스페인 독감 하면 다들 벌벌 떨었잖아요. 저도 형님처럼 되고 싶은데 비결이 뭔가요?
4: 스드바이러스? 넌 늘 똑같은 무기로 싸워서 늘 항체한테 당했다. 그래서 난 변화를 택했다.
6: 어? 변화라니?
4: 사실 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다.
5: 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다고요?
4: 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5: 어?
4: 닭이다.
1: 오!
4: 우와! 닭 몸속이다.
6: 타닥닥닥닥닥. 나는 닭 백혈구. 침입자는 용서 못한 타닥닥닥닥. 닭! 타고닭!
4: 뭐야? 닭 백혈구. 시시하다. 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새나 닭 같은 조류를 괴롭힐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5: 옳고.

0: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 꿀꿀꿀꿀꿀. 나는 돼지 백혈구 꿀꿀. 너는 누구냐 꿀꿀.
0: 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1: 꿀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왜 돼지 몸에 들어와 꿀꿀. 당장 나가 꿀꿀.
0: 아! 아, 깨끗아. 시시하다.
1: 어?
0: 돼지코? 조류 몸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내가 생겼?
2: 꿀꿀! 꿀꿀! 꿀꿀!
0: 돼지 꿀꿀. 몸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더 강해지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변이라고 한다. 라따 라따 알았냐?
3: 라따 라따 알았다.
0: 난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4: 돼지야, 어디야, 아프냐?
0: 꿀.
4: 우와. 이를 어쩐다.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0: 조류와 돼지를 거쳐 사람 몸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왔다, 왔다, 들어왔다.
5: 독감 바이러스로구나. 비세포, 어서 항체를 쏴.
6: 어? 근데 새야, 돼지야?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5: 어? 그래도 어서 항체를 만들어봐.
6: 만들긴 하겠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5: 어?
0: 아하! 라따 라따 알았다 파! 이제 세포를 공격해 복제를 시작한다. 이 몸은 이제 내 거다! 그렇게 바이러스 숫자를 늘려 많은 인간들의 몸을 정복할 수 있었다!
6: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너 정말 독한 바이러스구나! 너도 오늘 밥 없어!
0: 밥을 안 주다뇨.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을. 사실 전 독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독하다.
7: 나 말하는 건가?
8: 너무 눈부셔.
6: 왕관처럼 생겼네.
7: 난 이 돌기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요.
9: 아,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7: 제법이군.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네 말대로 내가 더 독하다. 난 이 돌기가 많아. 세포 속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고. 더 많이 복제하고 더 빠르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말.
10: 넌 뭐해? 너나 나나 여기서 못 나가는데.
7: 뭐야? 분하다. 그 녀석만 없었어도 내가 여기 들어올 일 없었는데.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11: 어허! 내가 조용히 지내라고 했지? 안 그러면...
7: 피노님, 요요요 용서해 주십시오.
8: 저기, 뭐예요?
7: 그걸 몰라? 비누님이 톡 손대면 바이러스 옷이 쫙 하고 찢어져서 우린 팍 하고 죽잖아.
8: 비누,
10: 쫙 파.
8: 무서워.
11: 이 비누가 있는 한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거기는 무전균까지 모두 꼼짝 못한다.
6: 그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얼마든지 와봐라. 호떡이는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을 거니까.

0: 거기서 잡아라!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쥐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is under the table. Beside the chair. She is beside the chair.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한 데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0: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그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and welcome to my kitchen.
1: 네,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0: 오늘은 이태리 다시 갈 거예요. We're going back to Italy today. 네, I have a delicious spaghetti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맛있는 파스타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bacon rosé pasta. Bacon rosé pasta.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parsley, 이거 생파슬이요. We have olive oil, olive oil. We have garlic, 마늘. We have salt, 소금. We have spaghetti. 네, 스파게티 꼭 필요해요. 제 생각 오늘 파스타 맛있게 나올 거예요. 1st, we need to cut 2 ingredients we're going to use at the end. 우리 마지막 쓰는 재료 두 개 먼저 잘라야 돼. 마늘 토마토하고 생파슬리. We take the fresh parsley, 우리 생파슬리, 잎 뺄고요. We take off the leaves. 오늘은 그 킨 부분 안 쓸 거예요. 요리했을 때 이거 잘라서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잎만 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 됐어요. And now we cut the tomatoes. 네, 마늘 토마토 잘라요. 우리 마늘로. Let's cut the tomatoes. We're going to cut in half like this. 네, 반만 잘라요. 한 번 더. 손 항상 조심하세요. Be careful of your hands. Cut in half. One more time. 다 됐어요. Time to cut the bacon, the onion, and the garlic. 우리 통베이컨, 양파하고 마늘 잘라요. 네, 오늘의 파스타 좀 두꺼운 베이컨 원해요. 그래서 얇게 자르지 말고 좀 큰 부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 we cut like this. 좋아요. And then 이렇게 cut this way. 3, 4, 5. 네, 됐어요. Now the onion, 양파, 우리 얇은 슬라이스 할 거예요. 이렇게. 손 항상 조심하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늘은 마늘 많이 써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써도 돼요. 그리고 크게 자르도 돼요. 작게 자를 것도 돼요. I like lots of garlic. 네, 마늘 다 됐습니다. Now to start cooking. 이제 우리 요리 시작할 거예요. First, the bacon. 먼저 bacon 구워요. 카놀라 유, 올리브 유, 다른 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bacon은 기름이 많다. 그래서 bacon 만들 거예요. Let's put the bacon in. 와, 벌써 시슬시슬 시작했어요. 우리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뒤집어요. 그래서 앞, 뒤, 옆, 밑에, 위에 다 그 골든 브라운 색깔 될 거예요. 손하고 몸 조심하세요. 그 기름은 살짝 칙칙칙 날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 베이컨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뺄 거예요. It's time to take out the bacon. 하나씩 하나씩 이 젓가락. 손 조심하세요. 와, 소리 들어보세요. 그 색깔도 좋아. 냄새도 좋아. 너무 좋아요. 그 기름 빼는 거 아주 쉬워요. 또 키친타올 위에 놓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서 기름은 다 뺄 거예요. 움직이면서 기름은 다 뺄 거예요. 와, 기름 다 뺐어요. Now we can cook the onions and the garlic. 우리 양파 넣을 거예요. And our garlic, 우리 마늘도 들어가요. 이거 강불 말고 중불 정도 할 거예요. Okay. You see the color has changed. 그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물 조금 넣을 거예요. 그 다음 소스 넣을 거예요. Let's add in a little water. 우리 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제 안 탈 거예요. Let's put in our rosé sauce. Rosé sauce, 이렇게 넣을까요? 이 소스는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리 시간은 많이 필요 없어요. 오, 이탈리 냄새 나와요. 아주 좋아요. So, we have our sauce cooking, and we have a pot of water. 우리 소스 여기 계속 요리하는 거예요. 버글버글. 여기는 바로.

스파게티 넣을 거예요. In goes the salt. We break the spaghetti. And we put it in. 다 됐어요. 이거 보세요. 딱 맞아. 이제 밟은 해야 해요. You can see it's starting to get softer. Our pasta is cooking. 우리 스파게티 지금 보글보글해요. Our sauce is cooking. And now we need to add the bacon. 우리 베이컨 다시 소스에 넣을 거예요. Let's put in the bacon. Oh, delicious, sweet and salty bacon. 네. 아, 파스타 요리하는 거 좀 바쁘지만 재밌어요. So now we put the pasta into the sauce. 이제 스파게티 소스에 넣을 거예요. Let's move the spaghetti over here, like this. 좀 조심하세요. 이거 먼저 물 다 배고 넣어도 돼요? We stir. 이 마지막 2분 이렇게 해도 돼요. 파스타 물도 필요했을 때 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넣어도 돼요. 세 숟가락. 와우. You see, the sauce is all mixed with the pasta. 네, 이제 소스하고 스파게티 다 섞였어. We need a green friend. 바로 우리 생파슬리. 우리 넣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파슬리. 탕탕탕탕탕탕탕. 한 번 더 믹싱하고. 아, 잠깐! 또 한 친구 있어요. 빨간 친구. 우리 방울토마토 넣어야 돼. We have to put in the cherry tomatoes. We just stir them through, and now our pasta is ready to serve. And we need whole black pepper, 통후추. Let's grind some black pepper. Our bacon rosé pasta is finished. 네, 우리 bacon rosé 스파게티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맛보기 맛있는 베이컨하고 파스타. The bacon is soft and salty. The sauce is sweet and creamy. 어, 그 맛있는 베이컨하고 그 크리미한 소스는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스파게티면은 완성됐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엔 뭐가 할까? 저는 달콤한 거 되게 좋아해요. 혹시 다음에 또 달콤한 거? 아니면 고소한 거? 해볼까요? I'll see you soon. Bye bye.

0: 신나게 준비한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1: 야, 버스를 타고
0: 도착할 곳은 송도 국제 캠핑장입니다. 나눠주는 용돈 카드로 어? 캠핑을 즐기시면 되는데요. 한도는 5만원입니다.
2: 5만원?
3: 나쁘지 않아요.
2: 30만원이 있네요, 그한테.
4: 액티즈! 팀받는 프렌즈 출발!
1: 출발!
2: 이거 뭔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뭔가 느낌이. 분명 뭐가 있다니까, 이거?
1: 야, 아니, 호텔인데?
4: 와, 야, 미친놈.
1: 오, 야, 마사지기 이거 진짜 시원한 건데.
4: 우와.
2: 벌써
5: 이거 과자도
2: 있어. 어디도?
6: 우와, 이거 뭐야? 야, 물이 되게
4: 왠지 이거 노래방
6: 고급지게 생겼냐? 뭐야, 마법 고민 해결책. 자,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4: 예.
1: 오늘 촬영은 몰래 카메라입니까?
6: 자, 열어주세요.
1: 단정짓지 말아라.
6: 어, 단정짓지 말래.
2: 잠깐만, 그러면
6: 오늘은 몰래 카메라가 아니 깜짝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어.
1: 아니 근데 지금
2: 이거 코 빨개 지원아.
1: 작가님들이 자꾸 뭘 쓰고 계셔.
2: 뭔가 관찰을 하시는 것 같은데.
1: 약간 이런 거 한 번 쓸 때마다 돈 나가는 게 맞냐?
6: 어, 안 돼.
2: 현대인데?
1: 야, 과자도 먹으면 돈 나가고.
6: 야, 아무것도 만지지 마.
1: 야, 너 만지지 마.
6: 아무것도 만지지 마.
2: 어, 뭐야? 어.
1: 뭐야?
2: 야, 귀 막아.
6: 야, 듣지 마, 듣지 마.
2: 야, 듣지 마.
6: 이거 쓰
1: 쓰신다.
6: 지금이 아니면 안 된대. 그럼 뭔 소리지?
1: 지금만 놀 수 있는 건가 봐.
6: 그럼 빨리 놀아.
1: 너 자신을 알아.
2: They makes you stronger. Don't try to break me cause I'm a I don't know how to do this but I'm praying I'm pass through this. 야, 당구 할 사람, 당구.
6: 야, 이거 부천에 눌러줘봐.
1: 아, 근데 커피 머신. 야, 야, 라면도 있어. 처음에 하면 돼.
2: 어떻게 해야지?
6: 땡큐.
2: 어, 어떻게 부려, 이거?
6: 야, 근데 나.
2: 야, 1단계
6: 불러.
1: 야, 하나, 둘, 셋.
2: 야, 펭귄 깨기 있다.
6: 어, 볼 게임하자. 어, 순서대로 쭉 가자.
4: 잠깐만, 카드 올려, 나 카드.
2: 순서대로? 나 몰아주기.
6: 야, 야, 그거
2: 몰아주기.
6: 야, 야, 야. 근데 임마. 지금 방송 중인데 뭐 하는 자식이야. 야, 야,
2: 오케이. 네. 야, 근데 이거 지면 뭐야?
6: 카드에 있는 돈 몰아주기 하실래요?
2: 야, 아빠랑 다를 게 뭐야? 다를 게 뭔데?
1: 행동만 안 하면 똑같잖아.
4: 미안하다.
2: 오! 나 뭐 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4: 행진아! 얘는 끝난 거야. 어? 됐으니까 뭐지? 노래 한 곡?
6: 노래?
1: (웃음) 오늘 모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하면 무엇입니까?
2: Money on my mind.
1: 그치,
2: 아, 맞네.
1: 야, 맞는데? 아주 좋아요.
2: 오늘 오른쪽 멤버에게 칭찬 한 가지를 해주세요.
6: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수행을.
1: 칭찬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6: 그냥 받아들여라.
4: 야, 이거 정말?
6: 이거 재밌어!
2: 일단, 우리 주현이 잘생겼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6: 정말 미적지근하네. 살면서 들었던 칭찬 중 가장 기분이 좋았던 칭찬은 무엇인가요? 저 잘생겼다.
2: 이거 보는 콘텐츠를 하나 설명해주세요. 액티즈의 락더월드를 즐겨보세요.
1: 팀받는 프렌즈 말고요?
6: 그러게.
1: 그러니까 난 그거 할 줄 알아요.
2: 팀받는 프렌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6: 어떤 편을 좋아하세요?
2: 아, 저희가 처음 아니었나요?
6: 올해 처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뭐 재밌는 대답 아니어도 괜찮아요.
4: 철학적으로 갈라.
6: 저, 조사. 전 멤버들은 고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1: 어떤 의미로?
6: 아, 내가 작년까지는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고쳐보고 싶었거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근데 아. 그게 안 되더라.
1: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6: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4: 하고 반대로.
2: 조용히
4: 맞게.
2: 야. 뭐야, 형님 뭐 하는 거야?
6: 바다다, 바다!
1: 우와.
6: 야, 야, 세워봐!
1: 매운 거잖아, 이거.
6: 야, 이쪽으로 와! 자.
2: 비둘기라도 좋으니.
6: 야, 진짜 안 도망가는 거 봐.
2: 내 과자를 먹어주련.
6: 아,
2: 어디 갔을까? 갈매기들이 다 어디 있어? 어? 오, 되네.
6: 두 마리.
2: 됐다.
6: 춥다.
0: 자, 지금부터 호명하는 세 사람은
2: 어?
0: 어?
6: 갑자기?
3: 버스를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1: 어? 예?
5: 뭐야, 뭐야?
1: 니가 우리 뭐 잘못했어?
5: 뭐야, 뭐야?
1: 뭐야?
3: 두 번째, 주연.
5: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1: 건일인가?
3: 두 번째.
5: 오, 나이스! 나이스! 나 다시 했어!
1: 왜? 이게 뭐야? 나 다시 했어!
5: 너무 까불었나?
1: 근데 내가 저,
6: 죄송해요.
1: 내가 과자를 남겨야
5: 돼. 이 셋의 공통점이 뭐야?
1: 안마기 썼나? 과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나?
5: 아,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 과자는.
1: 아까 작성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네.
5: 진짜 작성인 거야? 우리가 쓰고 있었던 게 다 비용 청구가 되고 있었어.
1: 이거 봐! 얘 진짜 안
5: 버스 이름이 흰번

0: 한 프렌즈 버스가 아니었어.
1: 그럼
0: 플렉스 버스였어.
2: 왠지.
0: 생수는 한 병에 3,000원. 과자 한 봉지에 5,000원. 노래방 한 곡 5,000원. 아까 그럼 부담해서 5,000원 쓰고
3: 그러는데. 아, 너무 힘들어.
0: 폴라로이드 한 장에 10,000원. 보드게임 10,000원. 보드게임
4: 10,000원. 안마기면 얼마예요?
0: 안마기요? 20,000원입니다.
4: 그리고 이렇게.
0: 정말 형이 뭐 하는 거야?
5: 너희 녀석!
1: 내가 안마기.
5: 나한테 안마기를 채우더니.
6: 자, 지금부터 금액을 공개하겠습니다.
5: 와, 이거.
0: 야, 역시.
5: 생수
0: 검소해, 검소해.
4: 잠시 노래.
0: 3만
2: 7천 썼다고요?
4: 야, 근데 제일 적다고? 야!
7: 3만 9천.
8: 오. 야, 나 한 10만원 나오겠다.
0: 오. 딱 5만원.
2: 나만 찍었어.
9: 9만 4천원.
2: 9만?
4: 근처에 아, 이게 오바가 되면 그거네. 아,
9: 탈벌이랑?
2: 아,
4: 탈벌!
0: 아, 그것만 안 했어도 나하고 죽은 거야.
4: 그것만 안 했으면.
9: 그리고 정수씨.
4: 어, 제가 드린 1등이에요?
9: 6만
2: 7만
9: 키보드도
0: 연주하셨다. 아, 드럼 안 치겠다.
4: 맞네. 키보드 연주하는 사람한테 키보드 치지 말게 하는 건 조금
8: 너무 어렵네요.
0: 자, 가훈이는 그럼 과연 얼마를 썼나요?
4: 내가 봤을 때 한 8만 원 나왔다.
0: 야! 아니, 가훈이 어디서 그렇게 메인 지출 내역이 뭐죠?
6: 세 사람은 캠핑 장소까지
4: 걸어가요?
6: 본인들의 힘으로
0: 와, 이게 리얼 버라이어티다.
4: 와, 대박.
0: 일단 가자.
4: 자, 혹시 대출 되나요? 대출?
9: 네,
0: 가온.
2: 어? 따뜻하구만.
0: 역시 신뢰가 좋아. 승리의 축배 한번. 네. 자.
4: 자, 치얼스.
0: 렛츠 고. 짠. 야, 그럼 우리도 출발합시다.
4: 아, 출발합시다. 렛츠 고.
0: 어, 히치하이킹.
4: 네. 진짜 권진이 형 웃고 있어. 와, 진짜 맞구나.
2: 짜증나.
9: 저희 지금부터 캠핑장 도착 전까지 워킹밴드의 걸음수가 가장 높은 3명에게만 캠핑 음식을
0: 오마카세
9: 드실 수 있습니다.
8: 이 시계가 뭐예요?
9: 탑승권.
4: 3명.
8: 그러면 저희 셋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야, 이거 기회네. 진짜요?
4: 혹시 그걸 쟤네 세 명도 아나요?
6: 럭셔리한 오마카세.
8: 자, 잠시만.
6: 캠핑장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4: 저희 나가도 되나요, 지금?
6: 나갈 수 없어.
4: 아니! 야, 일어나.
6: 여기 안에서 막.
4: 이게 흔들어도 안 돼.
2: 흔들어도 안 된다고?
4: 여기 안 돼.
0: 우리가 여기 안에서 쟤네들 걸어오는 1.5km의 거리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2: 그러니까 1.5km만 든 건 지금 팔을 흔들어야 되는 거잖아. 와, 이게.
10: 우리끼리 동맹을 해서 그래, 우리는 우리. 오마카세를 먹자. 도원지인 거야, 도원지.
4: 도원지?
10: 도원지.
4: 도원지.
2: 도원지.
4: 도원지. 도원지.
10: Yeah. Let's go!
4: 가자.
10: Let's go.
4: 아, 이게 네.
10: 하나, 둘, 셋.
4: 화이팅!
10: 오마카세 먹자!
4: 미리 힘 빼지 마.
10: 잠깐만, 기타 치고 있으면 되잖아.
2: 이게 잘 되네, 이게.
0: 저쪽도 이제 안 와요, 혹시?
2: 1더 느릴 것 같아. 느려.
10: 빨리!
4: 안내준다, 나 웨이브!
10: 3, 빨리 흔들어!
8: 우리 이제 천하. 야,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2: 자기도 살기 위해서.
4: 빨리 시간 세.
8: 잘해라.
10: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4: 하지 말라고.
10: 아, 끝났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바이시클. 바이시클. 베스트 댄 유 모터사이클. 새빨간 카펫. 파워 선셋.
8: 기미 모어 퍼펙트. 예예예.
10: 없었지 침묵으로 나눈 맘. Young and so stupid.
2: 진짜
4: 주현이 리퍼 이거 했었다.
10: 야, 이제 마지막은 거의 안 한 척.
4: 그래?
10: 쿨하게 들어, 쿨하게.
2: 야, 우리 다 같이 멈추는 거 어때?
4: 하나, 둘, 셋!
2: 어? 와, 저 진짜, 와, 나 멈췄어!
1: 사준 나 안 들려 규명이 때문에.
10: 긴장을. 자 이제 그만 진짜 그만.
1: 자, 하나 둘 셋.
6: 본인의 걸음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제발. 오~
6: 자 오늘 먼저 숫자 보이나요?
8: 네. 5,702.
0: 와, 얼마 안 되네.
8: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1: 5,000.
8: 어, 야, 각지석 가자!
10: 자, 하나,
8: 둘.
10: 7,442!
1: 야! 야!
10: 4,085.
1: 오, 야, 야, 이거 진짜
10: 아, 진짜
1: 이거 아니야, 뭐, 진짜야. 오.
6: 주연이 한번 봅시다.
1: 예.
8: 아!
1: 뭐야? 5,074입니다.
10: 야,
8: 너 진짜 잘했나 봐.
10: 어, 내가 진짜 잘했나 보다.
8: 너 진짜 잘했나 봐.
10: 야, 뭐지, 나?
8: 하나, 둘, 셋. 0.
1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0.
10: 3. 하나, 둘, 셋.
8: 8.
10: 8.
0: 자, 1. 하나, 둘, 셋.
8: 5.
1: 오!
8: 야!
1: 나 아니야, 나 아니야.
10: 너 아니야. 야, 아니야.
1: 내가 되게 작다.
10: 야!
6: 이렇게 세 명은 셀프 캠핑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걸음수대로 음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1: 아, 어떻게?
0: 3,000 100원.
8: 아까 공원 거리 할 때부터
1: 1,000원이요?
0: 네, 저 나왔는데 13,000원 나왔는데
1: 같이 써도 되는 거예요?
0: 1,000원 나왔습니다.
1: 같이 써도 돼요?
0: 오케이 오케이.
8: 저 내 카드라도 줄까?
1: 안녕.
0: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1: 안녕.
7: 일단 우리가 26,000원이 있으니까
0: 한
8: 라면 한 네 봉지 해서 그 밥이랑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7: 그럼 나 거기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8: 맞아. 그렇게 되겠죠.
0: 큰 걸로. 큰 거 두 개.
7: 어. 큰 게 아니면
8: 나는 안면 파김.
7: 그래?
8: 그래서 안면.
7: 안면 맛있긴 하겠다.
8: 비빔면? 아, 비빔면 국물이 없어.
7: 이거 라면에 넣어 먹으면 되겠네.
0: 7,000원.
7: 어, 그러면 이제 그냥 간식류들.
8: 어, 마시멜로 작은 거 없나?
7: 아, 이거 작네.
8: 아, 이거 있네.
7: 안에 꼬치도 들어있고.
8: 네, 3,500원.
7: 양만 지켜야지. 네. 자, 현재 17,000원. 24,500원.
0: 어, 어? 아, 마이공이.
7: 어, 마이공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 딱 26,000원.
0: 오, 감사합니다.
8: 난 내가 크게 쏠라 했지.
7: 그 감사합니다.
8: 1차 성공. 감사합니다.
10: 열심히 사니까 호감을 누리는구만.
8: 야, 수저부터 다르네.
10: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0: 아, 맞다.
8: 우리는 그냥 라면 사왔어.
0: 우리 꽤 알뜰하게 어, 사왔어.
7: 우리 준환 셰프 오늘 요리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0: 네, 그냥 라면 먹어 심심하잖아요.
7: 그쵸?
0: 안에 넣어 먹어 속재료.
8: 야, 그 와중에
0: 생선 삼겹살.
8: 그 가스 있으세요?
0: 빌려주세요.
8: 여기다가 하실래요?
0: 아, 모닥불 하면 되겠네.
8: 아, 안에 있네.
10: 장난 이거 저희가 저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0: 아, 냄비 네, 제공 감사합니다.
10: 우와. 네, 감사합니다.
8: 대박.
10: 우와. 우와, 이거 뭐야?
8: 야, 이거 진짜 찍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1: 우와.
10: 와, 굉장히 맛있어.
7: 자, 저 향만 좀 맡겠습니다.
10: 와.
8: 그냥 소스라도 먹어요. 아,
10: 못 먹거든요?
8: 어, 설명 못하겠어. 맛있어.
7: 되게 풍부하다.
10: 이거는 굴 향이 아예 안 나. 네,
7: 와.
8: 진짜.
10: 이게 굴이라고?
8: 비린 게 1도 없어.
10: 너무 맛있다. 아예.
8: 이 펭고야. 그럼 다음 거 먹고.
7: 추가할게요. 캠핑을 위하여.
8: 짠.
1: 맛있겠다.
10: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냄새.
7: 와. 우리 숙성이 잘 됐네.
8: 우리 생순
7: 12년 산 키스거든.
8: 아, 진짜요? 유통기한 지났겠다.
1: 유통기한 다 지났겠는데.
8: 진짜. 두 번째.
7: 와.
8: 와, 진짜 맛있겠다.
7: 우와, 대박. 와, 대박인데.
8: 처음 방어는 처음 먹어봐.
1: 잘 먹겠습니다.
8: 잘 먹겠습니다.
7: 우와.
8: 우와. 진짜 맛있겠다.
1: 어떻게 뭐, 게임이라도 할까요?
10: 일단 우리부터.
8: 아, 우리부터. 먹고 생각해.
10: 우리부터.
7: 야, 저 진짜 맛있긴 하겠다.
1: 야, 이건 먹어야 돼, 얘들아.
8: 진짜 무슨.
1: 식감이 와. 진짜.
8: 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1: 원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10: 애교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 점씩 드리겠습니다.
1: 한 점씩?
7: 제안을 해주세요. 뭐 어떤 걸 해달라.
8: 애교? 아~ 네. 그러게.
10: 아니 사실 그런 걸 뭐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맞아요. 없죠.
8: 먹고 싶은 사람이야죠. 네.
10: 먹고 싶은 사람은
8: 굳이 아쉬운 사람이 그런
11: 맞아 원래 아쉬운 네. 사람이 하는 거.
10: 저희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7: 근데 뭐 그냥 존재 자체가 애교 아닌가요?
11: 아니에요.
8: 와 진짜 맛있다. 평소에 우리가 먹는 방어랑 맛이 달라. 진짜.

0: 광어가 아니야.
1: 훨씬 네. 고급죠.
0: 아~ 이게 숙성 광어야.
1: 미쳤어. 아~ 먹고 싶지 않아?
2: 애교.
3: 너 내가 아이돌로 보여? 토끼로 보여? 뭐? 아이돌이라고? 나 토끼잖아.
2: 야 너무 슬픈데?
3: 그래도 아이돌이라고? 아니야 나 토끼잖아. 야 이 정도면 나 한나만 주라.
1: 저는 노력이 가상에서 하나 드릴게요.
4: 아, 열심히 진짜. 사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3: 아, 와 진짜
0: 원하면 열심히 해야지.
3: 우와 크기 봐.
1: 단장 중요하거든.
5: 어때?
1: 나 근데 숙성
5: 입에 들어가자마자 다르지.
1: 이게 좀 진짜 부드러워.
2: 저는 뭘 하면 될까요?
0: 근데 이게 약간 버럭버럭 하는 게 포인트예요.
2: 아 그래?
5: 야!
1: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자, 연기 들어갑니다. 뭐라고? 내가 아이돌이라고? 나 무슨 아이돌이야. 나 햄스터잖아.
5: 하는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0: 칼이 있네.
4: 형님 방금 맛있네요.
0: 방금 진짜 맛있어요.
5: 근데 이거 진짜.
2: 야 너 내가 아이돌로 보여? 나 햄스터잖아.
4: 죄송합니다.
3: 화낸 거잖아.
2: 화내달래.
4: 오케이 성공.
3: 화내달래.
0: 우리랑 봐줘.
3: 와 진짜 이 고소함이랑
5: 진짜 맛있지.
2: 알았어. 야 진짜 부드럽다.
4: 어 좋구만. 행복해요. 이것이 열심히 뛴 자의 보상.
5: 야 많다.
2: 야 고기 구워서 넣었네 진짜.
5: 사랑이야.
3: 아 고기라냐. 이거 그냥 봐도 이 물 조절이 예술이잖아.
2: 셰프님 한번 음식 설명해 주시죠.
1: 일단은 면, 물 조절 굉장히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2: 핵심이죠, 핵심.
1: 냉동 삼겹살 구워서 넣었는데 심지어 여기다 고기 기름까지 넣었습니다.
2: 아, 구웠기 때문에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1: 네.
4: 그게 뭐예요? 김인가?
1: 김태. 이걸로 뜨면 되잖아.
4: 감태가 뭐야?
2: 천재인데?
5: 있어.
1: 숟가락. 아.
2: 됐네. 와 대박이다.
4: 군중심리.
2: 우리도 사진 찍자.
1: 우리도 사진 찍자.
0: 찍고
1: 셀카빈 낭만으로 먹는 거야.
2: 오케이.
1: 오케이.
2: 나 솔직히 너무 기대돼.
1: 아 기대해도 돼요 형.
2: 와.
4: 이런.
2: 야.
4: 아 이게 약간 그게 있고 바다 향이 있네.
3: 우리는 산에 있는 고기 향이 나요.
0: 라면 먹다가 비싼 밥 먹으려니까 어색하지 마.
2: 고기 식감이 살아있다. 이 추운 날에는 이 국물이지.
3: 이 따뜻하게.
4: 야, 이거 한 숟갈 먹어볼 사람?
5: 난 못 먹어.
3: 트레이드 하자.
1: 지금 밥과 낭만을 바꾸려는 거야?
2: 어.
3: 낭만 따윈 없었다.
5: 준하 씨는 안 드세요?
0: 아, 근데 이거는 밥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2: 야, 이거
5: 쌀알이.
3: 밥알이 살아있어요? 솔직히 리조또 그거 매력 미치거든요.
0: 운이랑.
3: 아, 운이랑. 운이 향 많이 나죠?
4: 엉덩이 좀
5: 떠. 야, 운이 엄청 많이 남았어.
3: 아, 이거 먹어. 난 먹고 싶어요.
4: 자.
1: 다들 낭만 죽었다.
3: 아, 야, 미가 미.
1: 진짜.
5: 빨리 먹어.
4: 김의 맛.
1: 야! 이 추운 날에 무슨 리조또 라면이지.
5: 주연이 봐. 주연이 지금 그냥 쓰리스타야, 지금.
3: 와, 스테이크 봐.
2: 와.
1: 그건 뭐야? 진짜 고기 올라가 있는 거야?
3: 와, 대박이다. 냄새, 와, 스테이크.
2: 와, 야, 아래 냄새 메쉬 커피 있을 거야?
5: 맞아요.
2: 와, 대박.
1: 아, 그러게요. 고기 이거 뭐 하면 주나요?
5: 안 줄 거예요.
4: 기억 안 나?
1: 고기 드렸, 아, 이거 라면 드렸잖아요. 라면 드렸잖아요.
2: 형수가 얻어먹긴 했어요.
5: 제가 한 입 드릴게요.
0: 아, 감사합니다.
2: 오.
4: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야, 우리 4년차야, 이제.
5: 좋았어.
4: 거의 내가 먹어본 소고기 중에서는 제일 연한 것 같아.
2: 오.
6: 우리 팀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좀.
5: 아니, 현장, 여기 심취했어, 지금.
0: 넋을 잃었어요.
4: 저희 지금 집중 잃었어. 중입니다, 집중. 형주이도 교정했구나.
1: 맞아, 신기하지? 멕시코 포테이토지, 그냥, 고기가. 그 진영이 형 성대모사로 표현해줘.
3: 너무 맛있어. 안마이도 잘 몰라?
2: 아.
0: 진영이 형 버전 하이포이?
3: 나 진짜 오늘 되게 너 뭐 많이 한다.
0: 원, 투, 쓰리, 포.
4: 노래가 없어.
3: 노래는 불러줘.
4: 노래가 없어.
3: 야, 노래는 불러줘.
4: 아무도 안 부르는 건 좀.
5: 없어도 잘 안 되는데.
3: 많이 무한하잖아.
2: 슬슬 한번 디저트도 준비를 해볼까? 캠파이어 하면 뭡니까, 여러분?
3: 마시멜로죠.
2: 아, 근데 추워가지고 딱딱하게 얼었다.
3: 아, 그래. 이 정도면 오케이, 됐다. 살살 구워야죠.
2: 아, 네.
0: 오, 노래 진다.
4: 두더지 같다.
3: 어, 야, 잠시만, 잠시만.
7: 야, 야, 불 붙었어. 야, 야, 불 붙었어.

0: 자, 야, 물 붙었어.
1: 야, 자, 야, 물 붙었어. 도망가. 도망가. 다시 흘러가. 물이.
2: 그냥 그건 버려야 되지 않나요?
1: 그 앞에가 많이 아닌데요. 오딜, 너 거?
3: 바닥까지. 나 진짜 잘했지.
2: 와! 바닥까지. 진짜 잘했지.
1: 이분하게, 이분하게.
3: 그럼 이분하게 익혀야지.
4: 가장 과소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지?
5: 가은이.
4: 1등의 가은이었나?
1: 오마카세 먹는 것까지 과소비였다.
3: 근데 원래 사실 가은이가 제일 소비를 잘 안 하잖아.
4: 맞아.
1: 주연이는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게임에 많이 하고. 아, 주연이 간식을 진짜 많이 사 먹어.
4: 맞아. 맞아. 택배 상자의 반이 거의 과자라고 할 수 있다.
3: 근데 우리 팀 중에 과소비하는 사람이 있나?
1: 제가 좀 하긴 하죠. 저는 족족 써버린다. 오승민 선생. 아, 이거예요. 옷을 사도 돈은 없어지지만 옷을 안 사도 돈은 없어진다.
4: 아, 그치. 그거였지.
1: 고로 야, 옷을 사자.
2: 근데 준환이도 많이 안 쓰는
1: 편이네. 준환이는 장비.
0: 근데 한 번에 크게 쓰지, 나는.
1: 그치, 그치. 근데 준환이는 좀 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나라에서밖에 못 구하는 옷이다.
0: 뭐 그 나라 전통 의상.
1: 그치.
0: 이런 걸 사서.
2: 추억을 돈 주고 사는 건가요?
0: 추억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물건을.
3: 각자 가장 참기 힘든 소비가 있어요.
1: 아,
6: 저는 게임 소액 결제.
1: 소액 결제.
6: 이만큼 쓰면은 이만큼 쓰신다고?
0: 맞아.
6: 이걸 어떻게 사봐.
0: 1500원에 600?
6: 저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거예요.
1: 맞아, 맞아.
3: 그 귀여운 인형이나 키링 같은 게 있으면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어? 이거 그 사람 이러면서 생각이 나.
2: 약간 다른 사람 그 반응을 좋아하는 건가요?
6: 내가 한심을 돈, 사는 건가요?
3: 돈으로 한심을 사는 거지.
2: 자, 이거 이쁘지?
3: 선물을 해주셨어.
4: 오늘 소감을 명언 스타일로 한번 딱
3: 흑백, 한마디로?
4: 흑백 사진 딱 들어가가지고 딱 박혔을 때 멋있을 것 같아.
1: 아까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놀고 했을 때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7: 제가 아까 버스에서 사람을 한번 잘못 믿었다가 오늘 하루 종일 거리에 있었는데요. 돈과 관련해서는 사람 말 쉽게 믿지 마십시오. 순간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제 등에 안마기 꽂은 놈? 전 용서치 않을 겁니다.
3: 안마기 꽂은 놈?
4: 네, 살짝 우스갯소리긴 한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한 것이다. 가치관 중에 돈 정말 중요하지만 저한테 1순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행복들을 또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 정도 맞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 봅시다. 화이팅!
1: 열심히 하자.
4: 경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2: 네. 아는 게 힘이다.
1: 돈으로 안 되는 건 몸으로 배우면 됩니다.
4: 그러면 시선과 우리 몸으로 이걸 다 정리해 봅시다.
1: 정리합시다.
4: 아, 근데 여러분 오늘 느낀 거 한 가지 딱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4: 자, 하나, 둘, 셋.
8: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머니로 만나.
0: 계속.
3: 너무 부끄러워.
4: 돈! 명예! 부! 돈! 명예! 부! 돈! 돈!
9: 하이 트리플에스! 안녕하세요, 트리플에스입니다.
10: 안녕하세요.
11: 미션이라고요?
10: 네! 애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11: 너 두근두근이야?
10: 그냥 많이 살 겁니다.

0: 소와 송아지가 사는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
1: 밥 주러 가자.
0: 서열 1위 등장이요. 밥 먹을 시간이다. 소들에게 할 말 다하는 건 기본.
2: 묘사를 지금 지키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0: 덩치 큰 소에게도 절대 기죽지 않는, 심지어 우사함까지 거침없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겁 없이 양 펀치를 날리는 녀석.
3: 지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큰 거를 말이지 무슨 운기를 잡는 것 식으로 원타치를 하고 하니까.
4: 여기는 모두 내 구역이라.
0: 우사를 주름잡는 소치는 카우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북 의성에 사는 오늘의 주인공. 공기 좋고 경치 좋은 한적한 우사에 도착했는데요.
5: 여기 특별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1: 아, 그 친구.
5: 아, 이 친구예요?
1: 네.
4: 누가 날 찾아왔냐?
1: 아, 얘는 이제 이름은 카우고 제가 소를 키우는데 이제 저희 우사를 지금 지키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렁찬 울음소리로 반겨주는 오늘의 주인공 우사의 지킨 양 카오입니다. 녀석은 우사 둘러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1: 조금 따끔할 거다.
2: 난 괜찮소.
0: 마치 순찰이라도 하듯 우사 곳곳을 돌며 소들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졸음까지 꾹 참으며 집사 형아 뒤를 따르며 소들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3: 자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안심심하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0: 소들 아침밥 먹는 시간.
1: 집사야, 애들 배고프겠다옹. 서둘러라옹.
3: 밥 주러 가자.
0: 카우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소들의 밥을 챙겨주는 부지런한 집사. 이때 카우가 집사의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움직이는데요. 카우야, 너 지금 송아지 사료 먹는 거니? 누가 보면 네 밥인 줄 알겠어.
1: 시식해보는 중이다.
3: 송아지 사료가 달아서 그런지 한 번씩 먹더라고. 먹으면 안 되지 싶어.
0: 지켜보는 소는 황당 그 자체. 무아지경으로 흡입하는 카우.
1: 은근 땡기는 맛이다.
0: 밥을 먹었으면 목도 축여야겠죠. 그런데 이건 소 물통. 물마저 사료처럼 뺏어 먹네요. 아, 못 말린다, 못 말려.
4: 카우. 카우.
0: 그때 누군가 카우를 찾는데요.
4: 야, 니 눈꽃 왜 이렇게 꼈냐?
5: 그럼. 그래. 엄마 보고 싶었어?
0: 아하, 엄마 집사도 있군요.
4: 쭈룩, 자.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니야. 이래.
5: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4: 엄청 활동적이잖아. 집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근데 여기가 도시처럼 이렇게 차가 있거나 막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 카우, 나 배신한 거야?
4: 카우, 왜 형한테 안 가는데?
0: 간식 하나로 시작된 카우의 밀당.
3: 추루를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추루의 효과가 지금 키워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카우,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먹는 거에 넘어갔어. 줄 잘 타, 너. 밥은 내가 준다.
4: 카우.
3: 가면 안 돼.
4: 안 와?
0: 카우에게 애정 공세를 펼치는 집사들.
3: 카우야. 카우. 카우. 밀당하는 거지. 카오.
4: 밀당이 고수잖아, 고양이들이.
3: 그래, 니 나한테 와야지. 카오, 뽀뽀. 잘했어. 한 번 더. 뽀뽀.
0: 집사에게 뽀뽀해주는 고양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3: 카오는 개예요. 얘는 고양이다.
0: 카우는 어떤 유연으로 집사를 만나게 됐을까?
3: 이제 놀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다리 밑에서 얘가 혼자 울고 있어가지고 너무 주변에 그 엄마도 없는 것 같고 비도 다 맞으면 막 쫄딱 젖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가. 근데 막 저를 보고 달려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뭔가 운명의 고양이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0: 석 달 전 어미 없이 혼자 남겨진 녀석이 안쓰러워 일단 급한 대로 이곳 우사로 데려온 집사. 그런데 기특하게도 카우가

0: 소들과 제법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 아침 우사 점검이 끝나면 냥이 전용 사료를 먹으며 한숨 돌린다는 카우.
1: 카우, 소 등 긁어주러 가자.
0: 그런데 집사를 뒤로 하고 혼자 우사로 들어가는 녀석. 집사야, 잠시만.
1: 지금 응가 하는 거지. 여기서 꼭 응가야.
0: 여기를 내 화장실로 정한 지 오래다. 코끝에 스치는 구수함에 소 두 마리가 냄새의 근원지로 다가가는데요. 뒤늦게 기척을 느낀 카우가 당황했는지 매서운 양펀치를 날립니다. 어우, 녀석 한 손가락이네요.
2: 너 나랑 친구할래?
0: 어린 송아지가 관심을 보이는데요.
3: 나는 어린애들은 상대 안 한다냥.
0: 이게 웬 날벼락? 호되게 얻어맞습니다. 결국 마지막 한 방에 불이 나게 도망가고 맙니다.
4: 카우야, 왜 소를 때리는 거니? 어? 뭐라고?
3: 다들 내 미치다옹.
4: 너 어린 소를 왜 때리는 거야?
3: 어? 군기 잡는 거다옹.
0: 그날 오후 추수 때문에 평소보다 일이 많아진 집사.
3: 이건 새 장난감이냐옹?
0: 바쁜 집사를 방해하는 걸로도 모자라 놀아달라고 보채기까지.
1: 놀아. 이따 또 올게. 싫어?
0: 녀석 집사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인데요.
3: 놔두고 어디 가냐.
0: 직접 차 안으로 들어와서 가지 말라고 시위를 합니다.
1: 이따 또 올게.
0: 집사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도 싫어한다는 카우. 집사가 자신을 두고 떠난 게 영 서운한 모양입니다. 잠시 후 집사들이 잘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우, 뒷모습만 봐도 바빠 보이네요. 그새를 못 참고 카우가 찾아왔습니다.
3: 집사야, 내가 도와주러 왔다.
0: 논까지 내려와서는 집사에게 다가갑니다. 어? 거긴 카우가 있는 곳인데? 카우의 기척을 눈치챈 집사가 재빨리 녀석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위험했던 건 아는지 모르는지 노느라 마냥 신난 녀석. 마치 한 마리의 치타처럼 논을 누비고 다닙니다. 이때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녀석. 아빠 집사가 카우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5: 카우야! 카우! 카우, 카우! 카우 어디 있어? 아이고! 야, 보자, 보자, 보자.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응, 많이 먹어.
6: 엄밀하고 정신없어.
5: 천천히 먹어. 아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응? 벗어나면은, 저기 도로 가면은 큰일 나. 차 다니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은 밥도 주고, 응? 소도 보고. 응? 그리고 너 인마 집 나가면은, 응?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어디 있을 것 같아? 없어.
0: 카우가 우사해 온 뒤로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6: 그 비둘기나 새가 오면은 또 배설물을 또 그 소 이 밥 먹는데 거기다가 막 그 싸놓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그게 또 부패가 되고 하면은 또 소가 또 설사병 도올 수도 있고. 제가 오고부터는 뭐 어린애든지 어쨌든 간에 비둘기나 뭐 새가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참 아주 카우는 이 집에 뭐 든든한 지킴입니다.

0: 그러고 보니 카우의 보금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녀석이 사냥한 새 깃털입니다. 새 외에도 우사에 있던 쥐를 카우가 잡아서 씨가 말랐다고 하네요. 그날 밤 어두워지면서 고요해진 우사. 가족들이 보이지 않자 카우는 어리둥절합니다.
1: 다들 어디 갔냐?
0: 이제는 퇴근 시간. 근데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카우는 혼자 숨바꼭질 중.
2: 카우, 일로 와. 카우. 카우야. 카우. 카우, 형 간다. 내일 보자.
0: 떠난다는 집사의 말에 재빨리 얼굴을 비춘 녀석. 집사를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떠나려는 집사와 붙잡는 카우.
2: 야, 형 가야 돼.
3: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4: 예, 퇴근해야죠 이제.
3: 아, 집이 따로 있어요?
4: 예, 좀 여기서 한 2분 거리 차 타고.
3: 바람 아, 차 타고 가야 돼요?
4: 발 앞이. 걸어서도 한 10분?
5: 알았다, 알았다. 내일 또 올게.
0: 어이구야. 매일 하는 이별인데 매번 애절하다고.
5: 간다, 형.
4: 빠이. 안녕. 내일 봐.
0: 망부석이 된 것처럼 제자리에서 지켜보는 녀석. 집사가 떠난 걸 확인하자 쓸쓸하게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1: 집사야, 벌써 보고 싶다옹.
0: 하지만 곧 새로운 놀이 발견. 방금까지 서운해하던 카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금세 활기를 되찾았네요. 카우는 우사를 돌아다니며 잘 곳을 정하는데요.
1: 오늘은 여기서 잡을까나?
0: 오늘은 여기가 아닌 것 같네요. 카우야, 어디까지 가는 거니?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은 것 같네요.
1: 우사 전체가 내 집이다.
0: 다음 날. 카우를 애타게 부르는 아빠 집사. 카우가 사라졌다고요? 카우야, 너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니? 아빠 집사가 카우를 붙잡고 단단히 교육 중이네요.
6: 정신줄 놨네, 이거. 이봐, 이거. 응?
1: 이번엔 아빠 집사가 나랑 놀아주는 거냐?
6: 없어진 줄 아셨어요?
7: 아이, 깜짝 놀랐죠. 아침에 오면 꼭 애용, 애용 그거 지가 먼저 찾는데 조용 하더라고.
0: 최근 들어 카우의 외출이 잦아졌는데요.
7: 좀 걱정스러운 게 언젠가는 얘가 나갈 수도 있겠구나. 왜? 어떤 좋은 환경을 만나면은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0: 묘생 4개월 차 궁금한 게 많을 나이죠. 소들과 함께 마냥 행복해 보이는 카우. 하지만 집사들은 녀석이 클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아홍철쌤이 출동했습니다.
8: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수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파이팅!
1: 만나서 반갑다옹.
8: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인 거죠?
9: 예, 카우라고.
10: 정말 다른 것한테 이런 성격에 특히 사람을 이렇게까지 잘 따르는 고양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8: 오, 그렇게 안 와도 전혀 거부감이 없네요. 보통 집고양이들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 저는 고부에 3년 하면서 이렇게 안고 계속 이야기한 적이 처음이에요. 평소에 소 사료도 조금씩 먹는다고 그러는데
11: 다른 사료 안 그래도 꼭 이 사료 이게 또 입자가
8: 좀 잘 있나 보다 이게. 간식 정도로 먹는 건 아예 건강에 큰 상관은 없어요. 자기 기본 사료를 먹고 있으니까.
9: 거의 그러면 생활은 여기에서 하는 거죠. 여기 환경이 사실 좀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아직 어리니까 활동 반경을 안 넓힐 텐데 이제 얘도 수컷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넓혀 나가거든요, 주변으로. 어느 날 아침에 와 있을 때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 클수록 활동 영역이 넓어져 집사들의 걱정처럼 정말 카우가 다시 못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12: 원래 고양이 평균 수명이 한 15년 정도인데 길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아이들, 고양이들 평균 수명이 한 3년 정도 돼요.
13: 왜 그렇죠?
12: 말 그대로 뭐 영양 불균형 아니면 병균 같은 거 얼마 가지고 죽기도 하고 로드킬 당하기도 하고.
13: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뭐 고려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쟤도 일단은 태어나가지고 오랜 시간이 아닌데 즐거운 생을 살아야지. 사람만 뭐 좋아, 나만 좋다고 해가지고 뭐 얘기 두면 되겠습니까?
8: 너 모래찜질하고 있구나. 카우가 평소에 약간 송아지 사료도 먹고 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집에서도 생활할 때 이런 먹이포즈를 쓰거든요. 사냥하듯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쥐 모양이고 요 안쪽에 보면 사료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1: 어? 아,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옹.
8: 이제 발을 조금씩 쓰잖아요, 이렇게. 물기도 해보고.
1: 집사야, 매일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8: 고양이가 보통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할 때 한 네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요. 완전히 그냥 산에서 혼자 자기들끼리만 사는 야생고양이가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인데, 그러니까 사람 근처에서 살고, 대신 손을 전혀 안 타는 고양이가 있고, 카우처럼 이미 사람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거의 반려동물화 돼버린 아이들. 이거 집에서 그냥 이제 반려하는 집고양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야생성이 넘치는 처음에 말했던 두 가지 부류가 아니에요. 너무 사람한테 이미 완전히 길들여져가지고,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거가 좋을 수 있지만,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 사람이 없으면 이 친구는 외로워져요.
0: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카우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14: 이제 많아지고 이러면 그 관리사 제가 할 생각인데 거기서 그러면 키우기 더 많은 거 같아요.
8: 일단은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이 확실히 있으면 그러면 돼요. 그 안쪽 공간을 안에서 아이가 딱 정확하게 여기서 밥 먹는 자리고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걸 갖다가 줄 수가 있으면 보호자가 있을 때 갑자기 도망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이 성향.
4: 카우가 이제 사람을 되게 갈구하는 고양이인 것 같아서 좀 더 사랑도 주고 제가 관심을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위풍당당 소들을 호령하는 우사지킴이 카우. 알고 보니 녀석 집사바라기였네요. 앞으로도 집사님들 사랑 듬뿍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요생 살아가렴. 가을 향기가 폴폴 나는 강원도 홍천. 아니, 여기 고양이들 동네 잔치가 열린 건가요? 얘들아, 카메라 좀 반겨주겠니?
1: 여기가 동네 맛집이라옹.
0: 그야말로 먹방 삼매경. 여기 대체 고양이가 몇 마리나 있는 건가요?
15: 지금 있는 거 한 8마리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들, 밥 먹으러 오는 애들 한 3마리, 4마리. 그래서 12, 많아지면 12마리 정도까지.
0: 와우, 고양이 천국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한편에서 지켜보는 녀석이 있었으니. 어머나, 어른 고양이들 사이에 웬 꼬꼬마 친구?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여기저기 냄새를 맡아보는데요. 아직 모든 게 신기한 듯 밥 먹는 고양이들 주변을 서성이는 녀석.
1: 뭐 먹는 거예요? 우와, 이 기다란 건 뭔가요? 나도

0: 갖고 싶다옹.
1: 세상 물정 모르는 개초딩 깜찍이랍니다.
2: 깜찍이를 처음 봤을 때 애가 픽픽 쓰러지면서 전혀 기운이 없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3: 손트가
1: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깜찍이. 작은 몸으로 힘겨운 치료를 이겨냈다는데 문제는 지금은 건강하다 못해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슈퍼파워 폭풍에너지. 그래서 보다 못한 집사님이 나섰습니다. 톡 건드리자 와르르르 쓰러지는 도미노가 깜찍이의 새로운 장난감. 깜찍이 전용 도미노 전국 개장. 아이고 녀석 신났네 신났어.
4: 그때 처음 아기 때 보면 완전 꼬질꼬질했는데 저렇게 예뻐질 줄 몰랐죠. 저도.
1: 게다가 누나미 뿜뿜 기저귀부터 순둥순둥 착해 빠진 사랑이까지. 두 누나 냥이들이 깜찍이랑 셋이서 실내 생활을 하는 중이라는데요. 세상 모든 게 자신의 장난감인 줄 아는 깜찍이. 누나 냥이에게 수시로 놀자고 들이댄답니다.
0: 나랑 놀자, 놀자오.
1: 깜찍이 사전에 포기란 없다. 또 놀자고 보채기 시작. 기저가 그러지 말고 우리 깜찍이랑 조금만 놀아주면 안 되겠니? 하루 이틀이지 지친다옹. 이번엔 다른 누나를 찾아 나섰는데요. 레이더망에 사랑이 포착. 나지도 않은 이빨로 누나 목을 앙 물어보는데 당하고 있을 사랑이가 아닙니다. 이럴 땐 모르는 척 피하는 게 상책이죠. 어머 사랑아 웬일이니? 설마 너 도망가려고? 갔네 갔어.
0: 내 뒤에 뭐가 지나갔냐? 야, 놀 시간도 모자라다오.
1: 집사도 24시간이 모자라. 최초딩 깜찍이의 양생활 정복기 다음 주도 기대하세요.
5: 야, 나 잘못 살고.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0: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를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좀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KBS 퀴즈.
1: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2: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

0: 힘이 없습니다.
1: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댁에 갔는데 따님 부라고 여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가구도 좋은 게 있었고 집도 좋았고 컸고 이랬는데 되게 어울리지 않게 그 가구 옆에 이렇게 조그만 그 어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물건이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했던 물건을 간직하는 이유도 내가 너무 좋아했던 물건을 간직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안고 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통해서 치유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0: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 주인이라면 진짜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1: 아나 진짜 너무 오늘 고생해서 행복하세요.
2: 마음을 치유해주는 정리의 신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와봤는데요.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3: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4: 마음을 치유하는 정리 컨설턴트 윤주희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3: 정리 전문가들은 집이나 공간의 물건을 정리해주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군을 얘기하고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심리를 반영해서 니즈에 맞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4: 정리 컨설턴트란 소중한 공간을 정리해줌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정리 후의 결과는 마치 마법과도 같습니다.
3: 처음에 정리의 시작은 비움이에요. 절대로 물건을 비우지 않고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 확보가 안 되잖아요. 집의 주인은 사람인지 물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없고 내가 잘 수 없는 집을 산다는 게 너무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4: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필요 없는 물건을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물건을 비운 뒤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엔 가구나 물건의 위치를 바꾸어 공간을 재배치합니다. 이렇게 정리 3단계를 마치고 나면 나의 공간은 훨씬 편리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한번 맛들리면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렵겠는데요.
3: 예전에는 돈 주고 정리를 해라는 생각들이 많으셔갖고 요즘은 어떤 분들이든 다 정리를 해요. 이사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죠. 내가 이사하면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 가니까 또 인테리어 시공한 후에 또 오랫동안 한 집에 살다 보니 너무 지겹고 물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폭발적이게 막 늘어나는 집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저희를 찾습니다. 피디님도 이렇게 정리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잘하시나요?
2: 정리를 네. 나름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네. 그 월화수목 금토일별로 정리를 다 다르게 해요.
3: 어머, 매일 하신다는 얘기?
2: 네네,
3: 어,
2: 매일
3: 않은데요?
2: 출근 전에 하는데
5: 네. 아니 예쁘다 집이.
6: 어머
5: 화려하다 너무요.
4: 화려하진 않지만 아늑한 제 공간을 소개합니다. 패브릭과 식물로 따뜻한 분위기를 내고 집안 곳곳에 제 취향을 마음껏 녹여냈습니다. 무수유의 정신으로 물건도 많이 비웠네요.
2: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 청소기를 한번 돌리고요. 월요일은 구석먼지 청소하는 날, 화요일은 물건 청소하는 날, 토요일은 작업실 바닥 청소하는 날, 목요일은 작업실 벽면 청소하는 날, 금요일은 욕실 청소하는 날, 토요일은 그 나머지 못한 거 창고, 일요일은 물건 버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맞고요. 이거는 네. 뭐예요?
2: 이거는 그 설거지 원래 개수대가 있었는데 녹이 슬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그냥 수건을 이렇게.
3: 이거는 진짜 안 돼. 이건 비위생적이기도 네. 하고. 네. 네. 이제 수납을 안 해도 여기는 대충 뭘 해도 해갖고. 없지만. 이렇게 되면 위험하고 떨어지면.
2: 맞아요.
3: 이거 진짜 위험하다.
2: 이게 진짜 너무 불편해요. 맨날 이렇게 뺐다 하고.
3: 이거 뭐죠?
2: 이거는 이제 전자레인지.
3: 너무 위험한데? 보통 정리하면 청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청소랑 정리랑은 사실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청소는 이제 정말 지저분한 거를 치우고 먼지를 없애고 뭐 이런 작업이라면 정리는 실제로 물건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정리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4: 제가 한 건 정리가 아니라 청소였네요. 베테랑과 함께 저희 집에 필요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동선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수납 도구는 필요합니다. 단,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겠죠?
2: 꼭 들어간 거.
4: 저의 애착템, 청소 도구들도 한 군데에 뭉쳐 있어 꺼냈을 때마다 불편했는데요. 분리배출함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수납해보았습니다.
2: 꺼낼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3: 사실 막 물건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몇 군데 포인트 놓친 것만 했는데도 또 변화가 있죠. 네. 여기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망가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6: 이런 마음으로 말아요.
7: 비우고 오세요, 마음을.
4: 이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백배는 더 힘든 실제 사례를 통해 베테랑과의 정리 철학과 정리 꿀팁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첫 번째 사례자의 집은 조금 특별한 형태입니다.

0: 오늘 드디어 그 의뢰인의 집에서 정리를 하는 날인데 이 집이 너무 좁고 물건이 너무 많아서 촬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촬영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 그런데 집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2: 어디 가셨을까요?
3: 사장님, 여기 집주인분 지금 안 계시는데
4: 오늘 뭐 해야 돼요?
2: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마지막에 하나.
2: 1번이 제일 좋은 거야, 원래요. 빨리 끝나거든요. 인원이 많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거보다.
5: 그럼 질문 답변 내려야겠네.
2: 저랑 이제 오늘 좀 친해지시면 같이 금방 빨리 끝날 수 있어요.
6: 약간 쫄았어요. 비도 왔고, 집주인분도 좀 다른 날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2: 예를 들면 피디님도 내 집을 누구한테 오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예민해 계세요. 공감을 첫 번째 하는 게 처음입니다. 계속 공감해야지만 이분이 조심스럽게 저희가 하지 않으면 고객님 마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진짜 근사하게 만들어드릴 건데 마음껏 얘기하세요. 다 요구하세요. 참고로. 화장하고. 얼굴 예쁘시면 화장도 하셔야 돼.
7: 아침 드셨어요?
4: 저 원래
7: 이거 점심만?
1: 쪽방이란 거주 공간을 최대한 좁게 나누어 만든 방으로 쪽방들이 모여서 이루는 주거 지역을 쪽방촌이라 합니다. 도시 빈민의 최대 종착지라 할 정도로 저렴한 월세가 특징이지만 개별 주방과 화장실이 없고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가 녹록치 않습니다.
2: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사는 촌이 쪽방촌이에요. 그렇지만 거주자분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협소한 집에 너무 물건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문제예요. 일단 너무 좁아서 물건을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 방에서 다 물건을 선별을 해야 돼요. 그냥 방에서 좁은 데서 엄청 열악한 환경이에요. 최고 열악한. 그러니까 조금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살해자의 집은 3개의 쪽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주방, 옷방, 안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거실이 없어 각 방을 드나들 땐 신발을 벗고 좁은 통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0: 이분은 방을 3개나 사용하셨잖아요. 그럼 그 방을 제대로 용도를 줘서 그 방을 효과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하나도 못 쓰고 계셨어요. 모든 방을 다 살려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거.
1: 저거 이불이랑
2: 뭐 이거 빨리 빨고
1: 어떤 식으로
2: 하면 되나요?
1: 처음 아 정말요? 오늘 처음 보셨다. 우리 저거 어떡하지?
2: 이거를 뭐?
3: 뭘부터 해야 될지.
1: 자, 여기 이렇게 버려라.
0: 제 생각에는 3분의 2는 버려야 돼. 그래 여기 근사한 창고를 만들어요. 먼저 빼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뺄 거, 버려도 되는 거.

0: 일단 눈앞에 있는 물건부터 집어들기 시작했지만 어떤 물건이 나올지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막막했습니다.
1: 어이구야. 지금 어디 위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어.

0: 차 지나가지고. 일단 대범해야 돼. 그래야지 새 물건 예쁘고 좋은 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나 피해자 필요 없는 우편물이야. 내가 나중에 전화하면 재발급도 해줘. 구청에.
1: 이거 집어 온 거다. 이런 건 줘야지.
2: 이런 주방용품 같은 거 모으고 있을게요.
3: 있는 걸 선생님.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작품 묻는 거라서.
2: 이런 쇼핑백과 이런 게 되게 많죠. 봉투 쇼핑백.
3: 이런 가방은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쓰려고 다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버리면 안 되는데?
2: 전기주전자 두 개인데.
3: 두 개 다 냅두셨네.
2: 마스크 뒤에도 되게 많아요.
3: 마스크 버리시면 안 돼. 거기 해야지 마스크.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빼지 말라고 말했어요.
4: 이 밀당은 언제 끝날까요?
0: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은 넋이 나가죠. 옷을 300개 개보세요. 렌트에 나간다고요? 힘들면 왜 이렇게 무거워하니? 이런 거 나와요. 무슨 깨끗해서 갖고 계세요. 이런 거 안 되죠. 왜냐하면 고객님한테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고요. 모든 건 다 청유형으로 물으셔야 돼요.
4: 고객의 모든 물건을 존중하기에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신중하게 조금씩 배출 릴레이가 계속됩니다.
0: 지금 휴식처가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이 소중한 존재가 머무르는 곳도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앉아서 한 시간을 앉아서 있는 집이어도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힐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카페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는 집은 쉼이다, 쉼터이다, 그리고 삶을 담은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4: 집을 돌보는 건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고객님께 진정한 집의 의미를 찾아주려 합니다.
2: 생겨서요. 여기.
1: 여기
2: 공간.
0: 공간이 말이 나올수록 이제 능력자예요.
4: 조금씩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 현장에 사실 더 비우고 싶은데 욕심이겠죠?
1: 한 번에 또 비우는 거야, 수납하는. 1차 비우고 또 비울 게 되겠어.
0: 여기는 제가 엄청 이런 주방을 만들어두고 싶어갖고 네. 철저히 선발을 한 거예요. 큰 물건이 문 앞에 있을 거 누가 보여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바뀌어주세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부터는 나중에 가고 작은 물건, 밝은 색깔 이렇게 해야지 집안에 들어갔을 때 네. 넓어 보여요. 밖에 여기 나온 물건들 중에 수납함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좀 골라와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통 같은 거 버린 게 있었을 거야. 컵 같은 거 버렸으면 이렇게 꽂을 수 있잖아. 국자 같은 거. 그런 것들.
4: 처음보단 많이 정돈이 되었네요.
0: 정리를 하는 거는 과거와 현재를 교체하는 한 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의 물건들을 내 기억을 때로는 뭐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미래에 내가 더 좋은 시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추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물건 정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죠.
4: 정리란 단순한 물건 정돈을 넘어 엉켜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풀어내는 의식입니다. 즉, 내 삶을 주도적으로 정돈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일이죠.
0: 볼 거랑 밖에 빼놓을 거는 다시 봉지에 넣는다.
4: 옷방 정리는 공간이 협소해 주방을 연결해 진행했습니다.
1: 너무 많아.
4: 좁은 옷방에 쌓여있는 옷들을 안방으로 전달하면 이를 세탁하러 보관할 옷, 버릴 옷으로 나눕니다.
3: 이거는 지금 있는
4: 이중 보관할 옷은 다시 걸 옷, 갤 옷, 계절 옷을

0: 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됐다. 아트팩을 쓰시면 아트팩 때문에 그게 망가져요, 옷이.
2: 예, 이거 다 들어가요. 여기가 많이 들어가서. 보관. 여성 보관.

0: 근데 이제부터 미션이야. 옷을 더 드려도 안 되고 딱 요만큼. 그리고 오늘도 이따 보고 이 양에서 너무 많이 오버되면 누구 나눔하세요. 또 이거는
1: 어떻게 되냐면
0: 여기 이 모자라 또 쌓인다니까.
2: 옷을 정리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0: 흰색부터 짙은색으로 정리. 아, 그렇게 해주시면
3: 팔 위에 단추만. 귀여운 옷이 많으시네.
4: 저 앞이 지저분하니까 앞을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튀어나왔잖아요. 여기를 좀 일자로 맞춘다 생각하시고 여기 허리선 밑에까지 온 다음에 얘를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내려올 건데 여기 보통 좁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 벌려서 그리고 여기 주머니에 나머지 또
3: 좋지 않아요?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조금 넓혀서 나머지 3분의 1을 이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바구니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세로 수납이 저절로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5: 정리의 핵심이 세로 수납. 다 잊어버려도 세로 수납만 기억하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게 가운데 빼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옷을 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고 와. 그럼 밑에 있는 거 빼려고 다 맨날 이렇게 꺼내면 정리가 안 돼요.
3: 너무 뿌듯해요.
4: 너무 좋죠?
3: 네, 너무 예뻐. 집에서 해야겠어요.
5: 빨리 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언제 개고 있어요? 와. 제가 3초. 다 3초 걸려요. 네, 한번 해볼까요?
3: 네. 네.
5: 3초로 이렇게 해서 털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3초. 네,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오늘 이거 배우겠습니다. 자, 꼭지점을 3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오른손으로 가운데 그 선 라인의 중간 정도를 잡으세요.
3: 네.
5: 여기?
3: 네.
5: 이게 B예요.
3: 네.
5: 그 다음에 여기가 C예요.
3: 네.
5: 그리고 A가 뭐였죠? 왼손이죠?
3: 네.
5: A가 C를 꼬집어, 이렇게.
3: 여기 꼬집고?
5: 네. 잡으세요.
3: 네.
5: 그 다음에 털어. 이렇게, 이렇게.
3: 털어요?
5: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접으세요. 맞아요. 어? 이상하다.
6: 오, 오,

0: 코트가 달린 옷은 개는 법이 또 따로 있다네요.
1: 그리고 이거는 뭐 길이 따라 두 번, 세 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 이런 코트 각도 살리면서
1: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키가 이렇게 좀 달라 보이죠.
3: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뿌듯함이 있어요. 이게 네모네모 해가지고 착착착 쌓는 그 기쁨이 있네요.
0: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개어도 개어도 왜 끝이 안 나죠?

약간 옷 줄무늬가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보여요. 어지러워요. 뭐랄까 약간 사우나 한 2시간 한 느낌? 넓은 들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요. 네.

0: 이렇게 되니까 진짜 많이 넣으시네요. 이게
1: 완벽하진 않지만
2: 엄청 크게 넣으셨는데 고생하셨어요.
0: 겨울 장갑.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고라파덕이. 바닥.
2: 이렇게까지 변할지 몰랐죠?
3: 그렇긴 하죠.
2: 이렇긴 하죠. 이건 엄청난 거야.
3: 나는 이기죠.
2: 태코 마음에 드세요?
3: 네. 옷걸이 잘 벗어가지고. 바닥.
0: 이게 되게 좋다. 허리 뜰라?
4: 인분도 있거든요?
5: 정리를 시작한 지 9시간이 지났습니다. 빼내고 버리고 분류하고 걸고 접기를 무한반복하니 어느새 끝이 보이기 시작.
0: 여기는 그 처음에 들어왔었던 창고방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5: 온갖 잡동사니에 점령당했던 주방. 창고처럼 변해 요리를 하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대공사 후 필요 없는 물건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고 주방도구와 식기들을 종류별로 수납해주니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소박한 주방이 되었습니다.

0: 옷들의 무덤 같았던 옷방. 습한 공간에 많은 양의 옷이 얽히고 설켜 옷들이 질식사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옷을 과감하게 많이 버리고 새로 설치한 행거와 기존에 있었던 수납도구를 활용해 정리했습니다. 종류별로 나누고 예쁘게 개고 차곡차곡 세로로 수납하고 가지런히 걸어주고 계절 옷은 통풍이 되는 큰 가방에 넣어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생하셨어요.
3: 오늘 고생해서 행복하세요.
4: 꼭 좀 안아주지 왜 이렇게 그래.
5: 항상 안아드세요. 네. 그분들이 저를 꽉 안아주질 않으세요. 되게 미안한지. 취약계층의 집에 정리를 하는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어떻게 경험하다가 사람들이 그 정리가 된 공간을 보고 울기도 하고 자기 치유를 받으시고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울고 자기 회복이 일어나지?
0: 정리가 가진 회복의 힘을 경험한 윤주희 베테랑. 이 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6: 오늘 아직 자리를 잡고 계신 그 자립청년분의 집에서 정리를 해볼 예정이에요.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집에 가구나 이런 게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고 물건 정리 같은 것도 많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해서 그분께 딱 맞는 공간으로 정리를 해주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0: 자립준비청년, 줄여서 자립청년은 보육원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가 종료된 상황을 말합니다. 기댈 곳이 부족한 자립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해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5: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만 18세가 되면 사회에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한 아이들의 집을 개선해주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해마다 20집을 해주니까. 그 친구를 만나봤더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뭐 외로웠고 부모님도 안 계신 상태로 살았던 것 때문에 상처도 많고 싶어서 그 아이들하고 집을 개선해주고 후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모가 된 거예요.
4: 괜찮겠지 집?
7: 어?
4: 야, 해가 잘 들어온다.
8: 집이 작지 않은데?
9: 네, 맞습니다. 36제곱미터.
4: 36제곱미터. 몇 평입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9: 4평 정도 됩니다. 아, 여기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8: 네.
9: 제가 컴퓨터 전공을 해서 여기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8: 네.
4: 이건 무슨 흔적이냐?
0: 자취방치고는 결코 작지 않은 투룸의 임대 아파트. 그러나 옷방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작은 방에는 발 디딜 공간조차 없고 안방에 있는 작업 공간에서 일에 집중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주방에도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0: 최선을 다하셔서 키워주셨고, 그러나 가정이라는 모형이 없었던 거잖아요. 집.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을 어떻게 가꾸고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알려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별님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잖아,
1: 네.
0: 사실. 위탁가정.
1: 저는 고모 밑에서 살았어.
0: 고모.
1: 네. 알츠하이머 치매에 중기 판정을 받아서 어제 요양원에 모시고,
0: 너가?
1: 네, 올라왔습니다.
0: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좀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
1: 네.
0: 너가.
1: 저한테 집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치력이 많이 딸려서 집에 오면 바로
0: 충전을 받고?
1: 충전 받고 퇴근하고, 아니, 그 다시 출근하고.
0: 출근하고.
2: 별님의 공간은 투룸 아파트. 옷방은 서재 및 드레스룸으로, 안방은 작업실과 침실로 이용하려 했지만 자취하는 동안 쌓여버린 물건과 쓰레기 때문에 공간 분류는 무색해졌습니다.

0: 비밀끼리 일단 제출할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비밀은 비밀끼리, 비밀은 비밀끼리, 그리고 쓸 거는 옷을 옷끼리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1: 네. 이제 고를 때 네. 여기서 버릴 걸 고르면 되게 오래 걸려요. 아, 그래서 쓸 걸 고르고 나머지 그냥 몰아서 버려요. 집 주인분이 직접 물건을 담고 이런 작업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 물건이니까 내가 좀 선별해서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그 습관이 계속 이제 정리하고도 유지하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2: 자, 쓸 거를 여기 넣으세요.
1: 네네.
2: 쓸 거.
1: 네네. 이거는
3: 쓸 거예요.
2: 500원.
4: 얼마?
5: 500원.
1: 500원.
3: 와.
5: 100원. 서울에 한 평 더 생겼어요. 네. 서울 한 평이면은 얼마죠?
6: 정리가 곧 공간 재테크. 별림의 집은 얼마나 더 넓어질까요?
1: 오래된 거는 사실은 물건을 안 썼을 거고 앞으로도 안 쓸 거거든. 사용할 것만 넣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넣어야 돼. 왜냐하면 얘가 넣었는데 남겼는데 나중에 또 쓰레기가 되면 너무 짐이 많아갖고 또 이런 상태가 되거든. 우리 갖고 싶어?
3: 네. 비용을 또 바꾸는데 정상카드랑 이즈카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4: 기념할 거예요?
3: 네.
4: 몸을 다 모아놨을 수가 없는데.
1: 아, 나 지금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3: 친구가 그렸던 스케치북 그림인데 너무 잘 그려서 그러니까 고마웠거든요. 예전에 지원금 받은 건데 뭔가 기념해두고 싶어서.
1: 이런 거 다 짐이거든 나중에. 근데 너무 귀하다면 저희가 추억 상자. 추억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 할게요. 네, 넣어주시고.
4: 추억이 껴있는 것 같은데요.
3: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4: 그러니까.
1: 우리 별일이 많이 못 보이는데.
3: 이거 좋아하고. 이거. 제일 또
1: 좋다. 진짜? 그럼 약간 의미가 있는 건데.
5: 그럼 이거 27년대.
4: 저희가 의미를 들어보면 다 먹거려요.
1: 버리세요. 외치고 싶은 사람이고요. 좀 더 이제 한 번 더 이따가 수납할 때 선별해야 될 것 같긴 해요.
6: 5시간 뒤.
1: 이게 지금 아까 안 버리고 남은 물건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너무 많아갖고 한 번 더 선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3: 네.
1: 저희가 수납 공간에 넣어놓고 와서 이거 하나만 더 할까?
4: 이거는 혹시 뭐예요?
3: 마사지 기계인데
4: 아, 네.
3: 고민이 됐는데 이것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0: 점점 대범해지면서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이제 점점 이게 흩어지는 걸 보면은 아 그럼 버릴만 더 좋겠다 생각을 갖게
1: 잘 말씀하셨어요.
2: 화이팅.
3: 와 양말 장사해도 되겠는데요?
4: 짝이 안 맞는 양말도 막 갖고들 많이 계세요. 그런 것도 다 배출을 해야 돼요.
3: 짝이 안 맞거나 늘어난 양말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양말 예쁘게 개는 법 배우고 가실게요.

0: 별거 아닌데 왕뿌듯합니다.
1: 밑에서 반 이렇게 반 또 대면으로 하고 네. 여기다 쏙 붙여주세요.
2: 아, 경건해지는 느낌?
3: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속옷을 이렇게 갠다는 게. 근데 그게 좀 경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 부끄럽거나 그러지 전혀 않고 잠시 하는 거지만 내가 되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있다라는.
0: 작은 방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 네. 시선 때문에 위에 쪽엔 좀 가볍게 네. 오히려 꽉 안 채우고 장식 같은 걸 해도 괜찮고요. 아, 위에는 좀 작고 가벼운 즉 시선이 딱 머물잖아요.
0: 아래층엔 서류나 큰 책, 중간엔 일반 서적, 시선이 닿는 위층엔 작은 책이나 소품을 진열합니다.
4: 네. 내려가기 시선이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0: 책은 높이가 점점 낮아지도록 예쁘게 꼽습니다.
3: 쇄골이 너무 아프고요. 여기가 부러지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손목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눈도 침침하고 먼지 때문에
5: 제가 엄청 힘들거든요. 계속 연일 제가 이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대아리라 되게 피곤하고 몸이 그런데 끝나면 막 너무 좋아하고 뭐 힐링했다 그러고 기뻐하시니까 또 피곤이 싹 가라앉으면서 다음날 또 나와요. 그래서.

0: 베테랑들이 손발을 움직일수록 집이 점점 예뻐집니다.
1: 중간에 다리를.
0: 공간을 재배치할 때 중요한 점은 사지 않고 최대한 있는 물건을 활용하는 것. 병뚜껑으로 책상 높이를 맞출 수도 있네요.

0: 베테랑이 특별히 준비해온 보드라운 침구로 아늑한 침실까지 만들어줍니다.
1: 베개도 없어요?
2: 네, 베개 맞습니다. 오늘 좋은 꿈 꿔야지. 새 집에서.
1: 공간 분리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고, 옷 정리를 가장 하고 싶고, 컴퓨터 작업실 같은 그런 세팅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집에서 에너지를 얻고 싶다는 일회인. 누울 공간조차 부족했던 별림의 공간은 과연 원하는 대로 변했을까요?

0: 너무 가볍습니다. 요즘에는 좀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집에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혼자 나의 집을 갖고 있고 내가 혼자 살게 됐다는 게 엄청난 큰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런 집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리해서 가구도 놓아주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좀 힘을 좀 저희가 많이 거기다 쏟죠.
2: 별님, 잘 유지해 주실 거죠?
1: 내일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하지만 결국 못 하다가 이번 생에는 정리 나랑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시잖아요. 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시작하셔야 되는 게 정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0: 이게 저 태어날 때부터 썼던 거.
3: 아, 진짜? 아, 그럼 약간 의미가 있는 건데.
4: 그럼 이거 27년 된.
0: 그치.
5: 그럼 이거 사진 찍으시면 어때요?
0: 어, 네, 좋습니다.
5: 지금 펼쳐서.
1: 부인.

과거를 떠나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리. 오래된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한 채 더 나은 내일을 가뿐히 맞이해볼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이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국민행동요령 지진태기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중학생 때 나의 저음형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0: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고물가 시대, 집밥 선호도가 올라가며 반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1,000원, 2,000원에 정말 화려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0: 반찬 종류만 무려 약 200개,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2: 아니, 콩나물 삶으라고, 콩나물이 없으니까.
3: 잡채 하나 해야 돼요.
0: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 하루에 오는 손님만 약 500명.
2: 밥도 없는데 못 먹을 수 있어.
0: 또 다른 가성비 맛집, 이탈리아식 파스타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식당.
4: 생면 파스타 3,900원이 써있어가지고.
5: 다른 2, 3만원대 하는 파스타랑 큰 차이가 좀 있는데 진짜 오히려 양도 많아서.
0: 가격은 저렴하지만 직접 뽑은 생면만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철칙.
6: 생산이 한 80kg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매일 점심시간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주해지는 주방.
7: 200개에서 한 20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0: 다음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육식당.
8: 베트남에 2,000원.
9: 터지게 먹어도 한 6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0: 가성비 있는 가격에 판매하지만 지방 부위는 과감하게 손질.
10: 그래도 소비자분들께서 불필요한 것까지 주실 필요는 없으니까.
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인건비 줄이기가 필수. 불 피우기부터 서빙, 청소까지 하루 종일 분주한 작업자.
10: 예, 가성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요.
0: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관심받고 있는 가성비 맛집을 찾아가 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한 전통시장. 오전 일찍부터 시장 안에 있는 한 가게 앞이 유독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반찬들을 판매하는 반찬 전문점입니다.
11: 종류가 많아요. 좀 싼 편이고 재래시장이라.
12: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맛있고 싸고 그러니까.
0: 가게 앞에 당당히 붙어있는 반찬 한 팩에 1,000원이라는 문구. 요즘 시대에 이 가격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묵 볶음부터 각종 나물, 달걀말이까지 모두 1,000원입니다.

0: 제일 천안에서 만원까지 만원 지급했어요. 저희는 이제 워낙 경기가 없고 이제 다들 힘들어하니까 마진이 없어도 없지만은 나는 양을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장미 단위로 판매하고 있어요.
1: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는 가게 안. 하루에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 수만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 간장 된장입니다.
3: 오, 이거 맛있겠다. 우와.
4: 오빠 이것도 좋아하잖아요.
3: 이거 우리 등갈비.
4: 아니 저렴할 때 많이 사서 싸니까.
3: 이거 하나? 어디서 봐.
1: 바구니를 가득 채운 반찬들. 아, 가격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3: 몇 개 담은 것 같은데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엄청 싸죠.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안 사는데 저 멀리서도 여기까지 일부러 와요.
5: 어디서 오세요?
3: 저희 양주에서 왔어요.
5: 제가 집에서 만약에 이거 하나를 해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여기는 정말 천 원, 이천 원에 정말 화려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6: 안녕하세요.
1: 매일 오전 8시면 그날 사용할 재료들이 가게로 배달이 되어오는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7: 네, 거의 이 정도예요.
8: 많은 편이죠. 네. 네, 많은데 거의 매일 이만큼 들어가고요.
1: 만드는 음식량이 많으니 당연히 들어오는 재료의 양도 많습니다.
0: 하루 시장 보는 게 250만 원 돼요.
9: 200 하루에요?
0: 바로 경매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매 받아갖고 자기가 오기 때문에 또 중간 상이 난 것 치고 바로 그 산지에서 바로 봉투에 오니까.
1: 저렴하게 반찬을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재료 구매 단가를 낮추는 건데요. 대량으로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직접 구매하거나 산지에서 구매해 저장 창고에 보관해 사용하고 공산품들은 공장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0: 한 200까지 될 거예요.
9: 200까지? 네. 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힘들긴 힘드는데 또 줄이면은 많이 줄였어요. 네. 줄이면은 또
1: 200가지 반찬 중 100여 가지는 매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동시에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야 해서 주방은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0: 지금 불이 이제 세 개 있는데 불이 불판이 누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세 가지 이제 같이 동시에 하면 두 번 하면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뭐 20가지 넘게, 한 30가지 나와요.
1: 이번에 할 반찬은 제일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인 진미채 무침입니다. 진미채 30kg을 먼저 준비하고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고추장과 물엿 등 각종 재료를 넣고 끓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요네즈도 들어가네요.
0: 여기서 마요네즈는 부드러워.
1: 식당으로 시작해서 반찬 가게까지 30년 동안 음식을 만들어 오며 생긴 노하우입니다.
9: 이런 레시피 같은 건 누가 개발한 거예요?
0: 이거 뭐 개발이나 할 거 있어요. 그냥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하는 거지. 이거 여기다 이제
9: 부어서. 그래요?
0: 그렇게 해놓으면 딱딱해서 먹는 거 맛이 없어. 여기다 넣어서 끓이면 딱딱해.
1: 진미채에 열을 가해 볶으면 딱딱해져서 대신 양념을 끓여 무치는 것이 부드럽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파래 무침인데요. 양념을 하시는 손길이 정말 거침이 없으십니다.
9: 근데 되게 막 넣고 계신 것 같은데.
0: 저는 간을 잘 안 보는데 아마도 왔더라고요. 네. 맨날 하니까
10: 머리, 그냥. 머릿속에 다 계셔가지고.
11: 네. 몇 개 넣어야 되는 거 배우는 게 더 힘들어. 못 배워. 앞에 거 다 까먹어.
1: 오랜 시간 음식을 하다 보니 이제 몸에 밴 것이 계량보다 더 정확하시다네요.
0: 집에서는 조그마한 반찬 또 안 되더라고. 갖고 짜더라고.
9: 아, 집에서 조그마하면
0: 조그마하면 꼭 짜더라고.
9: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0: 예, 짜더라고. 찌개 같은 것도 좀 하면은 꼭 짜. 이제 아무리 조금 넣어도 항상 짜. 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1: 이번엔 미리 손질해 2등분에 놓은 게를 대형 양푼에 넣는데요. 뭘 만들려는 걸까요?
0: 양념게장.
2: 양념게장?
0: 네.
2: 아, 게장도예요?
0: 게장 엄청 많이 나가요. 아.
1: 양념게장이 매출의 1등 공신이라네요. 그런데 땅콩을 넣습니다.
2: 땅콩 아니에요?
0: 이거 땅콩 맞아요.
2: 땅콩 왜?
0: 땅콩?
2: 네.
0: 땅콩. 맞아, 부처님들 좋아하세요.
2: 아.
0: 땅콩을 넣으면 이 땅콩이 말랐잖아요.
2: 네.
0: 말랐기 때문에 여기 물이 나오는 확률이 있잖아요.
2: 네.
0: 네, 물이 나오는 걸 다 이렇게 좀 그 땅콩이 먹으니까.
2: 아.
1: 의외의 재료들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사과를 넣으시네요. 양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2: 사과 엄청 비싸잖아요.
0: 비싸요. 비싼데 네. 하나 넣는 거 맞는 거 틀린 거. 바로는 물이 생기니까
2: 네.
0: 이렇게 채를 쳐서.
2: 뭐, 그럼 사과도 안 넣지 않아요?
0: 근데 우리는 네. 너무 딴 데는 안 넣는 것 같더라고.
1: 꽃게를 소주와 매실액에 담가 비린내를 없앤 후에 고춧가루와 깨소금 등의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면 양념게장 완성입니다. 다음은 학생 등 젊은 층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반찬, 달걀말이입니다.
2: 엄청 크네.
0: 이렇게 크게 해야지 언제예요? 그만큼 언제예요? 우리는 멋을 못 내요, 멋을.
2: 아.
0: 멋을 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2: 어.
1: 하루에 30개짜리 달걀 15판, 그러니까 개수로는 450개 정도를 부쳐내야 합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만들어야 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김치를 담글 준비를 하는데요. 배추김치는 기본이고 파김치와 열무, 총각무, 갓, 오이, 소박이까지 총 6가지 김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중 파김치는 특히 많이 팔려서 빼놓지 않고 담그는 김치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2: 어떤 집 1년치 김치 아니에요, 파김치?
0: 1년치 김치.
1: 한번 담글 때 20단 정도 담는데요. 그래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은 만들어야 한다는군요. 부침류도 다양하게 준비하는데요. 녹두전은 매일 부치는 반죽량만 7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6: 하루 종일 부치지, 이것도?
2: 네?
6: 아니, 뭘 힘들어, 이게. 누워서 떡 먹기, 이것도 기회, 저기 뭐야.
2: 왜 떡 먹기예요?
6: 아, 이것도 직업이다 하고 하니까. 저기 나하고 직성이 딱 맞는 직업이야. 저는 24시간을 서서 하는 일은 24시간도 해요.
1: 작업자들은 모두 분업화가 잘 돼 있는데요. 서춘복 씨는 반찬을 용기에 담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0: 제 남편이에요.
1: 반찬을 담는 일을 한 지 10년 차. 정확한 양을 소분하는 건 거의 달인급입니다.
2: 근데 이게 많지. 좀 많이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양을.
12: 2,000원이니까. 너무 좀 먹기라면 안 사가.
2: 네.
12: 사가질 않아지. 양이 작으면 늘 사가는 사람이 안 사가죠.
1: 포장은 음식을 만드는 일에 비해 좀 쉽지 않냐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워낙 반찬 종류가 많고 양도 많아 음식을 담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12: 다 이렇게 다 뿔룩뿔룩하고 다 뿔룩뿔룩하고 손이 다 관절 다 신경 휘따가고 다 하루에 2,000개씩 하는데 그러면 2,000개 다 깨야지 2,000개 일 안 하면 요새 일 안 하면 뭘 걸 해야지.
1: 아침부터 온종일 음식을 만들고 포장해 반찬 냉장고에 진열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그럼 새로 나온 반찬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금치는 3팩에 5,000원, 다른 나물들은 1,000원, 돼지 갈비찜은 4,000원, 간장게장은 8,000원입니다.
13: 그 게장 사갔더니 우리 애들 아빠가 너무 맛있다고 또 사오라고. 이거 하나에 4,000원.
2: 이거 하나에 4,000원이요?
13: 네, 엄청 싼 거예요.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팔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14: 어머니 서비스도 만원 넘었으니까 녹두전 하나.
13: 네.

0: 네, 맛있게 드세요.
1: 만원 넣으면 녹두전.
2: 녹두전이요.
3: 이번에는 무슨 반찬을 사시는 걸까요?
4: 여기 계란말이를 저희 가족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서만 사고 있어요.
5: 13,000원, 13,000원, 15,000원
6: 사가. 1,000원이요, 어머니, 1,000원.
3: 반찬 종류만큼 가격도 다양한데요. 계산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7: 가격은 다 외우고 계세요?
0: 그건 당연한 거죠. 사명감을 띄고 일하니까.
2: 예, 가격을 다 외워야지 빠르게 손님들을 응대할 수 있는 게 되니까.
3: 물밀듯이 밀려오는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0: 아니, 가요.
8: 아이고, 저 그만해.
9: 형님의 집 부치지?
8: 이거하고 저거하고 언제 밥 먹으려고 지금. 야, 요 끝없이 저 반찬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계속 하는 거 해달라면 계속.
1: 지금 점심도 안 드신 거죠?
8: 점심에 아침도 안 먹어요.
1: 아이고.
9: 근데 일찍 나오나 늦게 나오나 밥 먹으면 시간 빼는 거는 앉아있을지.
1: 밥 먹을 시간은 있어요?
9: 밥도 어떤 데는 못 먹을 때 있어요.
3: 오늘도 식사를 하려면 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반찬부터 부지런히 만들어 놓습니다.
9: 이거 내가야 일을. 이거 나가야 되는데.
8: 뭔데?
9: 김치를 나가야 해요. 언니가 불 쏘는데 불. 김치가 나.
3: 일을 마무리하고 올라갑니다. 1층은 손님들로 북적여 식사는 주로 2층에서 먹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직접 만든 나물과 김치들. 빨리 먹기 위해 나물 몇 가지를 넣고 비벼 먹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일이 피곤하면 밥도 잘 안 들어갑니다.
1: 사장님, 이제 몇 시간 만에 앉으시는 거예요?
9: 나는 7시, 집에서 7시에 나왔는데, 7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 진짜 하나도 안 쉬시네? 1분도?
9: 쉴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쉬어?
2: 우리 다 그래요.
8: 손님 없으면 조금 힘들지. 손님이 없으면 힘들어. 조금 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손님 적잖아요. 그럼 조금은 나태해진다 할까? 좀 일도 하기 싫고.
9: 그냥 일하는 게 재밌고. 손님들이 또 반찬 사러 와갖고 막 맛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신나가지고 더 하고 싶어.
3: 하루 중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녁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녁엔 주로 다 팔려 동이난 반찬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9: 아니, 콩나물 삶으라고. 콩나물이 없으니까. 콩나물 갖고 와.
8: 잡채 하나 해야 돼요.
3: 잡채는 인기가 많아 많을 땐 다섯 번을 다시 할 때도 있습니다.
9: 아니, 당면 나가요. 다 했어. 아, 근데 이제 손님이 거기서 먹으시라고 그걸 찾으니까 또 막 없으면 안 되니까 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번이 하는 음식이 많아요.
3: 음식을 만들고 치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일의 반복입니다.
9: 힘들어 못하죠. 못하고 원래 내가 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하라해서 하고 있어요.
3: 어느덧 시간은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업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 서둘러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10: 좋죠. 빨리 가야 집에 가서 또 자고 내일 아침 또 와서 열심히 또 해야지 하고 기분이 좋아요.
3: 이제 직원들은 하나 둘 퇴근을 합니다.
11: 아, 고생 많으셨어요.
9: 고맙습니다.
11: 고생 많으셨어요.
8: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9: 항상 손님들이 막 맛있다고 또 찾아오시고 또 뭐 굉장히 이제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그냥 흐뭇해요.
3: 고된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0: 아, 제일 늦게 나오시네.
1: 오늘 왜 날 늦은가요?
2: 찾아주는 손님이 있어 고되지만 퇴근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한 식당. 문을 열자마자 주문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도대체 뭘 파는 식당이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걸까요? 이곳은 이탈리아식 파스타를 전문으로 파는 곳입니다. 대학가 주변에 있어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3: 보이더라고요. 생면 파스타 3,900원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4: 다른 2, 3만 원대 하는 파스타랑 큰 차이가 좀 느껴지죠. 양도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2: 놀랍게도 파스타 가격이 정말 3,900원입니다. 치즈를 갈아 파스타 위에 올려 마무리한 매콤한 오일 파스타입니다.
5: 네, 생면으로 직접 뽑아서 생면 파스타집인데 좀 더 대한민국에 생면 파스타를 좀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에 좀 착한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파스타 면 종류는 총 5가지인데요. 롱파스타부터 숏파스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건면을 쓰면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생면 파스타를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5: 생면의 장점은 일단 면에 소스가 잘 배기고요. 그리고 식감 자체가 쫄깃쫄깃하고요.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2: 생면 파스타는 빨리 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리도 신경을 더 써줘야 합니다. 면을 팬에 넣고 빠르게 조리를 끝내야 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5: 네, 유화할게요. 반대까지. 이제 소스하고 이제 소스에 이제 면이 이제 흡수가 되고요. 이제 면에 이제 유화도 잘해야 되고 또 쉬운데 되게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
2: 마무리로 면을 보기 좋게 말아 접시에 올리면 생면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5: 지금 저희 생면 파스타는 메뉴는 총 10가지가 좀 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탈리아 전통 클래식한 메뉴여서 각 지역의 북부 요리와 남부 요리, 시칠리아 음식까지 정통 클래식한 메뉴를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
2: 넘쳐나는 파스타 식당 중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 포인트로 잡은 것이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여러 개의 화구에 팬을 올리고 동시에 조리가 진행되는데요. 점심에만 200그릇 가까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파스타는 재빠르게 팬을 움직여줘야 하는 일이 많아 지금처럼 주문이 많을 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6: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5: 아니, 맨날 하던 일이니까. 보통 저희가 면, 생면 같은 경우에는 한 2분? 2분에서 삶아주고, 뭐, 굽고, 애물 좀 마태까지 하면 보통 한 3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2: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작업. 3분에 한 그릇씩 200그릇의 파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생면 파스타는 쫀득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7: I think the noodle here feels very fresh and you can tell that it's homemade rather than just being bought and then shipped here.
8: 파스타를 잘 모르는데 이거는 면이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손님이 많을수록 주방은 더 분주합니다. 한시도 불 앞을 떠나지 못하고 꼬박 9시간을 지켰습니다. 힘들지만 마지막 주문을 기분 좋게 완성했습니다.
6: 하시죠.
5: 고생하셨습니다. 분한 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고객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생면 파스타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은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2: 다음 날 아침, 셰프가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 왔는데요. 이곳엔 뭘 하러 온 걸까요? 오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0: 저 매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착한 가격으로 생면 파스타를 3,900원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힘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2: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밀키트와 생면 판매를 통해 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가루 색이 좀 다른데요?
0: 이탈리아 전통 밀가루고요. 세몰리나, 드럼밀. 좀 밀가루 자체가 보시면 되게 거칠거칠한 노란색 밀가루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직접 직수입을 하기 때문에 좀 단가 부분에서 조금 저렴합니다.
2: 밀가루도 직수입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췄습니다. 기계에 세몰리나 밀가루와 물을 넣으면 반죽부터 면을 뽑는 것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0: 25kg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220인분 정도 되거든요. 생산이 한 80kg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2: 가게에서 사용하는 면은 5가지지만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면은 더 다양하게 뽑는데요. 롱파스타와 숏파스타를 합쳐 총 16가지 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면 생산을 위해 몰드를 교체합니다.
0: 커팅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자동 커팅이라고. 이거는 이제 짧은 면이니까 숏파스타.
2: 이탈리아어로 작은 귀란 뜻을 가진 오레키에테 면입니다. 이번에 생산되는 면은 둥근 원통 모양의 파케리 면인데요. 직접 칼로 잘라줘야 한다네요.
0: 모양이 별로 안 이뻐서 이거는 커팅하는 게 좀 더 모양이 더 잘 나와가지고요. 생면에 따라 식감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생면을 뽑고 있습니다.
2: 오늘 생산한 파스타 생면입니다. 생면은 냉장으로 4, 5일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어 생산과 동시에 배송됩니다. 먼저 파스타 전문점에 판매할 면부터 포장하는데요. 사용하기 편하게 소포장해서 배송합니다.
0: 유통기간이 좀 짧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신선도가 있고 또 식감도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2: 이번엔 밀키트용 제품들의 포장을 준비하는데 밀키트용 파스타는 2인분을 기준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0: 원래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업장에만 영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손님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없냐고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 밀키트는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면 외에도 다양한 재료와 소스까지 함께 포장을 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판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문량이 많아서 매출에 꽤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250군데 정도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2: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꼼꼼히 포장해 보냅니다. 마지막엔 메모까지 하네요.
6: 아, 이렇게 써주시는
0: 거예요? 네, 하나하나 다 써서 마음의 편지. 네.
6: 이거 근데 진짜 다 쓰세요? 진짜 다 써요? 몇 백 개 되죠?
0: 몇 개에서도 이 고객의 그 감사한 부분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네. 다 일일이 손편지를 써드리고 있습니다.
2: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 반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출근하는 이유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0: 저희가 보통 소스 끓일 때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끓이고 있습니다.
2: 이번에 만드는 것은 볼로네제 라구 소스인데 양파와 당근, 샐러리를 잘게 잘라놓고 각종 향신료와 육수를 함께 넣어줍니다.
3: 3분 정도 돼요?
0: 이게 한 500인분 될 거예요.
2: 여기에 추가로 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넉넉히 함께 넣어 잘 섞어가며 끓여줍니다.

0: 그래서 이렇게 볶은 다음에 나중에 믹서기로 다 갈아버릴 거예요.
1: 소스는 끊임없이 저어줘야 해서 만들고 나면 팔에 기운이 쏙 빠질 정도로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엔 갈아주기까지 해야 합니다.
0: 파스타에 넣어서 넣으면 좀 더 진하고 버섯의 농축이기 때문에 진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오전 11시 어느새 오픈 시간입니다. 오늘 첫 주문은 새벽에 만든 버섯 페스토를 이용해 만든 송로버섯 파스타입니다.
2: 트러플 파스타예요.
3: 트러플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데가 너무 비싸서 여기 왔더니 15,000원이라고요. 괜찮은 가격대라서 시켜봤더니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1: 세계 3대 진미라고 불리는 송로버섯을 직접 갈아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송로버섯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그 움브리아 지방에서 나는 트러플이에요. 1g에 한 8,000원에서 10,000원 왔다 갔다 해요. 손님들한테 좀 높은 퀄리티 메뉴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생트러플을 사용하게 됐어요.
1: 송로버섯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직접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긋한 송로버섯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다 보니 몸은 더 바쁘지만 보람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0: 제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절대 가격은 올리지 않을 거고요. 남는 게 없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1: 경기도 시흥시의 한 식당.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 이곳은 소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정육식당입니다. 소고기 맛있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사실 가성비와는 거리가 먼 음식인데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게 참 맛있어지네요. 그런데 소고기를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맞나요?
4: 맛은 뭐 보장이 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5: 가격.
4: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맛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뭐 안 웃어.
6: 대출하면 2,000원. 가격은 싸고 질은 하이.
1: 미국산 소고기 등심 가격이 100g에 2,900원입니다.
7: 좀 가성비 있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로 마진을 좀 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고기들도 보면 좀 드셔보면 좀 그쪽으로도 같이 좀 마진 쪽으로도 괜찮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심 부위에 한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성비 좋은 식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선택한 고기를 테이블 위에서 구워 먹는 시스템입니다.
7: 그 손님마다 취향들이 조금 틀리세요. 이제 살코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이제 좀 뭐 마블링이 없는 거를 또 선호하시고 가져가시고 또 뭐 이렇게 좀 기름진 걸 좋아하시면 좀 마블링 기름기가 좀 많은 걸 좀 골라가시고 하는 거라서 또 나름 또 취향대로 골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1: 작업자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가게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5: 지금 모은 거예요. 고기. 고기.
8: 안녕하세요, 사장님.
9: 안녕하세요.
8: 바로 전달해 드릴까요?
9: 예.
1: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 고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10: 네, 우리나라 수입되는 것 중에는 프라임 윗등급은 없고요.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품목은 다 프라임 등급이고 날짜는 최소한 40에서 50일 남은 거. 그러니까 배로 넘어와서는 가장 신선한 거 항상 납품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고집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뭐 많이 사용해 주시니까 항상 신선한 걸로 갖다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0: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고기는 3, 4일에 한 번씩 받는데요. 한 번 받을 때 다른 부위를 포함해서 200kg 정도씩 준비한다고 합니다. 고기가 도착하면 먼저 하는 일은 손질인데요. 제일 많이 팔리는 등심부터 육절기에 넣고 1.5cm 정도의 두께로 자릅니다.
1: 저희가 흔히 칼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솔직히 이제 물량이 너무 이제 소비보다 이제 좀 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기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0: 그런데 1차 손질된 고기에서 지방 부위를 잘라냅니다.
1: 지방이 좀 큰다든지 불필요한 지방이 있으면 저희는 다 이렇게 이 기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다 솔직히 뭐 마진 따지고 하면 다 부담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소비자분들께서 불필요한 것까지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다 제거하고 보내드립니다.
2: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붙어있네요.
1: 네. 할 때마다 눈물 나죠. 요 저희는 이제 이 무게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300원 버리는 거예요. 넣으면 300원 저희가 이득인데 뭐 300원 벌자고 드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좋은 부분으로만 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0: 당장의 소득보다는 멀리 보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은 과감하게 떼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등심 부위 손질을 진행합니다.
1: 이거는 이제 제 눈물입니다. 눈물량.
0: 부위마다 주의해서 손질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갈비살입니다.
1: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네. 확실한 거.
2: 아, 뼈예요?
1: 네, 이런 부분이. 살을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이걸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런 뼈 부분도 잘 보고 잘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0: 갈비살은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던 살이라 간혹 뼈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꼼꼼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리자 장갑을 벗고 급하게 이동하는데요. 뭘 하러 가는 걸까 했는데 숯불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1: 개인적인 조금 있어요. 저도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급한 마음에 좀 데이고 한 적도 있고요.
0: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의 인원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해내고 있습니다.
1: 가성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요. 가성비를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직원분도 여유있게 쓸 수도 없고 해서 거의 이제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요.
0: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부터 불을 피우고 치우는 일, 그리고 고기 손질과 서빙까지 주방이 아닌 매장에서 해야 하는 일, 대부분은 진수 씨 몫입니다.
1: 된장찌개 두 개하고 계란찜 하나만 해주세요.
0: 주문이 들어가자 작업자가 빠르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1: 아, 제 와이프입니다. 아, 네네.
3: 그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주방 좀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이제 정육 쪽, 그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남편이 매장을 책임지고 있다면 아내는 주방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우와.
0: 고기도 저렴하지만 달걀찜과 된장찌개도 비싸지 않아 주문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된장찌개는 1,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바쁜 시간엔 쉴 새 없이 끓여야 할 정도로 주문이 많다고 합니다.
4: 조금씩은 고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빵들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종류별로 막 시키면은 바빠요. 이렇게 정신없어요.
0: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손님이 빠진 틈을 타 미선 씨가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뭘 하려는 걸까요?
5: 지금 뭐 만드실 거예요?
6: 아, 비빔냉면이라고요.
5: 냉면장. 네. 그것도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거?
6: 네, 저희 이거 다 만들었었어요. 어.
0: 육수와 간장을 섞어 끓인 후 양념장에 넣습니다. 이렇게 끓여서 넣으면 재료가 잘 어우러져 맛이 좋아진다는 문이요. 그런데 양이 많아 섞는 것이 또 큰일입니다.
7: 와, 이걸 할 때마다 힘들다.
6: 힘들어? 네. 아유, 팔은 좀. 이럴 때는 10번 쓰자. 하지만 맛보면은 맛있어.
7: 이것도 가성비야.
0: 힘들긴 하지만 만들어 쓰는 것이 장점이 많은데요. 맛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사서 쓰는 것보다 가격도 쌉니다.
6: 저분은 다 퍼주자는 거고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다 주자고 하니까 조금 속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불만이 된다고 뭐 그걸 또 몰리면 저 이제 처음에 시작한 또 그런 취지하고도 반대하는 거니까.
0: 쫄깃하게 삶은 면 위에 직접 만든 양념장을 올려서 냅니다.
6: 냉면이요.
0: 명태 회무침까지 올린 냉면의 가격은 5,000원. 양념장을 만들어 쓰는 이유는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수 씨가 어디선가 돌림판 하나를 들고 옵니다.
8: 고기 좀 많이 드시거나 이제 지금 많이 드시면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해서 요거 이제 판 돌리기 하고 있거든요.
0: 손님 유치를 하기 위해 시작한 이벤트인데 소주나 음료수 같은 작은 선물이지만 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9: 아, 숙취해소제.
10: 아, 그 인당 다 주시는 거예요?
8: 그냥 오늘 서비스니까.
0: 가격뿐 아니라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8: 저희 홍보 용으로도 있고 손님들 더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즐겁게 드시라고 한번 재미삼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소고기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데요. 냉동이 아니라 생고기를 사용해 맛의 질을 올린 것도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뿐 아니라 가족 외식 손님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11: 6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12: 다른 데서 소금
11: 넣고 계산했다고 하고 다른 데서 이 정도 양 먹으면 보통 한 2, 30만 원 나오겠죠. 보통 미국산 소고기 이러면 뭐 맛 없다 혹은 뭐 찢기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0: 그런데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고기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또 드시려는 걸까요?
13: 고기 드릴게요.
14: 네, 감사합니다.
0: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식사 후에 추가로 구매해 가거나 고기만 사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11: 오늘 같이 모든 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들도 집에 가서 구워주려고 하고 포장을 많이 해가요.
15: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16: 어디야? 시절에는 그 가격 그대로 뭐 여기서 식당에서 드시던 포장을 해서 가시던 동일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해라기보다는 또 드시는 분은 또 드시는 대로 또 저희한테 마진을 주시고 또 사가시면 또 사가시는 대로 또 저희에게 마진을 주시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뭐 혼자 와서 드셔도 뭐 저희는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0: 고기 메뉴의 특성상 저녁 손님이 많아 밤에 더 바쁩니다.
17: 안녕하세요. 네. 네. 영업은 막아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2의 또
9: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제2의 일이 뭔가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한 도마와 집기들을 소독하는 일입니다. 소독제를 뿌려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9: 뭐 다른 것도 다 청결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칼이랑 도마는 일상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0: 마무리로 겉에 붙은 이물질까지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9: 얼마 남았어? 다 됐어? 다 됐어?
12: 일찍 끝난 거야.
0: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12시간을 넘게 일하고 새벽 1시가 돼서야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6: 저희도 항상 이런데.
9: 저희는 이제 익숙한데. 앞으로도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고기랑 뭐 이런 맛있는 음식들 부담 없이 뭐 많이들 드시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겁게 또 드시면 더 좋겠고.

0: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운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2: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띵띵! 어디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0: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이것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 이상으로 생긴 면역 질환이다.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허물을 벗듯 각질이 일어나는 건선. 건선은 삶의 의욕조차 빼앗아갔다.
1: 너무 아프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제가 오죽하면 낙스.
2: 낙스요?
1: 네, 그걸 풀고 앉았었어요. 그렇게 심했었어요.
0: 이뿐만이 아니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 현대인의 난치병이라 불리는 아토피부터 단순히 자외선 노출로 생기는 줄 알았던 햇빛 알레르기도 면역 질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3: 나 죽을 병 안 걸렸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건 단지 불편한 걸 뿐이다.
0: 그런가 하면 울긋불긋 열꽃이 피면서 온몸을 헤집어 놓은 수포. 피곤할수록 더더욱 무섭게 공격해오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찾아오는 대표 질환이다.
4: 잠을 한 2-3시간 잔 게 좀 오래됐어요. 일단 수면이 많이 부족했고요.
5: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기관은 피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병원체와 접하는 게 피부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 병원체와 싸우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만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피부다. 내 몸을 살리는 면역. 오늘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최초의 장기, 피부에 대해 알아본다. 한여름에는 사방이 적이다. 어디서 파고들지 모를 햇빛은 두려움의 대상. 햇빛 알레르기가 생긴 건 3년 전, 갑자기 시작됐다.
6: 알레르기 생기기 1년 전에 대상포진이 왔고 그 앞에 또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을 1년 간격으로 2번 걸리고 그다음에 햇빛 알레르기가 바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일단 저희 친정엄마가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수술을 3번 했고 그때 잠도 못 자고 일단 스트레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0: 낮에는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박덕심 씨. 꼭 나가야 할 때는 외출 준비물만 줄잡아 10여 가지가 넘는다. 더운 여름에 스카프를 두르고 장갑

0: 옷과 모자도 하나로는 부족해 두 개를 겹쳐서 쓴다. 남들은 맨발로 다닐 때 그녀는 길고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
1: 한여름에는 정말 이러고 나가야 돼요. 한여름 낮에는 이렇게 해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햇빛 알레르기가 나도 있어, 뭐 나도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그 단계가 아니고 가렵고 부어요. 붓고 뜨거워요. 몸이 뜨거워져, 막 뜨거워져가지고.
0: 선크림을 바르고 옷을 입어도 뚫고 들어오는 햇빛. 햇빛을 쐬면 단 5분 만에 화상을 입은 듯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른다. 집에서조차 유리창 근처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비 오는 날은 괜찮겠지 했는데 그것도 오산이었다.
2: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제가 한 달여 동안 못 돌봤던 텃밭에 가고 있습니다. 아까 올 때는 얼굴이 안 빨개 왔는데 비올 때 나와도 아직 빨개지네요. 아직 멀었나 봅니다.
0: 햇빛 알레르기가 있기 전만 해도 자전거와 수영을 즐겼었다. 햇빛 알레르기의 의학적인 명칭은 일광 두드러기. 일광 두드러기란 일광, 즉 햇빛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과민성 면역 질환이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속에 있는 단백질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그걸 광항원이라고 부른다. 우리 몸의 단백질 모양이 변해도 면역 체계가 정상이라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광 두드러기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이를 외부에서 침입한 단백질로 인식. 면역 시스템이 과다 활성화되고 면역 과민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광 두드러기다.
3: 우리 피부 속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에서는 이제 햇빛 같은 열 에너지를 받으면 구조와 모양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무해하고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면역 체계가 무너지거나 면역 기능이 이제 잘못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 몸에 해로운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갑자기 생긴 햇빛 알레르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중무장한 채 병원을 찾은 박덕심 씨. 과연 언제쯤 남들처럼 반팔, 반바지를 입을 수 있을까?
4: 안녕하세요.
3: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좀 앉으시고.
4: 네.
3: 요새 좀 어떠세요?
4: 해를 거의 안 보니까 이제 집 안에만 있으니까 낮에는 안 나가고 이제 저녁에만 나가니까 이제 거의 안 나왔죠.
3: 거의 안 나왔고.
4: 예.
3: 지난번에 주사 맞았었는데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4: 예, 일단 괜찮은
3: 것 같아요. 먹는 것 같아. 작보다는
4: 훨씬 나으시죠? 예, 예. 예.
3: 처음에는 거의 뭐 나가서 5분, 10분 노출하면 다 생기셨었죠?
4: 예. 예전에는 5분 정도 안에만 돼도 바로 올라왔는데 그보다는 조금은 길어졌어요.
3: 네. 예. 다른 분들은 뭐 자외선 차단제로도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걸로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물리적인 차단 모자나 옷 이런 걸로밖에 잘 안 되시죠. 예. 그러니까.
0: 약으로는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지금은 면역 항체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찾아온 대상포진과 일광 두드러기. 과연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3: 대상포진을 두 번 앓는다는 것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세포성 면역체계가 너무 이제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뭐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과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라든가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일광 두드러기가 있으니까 그런 증상들이 최소한 뭐 원인은 아니더라도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우리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4, 5주 주기로 각질층을 생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아래 진짜 피부라는 뜻의 진피는 각종 혈관이 자리한 곳.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 다음 진피 아래 피하지방층은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중 남은 부분을 지방 형태로 저장해 체온을 유지시킨다. 특히 몸 밖에 드러난 유일한 기관인 피부는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전쟁터. 피부의 외피인 표피층은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즉, 피부는 외부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 주변에는 사과, 땅콩, 갑각류처럼 특정 음식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사과, 땅콩과 같은 무해한 물질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면서 염증성 물질을 분비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이 과활성화돼도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러다 말겠지. 그저 무심코 넘겼다.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결국 어젯밤 응급실을 찾은 75세 최정임 환자. 순식간에 얼굴까지 덮친 수포. 그것은 대상포진이었다.
5: 왼쪽부터 시작해서 입안, 목안, 왼쪽 허벅지까지입니다.
0: 대상포진의 가장 큰 원인은 면역력 저하다. 바쁜 일상을 사는 그 누구도 대상포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 장사를 36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벽 2시에 잔 거는 당연했고요. 그 당시에는 숙면부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0: 그래도 빨리 대처해 2차 감염은 막을 수 있었다.
3: 좀 어떠세요? 어제 입원하셨는데.
6: 많이 좋아졌습니다.
3: 많이 좋아졌어요? 네. 어제 만약 통증이 열이라면 오늘은 몇 정도 느끼시나요?
6: 3 정도요.
3: 3 정도? 그럼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도. 네. 3차 신경이라고 올해 이제 감각을 담당한 신경에 대상포진이 생기신 거거든요. 네. 낫고 난 뒤에 네. 통증이 오래 지속되실 수 있어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지속되시니까. 네.
0: 대상포진은 60대 이상 3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는 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 어린 시절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다. 보통 신경세포에 잠복하다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재개해 신경을 따라 퍼지면서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수두바이러스는 신경을 타고 피부의 표면 속으로 이동, 피부 단면을 침입한다. 그러면 피부에 있는 각질 형성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감염된 각질 형성세포는 서로 떨어지고 죽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가 견디지 못해 물집이 생기게 된다. 물집은 다리, 가슴, 팔, 목, 얼굴 등에 생길 수 있는데 몸 양쪽이 아닌 한쪽에만 생긴다. 또 통증이 먼저 오고 그 후에 발진이 일어나는 것도 대상포진의 특징 중 하나다. 우리 몸이 허약해진 틈을 타 공격해오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일수록 대상포진 환자 수가 많다.
3: 저희가 흔히 피 속에 면역세포라고 하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숫자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숫자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면역 노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거 피해갈 수 없는 면역 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세포성 면역이 떨어지면 가장 흔하게 이제 발생하는 게 대상포진이 그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뜻밖의 찾아오는 불청객. 대상포진에서 대상이라는 말은 띠처럼 길고 좁게 생긴 모양을 뜻한다. 그 이름처럼 대상포진의 발진은 긴 띠 모양으로 몸의 한쪽 면에서 옆으로 길게 퍼져나간다. 유방암 투병 중인 전미선 씨는 3주 넘게 대상포진으로 고생 중이다. 물집은 거의 잡혀가지만 대상포진으로 항암 치료도 중단됐다.
1: 처음에 항암을 하고 여기 등에 뭐가 조금 났었어요. 제가 3박 4일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3박 4일 입원하고 퇴원하는 때 이 앞에가 다시 수포가 뒤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갑자기 확 퍼진 거예요.
0: 이젠 수포도 통증도 다 가라앉아 간다. 대상포진은 신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데 전미선 씨의 경우 등 쪽이 심했다. 그녀는 언제쯤 다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2: 지금 보면은 여기 딱지가 다 앉으셨거든요.
1: 네.
2: 피부는 이제 딱지가 떨어지면은 다 낫는 거고 수포가 거의 대부분 앉아서 그거 이제 나중에 수두 흉터 같은 게 남을 수 있으니까 연고 같은 거 잘 사용하시고 그 호중구 수치, 절대 호중구 수치가 1500개 이상이 정상인데 300 몇십 개까지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면역이 저하돼가지고 대상포진이 생긴 것 같아요.
0: 우리 몸에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하는 백혈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면역력의 지표로 쓰이는 것이 호중구 수치다. 우리 몸의 호중구 수치가 1500개 이하가 되면 감기나 폐렴, 대상포진처럼 세균성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전미선 씨의 경우 항암 전 2770개였던 호중구 수치가 항암 후 400 이하까지 떨어졌다.
2: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암세포도 이렇게 죽이기도 하지만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백혈구 숫자를 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뭐 500개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어서 면역 기능 저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얼마 뒤 호중구 수치를 회복한 전미선 씨가 거의 한 달 만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대상포진을 앓는 동안 암덩어리가 커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는 전미선 씨. 대상포진이 발병하면 왜 항암치료를 중단해야 할까?
2: 항암치료하다 대상포진이 발생했다는 말은 이 환자분은 이미 면역체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항암치료를 지속하게 된다면 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퍼지게 되고 심지어 이제 뇌성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맞고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는 걸 보고 다시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0: 오늘도 가렵다. 자꾸만 긁다 보니 피부는 상처투성이. 각질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진다. 이 병의 이름은 건선. 74세 이금순 씨는 30년째 건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넷째 출산 이후 체질이 바뀌면서 건선이 생겼다는 그녀.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인데도 몸 이곳저곳 붉게 달아오른 상처가 남아있다. 전신이 가려워 잠을 이룰 수도 없던 나날. 한때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
3: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는 여기 목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소독제 있잖아요. 그게 뭐더라? 낙스.
4: 박스요?
3: 네, 그걸 풀고 앉았었어요. 그렇게 심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4: 다 죽으라고 세균?
3: 네.
0: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선에서 헤어나오고 싶었다. 생명이 좌우되는 병은 아니지만 건선은 삶의 의지를 꺾어놓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3: 남의 집에 가도요, 이게 떨어지니까 불편하죠. 긁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떨어져요. 그러면 나오면서 이제 그 미안하잖아요. 그런 고통은 이 건선 환자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0: 20년 넘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이금순 씨.

0: 가려움은 상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기에 틈만 나면 보습제를 바른다. 두피 속부터 목, 귀까지 구석구석 건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 붉은색의 발진과 은백색의 각질이 특징적이다. 또 병변이 생긴 피부는 두꺼워진다. 대체 건선은 왜 생기는 걸까? 그래도 그녀는 최 교수를 만난 뒤 희망이 생겼다.
1: 교수님 어떠십니까?
2: 아, 요즘은 몸은 좀 괜찮은데요. 네. 머릿속이 좀 그렇죠. 염증이 심해가지고 네. 그래도 지금 이만한 것도 감사하죠.
0: 처음 최 교수를 찾았을 때는 온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붉은 껍질처럼 거칠거칠하게 변해버린 팔. 이상하게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1: 자, 볼게요.
0: 현재 이금순 씨의 상태는 어떨까? 건선은 한 번 발병하면 거의 평생 발진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1: 귀 가려우셔가지고 많이 긁으신 것 같네요.
2: 네, 자다가 저도 모르게 긁는 거예요. 가려움증 머리만 가려.
1: 머리만 가렵고. 머리 감을 때 가렵다고 해서 막 이렇게 문질러서 감으시면은 그게 이제 그 피부에 외상을 일으키니까 건선이 더 악화가 되니까 부드럽게 감으시고.
0: 이렇듯 건선이 쉽게 낫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부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자극이 발생하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가 활성화된다. 특히 건선은 T세포 중에서도 TH17 면역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과활성화되는 질환. TH17 면역세포가 혈관을 타고 이동, 염증 물질을 분비해 피부 각질세포를 자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상 피부에 7~8배 정도 빠르게 각질이 자라면서 겹겹이 쌓이는데 이것이 바로 건선이다. 몸통과 팔, 다리, 두피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1: 피부에 생기는 대표적인 면역질환이 건선인데 면역이 너무 과민하다. TH17 면역기능이 과한 그런 질환이 건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선이 이제 피부에서 주로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선이 전신적인 면역과 연관된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예를 들면 이제 건선이 있던 환자가 골수이식을 건선이 없는 사람에게 했을 때 건선이 없는 사람에게서 건선이 생긴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의 원인은 피부가 아니라 골수에서 우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그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그런 실마리를 가지고서 연구를 한 결과 지금은 상당히 많은 그 피부에 관련된 면역질환들이 그 원인을 찾아서 표적치료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건선은 2차 성징을 경험하는 10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또는 퇴직을 하게 되는 60대 등 이른바 생애 전환기에 많이 발생한다. 그만큼 스트레스와도 밀접하다. 27살 김영준 씨는 중학교 때 처음 건선을 앓기 시작했다. 심할 땐 몸이 따갑고 각질도 심하게 떨어지다 보니 주눅이 들 때가 많다.
3: 일단 검은색 옷을 못 입고 긴팔만 입어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중학교나 이럴 때는 또 애들이 어리니까 좀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좀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병변으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의 다리. 붉게 변한 피부 위에 하얗게 일어난 각질은 점점 더 자신의 새를 불리는 중. 손톱 사이사이까지 각질이 침범했다. 왜 이렇게 치료가 더딘 걸까?
1: 재밌었어요?
3: 네.
1: 좀 어때요, 요새는?
3: 비슷한 것 같아요.
1: 심하네.
3: 이쪽은. 그 주사 때문에 그냥 안 먹는다 했다가
1: 다시 먹어야지.
3: 네, 주사를 또 안 맞아가지고.
1: 다시 다리는.

0: 면역 억제제 부작용 때문에 중단했던 주사 치료가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
1: 판이 너무 많이 넓어지고 네. 가려움증 있어요 지금?
2: 그 안쪽 그 허벅지
1: 허벅지 안쪽으로?
2: 뒤쪽이 전에 좀 가려.
1: 점점 커지네. 조금 놔두면 몸 전체 뭐다 퍼질 것 같은데. 지금 약은 바르고 있어요?
2: 네, 바르는 약.
1: 보습제. 네.
0: 김영준 씨는 건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런 걸까?
1: 환자분께서 약간 과체중이 있으세요. 그래서 특히 건성 환자분들은 2차적으로 동반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뭐 건성 관절염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맥경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중풍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면역조절제를 처방할 때 체중에 비례해서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50kg인 사람하고 100kg인 사람을 비교했을 때 100kg인 사람은 50kg인 사람보다 약을 두 배를 드셔야지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먹는 양을 줄이실 수가 있고 약에서 일어난 부작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뭐 과체중이신 분들은 뭐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자꾸 제가 체중도 물어보고 감량하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생물학적 제제인 주사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건선 치료법이다. 건선은 면역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보니 몸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생물학적 제제는 건선 발병에 관여하는 피부 면역세포 TH17을 표적으로 삼아 치료하는 방법이다.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 17을 직접 억제시키거나 TH17 세포로 분화하는 데 필요한 인터루킨 23을 억제해 염증을 막고 각질이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 다른 치료법은 광선 치료. 건선 치료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파장인 협대역 자외선 B라고 불리는 파장을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이 파장은 피부 각질 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킨다. 그리고 건선을 일으키는 염증 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 2, 3회 정도, 3개월가량 치료를 받게 되면 각질 세포와 염증 세포의 활동을 억제시켜 증상이 완화된다. 광선 치료는 약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나 임산부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 보통은 저희가 중증도에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치료는 보습제 바르고 소연고도포제로 가벼운 건선은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단계로 조절되지 않으면 광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안전한 장점이 있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이제 두세 번 병원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만일에 광선 치료로 조절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면역 조절제를 쓰게 되는데 반드시 피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점을 체크해서 상황하게 되고 만일에 면역 조절제가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생물학 제제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선의 치료는 단계별로 시행하게 되고 반드시 그 가벼운 것에서부터 중한 치료까지 차례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0: 20살 권효정 씨는 한시도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다. 건선과 비슷해 보이는 아토피 피부염은 또 다른 면역 질환이다.
3: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있었던 것 같아. 가려운 것도 가려운 건데 약간 열감이 있다거나 따가운 것들. 그리고 좀 심해지면 진물 나고 그런 것 같아.
0: 아토피 피부염은 온몸을 침범한다. 특히 사지가 접히는 부분은 증상이 더 심하다. 자꾸 긁다 보니 몸 구석구석엔 피딱지가 앉아있다. 흔히 아토피라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 살이 접히는 부분을 포함해 온몸에 발진이 생길 수 있고 심하게

0: 과정에서 면역세포인 TH2세포는 피부를 붉고 거칠거칠하게 만들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방출한다. 이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화돼 피부가 외부 물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한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둘은 비슷하지만 양상은 전혀 다르다.
1: 일단 건선은 주변과 정상 피부와 경계가 너무 명확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오그래픽 패턴이라고 해서 지도 모양, 그러니까 정상인 피부와 병변인 피부가 너무나 구별이 잘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숙련된 눈으로 보면은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선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 예를 들면 뭐 손톱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심혈관계를 침범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반면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주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러한 면역 질환의 특징 중 하나는 가족력과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2: 엄마가 있으셨어서 유전이지 않을까.
3: 아버지하고 동생은 걸렸다가 한 몇 개월 만에 다 사라졌는데요, 건선이.
4: 아마 우리 딸이 그런 거 보니까 유전인 것 같고요.
0: 아토피와 건선 등 면역 질환은 다 유전일까?
1: 모든 면역 질환은 유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 단일 요인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환경적 인자를 만났을 때 생기는 다인성 질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질병이 어느 분은 생기고 다른 한 분은 안 생기는 이유가 유전적인 요소 외에도 후천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면역력은 세면 셀수록 좋은 걸까?
1: 너무 강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항상 자가 면역 질환에 시달릴 것이고 그에 따른 염증성 질환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우리 면역 체계는 오랜 세월 진화를 거쳐오면서 강한 쪽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따르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의 건강성이라는 건 강한 것만이 아니라 해로운 것과 해롭지 않은 것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그게 건강한 면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감기와 독감 등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체계의 균형이다. 균형이 깨지고 어느 한쪽만 강해도 우리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 면역체계의 균형이 깨지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와 수면. 건강한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 4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스트레스가 면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0: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1: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하고 있습니다.
0: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세요?
2: 거의 안 걸리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0: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는 편이세요?
3: 제가 또 성격이 좀 둥글둥글한 편이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편이 좀 있습니다.
4: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5: 실험의 정확도를 위해 수면 장애가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 사람, 최근 감기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실험에서 제외했다. 먼저 7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한 상태로 4명의 체열 검사를 진행했다. 다음 날 각각 3시간 이내로 수면 시간을 제한하고 스트레스를 유도한 뒤 다시 체열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4명 모두 쏟아지는 잠과의 사투를 벌였다. 잠을 쫓기 위해 새벽 러닝을 선택한 이원경 씨. 다른 참가자도 집 밖으로 나왔다.

0: 한강 달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이라서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껴주시고 저는 지금 아이 사진을 정리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잘 보낼 수 있겠죠?
2: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하루. 드디어 다음 날이 밝았다. 평균 수면 시간 두세 시간. 첫날과 달리 어딘가 몽롱한 상태로 병원에 모인 참가자들. 이들에겐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스트레스 유도를 위한 암산 테스트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네. 몇 시간 주무셨어요?
4: 2시간 반 정도.
3: 2시간 반. 그럼 테스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스트는 숫자 빼기인데 이제 시간 5분이시고 이제 오답 얘기 말씀하시면은 바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 네네.
3: 네. 1022에서 13을 빼면요. 3초 제한 시간 드릴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2: 승부근성을 발휘해 드디어 900대까지 내려왔다.
3: 905에서 13을 빼면요?
4: 802.
3: 다시 지나가.
4: 아, 807. 아.
3: 네.
4: 900.
3: 다시 지나갈게요.
4: 아. 네. 903.
3: 다시 지나갈게요.
4: 아.
3: 네.
2: 네 명의 참가자 모두 같은 방식의 숫자 빼기를 진행했다. 틀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틀리는 횟수는 더 늘어났다.
3: 그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본인의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네. 뭐 힘들었거나 이제 네. 불편했던 기억을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 5분 아이 라면은 이제 아이가 알아서 사실 잘 자라고 이제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잘 가고 이렇게 잘 클 줄 알았는데 제가 또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알아서 잘 크진 않더라고요. 막 아직까지는 이제 어린이집 가는데도 울고 그리고 말도 아직 잘 안 나오고 이제 두 돌 넘었는데 사실 말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도 아직 잘 안 나오고 다른 것도 아직 조금 사실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가장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좀 아이를 이제 보면서 아, 좀 죽죠.
2: 엄마가 처음인 여소현 씨는 두 돌 된 아이 육아가 버겁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걱정도 많다.
5: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서 그런 거.
2: 눈곧 뜰 새 없이 바쁜 일상. 크고 작은 스트레스는 늘 우리와 함께한다.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린 뒤에 다시 체혈 검사를 진행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최영범 교수. 스트레스와 수면은 면역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과연 단 하루로도 면역세포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을까?
6: 우리가 제일 먼저 측정한 것은 CD4 양성인 세포의 수를 측정했습니다. CD4 양성인 세포는 다른 말로 하면 보조 T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2: CD4 세포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통 500개 이상을 정상 범위로 간주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 날은 전날에 비해 CD4 세포 수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측정한 것은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NK세포.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다. NK세포는 100개 이상이면 정상인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참가자 두 명은 급격히 떨어진 반면 오히려 세포수가 증가한 사람도 두 명이다.
6: 우리가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 대부분은 뭐 기저질환이 없고 젊고 건강한 성인이었기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은 충분한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뭐 잠을 잘못 잔다든가 아니면 뭐 시험을 본다든가

0: 것처럼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우리 면역 체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코르티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염증성 질환을 촉진하고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다른 논문에는 수면 부족이 면역력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암과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다.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큰 역할 중 하나가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이 과민해졌을 때 이를 누르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늘수록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는 늘어나고 면역 억제 상태는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그 결과 면역세포의 활성이 떨어지고 면역세포 수도 감소하면서 전신의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만성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 몸을 각종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0: 단기간에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수면 제한을 주어도 우리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이제 조그만 노력을 기울이면은 우리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숙면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수치와 기능이 유지가 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역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또 다른 방법은 튼튼한 피부 장벽을 만드는 일. 우리의 피부 가장 바깥에 위치한 각질층은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 피부 장벽 기능을 한다. 각질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피부 지질 구조가 튼튼할수록 피부 장벽 기능이 높아지는데 피부 지질은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유리지방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성분들이 감소하면 피부 지질 구조가 약화되어 건조해진다. 또 외부 물질 침입으로 인해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보습은 수분을 보충해주면서 표피 내부의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장벽 정상화를 도와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아준다. 넷째 출산 뒤에 생긴 건선으로 30년 이상을 고생한 이금순 씨. 그녀는 요즘 가까운 거리는 오토바이로 이동한다. 자신을 감춰야 했기에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그녀. 이렇게 바람을 만끽하다 보면 골목대장이 된 것 마냥 활력이 생긴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거의 나은 것 같다가도 스트레스를 한번 받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던 피부. 왜 나만 그럴까 원망도 많이 했다. 요즘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바깥 활동을 늘리려고 애쓴다는 이금순 씨. 건선 흉터도 예전처럼 스트레스가 되진 않는다.
2: 누구나 생활하면서 남편하고 트러블도 있고 또 자녀들이 또 혼나게 할 때도 있고 뭐 이렇죠. 그런 일에 스트레스를 제가 좀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나오니까 항상 저는 이거를 안고 사니까 항상 조심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넘어가요.
1: 햇빛 알레르기, 즉 일광 두드러기와 싸우고 있는 박덕심 씨. 그녀도 언젠가 나을 수 있다는 꿈을

0: 키우고 있다.
1: 이건 낮에 팔이 길어서 한번 작년에 입었었는데 온몸이 다 통과를 해서 뜨거워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낳고 나서 낮에 꼭 입어보고 싶은 옷이에요. 저녁 말고.
2: 우리가 이제 면역을 이제 강하게 만든다든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서 뭐 하나를 더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숙면을 취한다든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다든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1: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박또박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0: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2: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2: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3: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3: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가게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특별히 아프지 않았다. 소변도 깨끗했고 식욕도 좋았다. 단지 요즘 들어 좀 피곤했을 뿐이다. 그런데
1: 커다란 종개가 있었어요. 3.7cm짜리 신장혹이 있었습니다.
2: 거의 대부분의 암덩어리로 차 있고 굉장히 많은 림파절 전이가 보이고 있고요.
0: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신장에도 암이 생기는지 몰랐다.
3: 뭐 위암, 폐암, 췌장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신장암이라는 것은 원래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4: 신장이 뭐지? 콩밭에서 나는데 신장이 뭐지? 그런데
5: 신장 쪽 문제면 결석이라고 생각을 했지 암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0: 증상이 없어 눈치채기 어려운 신장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다.
1: 여기가 이제 많이 커지면 통증이 옵니다. 이쪽 뒤 옆구리가 통증이 오고 여기를 만져보시면 단단한 것들이 만져져요.
0: 내가 모르는 사이 신장암이 집요하게 내 몸을 파고들고 있었다.
1: 다른 암종에 비해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암이거든요. 신장암이. 하지만 이제 3기 중반 이후 4기로 가면 완전 얘기가 달라져요.
0: 신장암.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눈치채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신장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1mm와 싸우는 의사 한웅규 교수와 함께 신장암을 살펴보자.

0: 화물 트럭을 몰고 있는 박성민 씨. 채소를 싱싱하게 배달해야 하다 보니 장거리 운전에도 식사를 제때 하기 어려웠다.
1: 수박 같은 경우는 부여해서 뭐 천안이나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로 좀 많이 보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여해서 천안, 부여해서 인천, 부여 대전, 다음 부여해서 부산, 안산, 서울 강서. 하루에 뭐 하면은 막 15시간 운전도 하고 16시간 운전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진짜 많이 타면은 뭐 한 1200km도 타고 그렇게. 그래서 밥을 먹어버리면은 막 늦어버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좀 일을 덜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을
0: 시간에 쫓기며 트럭 안에서 먹고 자는 불규칙한 생활. 식사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다. 신장암 진단을 받은 박성민 씨. 어머니는 따로 살다 보니 잘 챙겨주지 못해 병이 생긴 건 아닌지 미안함이 크다.
2: 진즉부터 실속한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0: 가장으로서 무리하게 일을 하는 동안 변해버린 입맛과 식습관.
1: 너무 채소만 있어.
2: 다 좋은 거야.

0: 단백질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1: 이거 별로고, 이거 다 별로예요. 지금 막 진짜 산에 들어와서 먹는 기분이라. 지금 이렇게 굳이 나물을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기 옆에도 정육점 있는데 왜 고기를 없나 싶기도 하고.
2: 일부러 투정을 부려보는 성민 씨. 신장암이 신호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나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1: 되게 변이 많이 마려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우측 옆구리 부분이 쿡쿡 찌르는 기분? 네, 그냥 손가락 하나가 쿡쿡 찌르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되게 불쾌한 느낌이에요.
2: 신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증상은 종양이 커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다.
3: 대표적인 게 혈뇨겠죠. 눈에 보이는 혈뇨. 물론 혈뇨는 신장암 말고도 요관암, 방광암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육안적 혈뇨가 보이면 비뇨기 암 클리닉으로 꼭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증상은 여기를 만져보시면 단단한 것들이 만져져요. 그래서 이제 만져지는 종물, 여기가 이제 많이 커지면 통증이 옵니다. 이쪽 뒤에 옆구리가 통증이 오고, 이렇게 증상이 3대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진행된 상태로 오시게 되죠.
2: 암은 우리 몸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 흔히 콩팥이라 불리는 신장에서도 암이 생긴다. 우리 몸의 정수기라 불리는 신장은 등쪽 좌우에 있고,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하루 180리터 정도의 소변을 걸러낸다. 신장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사구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혈액은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걸러지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관으로 가고,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신장은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뼈대사와 호르몬 조절에 관여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 부위에 생긴다. 실질은 소변을 만드는 주요 세포가 모인 중요한 조직이다. 이외에도 신장암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소변의 이동 통로인 신우에도 신장암이 침범한다. 신장암을 진단받은 후에도 일을 쉬지 않았던 성민 씨.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불쑥 나타난 신장암을 막을 순 없었다.
1: 그게 왜 하필 저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제가 아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3: 대부분은 이제 알려진 원인으로서는 담배, 흡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화학약품,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그런 거에 노출이 안 되신 분들도 암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 암의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날씬한 분들도 걸리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대사성 질환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식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비만이 좀 있으신 분들이 더 쉽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2: 일주일 후, 성민 씨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
4: 사실 박성민님은 이 부분절제를 꼭 해야 돼요. 그럼 신장 기능이 여과율이 80 정도시기 때문에 하나를 다 떼어내면 40밖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일생 동안 40을 가지고 사시는 것보다는 많은 그 신장 기능을 갖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측면에서 건강에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부분절제술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서 여의치 않으면 보호자하고 상의 드리고 전절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고려해 신장의 일부만 절제하기로 했다. 사구체 여과율이란 무엇일까? 신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혈액을 깨끗하게 거르는 일이다. 신장이 1분 동안 걸러내는 깨끗한 혈액의 양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한다. 건강검진에서 보면 숫자로 그 정도가 표시된다. 90 이상이면 신장 기능 정상, 60에서 94이면 당뇨나 고혈압 등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 60 미만인 3단계부터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30 미만 4단계부터는 빈혈이나 부종이 나타나는데 사구 제역과율이 낮을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석과 신장 이식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한 교수는 젊은 환자가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로 살지 않도록 수술 목표를 세웠다. 한쪽 신장을 모두 떼어내는 대신 일부만 절제해 신장 기능을 최대한 살리려는 것이다.
4: 이 환자분은 이 오른쪽 신장에 위쪽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작진 않습니다. 신장암은 동그랗게 생긴 게 특징인데요. 이 안쪽으로 신문부 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으셔서 토탈 크기는 4.5cm 정도 되는 크기의 종양이고, 이게 부분 절제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최대한 정상 실질은 살리면서 이 표면을 따라서 암을 전체적으로 잘 잘라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오늘 수술은 로봇 수술로 진행된다. 한 교수는 우선 내시경과 로봇 팔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부에 구멍을 낸다. 이어서 로봇이 진입한다.
3: 네, 시작하겠습니다.
2: 박성민 씨는 오른쪽 신장 상부에서 4.5cm 크기의 암이 발견됐다. 환자의 암은 간과 인접해 있고 대정맥과도 매우 가까이 붙어 있다. 모양도 둥글지 않고 신장의 입구이자 혈관이 몰려있는 신문부 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어 절제가 쉽지 않다. 하지만 환자의 신장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부분 절제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술은 먼저 경복막 방식으로 복막을 통해 진입한다. 이후 신장과 주변에 있는 간과 대장, 십이지장 등을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신장 혈관을 노출한다. 다음, 신장으로 가는 동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신장에 피가 흐르지 않게 해준다. 이후 허혈 시간이 최대 30분이 넘지 않도록 하며 종양만 떼어낸다. 신장의 정상 실질을 최소한으로 떼어내면서 신장의 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방식이다. 잘라낸 신장 봉합도 매우 중요하다. 종양을 떼내며 절단된 작은 신혈관들이 모두 봉합될 수 있도록 이중 봉합을 해준다. 이후 차단했던 동맥을 풀어주고 출혈은 없는지 확인한 후 수술을 마무리한다. 암의 위치가 복잡하다. 접근하기 어렵고 큰 출혈이 우려된다. 한 교수가 하는 수술 중에서도 고난도에 속하는 수술이다. 그런데 한 교수는 일반 수술보다 좀 더 까다로운 애뉴클레이션 방식을 선택했다. 애뉴클레이션 방식은 암 종양에 넉넉한 마진을 두고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 대신 종양과 정상 조직 사이의 경계면을 따라 최대한 종양만 도려내 제거하는 방법이다.
3: 애뉴클레이션 방법은 이게 이제 종양이면 막을 따라서 스쿠핑하듯이 아이스크림을 떠내듯이 스쿠핑하듯이 이렇게 띄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 수술이라고 하면 부분 절제술은 대부분 안전 마진, 그러니까 암을 안 건들고 싶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정상 실질과 함께 떠내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정상 실질은 남기고 암만 스쿠핑하듯이 벗겨내는 그런 방식을 애뉴클레이션이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정상 실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2: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수술법. 의사는 힘들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과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다.
4: 여기서부터는 위쪽서부터는 이제 암.

0: 있으니까 천천히.
1: 상황이 안 좋으면 한쪽 신장 전체를 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0: 잘 잘라지네? 분리가 되는데? 다행이다요.
1: 이제 초음파를 보며 어디부터 어떻게 절제할지 가늠한다.
0: 이게 암이야, 암. 이게 암, 여기 정상 신장 이렇게 튀어나온 얘. 경계는 아주 명확하네요.
1: 암을 잘라내기 위해 먼저 신장으로 가는 동맥을 묶어 일시적으로 혈류를 차단한다.
0: 지금 몇 시예요? 11시 15분. 자, 시간 눌러주세요. 레날 아터리.
1: 피가 가지 않는 허혈 시간 동안 재빠르고 정확하게 절제해야 조직 손상 없이 신장을 지킬 수 있다. 허용 시간은 30분 내외.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암덩어리를 정확하게 도려냈다. 자칫 혈관이 터져 대량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시간의 압박 속에서도 남은 신장 실질을 꼼꼼하게 이중 봉합한다.
0: 자, 시간이요.
1: 허혈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종양을 잘 떼어냈다. 환자를 두렵게 했던 암이 몸 밖으로 나왔다.
0: 지금 보시듯이 굉장히 깨끗하게 마진을 두고 잘 잘라졌고 신장 동맥 쪽도 지금 매끔하게 깨끗하게 다 잘 뗐습니다. 예전에는 4cm 이상은 부분신 절제술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요즘은 4cm 이상이어도 가능하다면 부분신 절제술을 하는 게 원칙이고 저는 그렇고요. 1기 신장암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부분신 절제술이 98% 이상의 완치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10대 암 중 하나인 신장암. 2023년 신장암 환자는 4만 4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 흡연율이 높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환자 수가 많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후가 많은 편이지만 30, 40대의 증가 추세도 눈에 띈다.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신장암 진단을 받은 또 한 명의 환자, 60대 최현중 씨. 그 역시 신장암이 낯설다.
2: 당뇨가 있고 난 뇌경색이 있어요. 그것만 주의를 했지 신장에 이런 게 생기리라고는 전혀 생각했는데.
1: 다른 질환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던 중 우연히 신장암을 발견했다.
3: 건강검진은 이 항목이 없는데 그 CT 두 가지를 더 했어요. 제가 연 나이가 있는데 왜 한 번도 안 해봤냐고 야단 맞으면서 찍었는데 오히려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 작은 크기의 암이었지만 CT 검사에서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한 것이다.
4: 안녕하세요, 환자분. 냉동치료는 처음 받아보시는 거죠?
3: 이 병 자체가 처음이에요.
4: 처음이시죠? 예. 환자분이 예전에 뇌경색 앓으셨던 적도 있고 지금 약 드시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신 마취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수술하고 나서 피나는 것 때문에 이제 냉동 치료를 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종양을 얼려서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늘 들어가는 데만 이제 국소 마취하고 시술할 거예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종양이 있는 부분입니다. 크기는 한 1.5cm 정도 되는 종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면은 냉동 치료가 충분히 잘 됐다고 하면은 90%에서는 종양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1: 오늘 시술은 영상의학과 협진으로 진행된다.

0: 여러분, 초음파 좀 볼게요.
1: 시술은 우선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다시 확인하며 삽입할 바늘의 개수를 결정한다.
0: 자, 이제 준비합니다. 우리 아이스 로드 두개 주세요.
2: 로드 줄게요.
1: 환자는 왼쪽 신장에서 약 1.5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다. 신장암 1기에 해당한다. 환자는 이전에 뇌혈관 협착과 뇌경색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전신마취를 하는 데 위험성이 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냉동치료를 포함한 소작술이 이용된다. 냉동치료는 특히 종양이 4cm보다 작은 경우 종양의 완전 치료율이 높아 효과적이다. 냉동치료는 우선 국소마취를 하고 초음파를 보며 바늘이 들어갈 위치를 확인한다. 바늘은 종양의 크기에 따라 보통 2개에서 4개를 넣는다. 이후 아르곤 가스를 분사하며 최대 영하 40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린다. 이후 종양을 얼리고 녹이기를 두 차례 반복하며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냉동치료는 암 종양이 작거나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 시도해 볼수 있다.
0: CT 찍을까요?
1: CT를 보며 바늘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았는지 확인한다.
0: 자, 환자분 이제 냉동 시작해요.
1: 먼저 10분간 냉동한다. 오늘 사용될 바늘은 2개. 아르곤 가스가 투입되면 바늘이 얼면서 치료가 시작된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 종양을 공격한다. 특히 신장 주변엔 대장이나 요관 등의 장기가 많은데, 냉동치료는 종양의 주변 장기가 인접한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종양을 10분 동안 얼린 다음엔 8분 동안 녹인다. 얼리고 녹이기를 두 차례 반복하며 암세포를 공격한다. 통증 없이 두 번의 냉동치료가 잘 끝났다.
0: 이게 이제 치료하기 전에 종양이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이번에 종양이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일부 콩팥 조직도 이렇게 까맣게 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치료에 포함된 부분이라서 주변 장기에 손상 없이 치료는 잘된 걸로 보입니다.
1: 냉동치료는 추적 검사에서 행여 암이 새로 생긴 경우에도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다.
3: 엎드려 있는 것만 조금 힘들었지, 상처 부위, 거기 치료 부위도 안 아팠어요. 절개를 안 하는 게참 신기하네.
1: 신장암, 수술 없이도 완치될 수 있을까?
4: 연세가 많으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 조기에 발견된 경우라도 우리가 수술적 치료 이외에도 냉동치료나 고주파 열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조기에 발견되시면 완치가 가능하십니다.
1: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가 가능한 신장암. 김현미 씨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건강을 자신했다. 하지만 그 건강검진에서 암을 놓쳤다면 어떨까?
5: 왜 발견이 안 됐을까가 사실 첫 번째로 이제 들었던 생각이었고요. 흉부를 찍을 땐 흉부 CT만 찍고 또뭐 자궁 쪽 CT 쪽만 찍었어가지고 그 사이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장에. 그래서 아마 발견이 안 됐을 거다라고.
1: 증상도 없다 보니 암이 커지는 줄 몰랐다.
4: 앞쪽이
5: 네.
4: 지금 종계는 신장 전체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큰 상태로 발견이 됐고, 신문부 쪽에 침범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3기 A기에

0: 국소 신장암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암이 남거나 또는 이제 재발할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우측 신장 전체를 제거할 거예요. 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신장 계
1: 신장 한쪽을 떼어내야 하는 상황.
0: 수술 전에
1: 무섭고 걱정이 크다.
2: 한쪽을 전체 절제해도 괜찮은 건지.
0: 네, 신장 기능을 봐요. 신장 기능이 여과율이 지금 수술 전에 115시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가 80 이상만 되면 안전하게 한쪽 신장을 절제를 할 수가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115면 수술 후에도 한쪽 신장만 가지고도 신장 기능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1: 사구체 여과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신장 기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한쪽 신장만 있더라도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후회가 크다.
2: 제가 진짜 신장암을 걸릴 줄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걸리고 나니까 아,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왜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0: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초음파를 선택을 안 해요.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개인 비용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도 신장암은 나이에 호발 연령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하실 때, 직장 검진 같은 거 하실 때 초음파를 꼭 선택하고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1: 건강한 식습관에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가온 신장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검진밖에 없었다. 한웅규 교수가 수술에 앞서 다시 한번 수술 계획을 살펴본다. 신장 전 절제술은 부분 절제술에 비하면 덜 까다로운 수술이다. 하지만 신장 하나에는 환자의 남은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
0: 김현미님은 이 암덩어리는 바깥쪽으로 자라나간 게 아니고 안쪽으로, 신문부 쪽으로 자라나간 양상이어서 신문부 침범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장 전체를 절제함으로써 완치를 바라보는 수술이 되겠죠.
1: 신장 전 절제술은 종양치료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조기에 발견된 신장암의 경우 완치도 가능하다.
0: 네, 시작하겠습니다.
1: 김현미 씨는 오른쪽 신장에서 7cm 정도의 암이 발견됐다. 암은 신장 신문부와 신장 아래 전체를 침범하고 있어 부분 절제술 대신 전체 절제술을 선택했다. 수술은 로봇을 이용해 경복막 방식으로 복막을 통해 접근해 들어간다. 간과 십이지장, 신장 주변의 큰 혈관들을 잘 분리한 다음 대정맥과 신장 혈관을 노출시킨다. 수술은 먼저 혈관용 복강경 문합기를 사용해 신장 동맥과 신장 정맥을 절제한다. 이후 요관을 절제하고 부신과 신장을 분리하여 부신을 살려둔다. 신장 주변을 완전히 박리한 후 암을 떼어낸다. 마지막으로 세세한 출혈은 없는지 확인하고 봉합해주면 수술이 마무리된다. 신장 하나가 거의 암으로 덮여 있는 환자. 암을 포함해 신장을 통째로 절제하는 수술은 종양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0: 아, 이게 다 암이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볼록볼록 나왔죠. 천천히 됐어요. 자, 클립 줄까요? 12mm 클립.
1: 큰 혈관들을 막은 채 요관을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신장을 떼어낼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신장 위에 붙은 부신은 남겨둔 채 신장을 분리해낸다.

0: 두 개의 신장 중에 하나를 떼어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작년 여름, 신장암으로 왼쪽 신장을 절제한 권혁승 씨.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며 하나 남은 신장을 지키고 있다.
1: 기가 막혔죠. 나도 암이 나한테도 올 수가 있구나. 신장암이라는 것은 본래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또 이게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2: 우리가 맨 처음에 진단 받을 당시에 조금 우리가 문제가 좀 복잡했었어요. 중간 왼쪽 신장에 중간쯤에 2.4cm짜리 암이 동시에 두 개가 있었고 좌측 신장은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신에
0: 권혁승 씨는 왼쪽 신장 주변으로 모두 네 개의 종양이 발견돼 신장 하나를 모두 드러냈다. 다행히 전이가 없어 신장암 1기로 진단됐다.
2: 신장암은 신장암 수술한 그 자리, 그 자리하고 옆에 췌장, 간, 폐 전이를 잘 해요, 초반에. 오른쪽 폐, 왼쪽 폐, 전이 없습니다. 췌장 쪽도 전이 소견은 없더라고요.
0: 전이 소견 없음. 권혁승 씨는 간절하게 기다리던 대답을 들었다.
2: 궁금한 거 있으세요?
1: 다 좋았는데 네. 제가 운동을 조금 해보니까 좀 기운이 좀 빠지는
2: 네, 쉽게 지쳐요.
1: 지치더라고요.
2: 네, 쉽게 지칩니다. 신장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신장을 다 절제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느끼는 게 피곤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폐물을 만드는 거는 일정하거든요. 먹는 거, 활동하는 거에 의해서 노폐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걸러주는 기간이 하루아침에 절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걸러줄 수 있는 양은 일정하고 나머지는 몸에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곤함을 느낍니다.
0: 두 개의 신장이 나눠서 하던 일을 오른쪽 신장이 혼자 도맡아서 해야 한다. 힘에 부칠 수 있다. 신장 기능을 말해주는 4구체 여과율은 수술 전엔 75, 왼쪽 신장을 절제한 지금은 40 중반.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
2: 많은 환자분들이 질문하세요. 얼만큼 먹어야지 되냐.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체중을 타겟으로 삼아라. 우리의 목표는 체중. 체중이 늘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서 체중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먹는 거 가지고 체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는 체중을 유지하는 거를 1번 과제로 놉니다. 네.
0: 오늘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집을 나서는 김주학 씨. 이제 몸을 푸는 것도 몸에 배였다. 매일 2시간씩 김주학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걷는다.
3: 많이 걸어라.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솔직히 살라고 열심히 걸고 있습니다.
4: 버스 가서 부터 먹자.
0: 35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쉬어갈 참에 덜컥 신장암을 만났다.
3: 처음에 이제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근육통인 줄 알고. 근육이 여기니까 근육이라고 하고. 뭐, 사실, 암이라 그러면 더 이제 그 죽음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어떤 암이든 간에. 전화가 와도 전화도 받기도 싫고 뭐 그러더라고. 뭐 한 달간 그랬을 거예요.
2: 이분은 이제 혈뇨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한 12cm 이상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신장을 다 치범해 있다고 봐야죠. 임파절 전이, 폐 전이를 하고 대혈관 전이죠. 일종의 대혈관 쪽으로 치범한 쪽이 있었기 때문에 4기 신장암에 해당됩니다.
0: 신장암은 1기에서 4기.

0: 1기로 나뉜다. 암의 크기가 7cm보다 작으면 1기, 더 크면 2기. 크기와 상관없이 신장 동정맥이나 대정동맥,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되면 3기. 폐나 간, 뼈, 췌장과 뇌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4기로 분류된다. 전이가 진행된 신장암 4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1: 이날은 2만 826 걸었는데요. 뭐 컨디션은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걷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0: 김주학 씨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희망을 준 항암 치료는 어떤 치료일까? 김주학 씨는 수술 대신 종양내과 범승훈 교수에게 의뢰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2: 안녕하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네.
2: 지금 쓰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그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약이랑 이필리무맙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신장암 암세포를 그러니까 항암제가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정상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도와주는 아주 면역 항암제, 면역 치료의 일종인데 최근에 신장암 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온 약이긴 합니다.
0: 몸의 면역 반응으로 암을 물리치는 면역 관문 억제제란 무엇일까? 김주학 씨는 면역 항암제 중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 요법으로 치료 중이다. 면역 시스템이 작동될 때 암세포는 마치 자신도 정상세포인 것처럼 위장해 면역세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면역시스템을 회피한다. 하지만 면역관문 억제제는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감시를 피해가지 못하게 한다. 결국 면역반응을 강화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한다. 또한 면역관문 억제제에 자극된 일부 T림프구는 기억 T림프구로 변환되고 이후 증식,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인 항암 면역 반응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최근 신장암의 면역 항암 치료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포함한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와의 병용 요법을 사용하며 면역 항암 치료의 한계를 넘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아까 오른쪽에 있던 굉장히 큰 신장에 있는 종양의 크기도 뭐 거의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암의 활동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또 대사 반응이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이 줄어든 상태로 보면 한 80 내지 90%는 작아진 걸로 암이 없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2: 아이고 제가 하나
0: 말씀드리지만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 요법을 쓰면서 부작용이나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도와드린 것밖에 없고요. 제가
0: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4: 보통 66kg 7등도 나갔는데 많이 빠져 49kg까지 빠졌었어요.
5: 49kg.
4: 예, 그러니까 완전히 뼈만 남았어. 여기 줄이 쭉 이제 파이고 그러니까.
0: 김주학 씨는 위기를 잘 이겨내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
5: 네. 오늘 리볼루마 30분 면역항암제 맞을게요. 네.
0: 김주학 씨는 2주에 한 번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면역항암제의 일종으로 최근에는 표적항암제 등 여러 약제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신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6: 1기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을 95% 이상, 2기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 3기는 아까 다양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65%, 4기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라고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5년 생존율의 최근의 경향은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들을

0: 이제 복합적으로 쓰면서 현재는 지금 30% 이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 평생 담배 한번 입에 댄 적 없는데도 마주한 신장암. 억울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 내가 왜 암에 걸렸나. 자꾸 그렇게 하면은 몸도 괴롭지만 마음도 괴롭거든요. 그래. 첫째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막 다 좋아질 거예요.
1: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또 어떤 말을 들을까? 병원에 올 때마다 긴장된다.
3: 올해 딱 6년입니다. 2019년 6월 19일 날, 19년 6월 19일 날 수술했습니다. 방식 불안하죠. 그런데 1년 1년 자꾸 지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고.
4: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1: 완치가 되어 간다는 자신감에 서울까지 오는 먼 길도 힘들지 않다. 이번 검사 결과는 어떨까?
0: 복부 CT와 가슴 CT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른쪽 신장, 이게 수술한 왼쪽 신장이고 절단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잘 되셨고 뭐 췌장 쪽도 큰 문제 없으시고 간 쪽에도 전이나 뭐 이런 소견 없이 깨끗하십니다.
3: 감사합니다.
0: 교수님. 폐 사진에서도
1: 보통 수술 후 별 문제 없이 5년이 지나면 암 완치 판정을 받는다. 그런데 왜 김성진 씨는 6년이 되도록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걸까?
0: 저희가 완치 판결은 5년이면 해드려요. 근데 신장암은 조금 독특한 게 뒤늦게 뭐 7년, 8년째에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약간 사이즈가 큰 암종, 그 다음에 분화도가 조금 나쁜 암종 같은 경우에는 8년까지 봅니다. 다만 이제 1년 간격으로 보죠.
3: 저도 올해 5년 지나갔고, 올까 말까 갈등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막 네. 일반 그냥 아무,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네.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 집사람이 하도 그래서.
0: 아니, 이렇게 규칙적으로 1년이지만 규칙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1: 암 진단 전과 암 진단 후로 인생이 나뉜다는 김성진 씨. 요즘이 양파철이라 신이 났다.
5: 햇냥파가 그럼 안 매워?
3: 아니, 햇냥파는 달아, 달아. 너무 맛있어. 사각사각해.
1: 매끼니 양파와 버섯이 빠지지 않는다는 김성진 씨. 신장암으로 인한 충격은 이제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5: 처음에는 이제 신장을 한쪽을 잘라내야 된다고 모든 병원에서 그랬지만은 이제 신장을 절단하지 않고 부분만 한다 했을 때 좀 감사했고요.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6: 황씨 뭐 잘해줘서 고맙다.
1: 신장암 진단 전에는 몸에 나쁜 것만 골라 먹는 것 같더니 이젠 달라졌다.
6: 하루에 한 두세 개는 먹죠. 하루에. 한 개씩 먹어요. 한 개 반은.
1: 오히려 요즘 더 몸이 가볍고 건강해졌다. 물도 하루에 1.5리터씩 꼬박꼬박. 신장암은 절망을 줬지만 되려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3: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서서히 무디지고 마음이 또 이 처음에 초심이 약해지고 이제 수술했지만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른다는 그 또 그런 마음은 조금씩 들기는 들어요. 근데 그래서 자꾸만 저 인식을 또 생각을 하면서 다지고 있습니다.
1: 일부러 계단을 찾아다니고 틈날 때마다 걷고 또 걷는 김성진 씨. 5년 완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3: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자꾸만 좋아지고 가벼워지니까 그게 좋아요.
1: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신장암. 가장 정확하게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0: 신장암의 조기에 발견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대부분의 신장암은 1년에 3에서 6mm 정도 자란다고 보면 되세요. 1, 2년 정도 간격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1기 A 미만에서 잡히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하죠. 매년 피 검사를 했는데 신장암이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신장암은 피 검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상검사밖에 없어서 이 영상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권유하고 초음파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때는 꼭 CT를 진행을 하셔야죠.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6: 일기장이요.
5: 방과 후에 한 일은?
6: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5: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6: 빨간 머리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6: 오리를 길렀던 거요?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5: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6: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5: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5: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6: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5: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6: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5: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6: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5: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6: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0: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0: 노래 잘하는 게 없지 싶어. 쏘대고 다니는 게 잘하는 거야.
1: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2: 오늘은 이제 우리 내일 우리 맨 줄라고 머국해고.
1: 숱하게 많은 자리 가운데 가장 무겁고 또 힘이 센 것을 대보라면 단연코 그 자리는 엄마들이 차지하지 않을까요?
2: 지금 여기서 한가하면 나는 못 살지 싶어. 외로웠어. 바쁜 척 해야 살아가는데 크게 그거 안 하는 것 같아.
1: 세상 바쁜 엄마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려해상공원의 동쪽 시작점은 한산도. 한려는 한산도와 여수의 앞글자 하나씩 떼서 이름 붙였다는 사실. 어머니는 그 한산도에 살고 계십니다.
3: 배도 고프고 할 건데 밤이야. 내가 이럴 일이 이럴 때지. 그러니까 갑시다 우리 밥.
4: 아, 저희 밥부터 먹어요?
3: 밥부터. 제일 먼저 밥부터. 우리 집에 오면 밥부터 먼저 먹어야 돼. 우리 북 일 쳐줬는데 일 찍어가 될 걸까?
4: 아, 콩나물 사왔는데.
3: 아, 그래. 그건 네. 나한테 해먹자. 지금 원한다.
1: 뭐가 그리 바쁜지 눈 한번 맞출 새도 없이 분주하시죠?
3: 이거는 불고기. 파를 많이 넣고 그래 해놨고. 일단 밥부터 하자. 모자란 밥 언니. 먹고 밥 많으니까 나 더. 그래.
4: 아이고, 그냥 뚝딱 한 잔 차리셨네.
3: 뭐, 내 이제 준비를 다 해놨지. 파는 어제, 빼가서 갈리놨고. 네. 그리고 아침 씻고. 들어가, 다 씻는다.
4: 알았어.
1: 왜 그렇게 식은 음식 싫어하시나 몰라요. 식어도 엄마 밥은 맛있는데.
5: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 염치 불구하고 밥상부터 받았습니다. 제작진이 상 앞에 앉은 사이 어느새 어머니는 마당에 나가셨는데요. 시간을 쪼개서 쓰신다고 해야 할까요?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분주하신지 그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엄마를 바쁘게 만드는데 이 낡은 재봉틀도 일조를 하더군요.
3: 이 보자기 이거는 내가 거의 다 일주가 있고 그렇다니까 그 프랭카드가. 네. 근데 얻어갖고 요렇게 보자기를 만들어갖고 시금치도 싸다 나르고 이런 먹고 그리고 깨도 싸다 나르고 그럽니다.
1: 섬에 걸렸던 현수막까지 거두어들여 살림살이로 바꿔 쓰고 있으니 평생 알뜰살뜰 그저 부지런 떨며 사느라 분주함이 이내 박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사지를 깎아 만든 한산도 밭 중에는 엄마가 일구는 곳도 있습니다.
3: 그래서 바로 들은.
5: 근데 어떻게 할까요?
3: 내 머리에, 머리에.
5: 어떻게
3: 내 머리에, 어머니.
5: 머리에, 머리에. 아. 됐어. 나머지 이제 들고 가면 돼요.
3: 옳지, 옳지. 안 터지고 조심해서 가서.
5: 아, 네, 알겠습니다.
1: 체구도 작은 양반이 20kg짜리 포대를 얹고 쏜살같이 내빼십니다. 그런데
5: 와, 오늘 어떻게 들고 왔었지?

0: 어머니도 저렇게 쉽게 들고 가시는데.
1: 그러니까
0: 젊은 사람이.
1: 어이 여기.
2: 고맙습니다. 왜 대단해 그리고.
1: 아이 대단히 터져 있었어요.
2: 대단히 못 터져 있어 그 그렇게 있구만.
1: 아 그래요?
2: 그래 안 받아 그럼. 여기 있네 여기 어머니 있어 여기 지금 땅드럼이거든. 그렇게 순이 난다 이 말을 했어. 날가 올라오지요. 이 작년에 내가 무동구 가지고 요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다.
3: 사시사철 밭을 놀리는 법이 없습니다.
4: 오늘 여기 농장에서 뭐 하셔야 돼요?
2: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내일 우리 며느리 주려고 머구 캐고 머구 요거 다 캐고
3: 머위를 비롯해 초록초록한 봄꽃들 보면 저절로 손이 움직이신다고요. 대체 왜 그렇게 일이 많으신지 혹시 힘에 부치지는 않으신지 넌지시 여쭤봤습니다.
2: 주어진 일이니까 몸부리고 하는 거고 피디님들도 일터가 있듯이 나도 내 밖 그 여기가 일터야 그냥. 그리 생각하면 돼. 일하면 대가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밭에 그래 열심히 해놔놓으니까 또 형제들도 갈라먹고 그 재미로 나는 거지 뭐.
3: 내일 모레 팔순인데 엄마는 아직도 짱짱한 현역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엄마라도 저녁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면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2: 에이, 다 보물 아이가 봐라. 아이고, 이 귀한 보물들. 우리 13명이다 내 보물이. 작은 아들만 엄마 안 외롭나? 안 외롭다면 거짓말이고. 그런데 그 외로움 이기고 살아야지 뭐. 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서 그러는가 뭐 하여튼 옛날부터 뭐 그 몸을 빼서 그러는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3: 이쯤 되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보물들 다 두고 왜 홀로 살이를 선택하셨을까요? 다음 날.
5: 이게 가방이 무거워 그냥.
0: 어머니 아침부터 누가 오셨어요?
2: 아니 이거는 우리 큰며느리 저는 자 우리 큰딸.
5: 누가 엄마야? 엄마야. 엄마 무거.
2: 하나, 이거를 줘줘라, 이, 그, 뭐다. 그래, 이거는 내가 듣게.
5: 줘, 내, 줘. 그렇게, 돼, 돼.
2: 그는 거는 원한다, 내가.
5: 그러니까.
2: 이런 건 하는데, 그는 건.
3: 부산 사는 큰딸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6: 파김치 좀 갖고 왔다.
2: 오, 예. 엄마야, 하이튼이 아니에요.
0: 와, 거의 뭐 음식 보고 보셨네요.
2: 그렇지. 아니, 애미 혼자 혼자 내가 하려고. 일이 많이 해가 와.
0: 와, 그럼 아침에 며칠 출발하신 거예요, 부산에서?
6: 우리 4시 반에 출발했어요.
0: 4시 반이요?
6: 네.
2: 아니, 항상 그렇게 출발해가 2배로, 첫 배로 들어와요.
0: 고맙네요.
2: 기본이지. 나는 저거를 위해서도 뭐, 그래. 그러는데.
5: 고마운 거지.
2: 아, 그래, 고맙다, 그래.
5: 고마운 거지, 그게.
2: 아, 예, 고마워.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3: 적적하던 집에 활기가 돕니다.
0: 표정 되게 밝아지셨어요.
2: 그러면 이거 자식을 보는데 당연히 밝아야지. 아이고 그 말하면 입 아프지. 아이고 야. 귀한 내 자식들 보는데 얼마나 혼자 그래 뭐라 적적하게 있다가 그래. 그래서 자식이지.
5: 엄마 혼자 살 수 있을까?
2: 몰라 내
5: 뜻. 무거울 텐데.
2: 내가 들어볼게. 나라.
5: 무거울 텐데.
2: 아무것도 간다.
5: 무거울 텐데.
3: 딸 며느리 다 질치고 번쩍 들어올린 상. 엄마는 늘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일단 밥부터 먹이는 엄마. 부산에서 배 타고 온 반찬까지 더해져 상이 푸짐해졌습니다.
2: 그러니까 반찬 오이고 거룩하니야. 감사합니다.
5: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언니가 담은 거예요?
3: 처음 한산도로 들어왔을 때 좀처럼 적응되지 않았던 일 중 하나가 바로 혼자 밥 먹기.
5: 엄청 많았어요.
0: 어머니 딸들이 해온 거 맛있어요?
2: 맛있대.
0: 엄마가 한 게 맛있어요? 딸들이 한 게 맛있어요?
5: 예전에는 엄마가 맛있었을 거고 이제는 엄마가 음식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좀 더 맛있을 거고.
7: 아니 음식 잘 하시는데 이제 맡기시니까 또 저희들 한 것도 맛있다 하세요. 그리고 뭐든지 해드리면 다 맛있다 하시고 잘 드세요.
3: 함께 먹으니 꿀맛입니다. 한산도에서 이렇게 만개한 동백을 보게 된 지 올해로 19년째 이삿짐 쌀 때 꼼꼼히 챙겼는데 혼자 살면서 왠지 들춰보지 않게 된 사진첩. 오래된 사진은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5: 우리 엄마가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우리 엄마 멋있지?
6: 날씬하시니까.
2: 이게 그래.
5: 이쁘다. 우리 엄마가 예뻤네.
3: 56년 전에 엄마는 한떨기 꽃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으면서 삶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5: 아버지 돌아가신 무덤이니까 뭐 한 40년?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을 때 딱 40년이네요. 저는 제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2: 지만 그런다.
5: 그러니까 다 그런데 그때는 엄마가 너무 무섭고 아버지 너무 나한테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나는 내 세상이 없구나. 나 이제 엄마한테 죽었구나. 늘 그러면서 늘 우울하고 그때 당시에 엄마는 되게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엄마가 그때 45살 때 아버지를 여의셨는데, 남편을 잃었는데, 내가 나이가 45살이 되어보고 나서야 우리 엄마 진짜 힘들었겠구나.
2: 그러니까 안 해본 게 맞죠, 없이 맞죠. 많이, 그래.
5: 맞죠.
2: 장사를 많이, 여러 가지 진짜.
5: 많이 하셨죠.
2: 또 말하고.
5: 눈물 난다. 맞지? 눈물 난다. 눈물 난다. 우리 엄마 힘들다. 그래.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울지. 힘들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2: 10년 동안 그래, 울고 있었다니까.
5: 맞죠.
2: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만 딱 낮에 예배만 갔다 오고, 밖에 나가면 그 부부끼리 가면 나도 되는 때가 있었나
5: 그럴 정도로. 맞죠.
3: 네 명의 아이들이 있어 겨우 버틸 수 있었지만 자꾸만 찾아오는 그리움은 파도처럼 밀려와 엄마를 가라앉혔습니다.

0: 전쟁과도 같았던 그 시절은 물러가고 분초를 다퉈가며 앞만 보고 달렸던 그때 그 습관이 엄마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 어쩌다.
2: 어떻게 했어?
3: 너무 길다.
1: 그래, 괜찮아. 아, 찍혀요. 어떻게 찍혔는지 몰라.
3: 괜찮아.
4: 어머니가 한산도 사는 게 좋은 점도 있네요.
3: 아, 그럼요.
1: 우리가 여행 오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좋죠.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오면 더 좋은데 늘 올 때마다 밭일에 시금치에 고구마를 다 캤다 온나 마늘을 캤다 온나 이런 식이니까 얼른 왔다가 또 얼른 가야 되는 상황이다.
0: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일을 벌이는 엄마에겐 취미도 딱히 없는 편. 그나마 즐기는 게 낚시인데 5년 전에 한 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그러니 오늘 제대로 된 손맛을 볼 수 있을까요?
3: 올라오는 대로.
4: 올라오는 대로?
3: 네. 그 바다가 주시는 대로.
4: 아, 여기 떠 있네.
1: 아니야, 내 목.
3: 망상. 그럼 망상은 제일 큰 거 있네.
1: 올렸다.
3: 올락 새끼가.
1: 새끼다.
3: 한번 올락 새끼다. 어머,
0: 기다림 끝에 낚은 첫 고기. 그런데 작아도 너무 작죠.
4: 어머니 행복하세요?
3: 이거 낚을 때는 뭐 천지 너무 다른 생각 없이
1: 계속 낚아지는 거지.
3: 그래, 여기에 신경 쓰니까나 뭐 아까 큰 고기 있던데요. 어디로 갔었노? 저 큰 고기 오는데 봐라.
0: 혹시 엄마는 이런저런 생각나는 게 싫어서 그토록 바삐 움직였던 걸까요?
1: 잡았어요.

0: 방금 전까지 바닷속을 누비고 다녔을 텐데 한참 일을 모르는 건 물고기도 마찬가지.
1: 근데 그 전화 같아 어머니.
2: 어머니가 한산도에 이제 집을 얻으시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분가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분가를 하셨어요. 같이 살다가 딸들 손주도 봐주시고 아들 손주도 봐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를 계속 손주들을 이제 육아를 오히려 어머니께서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저희들 위해서 이제 왜 거기에서 더 오래 계시냐 그렇게 여쭤보면 이제 내가 좀 비켜줘야 될 때라서 이제 비켜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에일입니다. 왜 또 마당에 나오셨나 했더니
3: 옛날 말이 있다. 새끼 입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거 하고 봄이 내가 아무도 배부르다고.
0: 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3: 이 배추를 찾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0: 돌아가는 자식들 손에 무엇라도 들려서 보내고 싶으셨나 봅니다.
4: 아, 될만. 응. 갑시다.
5: 그를. 가요.
3: 아, 가라. 응. 아, 나 아니 차비 한 번도 못 주가 되나?
6: 친구 잘 가시.
1: 보따리 보따리 얻어 간다 또.
5: 가져간 만큼 가져온 만큼 또 가져간다 진짜로.
0: 웃으며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요. 방금 전까지 가득 찼던 생기와 웃음소리 사라지고 언제나처럼 혼자 엄마의 손이 내일 아침 아들네 보내줄 쪽파 손질로 다시

0: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설명하신 의도와 결과가 다르면 저는 탈락을 드립니다. 오, 이건 타일 시공이 이분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1: 어? 흑백 요리사가 아니고 흑백 건축가? 그럼 오늘 주인공은 건축 흑수저인가요?
2: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1: 목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지은 특별한 집. 이 집은 외관부터 독특하네.
3: 어우, 텐트 치는 게 이제 나이가 먹냐 힘들어.
1: 그럼 말이죠. 캠핑의 종착역은 집 짓기라는 말.
3: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1: 지난 5년간 260여 채 집을 탐구한 건축 백수저 김호민 소장.
0: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1: 생존이냐 탈락이냐, 그 결과는 잠시 뒤 공개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건축가를 찾아온 곳,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0: 아, 제가 오늘 집을 심사해야 된다면서요? 뭐 흑백 건축가 그런 건가요? 오, 제가 심사 좀 해요. 근데 오늘 집 어떤 집이죠?
4: 골프장 있는 집을 찾으세요.
0: 골프장 있는 집이요? 어, 그럼 뭐 리조트?
1: 골프장까지 있는 집이면 보통 집은 아니겠는데? 오, 저기 있네 있어, 골프장.
5: 자, 골코 또케.
1: 야, 수준급이시네.
0: 저 계십니까?
5: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어, 계세요.
5: 네, 소장님 오셨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6: 아유, 정말 오셨습니까?
0: 마당에 골프장이 있네요.
5: 네, 네.
6: 어떻게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5: 아, 고생하셨습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네. 야, 어, 저는 오늘 힌트가 이 골프장 네. 있는 집이라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5: 네. 어머님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 마당에 이제 포장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아놓으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온도도 조금 내리고 여름에 식힘이 네. 효과되고 그래서
1: 어머니를 위해 집과 골프장을 직접 지은 은둔의 고수 소개 부탁드려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아들이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엄승임입니다.
8: 네, 저는 파주와 어머님 집을 오가면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 아들 우종철이라고 합니다.
1: 종철 씨는 동생들과 파주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목수인데요. 종철 씨가 문경을 오가며 집을 짓고 동생들은 형모까지 공방을 지켰답니다.
4: 집이 완공된 게 언제예요?
8: 2024년 4월?
4: 2년 된 건가요?
7: 4월이 아니고 3월 3일 나는 거 그래요.
8: 아, 3월인가? 하여튼 3, 4월.
4: 네. 어머니가 기억력이 더 좋아요.
8: 3월.
7: 내가 하도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지. 그 날짜는 안 잊어버리고 항상 여기에 있지, 가슴.
1: 아버지의 정미소와 그 옆에 딸린 작은 살림집.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남매 모두 독립하면서 어머니 혼자 이 터를 지켜왔다네요.
7: 옛날에 그 정미 속에 위에다가 양차를 입혀놨잖아. 바람이 불면 이게 양차에 떨어져가지고 덜거덩 덜거덩 그러면 엄청 불안해. 있으면 날아갈까 봐.
8: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은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사실 결심을 한 거죠.
1: 나무만 지는 목수에다 지금 사는 파주집도 직접 지었다는 실력자. 고수의 향기가

0: 물씬 나는데요?
1: 저는 엄청 좋아.
2: 너무 좋아요?
1: 뭐 집을 비워놓고 또 와서 있어 와 들어와도 서글프지도 않고.
2: 네.
1: 방이 뭐 작기나 뭐 더 춥기나 뭐 이런 게 없어. 소장님이 방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
2: 야, 들어가 보시죠.
3: 네.
2: 아, 어머니 말씀이.
3: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2: 서글프지 않다는 이 표현이 네. 너무 감성적인 거예요.
3: 아, 그러네요.
2: 네, 집이 어떻게 지어졌든.
3: 네.
2: 아유, 아드님이 지어졌는데 뭐. 최고의 선물이죠.
4: 네. 집은 별채와 본채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3: 네.
2: 아, 됐습니다. 오! 현관이 깔끔하네요. 아, 삼중문에. 오. 야, 저 길에서는 굉장히 차 소리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오,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조용하고 아늑하네요.
3: 아, 그렇습니까?
2: 와.
4: 6남매와 4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대가족에 맞춰 거실과 주방을 크게 만들었고요. 하루 종일 볕잘 들게 집은 동남향으로. 그리고 털을 잘 알기에 신경 쓴 것도 있답니다.
3: 예전에 이제 살아봤던 기억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어서 저 국도의 차 소리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2: 국도변에.
3: 네, 그래서 네. 소리 차음을 할 수 있는 뭐 다용도실이라든지 드레스룸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들 그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배치를 했어요.
4: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영리하게 도로 쪽에 배치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집의 골재와 단열이었는데요.
2: 아무래도 가구 목수님이시니까
3: 네, 그렇죠.
2: 당연히 경량 목구조를 하신 거죠.
3: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했지만
2: 철근 콘크리트예요?
3: 실제로는 네, 경량 철골조로 했습니다. 오히려 목수다 보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축 팽창에 대한 장단점을 아는지라 그래서 그거를 좀 경량 철골조 패널 이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또 잘만 하면은 단열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었어요.
2: 네.
4: 뒤틀림이 적고 가성비도 좋은데다 요즘은 단열 기술도 발전을 했잖아요.
5: 제가 좀 더 몸을 써서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재료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좋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외단열하고 사이딩도 이제 뭐 벽돌로 마감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안에는 또 공기청을 둬서 내단열하고.
4: 패널 자체에도 단열 기능이 있는데 안팎으로 추가 단열까지? 세상에 벽 두께가 40cm나 된답니다. 또 결로 예방을 위해 투습 기공이 있는 최신 단열재를 찾아내 시공했다네요.
5: 환기창을 지붕에 그 용마루 쪽에다가 다 이제 아주 작은 구멍들을 반복적으로 뚫어서 그게 이제 또 버그 스크린 벌레들이 들어가지 않게 막은 다음에 안에 있던 내부의 열기라든지 복사열 같은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기를 했어요. 그래서
4: 그러니까 숨 쉬는 지붕인 건데 종철 씨가 개발을 해낸 세계 최초 시공법이랍니다.
2: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좀 어려운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야, 이렇게 환기까지 생각해서 짓는, 야, 이 지붕은 저는 정말 또 처음 봅니다. 오.
4: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혹시 문제라도 생길까 집을 단단하게 짓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는데요.
5: 뭐, 일종의 욕심이긴 할 텐데, 어쨌든 좀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그래서 뭐 기준치보다는 조금 훨씬 더 굵은 것들, 철근들을 사용을 했어요. 16mm 그 좀 굵은 철근들을 더 집어넣어서 했고 수도도 다 이렇게 분배기를 달아가지고 하나가 야외 수도가 얼거나 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만 딱 잠그고 또 고칠 수 있게끔 시골 전원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벌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그냥 이게 마당을 메웠는데 벽돌 한 두세 장을 밑에다 다 일단 해놓고 그 위에다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이나 이런 것들이

0: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평가를 내리기가 이 감성적인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예, 점수를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자, 결론적으로 네. 시공의 아이디어와 네, 네. 감성 포인트는 생존입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3: 엄마 성임 씨의 서글픈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준 지. 모든 게 다 좋지만 특히 소파에 앉아서 보는 창밖 풍경을 좋아한답니다.
2: 얼마 며칠 전만 해도 저기 시커먼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가 워낙에 며칠 동안에 새파랗게 피었잖아요. 사람은 한번 가고 없으면 가면은 다시는 거기 안 하는데 이건 겨울에도 다 죽어있는 것 같이 있다가도 날이 따시고 또 봄이 오니 또 잎도 저렇게 피어서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이래 앉아가지고 저것도 또 쳐다보고.
3: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새 집을 짓자던 남편. 하지만 생사는 하늘의 일. 그 고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성님 씨 곁을 떠났습니다.
4: 아들 집에 가서 살거나 같이 살거나 할 수도 있었잖아요.
2: 그래도 참 이상한지 이 영아님이 진짜 지어준 터려서 그러는지 어디 가고 싶고 이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사는 때까지는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죠.
5: 그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도 공방일이 좀 잘 됐었어요. 어디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어쨌든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아버님이 그런 걸 좀 살펴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3: 아버지의 집터에 아들이 새로 올린 집. 종철 씨는 가족들의 웃음이 넘치길 바라며 집 이름을 짓고 그 아래 아버지의 정미소 완공일을 새겨두었습니다.
2: 네,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있어서 집을 이렇게 지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크게 지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셋이 힘을 합해가지고 집을 지어줬다는 게 이게 마음이 엄청 좋으면 섭섭하고
6: 그래도 좋으셔야죠.
2: 예, 그렇게 좋기는 좋으면서도

0: 아버지의 어떤 염원이나 약속을 이제 제가 지켜드린 셈이죠. 어머님한테 새로 정말 깨끗하고 넓고 생활하기 편한 그런 집을 계속 어떤 갈구 하셨으니까 뭐 그 약속을 제가 지켜드린 셈이라서 되게 이제 뭐 보람도 있고.
1: 어머니. 아이. 아이고 속설구나.
2: 아이고. 아이고 기타 한번 쳐보실라는가?
1: 우리 어머니 뭔 노래 좋아하더라?

0: 쉽지만은 않았을 세월 육남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머니. 이 집은 그 삶에 대한 아들의 헌사입니다.
1: 아니 근데 이거요 지금.
2: 네.
1: 이 지금 보니까 뭐야 7시 기상 물한컵 드시고 혈압약하고 유산균.
2: 네.
1: 아드님이 쓰신 것 같긴 한데 이거 엄마한테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3: 잃어버린다고
1: 9시까지 이렇게 네. 사시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3: 네.
1: 저도 큰아들이거든요.
2: 아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살갑지 못해가지고 아. 이 우리 어머님이 가끔 방송 보시는데 이 방송 보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효도 점수는요
2: 네.
1: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소장님 왜 심술이셔? 참.
1: 우리나라 평범한 네. 저 같은 아들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이너스 드리고요. 우리 효자 아들이 만든

0: 우리 어머님의 공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0: 이쪽이죠?
1: 네.
0: 이야, 네. 어머니 공간은 굉장히 또 깊숙하게.
2: 안치나무로.
3: 어디 보자. 방이 아주 깔끔하고 널찍하고. 어머니 동선에 맞춰 옷방과 욕실까지 편리하게 설계했고요.
0: 근데 요새 그 침실들이 어머니 좀 작아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어머님 침실을 너무 크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4: 뭐 일단은 어머님 집이고 네.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좀 방을 좀 넓게 최대한 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머님 혼자 주무시는 날이 많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오면 저도 옆에서 같이 자고 누나들도 같이 자고 바닥에서도 한 두 명 잘 수 있고 침대에서도 한 두 명 잘 수 있게끔 킹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아. 네.
3: 어머니 방에는 외부로 연결된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0: 오, 야, 밖에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와. 야. 거의 뭐 대청 같은 공간이 있네요. 우리 한옥의 대청과랑 똑같은데요? 정말 이 사시는 공간 안에 불쑥 안 들어와도 되고.
2: 그렇지.
0: 네, 친구분이 앉았다가 이렇게 담소도 좀 나누고. 그리고 여기 계시면 이제 똑똑똑도 하고.
2: 그렇지.
0: 예. 네. 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3: 이웃들이 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방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안방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어머니 동선에 맞춰 외부 출입문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런데 성임 씨가 좋아하는 분은 조금 엉뚱한 거라네요.
5: 어머니,
2: 예.
5: 왜 글로 나가세요?
2: 아, 이 문이 문은 많이 만들어줘도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문이 여기 앞에가 제일 피네. 친구들도 오면 일도 많이 다니고.
5: 현관으로 안 들어오고요?
2: 현관은 절로는 좀 불편해가지고 이 번호를 눌려야 되고 이거는 요만 열어놓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좋아가지고.
3: 원래는 풍경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죠.
2: 아이고 따시고 좋구나. 아이고 아이고 좋구나.
3: 집을 짓고 난 후에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대마루를 놓았답니다. 사실 중철 씨는 기능만큼이나 디자인도 예쁜 카페 같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집은 보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 아니던가요? 비가 와도 어머니가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도록 나중에 처마 겸 비가림막을 넓게 둘러드렸답니다.
0: 아드님이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그거는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 이건 내려놓자. 네, 네. 네, 예쁜 거는 없는 게 예쁘지만 네. 어머님을 위해서.
4: 아유, 이해해 주시니까.
0: 맞죠?
4: 네. 너무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0: 이 홍청도 다 지금 병 안에 네. 묻었을 정도니 얼마나 이 모양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야, 이런 점에서 오늘 효심 점수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아까 마이너스 드렸는데 조금 쓸까요?
4: 좀 올려주십시오.
0: 오늘 우리 아드님 집 생존입니까?
2: 생존입니다.
0: 생존인가요?
2: 네.
3: 그런데 눈에서 꿀 떨어지는 이 모자도요. 집 지으면서 목소리 몇 번 높였다네요.
6: 시골 어른들은 노는 땅을 못 견뎌 하시잖아요. 외유 공간이 좀 필요한데 예전에는 집 바싹 붙여가지고 뭐든 다 심으셨어요. 마당에다가.
2: 빈틈도 없이 다 심으셨어요.
6: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드시잖아요.
2: 여기에서 밭을 이만큼 세멘트 자갈을 갖다 다 지어놨지 못하거나
6: 그렇지.
2: 자갈 갖다 이었다 다 깔아놔.
6: 어머니,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2: 예, 알겠습니다.
3: 앞뒤로 텃밭이 저렇게나 넓은데, 이건 난 아들 편이네. 또 하나 성임 씨 불만은 새 집과 함께 시작된 강제 미니멀 라이프라네요.
2: 다 버렸어, 집 질 때. 실고 가게 하나도 없이 다시

0: 올라가서 그냥 차가 와서 막 두드리 부수고 막 다 싣고 가고 시방 생각하면 막 버린 게 아까운 게 너무 많은데 새건데 새것도
1: 어머니한테 딱 한 이틀 정도 말미를 줬어요. 어머니가 필요한 거 아,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빼놓으시라고. 실제로 뭐 한 1년씩 2년씩 안 쓰는 물건들은 사실 안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악역을 제가 맡아서 해야만이 뭐가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0: 이제 아까운 것도 없어 마음을 비우니 다 비워야 됩니다.
1: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버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2: 아이고, 자 그럼 마지막 공간 별채로 가볼까요?
3: 오, 이 방 엄청 넓네요. 야, 거의 뭐 마을회관인데요, 여기? 오, 깜짝 놀랐네. 아니, 본체만큼 넓은 공간을 여기 만드셨어요?
1: 방으로 치면 너무 좀 큰 방이긴 한데 방이라기보다는 뭐 창고 겸 다용도실로 쓰는 공간인데 추후에 뭐 좀 나이 들어서 은퇴하거나 하면 뭐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와서 뭐 작업할 수 있는 목공실로 좀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예. 그래서 좀 환기가 잘 되게 다 이렇게 슬라이딩 창으로 개방감 있게 좀 하긴 한 측면이 있는데
2: 수구초심이라잖아요. 언젠가 고향에서 목공방을 열 날을 생각해 활용도 높게 만들었는데요. 문을 열어두면 넓은 마당까지 사용 가능해서 6남매 모여 김장하기도 넉넉하답니다.
4: 왜 그래?
2: 집을 잘 지었더니 가족도 이웃들도 늘 오고 싶은 집이 되었더랍니다. 아, 이 정도면 나는 합격인데 소장님은 어떤가요?
5: 백색 건축가가 설계하기에는 이런 집이 나오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도면으로만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야, 안방인데 문이 두 개야? 그리고 안방 옆에 대청마루가 있는데 바로 외부로 통해?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또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흑색 건축가가 또 건축주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었던 거는 이 터에 오래 살았기 때문이다. 단열을 보강하고 거기에 또 심지어 뭔가 약간의 결로가 있을 것 같은 것도 나름 개발하신 그 환기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시고 내부에 어머님이 쓰시는 가구들은 다 직접 본인이 만드신 가구들로 다 깔아서 어머님이 항상 그런 어떤 촉감들을 느끼실 수 있게 했다라는 점. 오늘 집을 요약을 하자면 효심으로 만들어낸 가족의 사랑을 담은 집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심사 결과는 생존입니다.
6: 어머니! 어머니!
0: 어이!
6: 어머니, 우리 어머니 뭐 하실까?
0: 아, 내가 꽃밭에 물 줬는데 물 주고 나물 뜯으러 나왔어. 엄마 얼굴 잘 보여?
6: 어머니 잘 보여.
0: 잘 보여.
6: 아이고, 자. 바가지 하나 들고 나물 뜯으시려고는.
0: 우리 아들들.
7: 아들들?
0: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걸로 카메라 여기 달려있어가지고 저기 돌아가서 저 시방 다 보여내놓고.
2: 와, 진짜 세상 좋아졌다.
8: 굿모닝.
9: 어이.
8: 굿모닝, 굿모닝.
9: 오늘 날씨도 바람도 날씨가 좋은데 뭐 할까? 일할까?
2: 우리 성님 씨 서글플 틈이 없겠는데요. 형제가 다 함께 일을 하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답니다.
10: 오, 형도 와있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어머니.
0: 어머니, 어머니.
10: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거 신고 계셨네.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 아이고, 너무 이쁘지셨네.
0: 아이고, 왔어?
2: 아이고, 아이고, 아들 삼형제 모두 어쩜 일이 다 정하실까요?
0: 엄마, 아들 저희가 딱 와서 일을 할게 마음이 푼한 게 좋네.
2: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집을 지으며 아들이 어머니에게 바란 거는 딱 하나.
1: 어머님이 그냥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온전히 많이 누리고

0: 꾸리고 뭐 사시는 게 제일 좋죠. 제 뭐 보람이기도 한데 뭐 친구분들하고 자주 모여서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충분히 이 집을 향유하고 누리다가 오래 머물다 가시는 게 뭐 제일 큰 바람입니다.
1: 성님 씨도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2: 우회둔동 저 형제 우리 육남매 내가 내한테 준 육남매 건강하고 저들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게 그거 거파도 딴 건 없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고 내가 바라는 게 그거요.
1: 신이 모든 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만든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이름 어머니. 성님 씨,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두 번째 은둔 고수를 찾아온 곳은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와, 봄이 한창이네요.
3: 제가 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동인데요. 야, 역시 하동에 다시 오니까 마을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집들도 예쁘고 특히 자연환경이 참 좋네요.
1: 여기가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이 마을에 어디 오래된 한옥이라도 가려나요?
3: 아니, 근데 이번에 심사할 집은 어떤 집이죠?
4: 텐트 같은 집이요.
3: 텐트 같은 집이요? 아니, 근데 집이면 집이고 텐트면 텐트지. 텐트 같은 집은 또 뭐예요? 설마 야영을 좋아하시나? 캠핑조?
1: 그러게요. 설마 천막으로 된 집은 아닐 테고 텐트 같은 집이라?
3: 아, 이 집. 야, 한눈에 딱 알겠네. 아, 이 집이 텐트집이구나. 아, 야, 이쁘게 잘 지으셨다.
1: 이 노란색 외관에 세모난 지붕까지. 하하, 이 집 텐트 맞네, 맞아.
3: 계세요.
5: 오셨나요?
6: 안녕하세요.
3: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3: 예, 와.
5: 아유, 반갑습니다.
3: 근데 이 집에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탈길들이더라고요.
5: 네네. 여기가 원래 녹차밭이었습니다.
3: 아, 여기 녹차밭이었어요? 예.
5: 지금 보시면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사 따라 비탈진 녹차밭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 풍광에 매료돼가지고 예. 녹차밭을 사게 됐죠.
1: 맞아요. 하동 녹차 유명하죠. 근데 왜 차 농사 대신 집을 지었을까요?
7: 안녕하세요. 텐트는 수백 번 쳐봤지만 집은 처음 지어본 남편 김한우.
8: 아내 조민서입니다.
7: 캠핑 경력이 한 15년, 16년 되니까요. 국내에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고요.
8: 스위스, 그다음에 캐나다도 갔었고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국내는 진짜 다 가봤어요, 거의.
1: 국내외 캠핑지를 두루 섭렵하던 부부. 그런데 팬데믹으로 모든 여행길이 막혔을 때 이곳을 알게 됐답니다.
8: 전에
3: 네?
8: 스위스에서 캠핑을 한번 했었거든요.
3: 스위스요?
5: 네. 오. 저희 처음 해외 캠핑이 스위스였습니다.
8: 봤던 풍경이 꼭 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저 풍경이었어요. 저 지금 여기. 근데 구름이 깔리면은 훨씬 더 멋있거든요. 스위스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기가 하동 알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3: 아, 하동 알프스. 네.
1: 전형적인 우리네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다르게 보이네요.
7: 그 뒤로 자주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앞에 텐트 치고 이렇게 하다가 재작년 말에 이제 그 붙어있는 땅을 사게 된 거죠.
8: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그 책 엄청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집 같은 거를 나중에 집을 지면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A자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1: 부부가 사는 수원에서 차로 4시간 거리지만은 스위스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가까운 거리. 그렇게 집 짓기가 시작됐답니다.
3: 일단 외관부터 말씀드리면

0: 생존입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근데 저도 제 집을 지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오늘 또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집 심사 네. 할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집은 본체와 별채 그리고 창고까지 세 동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0: 오, 야, 진짜 하얗네요. 와, 천장도 되게 높은데요?
1: 네.
0: 와, 두 분이 아무래도 좀 키가 크시니까 너무 거기에 맞추신 거 아니에요? 야, 오, 여기 천장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죠?
1: 네, 좀 높죠.
0: 가늠이 안 되네요.
1: 한 5.4m 정도 된 것 같아요.
0: 와, 5.4요?
1: 네.
3: 약 50평방미터의 아담한 집. 소파 대신 윈도우 시트로 풍경도 보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처음에 인류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지붕만 덮었던 것도
1: 네.
0: 사실 이제 짓기도 간단하지만 이 외피 면적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단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면적이면 볼륨의 양이 적어야
1: 네.
0: 네, 확실히 이제 단열을 할 면적도 줄지 않습니까?
1: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중공 나고 겨울을 나봤는데요. 단열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네.
3: 그런데 처음부터 직접 집을 지을 계획은 아니었다네요.
1: 처음에 이제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진주에 있는 목수팀을 섭외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수팀이 갑자기 이제 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한 두 분 정도 빠지는 바람에 목수팀장님 한 분만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같이 일을 하면서 집을 짓겠다. 그 목수님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진두 지휘를 했고요. 저와 지인은 이제 그 목수를 서포트해서 그 목수분을 모시고 이제 집을 지었죠.
3: 남편이 근무 시간이 유연한 프리랜서라 직접 뛰어들 수 있었는데 일단 땅 정리만 약 3개월이 걸렸답니다.
1: 처음에는 진짜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0: 네.
1: 예, 목수님이 뭐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0: 공구 갖다 드리고
1: 그렇죠. 네. 뭐 치수 재라 그러면 재고.
0: 그렇죠.
1: 그러다가 이제 일이 조금씩 이제 손에 붙으면서 다뤄야 되는 공구들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0: 아, 이것도 예, 해봐라, 저것도
1: 네.
0: 해봐라.
1: 커팅기도 다뤄야 되고, 샌딩기도 해야 되고
0: 아.
1: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조금씩 좀 힘들었었고요.
3: 연습 삼아 별채부터 짓고 본체로 넘어갔는데 본체는 그야말로 실전이었다죠.
1: 이제 막상 집을 짓고 보니까 층보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진짜 장비 없이 사람 셋이서 지붕을 다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3: 아이들을 꿈꾸며 선택한 세모집이 가장 큰 걸림돌. 골조를 세우는 데만 또 6개월이 흘렀답니다.
0: 이 세모가 쉬워 보여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네. 이 지붕 각도, 천장 각도가 다 가파르잖아요. 또 천장도가 높고. 그럼 이제 사다리로 끝날 일을
1: 네.
0: 이제 비계를 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4: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0: 아, 주변에.
4: 예. 네. 그러니까 배달도 안 되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때쯤 내려와가지고 일요일 날 올라가요, 저녁에. 그러면 3, 4일 정도를 매일 이제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0: 오, 그래요?
4: 네.
3: 새참까지 하루 5끼. 아내가 집밥 차려주는 목요일만 기다렸다나요? 아우, 두 분 다 고생 많으셨네.
4: 10kg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살이 찌니까 제가 못 먹겠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계속 빠지니까 제가 계속 막 더 먹으라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3: 아니 그런데 세모집의 진심이라더니 저기 튀어나온 거는 뭔가요?
1: 세모 형태로 그렇게 각도를 만들다 보면 집이 좁아지게 되니까 침실을 만들 공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안방 부분은 돌출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 덕분에 침실 공간은 네모 반듯한 단정한 공간이 됐고요. 침실 옆으로 욕실 공간

0: 도 여유 있게 넣을 수 있었답니다. 욕실을 벽삼아 침실과 음식 냄새 나는 부엌도 분리를 했고요. 무엇보다 마감이 참 이쁜데 글쎄 이게 건축용 합판이랍니다.
1: 붙인 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를 다 제가 했는데.
2: 아, 그래요. 이게 기분이 참 많이 가네요.
1: 예, 이게 기본적으로 샌딩을 다 네 번씩 했어요. 아, 예, 칠을 하기 전에 이제 고온 사포로 한 두 번 정도 샌딩을 하고요. 네. 예, 실러라고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제 바른 다음에 또 샌딩하고. 예, 그리고 우드 스테인 바르고 한 번 더 샌딩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인을 또 바르는 거죠. 와. 예, 그러면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 벽은 한 두 번 칠했고 지금 앉아있는 여기 평상은 한 네 번 정도 칠했습니다.
0: 그렇게 내부 공사에 다시 3개월, 꼬박 1년이 걸렸다네요.
3: 남편이 이렇게 꼼꼼한 거를 처음 알았어요.
2: 그때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네. 그렇게 캠핑을 오래 다니셨는데.
3: 캠핑할 때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 쳐갖고 맨날 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한 건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속으로.
2: 그래요. 네. 야, 역시 이게 집을 지어봐야.
1: 네, 맞습니다. 네.
2: 우리 남자들이 좀 기피하고 살 텐데.
0: 난생 처음 하는 집 짓기. 시행착오도 셀 수가 없었답니다.
3: 이게 세면대가 수전이 길어서 얼굴에 닿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이거 어떻게 그러면 옆으로 틀어서 세수를 하라고.
1: 옆으로 틀면 세수를 할 수 있어요.
3: 물이 막 다 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검색을 해서 그거 다 뜯고 다시 설치하고 샤워기가 너무 낮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수전인데 요 부분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섰더니 해바라기 수전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0: 결국 샤워기도 교체를 했죠 뭐. 그런데 이 디자인에 신경 쓰느라 수납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3: 근데 짐은 사실 다른 집과 비슷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제 넣느냐에 따라서 짐이 없어 보이는 거죠.
0: 상부장이 없다 했더니 아 하부장을 정말 알뜰하게 쓰셨네 그래.
1: 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한 3년 안 입은 옷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3: 좀 버려야 돼요. 안 쓰는 거는. 그리고 안 가져와야 돼요.
0: 풍광 따라 떠돌던 자유로운 영혼을 1년 넘게 붙잡아 놓은 집. 캠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3: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밑에 벚꽃이 막 보여서 너무 예쁘지?
1: 네. 잔디 깔고 마사토 깔고
4: 할 일이 언제 가야 되잖아.
1: 할 일이 태산이야 아직도.
4: 언제 가야 돼? 언제? 큰일 났다. 천천히 하자.
1: 고벽돌도 깔아야 되고.
0: 따뜻한 집안에서 누리는 대자연의 풍취. 밤에는 이렇게 멋진 영화관으로도 변신을 하고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건축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1: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한 1억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한 1억 5, 6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뭐.
3: 기본 인건비 한 사람 부르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A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4, 5천 정도? 1년 동안 본인이 몸으로 뛰어서 그 정도는 아낀 것 같아요.
4: A급이었으면 더 많이 아꼈을까요?
3: 그렇죠.
1: 그랬겠죠.
4: A급이었으면.
1: 아니요, 동의합니다. 저는 A급 아닙니다.
0: 그럼 계속 탐구 이어가 볼까요? 남편이 가장 고심한 것 중 하나가 계단 난간. 그런데 아내의 아이디어가 몰골을 터졌답니다.
3: 출근하다가 전철역에서 저희 집 전철역에서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얇은 거를.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남편한테 이런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2: 지하철을 타고 가던 오던 어디서든 집만 생각을 하신 거군요.
3: 그렇죠. 이제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난간 생각만 하니까

0: 난감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그렇게 타고 다녀도 여태까지 그 지하철에 이걸로 돼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눈에 딱 뜨인 거예요.
1: 네.
2: 그런데 지하철 난간과 달리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는요, 이 나무 손잡이 덕분. 이게 아내의 아이디어랍니다.
1: 야, 이 나무로 하니까 너무 좋다.
0: 가파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아니 촉감이
3: 손잡이 감촉이 좋죠.
2: 다락에 올라오니 새 모집의 지인가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유리 난간 덕분에 시야도 답답하지 않고요.
1: 와, 올라오니까 확실히 아늑한데요.
4: 네. 네,
1: 아래는 이제 높아서 좋았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네, 마치 좀 어디 캠핑 온 것 같기도 하고.
0: 저는 이 공간에서 잠을 더 잘 자요.
1: 아, 여기를?
0: 네, 갱년기 지나면서 네. 불면증이 좀 심한데 여기 오면 잠에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할까?
1: 네.
0: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잘 자는 편이에요.
1: 아니, 캠핑을 워낙 많이 다니셔서.
0: 네, 텐트 좀 같은 아늑함이 있어요.
1: 네, 익숙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2: 네. 이번에는 별채로 가볼 텐데요. 부엌쪽 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어마, 여기는 정말 무슨 카페 같다. 온실 같은데? 식물이 안 보이네?
0: 저 집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안 빠져서.
1: 집이니까.
0: 네, 그래서 여기서 지인들이 오면은 무조건 한 끼는 바베큐를 먹어야 된대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베큐를 먹고, 또 좋네. 저희 음악도 듣고, 네. 또 캠핑 분위기 이렇게 나니까, 저기 앞에서 모닥불도 피워서, 이제 그 캠핑 분위기 나게,
1: 네.
0: 집기도도 갖다 놨잖아요.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4: 네, 저희는 좀 여기를 다용도로 쓰고 싶었어요.
1: 그럼 이현은 뭐죠?
0: 또 다른 풍경이 있어요.
1: 또 다른 풍경이 있다고요?
4: 네. 들어가 보실래요?
1: 와, 소름이 확 돋는데? 오!
2: 의자랑 테이블만 있네? 명상하는 곳인가?
4: 저희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는 욕실이었어요.
1: 욕실.
4: 네, 목욕탕으로 생각을 해서 배관도 빼놓고 했는데.
2: 아, 이렇게. 근데 왜 안 만드셨대요?
4: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1: 와.
4: 네, 그래서 이런 공간도 좋은 것 같고요.
1: 네.
4: 뭐, 작은 카페 같은 공간?
1: 어. 네.
4: 아니면은 최초 생각한 대로 목욕탕, 욕실을 하는 게 좋을지.
1: 야, 이 공간이 아직 채워있지 않아서.
4: 네.
1: 오. 더 오히려 저는 점수를 더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4: 네. 네,
1: 여기가 뭔가를 또 꽉 채워 있으니까 이 상상을 좀 막았을 수도 있는데
4: 네.
1: 모두에게 약간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요 하나쯤 이렇게
4: 네.
1: 만들어준다는 거. 야, 이게 오늘 두 분 집을 아주 간을 딱 맞춰.
4: 아, 그렇습니까?
1: 예.
4: 네.
2: 소장님 입맛에 딱 맞춘 집. 그럼 생존인가요?
1: 오늘 집 일단 형태부터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이 풍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감상하면서 효율도 지켜지는 집을 지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앞에 큰 전면창들을 두고 또 윈도우 시트도 두고 그래서 낭만과 또 효율을 잘 맞췄다는 점 또 균형을 잡았다는 점이 오늘 본 집의 특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단이라든가 또 다락으로 올라가는 난간 난간에 또 그 상판을, 윗면을 이렇게 나무로 접어주는 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면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별채도 또 나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은 비워져 있지만, 뭐 목욕탕이 됐든 사우나가 됐든 서재가 됐든 모든 것들이 가능한 방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점이, 작지만 아주 큰 집을, 이 아름다운 하동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생존입니다.
5: 이거요?
2: 생존 수시 기뻐할 새도 없이 또 일하시네?
5: 아, 이렇게 도전하나?
4: 예, 예. 일단
6: 여기. 조수하고 계시나요?
4: 예, 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6: 지금 한번 메인을 해보고 싶지 않아요?
4: 아, 아니요. 그런 생각 없어요. 워낙에 훌륭한 목수님이라, 제가 보조만 잘하면,

0: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항상.
1: 아내는 본체 별채에 이어 창고까지 페인트 칠을 담당했다는데요.
2: 세 번 정도 칠하면 아주 예뻐요, 색깔이. 집 짓는 것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한테.
3: 작년부터 진짜 거의 캠핑을 못 다녔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곳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예측 불허. 그래서 더 재밌는 인생.
3: 사실 저는 평생 살면서 집을 지어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든 일단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집이 완공이 된 이후에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기 올 생각하면 너무 좋고 또 오면은 또 가기 싫고.
4: 지금은 3도 4촌 정도 돼요. 나중에는 아마 7도 7촌? 7일은 도시, 7일은 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집은 저한테 그냥 휴식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와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1: 다동 알프스의 하이드로 살아가기 결말은 완벽한 해피엔딩인 거.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루어 볼 텐데요. 제가 조금은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적게 먹고 칼로리를 낮춰서 먹는 게 비만 치료의 핵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네, 아닙니다. 우선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관련된 학회의 가이드라인은 칼로리를 낮춰서 지속적으로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몸의 칼로리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들어오는 칼로리 그리고 내 몸에서 소모하는 칼로리의 밸런스가 제로가 되면 지금 체중을 계속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을 빼겠다라는 생각으로 평소 먹던 칼로리에서 500에서 1000칼로리를 낮춘 저칼로리 식단을 하루 3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본능적인 적응 반응에 의해서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늘 음식이 풍족한 시대를 겪으면서 지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우리 몸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본능적인 적응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며칠을 굶어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적게 먹었지만 기초대사량,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중의 정체기가 옵니다.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겠죠. 체중의 눈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식욕이 더 강하게 나오겠죠.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식욕을 내 의지만으로 컨트롤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먹었을 뿐인데 체중이 야금야금 늘겠죠. 그에 반해 안정시 대사율은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결국 원래 식사량으로 돌아가게 돼도 안정시 대사율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보다 체중이 더 늘어서 끝나겠죠. 이게 이제 요요 현상이 생기는 이유인데요. 이 적응 반응은 우리 몸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지력을 강하게 발동을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운동 자극을 더 강렬하게 규칙적으로 준다면 약간은 극복할 수 있으나 운동을 하더라도 식사가 내 몸에서 필요하는 양보다 부족하게 들어오게 되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기초대사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적응 반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지 않으면 지금의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과식 폭식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절식이나 금식이 있었기 때문에 과식 폭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적게 먹는 것 자체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지만 우리 몸의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만성 스트레스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무기력해지고 불면에 시달리게 되고 더 큰 것은 과식 폭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력 박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본능적인 적응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적게 먹거나 굶어서 빼겠다? 100% 실패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처방받는다든지 병원에 가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게 되면 내 몸에서 어쨌든 약을 쓰는 동안에는 그 식욕을 어느 정도 다스리면서 체중이 더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죠. 더 큰 것은 이러한 저칼로리 식단을 계속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손발이 차고 쉽게 기운이 빠지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백혈구 수치도 줄어들게 되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근육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뼈도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보다도 더 큰 것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비만학회의 가이드라인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꾸준하게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감량된 체중을 1년 동안 유지하라고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하는 것도 힘든데 1년 동안 지속하라고요?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식사량이 늘면 어떻게 되죠? 네,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본능적인 식욕 증가 그리고 안정시 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체중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몸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체중이 목표라면 지금보다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치료의 방향이 되겠지만 건강한 몸이 목표라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지금 망가져 있는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비만의 정의를 체중을 가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이것을 BMI,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과연 이게 그 정확한, 명확한 정의일까요? 우리가 고혈압의 기준을 120에 80 아래를 정상으로 보고 140에 90 이상을 약물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이라고 보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진단 기준이죠.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만일까요? 저한테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근육질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습니다. 비만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만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건 뭐냐 하면 이 비만이라는 진단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비만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더 큰 병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단을 내리고 조기에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합병증으로 갈 수 있는 비만을 일찍 잡아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른 비만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른 비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이게 비만의 기준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마른 비만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로 진단을 내린 비만의 정의에는 비만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만성염증이 있고 대사질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질병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만의 정의로는 마른 비만은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BMI,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이지만 피하지방은 얇고 복부에 내장지방이 가득 찬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그러한 체형의 사람들은 당뇨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훨씬 증가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비만의 정의상으로는 비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BMI,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분인데 피하지방은 좀 두껍지만 내장

지방이 그다지 많지 않고 각종 대사 이상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런 분들을 건강한 뚱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으로 진단을 받고 살을 빼야 됩니다. 과연 이 진단이 올바른 것일까요? 마른 비만의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성들이 48kg 또는 52kg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대 초반에 52kg였던 분이 나이 50 가까이 돼서 이제 완경기에 접어드니까 체중이 70kg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20대에는 50kg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체중이 많이 늘었네요. 다시 예전에 52kg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못 갑니다라고요. 갈 수도 없지만 가서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20대 초반에 52kg인 몸일 때에는 나름대로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지방이 차지하게 되죠. 배는 더 나오게 되고 근육 사이사이에도 지방이 끼게 되고 체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0kg 가까이 됐는데 그 체중에서 다시 52kg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게 먹어야 되겠죠.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더 빠지겠죠. 근육이 더 빠지면 어떻게 되죠? 몸은 더 망가지게 됩니다. 52kg라는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게 되면 건강을 오히려 더 해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욕 억제제나 한약을 먹어서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만 치료의 현주소거든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분의 경우는 키하고 체중으로 본 체질량 지수는 정상 또는 정상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많죠. 왜 그렇죠?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여성들이 52kg이라는 체중에 집착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체중이 늘면 어떻게 되죠? 굶거나 적게 먹어서 다시 그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육만 빠지겠죠. 그러다가 다시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방만 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육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은 52kg를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나 근육량은 부족하고 지방이 늘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이 올라가는 대사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적게 먹여서 또는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서 체중을 더 줄여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겠죠. 근육량을 늘려야 체지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대사 이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체중은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잘 먹다 보면 체중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만 치료에 실패한 걸까요? 체중에 집착하는 비만 치료에 잘못된 것이 바로 이 마른 비만의 치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건강한 몸 만들기가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중계 눈금만 줄이려고 하는 지금의 비만 치료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른 비만을 조기에 진단해서 합병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비만의 진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비만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대신에 대사 이상 체중이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주장합니다. 건강 체중과 대사 이상 체중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내가 배가 나오고 또는 체중이 늘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보건소나 동네 병원 의원에 가서 이러한 검사들을 해보는 겁니다. 혈압도 재보고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이런 수치들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나왔다면 나는 지금의 체중은 건강 체중이 아닌 겁니다. 대사 이상 체중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 이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 건강 체중의 기준이 뭐죠? 이러한 수치들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그 체중이 나한테 건강 체중입니다. 20대 초반의 체중이 건강 체중이 아닙니다.
지금 대사

이상을 보이는 몸이 그 대사 이상에서 벗어난 체중, 이것을 건강 체중으로 잡아야 됩니다. 결국 체중의 눈금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대사 이상 체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심장병 더 멀리 가게 되면 중풍과 치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중풍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대사 이상 체중으로 진단받았을 때 빨리 건강 체중으로 돌아가야 그런 합병증으로 안 가겠죠. 이런 진단 기준을 제시를 해야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른 비만도 진단을 내리고 건강한 뚱뚱이도 배제할 수 있는 대사 이상 체중과 건강 체중을 이제 새로운 진단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제안인 것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문제점과 비만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스포츠 코스.
1: 무당 갈 때는 꼭 여기 와요.
0: 여기에 젓갈과 양념 듬뿍 넣어 만든 김치를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무등산의 별미라는 것입니다. 낭만 찾아서 온 부부도 있는데요. 낭만과 현실 사이 인생에 한 번쯤은 꿈꿨을 로망이 펼쳐집니다.
2: 봐봐, 물고기도 있잖아. 가재도 있을 거야, 여보. 깨들면.
0: 아기자기 즐겁고 푸근한 산골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 광주 무등산으로 떠나보시죠. 한반도 남서부에 자리한 호남 제1의 도시 광주광역시. 그 첫 여행지는 호남의 진산 무등산 국립공원입니다. 호남 정맥의 중심 산줄기인 무등산은 광주 시민에게는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죠. 해발고도 1187m의 높은 산이지만 유순하고 부드러운 능선이 끊어질 듯 이어져 있는데요. 무등이라는 말 그대로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을 뜻하죠.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매일같이 오른다는 서구원 씨.
3: 무등산은 어머니와 같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광주 시내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또한 악산이 아니고 토산이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편안함을 주는 산이 되겠습니다.
0: 누구보다 무등산에 대해 잘 안다는데 그가 소개하는 무등산의 절경은 무엇일까요?
3: 이곳은 무등산에서 가장 높은 제인 장불제입니다. 좌측으로는 서석대가 보이고 우측으로는 입석대가 보입니다. 저희들은 입석대를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
0: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조각한 희귀한 지질학적 유산 주상절리. 그 중에서도 입석대는 무등산 정상에서 남서쪽에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 정상에 가까워지자 장엄한 돌기둥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3: 와, 입석대다. 정말 돌기둥이 너무너무 멋있네요.
0: 자연의 힘에 의해 수천 년에 걸쳐 쪼개지고 정렬된 모습이 장관을 이루죠.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돌기둥의 모습이 거대한 석탑 같기도 한데요. 특이한 형태의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3: 우리 조상들은 특히 이렇게 서 있는 돌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뭄이나 전염병이 심하게 돌 때 이곳에 와서 제를 지냈다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0: 해발고도 약 1000m 산 정상부에 만들어진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자연유산, 광주가 간직한 빛나는 보물입니다. 입석대를 지나 무등산의 두 번째 절경, 서석대로 향합니다. 신이 빚어놓은 돌기둥을 보기 위해 가는 길, 마치 천국의 계단을 오르듯 하늘에 가까이 가는데요.
3: 아, 이제 서석대에 왔습니다. 예,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의 서석대.
0: 천왕봉 아래 위치한 대규모 주상절리대인 서석대. 높이 약 20m에서 30m의 돌기둥들이 50여 미터에 걸쳐 동서로 빼곡이 늘어서 있는데요. 그 개수만 자그만치 약 200개랍니다. 특히나 노을이 지면 수정처럼 반짝여서 수정평풍이라 불리죠.

0: 짙은 녹음을 자랑하는 여름 무등산의 또 다른 비경입니다.
1: 이곳은 무등산의 약 1000m 높이에 있는 서석대입니다. 서석대는 돌기둥 약 200여 개가 이렇게 병풍처럼 쭉 둘러싸여 있는 주상절리대입니다.
0: SNS에서도 인기 있는 곳. 무등산 등산객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인생 사진 남기는 무등산의 핫 플레이스죠.
2: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말만 들었는데 아이가 기생패스기 너무 좋아요. 배경이
3: 진짜 좋아요.
2: 사진으로 가봤다가 직접 보니까 너무 좋네요.
0: 이 풍경 그대로 내 마음에 저장하고 갑니다. 자, 다음은 무등산 3대 석경 중 마지막을 찾아가 봅니다. 무등산 동쪽 불교 수행처인 규봉암을 중심으로 자리한 대형 주상절리대 광석대입니다. 그림이 되고 시가 되는 풍경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지는데요. 규봉암을 보지 않고 무등산에 올랐다 말하지 마라. 그야말로 무등산의 백미랍니다. 신라와 고려대의 고성들이 수도한 곳이라 알려져 있죠.
1: 이곳은 천년고찰 규봉암입니다. 규봉암을 뒤로 병풍처럼 주상절리대가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무등산의 석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광석대입니다. 무등산의 3대 석경 중 하나로 일명 규봉 주상절리대입니다.
0: 보고 또 봐도 눈길을 뗄 수 없는 풍경이 있죠. 빛이 비치면 더욱 빛나는 보석 같은 광석대. 와, 하늘을 찌르듯 웅장한 바위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세계 최대 전리면을 자랑하는 광석대. 피할 데 없는 무등산의 수려함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폭의 그림같이 자리 잡은 규봉암. 작고 고즈넉한 암자는 보는 이의 마음까지 고요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바위가 있습니다.
1: 여기에는 신기한 돌이 있는데요. 저 돌기둥 사이에 끼어있는 돌이 있습니다. 저 돌은 저 위에 있던 주상절리대가 오랜 세월 동안 풍화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서 저기에 끼인 겁니다.
0: 규봉암을 찾았던 조선의 관리들이 바위에 상서로운 기운에 이름을 새겨놓기까지 했답니다. 발 아래로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도 일품, 최고의 전망대이기도 한데요. 어머니의 산 무등산은 오늘도 광주의 역사와 자연, 사람을 넉넉히 품고 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냐? 무등산 등산객도 여기는 그냥 지나가질 못한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광주 칠미 중 하나인 무등산 보리밥을 선보이는 이곳.
4: 봄나물 할 때는 지금 가장 취나물, 머구나물, 부추나물, 또 미나리, 이게 빠지면 정말로 안 될 나물이지요. 미나리 나물이 좋은 나물이기 때문에 아주 보리밥에다 비벼서 잡수면 아주 춤이 꼴깍꼴깍 넘어가지요. 간장.
0: 여기에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4: 요 양념장을 요거는 조금 쳐야 됩니다.
0: 주인장 말대로 버무리는 것만 보는데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5: 보리밥에 간장이 몇 가지
4: 나가요? 17~18가지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0: 하나, 둘, 셋, 넷. 아니, 이게 다 몇 개죠? 보리밥과 함께 나가는 다양한 나물들.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5: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40, 한 5, 6년 됐어요.

0: 친정 엄마가 식당을 하셨어요. 통닭집을 하시다가 제가 또 시집을 가니까 집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한테 또다 배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 빠똥을 받아서 지금 45, 6년을 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자락에서 대를 이어 손맛을 지키는 보리밥집.
0: 무등산에 오시면 거의 다 산에 갔다 오시면 출출하니까 오셔서 보리밥 착 비벼서 잡수고 가시면 거의 다 좋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없이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가야지 그런 자부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주방하는 지금 바쁘다 바빠 바빠. 점심 시간이 다가오면서 점점 분주해진 손길. 빠르게 완성된 반찬들은 지체 없이 테이블로 이동하고 금방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기름진 호남평야의 곡식과 신선한 제철 나물로 한가득. 풍성한 상차림은 무등산 보리밥의 인심과 맛을 보여주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손님들로 그냥 꽉 찼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등산 보리밥. 그런데 항상 음식은 아는 맛이 더 무섭죠. 보리밥에 각종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쓱쓱 싹싹 비벼서 한입 먹으면 맛과 건강은 물론이고, 배고팠던 시절의 아련한 추억도 떠오른답니다.
2: 등산 갈 때는 꼭 여기 와요. 등산 갔다 왔어요.
3: 맛이 어떠세요?
4: 비빔밥에 맞게끔, 꽁보리밥에 맞게끔, 비벼 먹을 수 있게끔, 하나하나 신경을 썼더라고, 사장님이.
5: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활성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1: 보리밥과 함께 이 집에 또 다른 별미가 있었으니 바로 손수 담그는 전라도식 김치랍니다. 각종 젓갈과 양념을 풍부하게 사용하는데요. 강한 양념 덕분에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고 숙성된 후에는 깊고 강렬한 맛이 난다는 전라도식 김치죠.
0: 맞고. 생젓도 조금 치시고. 이것은 액젓 내려놓은 거. 또 새우젓을 여기다가 새우젓도 쌉스름 안 하고 고소합니다. 이 구울젓은 3년석 숙성시켜가지고 넣기 때문에 탈이 없어요. 그리고 맛있고 또 향도 좋고. 전라도 김치는 국가를 골고루 넣기 때문에 전라도 김치는 특이합니다. 이 젓갈 맛이 풀리고 여름에도 시원하기 때문에 숙성이 잘 되지요.
1: 이제는 젓갈과 고춧가루, 채소 등을 아낌없이 넣어 버무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0: 정성껏 담아야 김치도 맛있지.
1: 그렇게 완성된 빨간 맛 김치소를 절인 배추에 넣습니다.
0: 전라도 김치는 양념 하나만 빠져도 안 담은 것 같지, 멋이 빠진 것 같지, 현천하디 현천해가지고 골고루 다 저는 넣어야 됩니다.
1: 이 손이 많이 가는 김치를 3일에 한 번씩 담근다는 김호옥 씨.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잡수시기 때문인데요. 제철 식재료를 직접 다듬고 버무려 완성한 전라도식 배추김치. 밥 1공기 뚝딱. 그냥 밥도둑입니다. 갓 만든 배추김치는 또 손으로 찢어 먹어야 제맛이죠.
0: 맛있게 드세요.
1: 과연 김치 명인이 만든 전라도식 김치맛은 어떨까요?
6: 먹어보면 좀 뭔가 차이가 좀 있어요.
2: 맛깔나죠?
1: 나이 맛에 무등산에 온 나이입니까?
6: 사실 반가운데 이렇게 산이 있다는 게 그때 보면 큰 행운이죠.
0: 산에 갔다 오셔갖고 저렇게 보리밥을 맛있게 비벼서 잡수는 거 보면 아주.

0: 돈안 받아도 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1: 보리밥과 김치로 입만 살렸다면 이제 무등산에서 삶을 찾아볼까요? 무등산 자락에서 제2의 인생을 일구고 있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창 정원 가꾸기에 바쁘다는데요. 띵동, 어디 계신가, 이요. 아, 여기서 작업하고 계시군요.
2: 안녕하세요.
0: 어떻게 여기 먼 데까지 오셨어요?
1: 무등산이 좋아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부부. 지금은 매실 나무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중인데요.
0: 아직 폈어, 거기? 밑에?
1: 아직 농사일이 서툰 부부.
3: 약을 안 하고 무농약을 하니까 이쁘진 않아요. 근데 매실 담가놓으면 확실히 맛이 틀리더라고요.
4: 이게 앞으로 한달 정도 자랍니다.
3: 네,
4: 이게
3: 그러면
4: 두개
3: 애기
4: 정도
3: 싸고
4: 크더라고요.
3: 장아찌 담고 그러거든요, 이걸로.
1: 원래는 광주 도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3: 이제 한 7년쯤 넘었네요.
4: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있고, 와이프랑 그때는 거의 주말 부부였죠, 반대로. 내가 집에 가고, 그렇게 살아요.
1: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살고 싶었다는 남편 홍기봉 씨. 아내와 떨어져 지낸 지 2년 만에 무등산에 함께 살게 됐죠. 바쁜 도시 생활을 떠나 귀농했지만 이후 더 바쁜 일상을 보낸다는 부부.
4: 여차기 햇빛이 질로 많이 든게 봐봐요. 꽃 피어가잖아요. 멋있다. 멋있게 피었네, 여러분.
1: 정원을 가꾸기 시작해서인데요. 그렇게 꽃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나중에 많은 이들과 함께 즐길 날을 꿈꾸며 정성스럽게 꽃모종을 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네요.
4: 이쪽에 돌리면
3: 많은 게
4: 이게
3: 몰라 이게
4: 풀인지
3: 꽃인지
4: 꽃나무인지 모르는 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3: 애초기로 풀을 신다면서 많이 죽여버렸거든요.
4: 제가.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러다 보면은
3: 모를 때 그렇게 하죠.
4: 그러지. 농사 농자도 몰랐는데 내가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반농부인지
3: 아니,
4: 뭔지
3: 경험이 없으니까
4: 그러지.
3: 많이 죽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꽃만 심었어, 나중에. 저희가 한 수국이 여기 한 100개 가까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래도
4: 해도 안 나요.
3: 이렇게 심고 가고 있어요.
1: 실패도 많이 했고 가꾸는 것도 힘들지만 철마다 때마다 피어나는 각양각색의 꽃들을 보면 큰 행복을 느낀다는 부부. 아이고, 고아라, 고아라, 고아라. 보는 사람도 미소짓게 안 합니까? 그 맛에 가지런히 정원을 가꾸는 중이죠.
3: 이쁘잖아. 저 앞에 백합도 조금 있으면 피겠네.
4: 이렇게까지 변할지 모르죠. 그게 시간이.
1: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부부의 정원.
3: 되게 예쁜 정원 만들려고 엄청 노력한 거죠.
4: 엄청나게 고생했죠. 이풀 메고 오는 거는 거의 아내가 다 했죠.
3: 이거 돈 주고 노동하라면 못할 거야.
4: 그러죠.
3: 좋으니까 하는 거지.
1: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지켜보며 계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답니다. 무등산에 살면서 좋은 것중 하나가 노동의 피로를 싹 씻어줄 곳이 있다는 것.
3: 아유,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게 너무 잘해.
1: 무등산 자락에서 정원의 계곡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4: 좀더 있으면 얼음이에요, 얼음.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봐봐, 물고기도 있잖아. 왜 일급수라. 가재도 있을 거야, 이거. 떠들면.
1: 우리 집 계곡에서 즐기는 여유. 하하, 참 부럽습니다. 수정과 같은 맑은 계곡물과 청량한 물소리.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3: 아이고, 좋네.

0: 세상 고를 것 같네요.
1: 속세 너머의 안식처. 이곳에서 부부는 세상이 내 것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중 아주 잠깐이어도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힐링입니다. 꿈과 낭만 가득한 부부의 보금자리, 또 다른 보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7년의 시간이 담긴 장독들입니다.
0: 이거는 매실 고추장이거든요. 매실 고추장이거든요. 이거 갈비엔 있죠. 그거 건져가지고 고추장에 넣으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부패도 안 되고. 이거는 무가거든요. 이거 4년 됐어요. 무가채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더라고요, 이게. 실장아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2: 그러죠.
0: 한번 먹을까? 이거 뱃살도 좋고 좋아요. 한번 드셔볼래요? 안주로도 좋아요.
1: 간장이며 고추장이며 온갖 장류와 장아찌 등이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오늘도 야외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안에 메뉴는 매실 진액을 넣은 불고기. 남편 메뉴는 쑥과 머위를 넣은 전인데요.
3: 전 담당에다 계란말이로 뭐랑 기가 막히게 쳐버리는
0: 실력발이에?
1: 캬! 한 번에 뒤집기 성공. 전 담당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숨겨진 경력이 있었네요.
0: 주방장에서 연습할 식당 해가지고 본인이 요리를 했어요. 고기에 매실액 끼서 이거 넣잖아요. 그러면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잡맛도 잡아주고 이게 매실액 끼스가 김치 담을 때도 좋고요. 되게 유용하게 많이 써요.
1: 진짜 집 밥이 차려지고 부동산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맛이랍니다.
0: 저희 텃밭에서 고추랑 상추도 나고 다른 거 텃밭에서
3: 믿음이 가죠. 사람이
0: 사 먹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맛이에요.
3: 다 직접 담아서 먹어요. 저희 어.
0: 묵은지도 먹어볼란가? 예, 3년 됐는데 응. 자, 묵은지 먹어봐도
3: 이게 사는 거지, 뭐가.
0: 맛있지?
1: 무등산에서 살며 행복이란 말을 다시 알게 됐다죠.
0: 여기 사계절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때그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3: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0: 행복이 이런 것 같아요.
3: 이게 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나중에 이제 개방하고 예쁜 종을 만들면 나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3: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1: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 무등산입니다.
4: 와 진짜 맛있네.
5: 소금을 병을 신기한 거
6: 넣어봐요. 짧으면 쫄깃쫄깃하고.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초록색 구두.
1: 다녀옵시다. 오늘은 뭘까요?

0: 얘들아, 오늘은 짜잔! 우와!
1: 갈색 구두? 구두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0: 잃어버린 걸까?
1: 새로 산 거 아닐까? 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다.
2: 그치. 선생님도 궁금하다. 오.
3: 우리 빨리 다 같이 읽어볼까?
4: 네.
3: 좋았어.
2: 가자.
3: 가자.
5: 갈색 구두. 아침이 왔어요. 깊은 숲 동물 친구들이 부지런해지는 시간이에요. 무당벌레, 작은 새, 다람쥐도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느라 바빠요. 아기 늑대는 냉장고 문을 열어요. 커다란 햄 한 덩이를 꺼내요. 쓱싹쓱싹 햄을 잘라 우물우물 쩝쩝 씹어요. 늑대는 외출을 위해 거울 앞에 서요. 머리도 쓱쓱 빗고요. 샛노란 나비 넥타이도 메고 반듯하게 다려놓은 남색 양복도 입고 마지막으로 멋진 갈색 구두를. 어라? 구두 한 짝이 사라졌어요.
6: 분명히 어제 돌아와서 신발장에 넣어두었는데.
1: 잃어버렸나 봐.
5: 허둥지둥 당황해서 침대 위를, 오븐 안을, 욕조 속을, 소파 밑을, 온갖 곳을 다 뒤져보아도 반들반들한 갈색 구두는 보이지 않아요. 울상이 된 늑대는 남은 구두 한 짝을 신고 한달음에 토끼네 집으로 달려가요.
6: 토끼야, 내 구두 한 짝이 사라졌어. 혹시 봤니?
1: 네가 아끼는 갈색 구두 말이니? 아니, 나는 못 봤어.
6: 그래, 바로 그 구두 말이야. 대체 어디로 갔담?
5: 다급해진 늑대는 이번엔 여우네 집으로 달려가요.
6: 여우야, 내 구두 한 짝이 사라졌어. 혹시 봤니?
5: 여우가 두 귀를 쫑긋하며 말해요.
7: 어? 네가 아끼는 갈색 구두 말이니? 아니, 나는 못 봤어.
6: 대체 어디로 갔담?
5: 실망한 늑대는 이번엔 아기 곰 집으로 달려가요.
6: 갈색 곰아, 내 구두 한 짝이 사라졌어. 혹시 봤니?
5: 갈색 곰이 엉덩방아를 쿵 찧으며 말해요.
8: 네가 아끼는 갈색 구두 말이니? 아니, 나는 못 봤어.
6: 대체 어디로 갔담?
5: 이번에는 굽이굽이 휘어진 길을 달리고 달려 나무둥지에 파묻힌 올빼미네 집을 찾아요. 아직 한밤중인 올빼미는 쿨쿨 단잠을 자고 있어요.
6: 올빼미야, 내 구두 한 짝이 사라졌어. 혹시 봤니?
5: 올빼미는 잠이 대롱대롱 맺힌 황금색 두 눈을 끔벅이며 말해요.
9: 네가 아끼는 갈색 구두 말이니? 아니, 나는 못 봤어.
6: 대체 어디로 갔다?
5: 곧 울 것 같은 얼굴이 된 아기 늑대는 터덜터덜 흙길을 되돌아와요. 집에 돌아온 늑대가 어두운 얼굴로 수풀을 젖고 있던 그때.
1: 늑대야, 늑대야, 문 좀 열어봐.
5: 문을 열자 토끼와 동물 친구들이 서 있어요.
10: 뭐야, 친구들이 다 왜 온 걸까?
7: 늑대야, 구두는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대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자를 줄게.
5: 스웨터를 짜려 했던 노란 털실.

0: 싱그런 꽃들을 꽂으려 했던 작은 꽃병. 달콤한 잠을 불러오는 수면 안대.
1: 아, 아기 늑대가 속상할까봐 다들 선물을 준비했나봐요.
0: 모두가 시끌벅적 갈그락갈그락 소리를 내며 따뜻한 저녁을 먹어요. 여전히 구두 한 짝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다정한 선물을 받은 아기 늑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답니다.
2: 끝!
3: 와, 잘됐다.
1: 딩동쌤, 저는 누가 가져갔는지 알 것 같은데요.
3: 나도. 바로. 찍찍, 생쥐!
1: 어? 생쥐!
4: 아, 너무 귀여운 도둑이야.
5: 어, 얘들아, 우리 늑대한테 알려줄까?
1: 어, 네! 네, 알려줘요!
2: 알려주면 안 돼, 다시 싸우잖아.
5: 아, 그런가?
2: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5: 그래? 다시 한번 팝콘 튀길사람!
6: 자유자유!
2: 친구들도 같이 하자!
5: 좋았어! 모두 홀짝 준비!

0: 잘했어. 바로 이거지. 오늘도 팝팝 튀게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전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풀을 깎아요.
3: 파프랑 조지가 마당에 놀러 남았어요.
2: 어?
3: 마당의 풀은 깎은 지 오래돼서 아주 길게 자라 있었죠.
2: 따라와, 조지. 조지, 어디 있어? 대답해, 안 보여. 조지, 꼭꼭 숨어라.
3: 파프랑 조지는 서로 보이지 않았죠. 파프랑 조지는 키 큰 풀밭에서 노는 게 좋았습니다. 아빠가 신문 보러 마당으로 나왔어요.
4: 아, 난 이렇게 화창하고 한가한 날이 좋더라.
3: 파파 아빠는 한가한 날을 좋아하죠.
5: 아, 당신 정말 너무했어요. 우리 집 마당꼴이 이게 뭐예요?
4: 우리 집 마당이 뭐가 어때서 그래요?
5: 저 풀이요. 풀 좀 깎아야겠어요.
4: 왜? 난 좋기만 하구만. 자연스럽고 좋은데 뭐하러 깎아?
2: 엄마, 아빠, 우리랑 키 큰 풀밭에서 놀아요. 되게 재밌어요.
4: 그럴까? 그럼 아빠랑 이 통통볼 갖고 놀자.
2: 어, 우리 공 어딨어?
3: 공이 키 큰 풀에 묻혀서 안 보이네요.
2: 어떡해, 공 못 찾겠다.
4: 저 풀을 다 깎아야지 안 되겠네.

0: 잘 생각했어요.
1: 그럼 제초기 갖고 나올게. 내가 제초기를 여기 어디에 뒀는데? 아, 여기 있군.
2: 아빠가 풀 깎는 기계를 찾아냈어요.
0: 그렇게 녹슨 걸로 괜찮겠어요?
1: 이게 뭐 어때서? 내가 금방 깎아줄게. 두고 봐요. 녹슬어서 그런 거 왜 안 깎이지?
0: 그럼 내가 아버님한테 전화드릴까요? 아버님 제초기 좀 빌려달라고요.
1: 번거롭게 뭐하러 전화드려. 내가 더 세게 밀면 금방 다 깎을 텐데.
2: 이 제초기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네요.
1: 안 되겠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야겠네.
3: 여보세요? 페파 할아버지네 집입니다.
0: 아버님, 전데요. 풀 깎는 기계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3: 오, 하하. 알았다, 어머마. 네, 지금 바로 갖고 가마. 이따 보자. 우리 배씨를 몰고 가야겠구만.
2: 할아버지가 제초기 차를 몰고 페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3: 뭐냐 얘들아, 나왔다. 풀이 얼마나 길게 자랐기에 전화를 다 해?
1: 풀이 자란 것도 자란 거지만 제초기가 이래서요.
3: 알았다, 아범아. 우리 배씨로 하면 금방 하니까 걱정 마.
4: 이 풀 깎는 기계 이름이 배씨예요?
3: 뭐냐, 인사 나눌래?
4: 안녕, 배씨. 할아버지, 우리도 배씨 타봐도 돼요?
3: 아, 그럼 되고 말고. 옆에 다렴.
4: 네, 할아버지. 출발하세요.
3: 할아버지가 저 키 큰 풀 금방 다 깎아줄게. 꽉 잡아라. 출발한다.
2: 배씨로 깎으니 정말 금방 깎이네요.
4: 우와, 이거 재밌다.
3: 어떠냐? 이제 다 됐지?
4: 할아버지, 저건 안 깎아요?
3: 어허, 그렇구나. 이게 뭐지?
4: 어? 우리 통통볼이다. 공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1: 아버지 덕분에 풀도 다 깎았네.
3: 내가 했나 뭐? 우리 배씨가 다 한 거지.
1: 이제 공 찾았으니까 공놀이 계속할까?
4: 잡아봐요, 아빠.
2: 풀이 짧으니까 공이 아주 잘 튀었어요.
1: 잡아봐, 주지.
4: 아버지.
3: 잡았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그늘그늘 싱싱한 구름.
6: 여기서도 싱싱.
7: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6: 재밌다.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6: 의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7: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6: 원더키드.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다섯, 일곱, 여덟.

0: 농장 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오.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야!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사라진 흰머리 랑구르.
1: 너무 무서운데.
2: 나 나듬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다니.
0: 감사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

0: 보통 이렇게 깊이까지는 잘 안 들어오지만.
1: 저기 봐라, 삥! 어?
2: 흰머리 랑구르의 발자국이야. 어?
0: 고양이과 동물 발자국 같은데. 아무래도 천적을 피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굴로 들어왔나 봐.
1: 여기 봐라, 삥! 쫓던 동물은 이미 나간 것 같다, 삥!
3: 어, 로티! 어?
2: 괜찮아! 다들 천천히 뒤로 물러서!
4: 이 몸이 뒤쫓고 있단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군. 이번이야말로!
2: 어린이 여러분, 동그라는 미끄러우니 장화를 꼭 신어주세요.
4: 꼭 잡고 말 테다!
0: 그 그림자는 찹찹이었고.
1: 찹찹?
2: 난 또 찹찹이 재밌으라고 일부러 놀란 척 해준 거야.
0: 네, 그러세요.
2: 진짜라니까.
3: 어, 맞다. 흰머리 랑구르는?
0: 오면서 봤는데 발자국이 이 지점부터 끊겼어.
3: 어디로 간 거지?
1: 근데 이 삐죽삐죽한 건 다 뭐냐, 핑?
0: 그건 석승이야. 동굴로 스며든 빗물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지면서 돌처럼 굳은 거야.
3: 혹시 이 위로 타고 간 건 아닐까?
2: 저게 봐! 이상한 흔적이 보여.
0: 그러게, 꼭 꼬리에 쓸린 것 같아. 종유석에 매달려서 도망쳤나 봐.
1: 그렇게 높이 뛰어오를 수 있냐, 삥?
0: 물론이지. 흰머리 랑구르는 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며 걸어다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도망치곤 하거든.
2: 흔적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어서 가보자. 다들 조심해. 미끄러워. 어? 우와.
1: 동굴 안에 호수가 있다니 신기하다, 삥!
0: 뭐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
1: 저저
2: 흔적이 저기서 끊겼어. 어?
0: 진짜네. 설마 저기로 미끄러진 건가?
1: 어떡하냐, 삥!
3: 어, 잠깐만.
2: 내가 구해줄.
1: 난 헤어매트가 있었다, 핑. 이거면 문제 없다, 핑.
2: 좋았어.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1: 이상하다,

0: 싸웠다.
1: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배가 한 자리에서 계속 돌게 돼.
2: 난 몰랐다, 삐.
0: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다들 힘내자. 우리가 왔으니 안심해.
2: 자, 이불도 있다, 삐.
0: 어디 보자.

0: 어때?
1: 괜찮아. 다행히 저체온증까지 오진 않았어.
2: 뭐야? 새끼 랑구르야. 아기일 때는 황금색이었다가 곧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털 색깔이 검게 바뀔 거야.
1: 다행히 엄마가 따뜻하게 보호해서 건강해 보여.
0: 걱정 마.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너는 대체 누군데 자꾸 우릴 따라다니는 거야?
3: 이번에야말로 똑똑히 알려주지. 이 몸은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매드 코파님이시다.
4: 응? 위대하신 매드 코파?
3: 그렇게 웃는 것도 지금뿐이다. 가라 매드 코파님의 드론 무대.
2: 안돼. 동굴 안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건 위험해. 당장 그만둬! 이러다 동굴이 무너지겠어!
3: 예? 대체 뭐라는 거야? 뭐 됐어!

0: 마셔봐. 몸이 따뜻해질 거야.
1: 어? 엄마 품이 그러한다 보다삐.
0: 그러게.
1: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냐삐.
0: 몰라. 저번부터 이상한 녀석이라니까.
2: 이제 나갈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0: 어떻게 길을 찾지?
2: 바람이 부는 쪽만 따라가면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어.
0: 잠깐!
2: 이제 바람의 방향이 보여!
0: 찹찹이 덕분에 길을 찾았네. 찹찹이가 아니라 내 덕분!
1: 대장 꿈이 나왔다!
0: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밖인데.
2: 너무 좁아. 다른 길을 찾아보자.
1: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삥. 자자. 하트, 하트.
0: 삥. 이야, 얼마 만에 바깥 공기야. 우후. 우와.
3: 우와.
0: 반딧불이 서식지인가 봐.
1: 우와. 정말 아름다워.
0: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인걸. 잡숴봐. 먹으면 안 돼.
2: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흰머리 랑구르 DNA 코인 저장 완료.
1: 야, 거기 아무도 없어.

0: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안녕?
1: 정전인가? 자, 누가 확인할래?
2: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은데.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테라피아의 불청객.
2: 로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 상처엔
4: 승강기계.
5: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테라피아의 불청객.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갑자기 어디에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봤지. 잘못 들었나 보다. 안녕, 로티. 어쩌면 그날 내가 봤던 건 붉은 달의 저주가 만들어낸 유령이 아니었을까?
1: 유령!
2: 유령이 어딨다고. 붉은 달은 과학적으로 개개월식 현상일 뿐이야.
0: 캔디코 너?
3: 왜?
0: 혹시 겁먹은 거야?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2: 웃기시네. 무섭긴 누가 무섭다고.
0: 내 다리를 누가 잡았어?
4: 정전인 것 같아. 많이 어두운데 다들 괜찮은 거야? 어?
0: 캔디코, 유령이 어딨냐더니.
2: 사고에 대비한 것뿐이거든.
4: 자자, 1층에 가서 비상전원을 켜야 하는데 누가 갈 거야? 하트핑?
0: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5: 가위바위보!
2: 로티 때문에 괜히 무섭네.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네. 분명 비상전원이 있을 텐데.
0: 캔디코! 캔디코!
1: 이로티! 저거 캔디코 선전등 아니냐, 핀?
6: 캔디코는 어디 갔지?
7: 기지는 미확인 개체가 감지되었습니다.
0: 뭐?
1: 미확인 개체라니? 뭐가 들어온 거냐, 핀?
4: 그럼 우리 나눠서 수색해볼까?
6: 나눠서?
0: 같이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어둡기도 하고.
1: 손전등도 하나다, 핀!
4: 손전등은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너희 셋이 먼저 올라가. 난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여길 살펴볼게. 불이 왜 제대로 안 켜지지? 배선 쪽이 문제인가? 응? 왜 전선이...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핀?
6: 혹시 로티가 봤던 유령이 나타난 거 아니야?
1: 유령이 캔디코도 잡아간 게 분명하다, 핀!
0: 아니야! 그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1: 지어냈다니, 핀?
0: 그래, 그러니까 유령 같은 건 세상에 없어. 거짓말한 건 미안. 아무튼 일단 기지를 수색해보자. 뭔가 있는 건 확실해. 슈퍼탐사대 X 캔디코를 찾아 출동! 출동!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0: 로찌, 왜 그래?
1: 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뭘 좀 찾았어?
2: 아무것도 없었다, 삥.
1: 여기 라디오 같은 게 있나?
2: 멋있겠다, 삥.
0: 없었던 거.

캔디코! 여기서 뭐해! 일어나, 빨리!

0: 로티, 나야, 나.
1: 표정들이 아주 멋진데? 로티가 나를 겁쟁이라고 놀리길래. 근데 진짜 겁쟁이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2: 뭐야, 너희들 그럼 둘이서 짜고?
0: 맞아. 캔디코가 재밌는 계획을 얘기해줘서 너희가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 난 드론을 이용해 날아갔지. 그곳에서 너희가 오기를 기다렸고. 오랜만에 정말로 재미있었어.
1: 하지만 아까 진짜 유령 목소리를 들었다.
0: 그건 바로 신작 발명품
3: 그리그리 음성변종 마이크노프리즈.
1: 얘는 마타마타 거북이야.
2: 거북이?
1: 아까 1층에서 돌아다니는 걸 발견했어.
0: 정전을 일으킨 것도 그 녀석 짓이야. 전선을 다 갉아먹었어.
2: 우씨,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
1: 너무했다, 띵!
2: 못 일어서겠어.
1: 왜? 다들 무서운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4: 앞으로 다시는 유령 얘기하지 마라, 띵!
2: 내가 뭐라고 했어? 유령 같은 건 없다니까.
4: 대장말이 맞다, 띵!
1: 이름은 마타마타 거북. 개울이나 늪에 서식하는 민물 거북이야.
4: 정말 특이하게 생긴 거북이다, 삥.
2: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원래 살던 곳에 물이 말라버렸대. 그래서 물을 찾아서 하류로 내려가다가 바다로 떠내려온 것 같아. 그랬구나. 돌려보내기 전 안전한 곳을 찾아줘야겠어.
0: 물이 많은 완벽한 곳을 찾았어. 일회용 자연분해 캡슐을 타고 이동하면 돼.
1: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고마워.
1: 그리피, 포털을 열어줘.
2: 어?

0: 마타마타 거북 DNA 코인 저장 가요.
1: 오늘 밤은 너무 길었다.
2: 이제 자자.
3: 너무 피곤해.
4: 어? 로티, 안 들어가?
0: 거북이가 어떻게 들어온 건지 확인 좀 해보고.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4: 그래, 그럼 수고해.
0: 이상한 부분은 없는데. 맞다. 손전등 챙기는 걸 잊었네.

0: 차차비의 엄마, 아빠. 게레누크를 찾으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초원에서의 추격전.
2: 차차비는 대체 뭐냐고.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 상처엔
5: 승강
4: 주물 상처엔
5: 덤덤
6: 마데카 소리 지.

0: 아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비온다, 뀨!
4: 비온다!
5: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6: 이름?
0: 누구세요?
6: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5: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6: 같이 써야죠.
7: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6: 감사합니다.
2: 주비주!
8: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2: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8: 응, 그래.
0: 잠깐만, 여보세요?
8: 네?
0: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8: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0: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2: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3: 어떡해.
2: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8: 축하해, 신디.
2: 아이고.
6: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아, 진정해, 카이.
1: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0: 응.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8: 저 사람 아니야?
9: 와, 역시 최고야.
10: 난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2: 저스틴! 저스틴!
6: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2: 쟤들 또 어디 가는 거야? 야!
6: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0: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6: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2: 눈부셔.
7: 내 기타가 사라졌어.
0: 네? 누가 가져간 거지?
7: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0: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3: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다며.
0: 뭐야? 누가 그런 거지?
8: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0: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0: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1: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2: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0: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2: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침마법을 뿌리느라고.
0: 뭐냐고? 너무하다뇨.
1: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2: 잘못했어요.
0: 아니야, 잘했어 카이.
1: 타로 무슨 소리야?
0: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1: 주주, 얼른.
0: 알았어.
3: 마법의 흔적이 보여.
1: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응?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4: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5: 천사람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4: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4: 당신은?
6: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가.
6: 용케 내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0: 트윙클 부스트 업.
7: 스타 비전.
4: 모두 날 따라와.
0: 알았어.
2: 그래.
6: 이게 뭐야?
1: 탭탭 레인보우 킹.
2: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1: 물론이지.
8: 아니, 저건 걔도 번개?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2: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인들?
9: 안 돼.
2: 걔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4: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1: 아,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알았어, 타로.
10: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1: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4: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10: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0: 어디서 찾은 거예요?
1: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2: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3: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4: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3: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4: 시끄러.

0: 아, 또 그날이 왔네.
1: 맞아.
0: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돌아오셨나요?
1: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0: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2: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 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3: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4: 카이 요정님,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4: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0: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5: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4: 아, 고마워요.
5: 카이, 내가 도와줄까?
0: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5: 야! 아, 여기 벌레가 있네.
6: 야, 갑자기 무슨 벌레?
5: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4: 요정님, 괜찮으세요?
0: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4: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0: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4: 우울했다고요? 왜요?
0: 왜냐하면...
7: 주비주!
4: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0: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5: 카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0: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꿀뿔이 흩어졌거든요.
4: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0: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8: 발 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5: 그게 언제 떨어졌지? 이리 줘.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0: 너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테니 각오해라.
1: 뭐라고요?
0: 메시지 끝. 난 간다. 가! 가!
2: 정선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1: 정선은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2: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3: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신디님 감사합니다.
1: 그럼 시작해볼까? 치링치링치링.

0: 야,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도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루시야. 루시가 왔어. 어? 으아! 안 되겠어. 어서 매직필드를 열어야 해. 시크릿 매직필드.
0: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린 마법 정수리.
1: 이렇게 갑자기 수원 댄스 윈.
2: 매직 크리스탈!
3: 이건 미스틱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1: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2: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1: 뭐라는 거야? 에잇!
3: 너희 상대는 우리야!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1: 각오해라! 리모테로!
3: 너 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1: 누가 이기나 해보자!

0: 구해줄게. 뮤직 슬라이드. 러썸 사브리. 조심해. 뮤직 슬라이드.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1: 네?
2: 어? 어머, 어쩜 좋아.
1: 알겠습니다. 그린 마법 청소기 최대 출력. 아니, 예.
3: 매직 크리스탈.
1: 예.
2: 레드나이트.
1: 안 됩니다.
2: 뭐지?
4: 대마녀님이 오셨다.
5: 대마녀라고?
2: 저게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기생! 주물 상처엔?
5: 조금만!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9번 간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0: 얼굴 상처엔
2: 순간길게.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이제 그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내가 도전해주지! 그래, 좋아! 하지만 만약 게임에서 네가 지게 되면 내 동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했지? 테니스?

될 거야.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어? 뭐? 비밀 요원? 그게 뭔데? 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먹을만한 것 좀 찾아볼까? 이게 뭐야? 먹는 거야? 에이, 이건 옛날 방식이잖아.

피곤할 시간인 것 같은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간길게.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세.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환기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해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9: 보라로 유치원.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공룡 구조대, 험다이노 공룡을 구해라!
14: 험징어 시장님이 준비하셨던 깜짝 선물이요. 보고 싶긴 한데 너무 멀어요.
15: 맞아, 안개 기승 마을이 좀 멀긴 해. 시간도 때울 겸 우리 게임이나 하면서 갈까?
14: 저 게임 좋아해요. 어떤 건데요?
15: 게임은 내가 지금 뭘 보게? 내가 뭘 보고서 그 색깔을 말하면 너희가 정체를 알아맞히는 거란다.
14: 좋아요, 할래요.
15: 내가 지금 뭘 보게? 색깔은 바로 연갈색.
14: 모래요?
15: 맞아, 온통 다 모래기는 하지. 마셜, 해볼래?
14: 그럼 제가 지금 보는 건 뭐게요? 색깔은 연회색?
15: 안개?
14: 안개밖에 안 보이긴 해. 이제 제 차례죠? 자, 제가 지금 보는 건 뭐게요? 색깔은 보라색.
15: 오, 안녕하세요, 시장님.
16: 웬만하면 일찍 좀 다니시지. 자리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늘 발표할 우리 관광지를 보겠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다고요? 바로 이 험딩어표, 진짜 공룡 사파리. 진짜가 있다고?
14: 정말요?
17: 그럼 봐야지.
14: 공룡이 있다고요? 여기?
15: 공룡 비슷한 거라곤 저 동상밖에 없는데요?
16: 성질도 급하시지. 이제 모두 이쪽으로 모이시죠. 자, 신사숙녀 여러분, 또 어린이 여러분, 계란 닭도 모두 놀라지 마세요.